고 삶의 작은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에서는 감동이 있는 이야기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지난 몇 주 동안 함께해온 바람꽃 17번째 주인공 정영길 목사님의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편을 맞이합니다. 삶의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을 따라 걸어오신 여정을 함께 마무리하며 깊은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헤스페리아 교회에서 돌아오자마자 태평양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태평양 교회는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연회 때마다 목사가 바뀌었습니다. 5년 동안 해마다 담임 목사가 바뀌었습니다. 목사들이 1년 이상을 목회하지 못한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삭막한 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멀기는 하지만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가 가정같이 편안해지니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임시 목사로 온 제가 여러 해 목회를 하니 목회자와 교인의 사이가 매우 두터워졌습니다. 교인들이 적어서 다른 교회와 합칠까 아니면 문을 닫을까 늘 망설이던 교회는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않고 교인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로 강사 초청 공개 강연회를 성대하게 했습니다. 임시 목사는 언제나 임시이고 은퇴 목사는 언제나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젊은 목사를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키가 크고 핸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배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직장 생활에 충실하였으며 교회에서는 집사로서 성가대원으로 베이스 기타로 활동하며 열심히 섬겼습니다. 또한 마음이 다정하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여 늘 안고 다녔습니다. 그 아이들의 아기 아빠로 오해받을 만큼 아이들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35살에 머리에 혹이 생겨 UCLA 병원에서 수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잘 지냈습니다. 14년 후 척추에 혹이 생긴 것을 알게 됐습니다. UCLA 병원에서 수술받기 전에 먼저 혹의 크기를 줄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주사 치료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수술도 못 받고 2017년 4월 9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원한 나라로 갔습니다. 우리 부부 마음의 아픔은 참으로 컸습니다. 수많은 기도와 간구가 있었는데 또한 저는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한 목사인데 예 하나님은 저의 아들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데려가셨을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참신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엔도우 슈사크는 내게 있어 하나님은 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참신앙은 무엇인가? 예 참신앙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느 젊은 아버지의 아들이 암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반응은 상반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러니 아들이 죽었지 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는 사람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하고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조건들이 없어지고 제 자신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에서 생기는 것이 참신앙입니다. 엔도우 슈사크의 말처럼 저에게서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며 오직 저와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참신앙이 자라나는 것이라고 알게 됐습니다. 이제 자녀를 잃은 가정을 위로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후 아들의 이름으로 아프리카 차드에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없어 구정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우물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게 되었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물 파기 운동은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여 지금은 500여 호가 넘게 되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유분자 이사장님은 1985년 세리토스 교회 부임할 때부터 교인이었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서로 아끼고 꾸준히 돕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열성적으로 목회를 돕고 교회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분이 소망 소사이어티를 시작했을 때 저도 자연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직원도 없고 하여 제가 재정 서류 정리하는 일을 돕고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표어에서 제 목회 철학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계속 봉사하며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로소 은퇴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늘 긴장하고 잘하나, 못하나, 실수하지 않나 하면서 지나던 평생의 목회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니 편안합니다. 새벽마다 설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일 늦잠을 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역할에서 벗어났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극장에 영화 관람을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아, 이것이 은퇴 생활이구나 하고 은퇴의 삶을 즐기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한없이 피폐해지기는 하면서도요. 감리교 은퇴 목사회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회장이 되어 봉사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회장이 되어 여러 프로그램을 하여 회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모국 방문을 기획하여 같이 다녀오기도 하고 기차 여행도 했습니다. 봄이 되면 깨 먹으러 가기도 하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도 했으며 온천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은퇴 목사회의 뉴스레터가 매월 발행됩니다. 저는 이 뉴스레터를 12년간 편집 발행을 하였습니다. 회원들의 글을 부탁하고 기고하기도 하고 회원들의 최근 소식이나 사진을 게재하기도 하며 좋은 글을 옮겨 실기도 했습니다. 아내 경준이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차라리 나이를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80이라니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목사 부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내면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어냈습니다. 이제 지난 세월이 꿈만 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끔은 되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풍족했고 철모르던 유년 시절이 그립습니다. 사랑을 듬뿍 주신 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살면서 고마웠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난학교 박정래 교장님, 염시동 목사님, 서병주 목사님, 그리고 일본에 있을 때 선교비를 받지 못하여 힘들어할 때 우리 다섯 식구를 살게 해주신 나고야 교회 장로님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일본에서 선교 활동하던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당시 제1교포로 살아가던 분들과 교통하려고 애쓰던 때가 그립습니다. 지금도 그들과 함께 기도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니 사람 만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를 한 다음에는 다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겠으나 자식을 잃은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은 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목까지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처음에 중증의 참여자를 대하였을 때는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그 부인과 가족을 위하여 애써 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씩이지만 변화를 보이며 저를 따릅니다. 그럴 때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과 가족들이 영육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한 제 건강이 유지되어 쓰러지지 않고 일할 수 있다면 계속하고 싶습니다. 나 정영길이 말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려놓고 편안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욕심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말며 남을 저보다 낮게 여기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안하게 사는 삶이 귀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편안한 것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께 감사한 일뿐입니다. 일본 선교를 하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1981년 큰아들이 미국으로 혼자 공부하러 떠나서 걱정됐는데 식구들이 LA로 왔을 때 합류하여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하여 두 딸을 두었고 딸은 결혼하여 아들만 셋을 두었습니다. 두 가정 모두 잘 살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잘 성장하여 직장에서, 학교에서 성실하고 착하게 잘 지냅니다. 아들과 딸에게 고맙습니다. 자꾸 옮겨 다니는 선교지를 따라 아이들도 같이 다니게 되니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미안합니다. 여보, 경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제게 와서 늘 조마조마한 삶을 살게 해주어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감사해요. 아이들을 잘 성장하게 해주어서 감사해요. 제 삶을 돌아보면 아쉽고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도 실수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서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앞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오직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고 힘든 일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할 뿐입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 자주 사례가 드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달라질 수 있는 삼킴 기능과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더욱 안전하게 식사하기 위해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기침이 나거나 밥을 먹다가 음식이 목에 걸리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 한두 번 사례가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마다 자주 기침을 한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삼키는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 너무 자연스럽게 음식을 삼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한번 삼키기 위해서는 입과 혀, 목의 여러 근육과 신경이 정확한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삼킴 기능이 약해지면 음식이나 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 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흡인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보통은 기침을 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특히 일부 시니어들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도 기침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가족이 문제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를 살펴봐야 할까요? 식사할 때마다 자주 기침하거나 사례가 드는 경우, 음식을 삼킨 뒤 목소리가 젖은 것처럼 변하는 경우,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음식이 자꾸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반복적으로 폐렴이 생기는 경우에도 삼킴 기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식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식사를 할 때는 가능한 한 등을 곧게 펴고 편안하게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음식을 입에 넣지 말고 작은 양을 천천히 드십시오. 음식을 충분히 씹은 뒤 완전히 삼키고 다음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으면서 급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웃다가 삼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후에도 바로 눕기보다는 잠시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삼킴에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게 하거나 음식의 질감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삼키기 쉬운 음식의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가 반복되거나 음식을 삼키는 것이 어려워졌다면 의사나 언어치료사 등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것은 삶의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평소와 달리 식사할 때 자주 기침하거나 사례가 든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먹고 잘 삼키는 능력을 지키는 것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건강 관리입니다.
4: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태락한 영성을 복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아무리 잘 지어진 집이나 건물이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건물의 한 부분이 내려앉거나 기울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만들어낸 풍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건물을 잘못 지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설계나 부실한 자재를 설 경우에는 건물이 쉽게 크랙이 가고 상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퇴락한 부분을 빨리 보수하고 고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만일 퇴락한 부분을 알고도 방치해두게 된다면 건물 전체가 붕괴되는 참사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펜실베니아주의 혁신적인 건축기술로 소방서 하나가 지어졌습니다. 최신 자재를 사용한 그 소방서는 미관도 뛰어났고 지역사회에서도 평판이 좋은 그런 건물이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멋진 건물에 붕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천장과 문틀에 크랙이 가기 시작을 했고 얼마 뒤 마루바닥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문과 창이 닫히지 않아서 결국은 시당국에서 그 건물을 사용 불가 판정을 내리고 후에 건물 전체가 붕괴되고 쓰레기 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붕괴 원인을 조사한 과정에서 밝혀진 것입니다만은 바닥에 난 작은 틈새를 인스펙터가 가볍게 여기고 지나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틈새가 지하 깊은 곳에 드는 수맥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닥의 밑부분이

0: 하지만 내면에 파고든 불신앙을 치료하지 못해서 마지막을 불행하게 장식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찰스 템플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신들 이 사람은 1940년대에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Youth for Christ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가장 파워풀한 부흥사 중 하나로 사역했던 분이죠. 이번에 집회를 하면 3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사진 한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여진이 죽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진인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채 아이가 죽어간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본 템플턴이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물론 굶주린 아이가 죽은 자체로 발견된 것은 슬픈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에 산 아이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만한 그런 일일까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헌신하면 되지. 하나님께 등을 돌릴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미 그의 마음 중심이 영적으로 깨어져 있고 세상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틈 사이로 의심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사실 그는 소위 말하는 intellectual rationalism, 지적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세상적 인기가 하나님 사역보다 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버리고 세상 쪽으로 나아간 인물이에요. 이와 같이 그의 마음속에 영성이 깨어졌는데 이걸 그냥 방치한 데 내버려 두었더니 의심의 씨앗이 결국 그를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가 말년에 쓴책 Farewell to God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런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I admire Jesus.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I miss him. 나는 그분을 그리워합니다. But I cannot believe in him.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마음의 벽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우리 심령 자체가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 내면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영적으로 퇴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깨어진 영성이 있다면 빨리 수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한 몸과 평안한 마음, 그리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바쁘게만 보내지 마시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고 깊은 숨도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여유가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0: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지난달 29일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1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천여 명의 대표단이 부산을 찾았죠. 부산 선언 채택했고요. 한국의 갯벌 확대 등재 등 정말 의미 있는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이번 부산회의의 성과와 의미, 앞으로 세계유산정책 방향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 모셨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입니다. 사실 너무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잠옷 궁금한데 아무튼 무더위 잘 이기시고 그리고 파이팅 하시게요. 감사합니다.
2: 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총장님. 네. 오늘 서울 39도랍니다.
3: 그러니까요. 네.
2: 지난번에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에서 열렸을 때 그때 부산 날씨는 어땠습니까?
3: 사실 부산 아주 더웠습니다.
2: 그렇죠. 많이 더웠죠. 7월에도 더웠으니까.
3: 네네. 더운 게 지금 뭐 그때 부산 날씨를 보고 다시 또 서울 날씨를 보면서 거의 비슷하구나 생각할 정도로 또 그 백스코 광장 앞이 굉장히 덥잖아요.
2: 네.
3: 실은 개막식 날 그 우리 경복궁에 있는 수문장 교대하는 수문장들이 100여 명이 내려와서 그때 세리머니를 오프닝을 했었는데 지금 수문장들이 현재 경복궁에서 오전 오후 또 수문장 교대를 하는데 어제는 너무 더워서 그 옷이 너무 덥잖아요.
2: 그렇죠.
3: 그래서 어제는 중지시켰어요.
2: 아유, 맞아요.
3: 왜냐하면 하다가 쓰러질 수 있으니까.
2: 그럴 수 있어요.
3: 그 정도의 더위입니다. 네.
2: 아주 그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3: 네, 저도 그분들을 또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키도 있어야 되고 그 과거에 그 여러 가지 그 무술이라든가 그래서 또 경호원 출신들도 많이 뽑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사명감 갖고 일하는데 워낙 옛날에 그 의복이라든가 군복 굉장히 좀
2: 덥죠.
3: 덥고
2: 그리고 막 껴입잖아요.
3: 껴입고 모자까지 예. 써야 되고 또 뭐 들고 있는 것들이
2: 맞습니다.
3: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도 너무 고생한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정말 네. 많은 곳에서 이렇게 묵묵히 일해 주시는 자기 역할을 다 해 주시는 모든 네.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힘내시고 이런 무더위 속에서는 잠시 좀 쉬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정말 반가운 소식, 좀 감격적인 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드디어 국내로 돌아왔네요, 총장님. 네.
3: 사실 그 안중근 의사께서 쓰신 유목이 좀 이제 국보로 지정된 아니 그 보물 지정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온 거는 조금 특이한 그 유목이 물론 이제 리순 감옥에서 돌아가기 전에 그 쓰신 글인데. 가슴이 좀 많이 아픈 글입니다. 그 여러 글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돌아온 것은 망국 공법 불여 대포라는 글인데 한마디 이야기하면 망국 쉽게 말해 국제법이 대포만도 못하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일어난 여러 가지의 그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네요.
2: 그렇죠. 네. 굉장히 묵직한 좀 통찰력이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이번에 안중근 의사의 그 유목이 국내 돌아와서 곧 공개가 된다고 하던데요?
3: 네. 지금 그 8월 10일 광복절 전에 8월 13일 날 국민께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녹즙이라는 걸 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공개하면서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느 중요한 위치 있었는지 또 국민에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들의 그 정신이 저희들은 정말 8.15를 맞아서 더더욱 존중하고 존경받아야 할 그러한 우리 정말 선조 의사십니다.
2: 맞습니다. 여러분 네. 8월 13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처음 선보인다고 하거든요. 국민의 공개가 되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발길이 멈출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예, 안중근 네. 의사의 유묵이 돌아왔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렸고요. 유네스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일단 네. 잘 마무리된 소회 좀 여쭤볼게요.
3: 먼저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이 도와주셨어요. 물론 대통령님도 오셨지고 각 부처하고 지방정부 그리고 많은 민간 정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여기저기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 그 유산청 식구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 준비기획단을 별도로 작년 10월부터 청안에 있는 새로운 그 기획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19개월 동안 날밤을 새고 고생했는데 제가 또 우리 청 직원들한테도 감사하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유네스코도 깜짝 놀랐습니다.
2: 네.
3: 지금까지 전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이에요.
2: 역대 최다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3: 보통 같으면은 한 2,000명에 2,500명이 최다였는데 저희들은 3,140명 등록한 수만 해서 그리고 나라도 162개국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들도 오신 나라도 있고 또 장관만 해도 25개국이 왔습니다. 거기 그 장관들 오셔가지고 제가 10일 이상을 청장 청사를 임시로 부산을 옮겼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차담을 해가면서 느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국가에서 하고 있는 특히 ODS 가운데서 아프리카 가나의 문화부 장관께서는 저희 국가유산청이 지금 ODS 사업을 전 세계 8군데를 지금 오래 하고 있거든요.
2: 네.
3: 그중에 이제 아프리카 가나의 성체라 해가지고 과거에 성 안에 있는 그 벽체가 네. 그 바닷물에 의해서 지금 오염돼가지고 거의 유지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대한민국 국가유산청이 올해부터 거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페루 마추비추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 장관들 오셔가지고 감사 표시도 하고 같이 합시다 뭐하다 해서 또 나름대로 기뻤습니다. 아무튼 세계 최대의 규모의 이번 행사였습니다.
2: 네, ODA 사업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개발도상국이 굉장히 힘든 나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는 네. 도와주는 나라가 됐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이 개최지에 대한 상징성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부산이 한국전쟁 당시에 필요한 수도였지 않습니까?
3: 네네네.
2: 이 상징성 한마디 해주세요.
3: 일단은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 또 오신 이런 하는 그 장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세상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어두운 시절이 있고 그걸 딛고 나서 성장한 도시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70년 전에 우리가 6.25 동란의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의 수도였다. 낙동강 전선에서 한 군데 남은 수도였는데 이 수도의 그 과거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현재는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 부산이 됐다. 그런 의미를 한번 상기해 보자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번에 선언을 했습니다.
2: 네.
3: 선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말 협업, 콜라보레이션하는 사실 유네스코에서는 새로운 단어의 선택을 되게 주저합니다. 지금까지 5개의 선언이 단어가 있었는데
2: 네네.
3: 이번에 하나를 더 제가 추가하자고 했는데 제가 제안한 것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죠. 채택이 되기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협업이라는 말은 그냥 좋은 단어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 나라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은 협업을 왜 하자 했냐면 지금 현재같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다음에 기후변화 일어나서 많은 세계유산이나 유산이 다 파괴됐다. 그럼 이 파괴된 것들을 그 나라가 혼자 가지고 인정 못한다. 전 세계가 하나를 뭉쳐가지고 서로가 협업을 해야 된다. 그 협업의 취지에 대해서 부산 선언으로 내가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첫날 개막식 때 채택되면서 마지막 날 폐막식 때 또 채택을 결정시 해줬어요.
2: 네.
3: 그런데 채택됐다고 해서 결정된 게 아닙니다.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일단은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내년에 세계대회란 그 다음 해까지 이게 권고안이 결정문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거 20년 전에 부다페스트 선언 같이 여기서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 의미 가운데 필요한 수도 부산에 대해서 과거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도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AI 그 대한민국이 또 선두니까 이제 보존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협업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는 어떤 유물 그대로 우리가 현장 가서 뭐 고치고 뭐 리모델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요즘은 전부 다 디지털라이저 되니까 전부 다 디지털로 해서 이걸 AI로 다 지금 디지털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또 최고 아닙니까?
2: 네네.
3: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복원하는 걸 이번에 해야 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쟁에 의해서 파괴된 문화재들이나 세계유산들을 이제는 디지털로 다 만들어내야만이 그대로 복원 가능하다. 이거든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 라고 이제는 리딩하는 국가로 선언한 겁니다.
2: 맞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게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산 선언입니다. 부산 선언 채택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선언문에서 협업, 콜라보레이션, 우리 흔히 콜라보 많이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콜라보레이션을 제안을 실제 하셔서 채택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네. 근데 사실 이 협업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2: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뭐 협력이 많이 쓰는 코퍼레이션도 있고 네. 근데 왜 협력, 콜라보레이션이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네. 여러 단어 가운데서 네. 우리가 뭐 협력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있는데 코오퍼레이션이라는 단어도 네. 있죠. 근데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힘을 합해제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냥 단어만 던지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보다는 뭔가를 힘을 합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메시지죠. 그래서 방금 또 말씀해 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작은 섬나라들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쟁에 의해서도 그것도 파괴되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 나라도 사실 있습니다.
2: 아,
3: 왜냐하면 당사국은 다 반대하죠.
2: 아,
3: 그런데 예, 그래서 그 반대한 나라 무릅쓰고 채택이 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2: 누가 반대했습니까?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3: 네, 그 회의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2: 네. 예, 그래서 네. 부산 선언 채택 성과를 설명해 주셨고
3: 네.
2: 부산 선언에는 앞서 말씀하셨어요.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거기 이제 주요 의제로 다뤄진 거잖아요.
3: 그렇습니다.
2: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세계 유산을 보존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3: 그래서 이제 ODA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 했던 곳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도 복원해 줬고 그다음에 라오스 응난시다도 5년 동안 복원해 줬어요. 다 쓰러져 있고 하는 옛날의 유적지들을 다시 세워줬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지금 현재 이집트 가서 이제 이번에 또 그 복원 사업을 합니다. 라메세움 쪽에. 그런데 아무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과거에는 그대로 가서 현장 가서 그대로 건물 있는 그 석조물 그대로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과거는 도면을 보고 하면서 그걸 그대로 이용했는데 이 도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그렇겠죠.
3: 그렇죠. 예를 들어서 페루의 마추픽추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도면이 그렇게 안 보인 것 같더라고요. 잉카 제국이 만들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3D로 그리고 디지털로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디지털하고 AI 또 AI한테 주입시켜요 그것을요. 그래서 그 영상이 우리가 지금 확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대로 재인이 됩니다. 3D로.
2: 예, 예, 예.
3: 작년에 고운사 경북 쪽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고운사 사찰이 거의 전소가 다 됐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3D로 지금 재현해가지고 옛날에 그 절 사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저희들 기술입니다. 네.
2: 그러니까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사실은 이제 복구도 필요할 때가 네. 있으니까요.
3: 네.
2: 그럴 때는 정확한 어떤 설계도 도면인데 AI가 거기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네요.
3: 그렇습니다. 네.
2: 그러니까 정확도도 그렇고요.
3: 네.
2: 그리고 기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3: 네.
2: 한국의 갯벌 네 곳이 추가 등재된 부분이에요.
3: 네. 네.
2: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세계유산 등재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등재된 것을 다시 또 확장 등재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데 갯벌이 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2: 네.
3: 우리나라의 서해안, 황해안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서로 하다 보니까 1단계 2021년은 4개 지자체만 해당되는 갯벌로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권고도 나왔지만은 아니 서로 연결해가지고 같이 하나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유네스코 권고가 있었죠.
4: 네네.
3: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네 군데의 지자체를 다시 중간에 못했던 지자체를 묶어가지고 다시 말해 아홉 군데의 대한민국의 남서남해안의 지자체가 이번에 통합된 겁니다. 갯벌로서.
4: 네.
3: 그래서 1단계는 서천, 고창, 뭐 신안, 보성, 순천인데 2단계에서는 충청 서천에다가 전남 무안, 고흥, 여수까지 합해지는 전체 하나 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아홉 개 지자체가 이제 갯벌로 하나로 됐다. 그래서 우리는 갯벌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그 우수성. 다시 말하면 갯벌은 철새의 그 어떤 그 중간에 기착지도 되고 도래지도 되고 그 철새가 일단은 그 중앙아시아로 가기 전에 아니면 대양주로 가기 전에 중간에 역할을 하는 그런 교착지인데 그런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도 하나는 뭐냐면 갯벌 안에 있는 그 우리가 말하는 갯벌의 퇴적층 있잖아요. 여러분 고령 가면 뭐 머드 축제잖아요. 이게 가장 영양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광물질 성분이 제일 좋은 것이 대한 갯벌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질 좋은 갯벌을 세계에서 보존해야 된다는 게 맞죠. 그래서 세계유산이 됐는데 이번에 하나 더 큰 성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거기에서 갯벌 등재된 그날 오후에 회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그리고 북한 쪽 갯벌은 호주에 있는 학자가 북한에 대해서 잠정 목록을 올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모셔서 회의를 했어요. 예, 사실 북한 영상으로 참여를 하기를 좀 바랬었는데 안타깝게 잘 안 됐고 대신에 이제 이번 역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대한민국 갯벌이 21년에 그 세계유산을 등재됐을 때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보헤이만이 또 유산이 등재됐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갯벌 가지고 잠정 목록으로 올해 등재를 시켰어요.
4: 네.
3: 그래서 하나가 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갯벌에 대해서 다국과 연대를 만들어서 갯벌을 보호하면서도 유네스코의 큰 의미를 세계에게 보여주자.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국가의 연합에 대해서 또 이번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선언됐고요.
4: 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성과네요.
3: 네네.
4: 예. 네. 이번에 특히 그 전시 행사장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도 자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3: 네.
4: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행사 안내를 청담을 네. 하셨잖아요.
3: 네,
4: 무슨 말씀 해주시던가요?
3: 워낙 그 유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컬처 그리고 뭐 컬처의 기반인 K-헤리티지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특히 또 그 영국 여사님께서도 뭐 워낙 한지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했는데 아무튼 보시면서 사실 시간이 짧은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4: 아,
3: 네. 왜냐하면 그날 또 잠깐 대한민국관을 보시고 나서 바로 또 뭐 개막식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는 그 일정이 있어서 아무튼 그런데 저희들이 45개 부스를 축구장 2배 면적의 대한민국관을 만들어서 이번에 운영했거든요.
4: 네.
3: 거기에 이제 보시면서 아이고 대한민국의 관중에 이번에 잠정 목록을 해야 될 것도 소개해 놨는데 아 이것이 앞으로 유산이 되겠군요 뭐 이런 말씀도 하면서 더 잘 유지해라 라는 어떻게 보면은 더 열심히 일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이런 걸 보니까 또 한편 보면은 거기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이런 세계유산위원회에 온 거에 대해서도 또 유네스코 내에서도 굉장히 또 서로 기뻐하죠.
4: 네.
3: 나름대로 자부심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4: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관이 또 큰 화제가 된 거는 많은 분들이 관람객이 찾았다는 거예요. K굿즈도 엄청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청장님 굿즈 사셨습니까?
3: 저는 그냥 파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4: 네, 굿즈 진짜 인기 많았고,
3: 네.
4: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이 행사 자체가 단순히 어떤 회의나 전문가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화축제 현장이었다 네. 이런 반응이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기억에 남으신 게 있으세요?
3: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죠.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네. 모든 세계유산위원회는 제가 많이 다녀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 회의장만 해서 뭐 2,000명, 3,000명이 하는 회의장만 주로 많이 운영되는데 대한민국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수관에다가 거의 뭐 축구장 두 배 면적으로 해서 했으니 이건 새로운 거죠.
4: 그렇죠.
3: 이 여기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AI 기술뿐만 아니라 전통을 다 소개한 거죠. 그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다 놀랬고요. 거기에 13만 명이 11강 오셨는데 아침 7시부터 줄 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지만은
4: 네.
3: 그분들이 또 그렇게 오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4: 예.
3: 대한민국이 이렇게
4: 맞아요,
3: 국민들의
4: 맞습니다.
3: 또 정서가 또 살아있는 역시 전통과 문화다.
4: 맞습니다. 문화 강국 국민다운 그렇죠. 그런 모습을 네. 우리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고 특히나 이번 부산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유산을 등재하는 나라를 넘어서서 세계유산의 그 체계를 이끄는 책임국가, 책임있는 기여국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내년에는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도 도전하게 된다고 하던데요.
3: 네.
4: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3: 한양의 수도성곽을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심사 중이고 이번에 이제 또 곧 심사자가 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총적인 여력 그 중에 오유비라 해가지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탁월한 가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해 드릴 것이고 거기는 이제 한양도성하고 탕춘대성 북한산성까지 해서 서울광역시 그다음에 경기도 고양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4: 아, 네.
3: 그래서 두 개의 큰 지자체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선건국 초기에 한양의 수도성곽의 역할을 그다음에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 조선의 건국 초의 사람들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축조된 산성에 대한 걸 제대로 이번에 보여주면서 다음 해에는 꼭 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실 이번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오신 나라가 있어요.
4: 아, 네네.
3: 네, 그래서 아프리카 쪽인데
4: 네.
3: 코모로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쌍투메 프렌세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4: 네.
3: 그다음에 남수단의 나라는 알겠고요. 이것이고. 근데 코모로 같은 경우는 프랑스로부터 1975년에 독립되는 그 조그만 네 개 섬을 갖고 있는 나라 대통령께 전용기로 오셨어요. 제가 모셨는데 그 정도로 세계 최초로 유산이 등재된 것에 대해서 이건 월드컵의 우승보다는 더 많은 감격을 갖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자기 나라가 정말 세계에 이제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쌍터미 프린세스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갖고 간다라는 말씀을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4: 와, 부산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나라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3: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들께서 이런 나라도 있어 하실 거예요.
4: 맞아요.
3: 그래서 이 나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4: 네.
3: 아프리카의 코모로라는 나라하고 그다음에 쌍투메 프린세스 나라가 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허민 국가유산청장님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그 대장정을 성공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세계유산 체계를 이끄는 책임 있는 기여국으로 도약하는 그 미래가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저녁입니다. 주말 저녁인데 오늘따라 마음이 좀 무겁네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1: 박지수입니다. 선배 오늘밖에 나오셨어요? 이 더위에. 저는 그냥 에어컨 틀고 집에만 있었는데.
0: 나왔죠? 나왔다가 기분이 더 꺾였어요. 친한 친구가 식당을 하거든요, 올림픽 쪽에. 근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밤새 강도가 들었대요. 몸 부수고 들어와서 그냥 다 뒤집어 놨다고. 아,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1: 어머, 선배 친구분 식당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건 없고요?
0: 다행히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가게가 엉망이 됐으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게 꾸려온 식당인데.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쓰려요.
1: 진짜 너무하네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즘 한인타운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려서 저도 퇴근하고 주차장 걸을 때 괜히 뒤돌아보게 되고.
0: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얘기 해보려고요. LA차는 요즘 심상치 않다. 뉴스 얘기 말고 우리 골목 얘기. 버몬트 걷다가 느끼는 그 느낌, 웨스턴 근처 밤거리 주차하고 차에서 내릴 때그 순간. 다들 한 번쯤은 느끼셨을 거예요.
1: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 특히 저녁에 혼자 다니시는 분들, 오늘 저희 얘기 같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겪으신 일, 느끼신 것들 있으시면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RS 1650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리고 오늘 양념 코너에서는 제가 요즘 만든 자작곡 하나 소개할 건데요. 제목이 답답한 날에는 이해요. 오늘 기분에 딱 맞는 곡이 나와버렸네요. 이따가 들어주세요.
1: 선배 심경이 담긴 곡이겠네요. 기대할게요. 자, 그럼 오늘 LA 사는 이야기 지금
0: 자,
1: 시작합니다.
0: 본편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양념 코너부터 잠깐요. 저 요즘 곡 하나 만들었거든요. 제목이 왜 답답한 날에는 긴데,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경기도형 안 풀리지. 동네 치안은 왜 이러나 싶지. 그 답답한 마음을 그냥 AI한테 털어놨더니 곡이 됐어요. 저 오늘 친구 식당이 밤새 강도 맞아서 완전 엉망이 됐거든요. 그 얘기 듣고 집에 오는 길에 만든 곡이에요. 만드는 내내 저도 좀 답답했습니다, 솔직히.
1: 선배 친구분 식당이요? 그거 진짜 속상하셨겠다. 그 마음이 곡에 다 담겼겠네요. 왜 답답한 날에는 제목부터 딱 요즘 우리 다 느끼는 거잖아요. 무더위에 지치고 뉴스 틀면 한숨 나오고.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저녁 이곡 들으면서 잠깐 숨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럼 왜 답답한 날에는 한곡 듣고 바로 본편으로 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재현입니다.
1: 그리고 저는 박지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후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0: 아이고, 오늘 날씨 진짜 장난 아니죠? 주말인데 밖에 나가기가 겁나더라고요. 차 문 열었더니 그냥 5분 문 여는 느낌이었어요.
1: 맞아요. 저 오늘 한인타운 걸어서 나왔다가 단블럭도 못 가서 다시 들어갔어요. 이 더위에 밖에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로.
0: 그러게요. 그런데 지수씨, 저는 요즘 더위보다 다른 게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날씨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예전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1: 선배, 저도 그 느낌 알아요. 저 한인타운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처음엔 그냥 동네 분위기 익히려고 저녁에 좀 걸어 다녔는데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80년대에 처음 LA에 왔을 때는 물론 그때도 위험한 동네는 있었죠. 근데 그때는 경찰이 뭔가 존재감이 있었어요. 순찰차가 돌아다니면 그냥 안심이 됐거든요.
1: 지금은 순찰차 보기가 쉽지 않죠. 선배, 저 요즘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요, 신고해도 안 온다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그게 이미 당연한 얘기처럼 됐다는 게 좀 충격이었어요.
0: 아, 맞아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신고해도 안 온다는 게 제 상식이 돼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범죄 자체보다 그 무감각함이요.
1: 근데 선배,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LA가 원래 이랬던 건지 아니면 진짜 최근에 더 나빠진 건지 저는 비교할 기준이 없거든요.
0: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전이 무조건 좋았다는 건 아닌데 지금처럼 경찰이 이렇게 손을 놓은 느낌은 처음이에요. 뭔가 시스템 자체가 달라진 거죠.
1: 맞아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얘기 해보려고요. LA 치안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한인 커뮤니티는 또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0: 그럼요. 오늘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사는 동네 얘기니까 제대로 한번 해봐야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수씨, 오늘 주제가 치안인데요. 제가 이 동네에 40년 넘게 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예전엔 경찰차 한 대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긴장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1: 맞아요, 선배. 저도 한인타운으로 이사오고 나서 그게 제일 먼저 느껴졌어요. 밤에 버몬트 쪽 걸으면 예전이랑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0: 그 분위기라는 게 딱 설명하기가 어렵죠. 뭔가 무법지대 같다는 느낌? 가게 앞에 노숙자분들이 계시고 신고해도 경찰이 안 오고, 그게 반복되면 상인들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1: 선배, 제가 요즘 한인타운 상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신고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차피 안 온다는 걸 아니까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0: 그게 진짜 문제예요. 신고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각자 도생이 되거든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 가게 하실 때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경찰 믿기 어렵다는 게.
1: 근데 선배,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이 그때보다 실제로 더 나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더 예민해진 건지, 그 경계가 저는 좀 헷갈리거든요.
0: 아, 그건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통계로만 보면 강력 범죄는 오히려 80년대보다 줄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체감은 반대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1: 저는 그게 예측 가능성 때문인 것 같아요. 예전엔 위험한 동네가 어딘지 알았잖아요. 지금은 어디서 뭐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더 불안한 거 아닐까요?
0: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올림픽과 한복판에서 대낮에 핸드백 낚아채 가는 일이 생기면 그건 통계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공포는 숫자로 안 잡혀요.
1: 선배,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경찰 인력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LAPD 경찰관 수가 꽤 많이 줄었어요. 한때만 명 가까이 됐던 게 지금은 그보다 훨씬 적어요.
0: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력범죄 아니면 출동을 못하는 거예요. 인력이 없으니까. 절도 신고하면 온라인으로 리포트 하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비긴급 신고는 전화해도 몇 시간씩 기다리거나 아예 안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인분들이 신고를 포기하시는 거죠.
0: 그런데 지수씨,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베버리힐스 얘기예요. 거기는 LA시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개 도시잖아요. 거기 치안은 완전히 달라요.
1: 아, 그거 정말 극명한 차이죠. 베버리힐스는 자체 경찰이 있고 예산도 따로 쓰고 몇 블럭 차이인데 체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0: 제가 아는 분이 베버리힐스 쪽에서 일하시는데 거기는 밤에도 순찰이 눈에 띄게 돈대요. 한인타운이랑 비교하면 같은 LA 권역인데 다른 나라 얘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1: 선배, 근데 저는 그게 좀 씁쓸해요. 결국 돈 있는 동네는 안전하고 그렇지 않은 동네는 알아서 버텨야 한다는 구조잖아요. 한인타운이 딱 그 중간 어딘가에 끼어 있는 것 같고요.
0: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고 싶어요. 한인 커뮤니티가 이 문제를 너무 조용히 넘기는 것 같거든요. 신고도 안 하고 목소리도 안 내고.
1: 선배, 저는 거기서 좀 다르게 생각해요. 목소리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어디다 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영어가 불편하신 1세대 분들은요.
0: 아,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제가 너무 단정지었네요. 언어 장벽이 있으면 신고 자체가 벽이 되는 거죠. 911 누르는 것도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1: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안에서 신고 방법이나 대응 요령을 한국어로 알려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긴급하면 911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따로 번호가 있거든요.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0: 맞아요. 그리고 그게 커뮤니티 미디어가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죠. 저희 같은 라디오가. 정보를 한국어로 전달하는 것. 그게 치안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1: 선배, 근데 저는 이 문제가 경찰 인력이나 신고 체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노숙자 문제, 지하철 안전절도 이게 다 따로따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된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그게 복합 문제예요. 어느 하나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복합 문제를 풀 의지가 지금 LAC에 있는지 그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1: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답답해요. 정책이 바뀌고 예산이 줄고 그 사이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버텨야 하는 거잖아요. 특히 한인타운 상인분들이요.
0: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꺼낸 거예요. 불안하다고 느끼는 게 개인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같이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게 첫 번째 단계니까요.
1: 이제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오늘 주제가 치안이잖아요. 80년대 LA 경찰하면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0: 아, 그때 그 시절 코너 왔네요. 제가 처음 LA 왔을 때 말이죠. 8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경찰이 진짜 무서웠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존재감이 달랐다고 해야 하나.
1: 존재감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0: 제가 페어팩스 하이스쿨 다닐 때였는데요. 학교 끝나고 버스 타고 부모님 가게로 가잖아요. 올림픽 거리 쪽으로. 그 길에 순찰차가 꼭 한두 대씩 있었어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동네가 조용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1: 그게 위압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이기도 했겠다 싶어요. 특히 이민자 입장에서는요.
0: 맞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처음엔 경찰이 더 무서웠어요. 한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도 짧고. 경찰차 보면 일단 피했죠. 근데 부모님은 달랐어요. 가게 앞에 순찰차 세워두면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1: 아, 그 세대 차이가 재밌네요. 선배는 피하고 부모님은 반기고.
0: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가끔 경찰관한테 커피 갖다 드리셨거든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냥 종이컵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름의 방식이었던 거죠. 이 동네에서 살아남는.
1: 어머, 그 장면 너무 선하게 그려지는데요. 근데 선배, 그때 한인타운 쪽은 원래 치안이 어땠어요? 지금이랑 비교하면요?
0: 지수씨, 그때도 좋지는 않았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80년대 LA가 지금보다 안전했다고 하기엔 갱단 문제도 있었고 밤에 특정 골목은 진짜 못 다녔어요.
1: 아, 저는 왠지 옛날이 더 안전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었군요.
0: 다른 종류의 위험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위험한 곳이 어딘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저도 부모님한테 거기는 밤에 가지 마라 딱 들었고 그 선을 지켰죠. 지금은 그 선이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게 다른 것 같아요.
1: 아, 그게 더 무섭겠다.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0: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그때 한인 상인들끼리 자체적으로 뭔가 했어요. 가게 문 닫을 시간 되면 옆 가게 아저씨가 나간다. 같이 나가자 이러면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 문 잠그고 주차장 가는 걸 안 했어요.
1: 그게 일종의 자율방범이었던 거네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든.
0: 맞아요. 경찰 믿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 옆 사람 믿는 거였어요. 그 감각이 지금은 좀 흐려진 것 같아서 그게 제가 요즘 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지수씨, 아까 버몬트 얘기하셨는데 저는 요즘 베버리힐스 얘기가 자꾸 머릿속에 걸려요. 거기는 바로 옆 동네인데 치안이 완전히 달라요.
1: 맞아요, 선배. 저도 그게 제일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차로 10분 거리인데 체감이 완전히 다른 도시예요.
0: 베버리힐스는 LAC가 아니잖아요. 별도시예요. 자체 경찰이 있고 예산도 따로 쓰고. 거기 경찰관들은 진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도 순찰을 엄청 돌아요.
1: 선배, 그거 아세요? 베버리힐스 경찰이 인구 대비로 따지면 미국에서 경찰 밀도가 제일 높은 도시 중 하나래요.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0: 그렇죠. 결국 돈 문제예요. LAC는 워낙 크고 예산이 분산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경찰 인력이 요즘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적어진 것 같아요.
1: 저 자료 찾아봤는데요. 선배, 한 20년 전이랑 비교하면 경찰관 수가 꽤 많이 줄었어요. 최근엔 9천 명도 안 되는 수준이란 얘기도 있고요. 90년대 중반 이후로 최저 수준이라는 거예요.
0: 그게 킵으로 느껴지는 게 신고에도 안 온다는 거잖아요. 강력 사건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한인 상인분들한테 들어보면 절도 신고해도 몇 시간씩 기다리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1: 저 한인타운 이사 오고 나서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가게 유리 깨지고 물건 가져가도 경찰이 보고서만 쓰고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요.
0: 그게 상인 입장에선 진짜 허탈한 거예요. 신고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나중에 신고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계에도 안 잡히고.
1: 선배, 저는 거기서 좀 다른 생각도 드는데요. 경찰 인력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신고 체계 자체를 못 믿는 분들도 있잖아요. 특히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경찰 부르는 것 자체를 꺼리시기도 하고요.
0: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 봐요. 경찰이 실제로 안 오니까 불신이 생기는 거고, 불신이 쌓이니까 신고를 안 하게 되는 거고, 악순환이죠.
1: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쪽은 또 다른 문제예요. 저 가끔 메트로 타는데 승강장에 계신 분들 보면 솔직히 불안할 때가 있어요. 경찰이 있어도 뭔가 손을 못 쓰는 느낌이랄까요.
0: 대중교통은 저도 요즘 잘 안 타게 되더라고요. 그게 편견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40년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1: 선배,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치안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란 생각도 해요. 노숙자 문제, 경찰 예산, 지하철 안전이 다 따로 논의되는데 사실 한 덩어리 문제잖아요.
0: 맞아요. 그런데 LAC가 그걸 한꺼번에 풀 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정책이 바뀔 때마다 현장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고, 상인들은 그 사이에서 버티는 거고요.
1: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자체 순찰이나 방범 모임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공권력을 기다리기보다 우리끼리 지키자는 거요.
0: 그게 씁쓸하면서도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긴급하면 911 비긴급 신고는 따로 번호가 있는데 그걸 알고 쓰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알고는 계셔야 하니까 비긴급 신고는 1-877-ASKLAPD예요.
1: 저도 이사 오고 나서 처음 알았어요, 그 번호. 한인타운 오래 사신 분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정보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할 것 같아요.
0: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알고 기록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안 하면 통계에도 안 잡히고, 통계에 안 잡히면 예산도 안 오고, 목소리를 내야 뭐라도 바뀌는 거니까요.
1: 이제 AI가 본 LA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저 이번 AI한테 좀 색다른 걸 물어봤거든요.
0: 오, 어떤 걸 물어보셨어요?
1: LA 치안 얘기할 때 항상 LAPD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AI한테 물어봤더니 미국 대도시 중에서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시민 수가 LA가 제일 많은 편이래요. 뉴욕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꽤 나요.
0: 뉴욕이랑요? 뉴욕은 어떤데요?
1: 뉴욕은 인구 대비 경찰관 비율이 LA보다 훨씬 높아요. 시민 몇백 명당 경찰관 한 명 수준인데 LA는 그 배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거죠.
0: 그게 참, 저는 그냥 예산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구조 자체가 다른 거네요. 뉴욕은 도시가 촘촘하게 모여 있고 LA는 워낙 넓게 퍼져 있으니까 더 심하겠죠.
1: 맞아요. 그리고 선배, 이게 더 흥미로운 건데요. AI한테 다른 나라 한인 밀집 지역 치안은 어떠냐고 물어봤거든요. 토론토 한인타운이나 런던 뉴몰든 같은데요.
0: 아, 뉴몰든. 영국에 한인들 많이 사는 동네죠. 거기는 어때요?
1: 거기는 한인 커뮤니티가 치안 문제를 거의 안 이슈로 삼는데요. 영국은 경찰이 총을 안 들고 다니는 나라인데도요. 오히려 커뮤니티 자체 네트워크가 촘촘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웃끼리 먼저 해결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건 좀 의외네요. 총도 없는 경찰인데 치안이 더 낫다는 게. 그럼 결국 경찰 숫자나 무장 수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선배, 저는 여기서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게요. LA 한인타운은 자체 방범 네트워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체감이 이렇게 다를까요?
0: 그건 제가 좀 다르게 봐요. 뉴몰든이나 토론토는 한인들이 오래 정착해서 이웃관계가 쌓인 거고, 한인타운은 워낙 유동인구가 많고 상업지구 성격이 강하잖아요. 사는 사람보다 오가는 사람이 더 많은 동네예요.
1: 아, 그 차이가 크겠다. 선배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AI가 또 재밌는 데이터를 줬는데요. 미국 내에서 한인 밀집 지역 치안 만족도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어바인 한인 커뮤니티가 LA 한인타운보다 체감 안전도가 훨씬 높게 나온대요.
0: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바인은 계획 도시고 애초에 설계 자체가 다르니까요.
1: 근데 선배, 흥미로운 건 어바인 한인들이 오히려 커뮤니티 소속감은 한인타운보다 낮다고 응답했대요. 안전하긴 한데 뭔가 연결이 약하다는 느낌이요.
0: 아, 그건 맞는 말이야. 안전하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80년대에 올림픽 거리 부모님 가게 주변에서 자랐을 때 위험하긴 했어도 이웃이 누군지는 다 알았거든요. 그 감각이 있었어요.
1: 그게 지금 한인타운이 잃어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안전도 없고 연결감도 약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0: 저는 그 부분에서 지수 씨랑 좀 다르게 봐요. 한인타운이 연결감을 잃었다기보다는 연결 방식이 바뀐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엔 가게 앞에서 얼굴 보고 연결됐다면 지금은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SNS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1: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선배. 근데 AI가 또 하나 짚어준 게 있어요. 디지털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범죄 신고 속도는 빨라지는데 정작 경찰 대응이 안 따라오면 오히려 불안감이 더 증폭된대요. 알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요.
0: 아, 그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데 단톡방에서 어제 우리 블록에서 강도 있었대요 이런 게 실시간으로 돌면 오히려 더 무서워지죠.
1: 그래서 AI가 내놓은 전망이 좀 씁쓸한데요. 향후 몇 년 안에 LA 같은 대도시에서는 민간 보안 서비스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거라고 해요. 이미 한인상가 일부는 사설 경비를 쓰고 있고요.
0: 그거 저도 봤어요. 위셔 쪽 몇몇 건물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 돈 있는 가게 돈 있는 건물만 안전해지는 구조잖아요.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1: 맞아요, 선배. 공공치안이 약해지면 결국 그 빈자리를 돈으로 채우게 되는 거니까요. 한인타운 소규모 자영업자분들한테는 그게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거고요.
0: 그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AI 코너에서 이런 얘기 나올 줄은 몰랐는데 오늘 지수 씨가 꽤 날카로운 데이터 가져오셨네요.
1: AI가 잘 뽑아줬어요. 하하.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 안전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건지요.
0: 오늘 치안 얘기 한 시간 내내 했는데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예요. 불안하다고 집에만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맞아요. 근데 선배 그냥 불안을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0: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우리 동네 경찰서 비긴급 신고번호 핸드폰에 저장해 두세요. 긴급하지 않아도 신고는 해야 기록이 남아요.
1: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신고 안 하면 통계에도 안 잡히고 그럼 예산도 안 나오고 경찰도 안 오는 악순환이거든요. 신고 자체가 목소리예요.
0: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오래 단골로 다니시던 동네 가게 이번 주말에 한번 들러보세요. 장사 잘 되는 게 치안보다 더 강한 동네 지키기예요.
1: 아, 그 말 진짜 좋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동네가 결국 더 안전한 동네잖아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한인타운 교육 얘기로 찾아뵐게요. 학군 고민하시는 분들 기대해주세요.
0: 오늘 더운 날씨에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1: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시간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0: 오늘 이야기 저도 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친구 식당 생각이 자꾸 나서 열심히 일군 공간이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나오죠.
1: 선배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 꺼내주셔서 좋았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 있는 얘기잖아요. 이 동네 안전 문제.
0: 그렇죠.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본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이 무더운 주말 저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잠시 후에 에필로그로 다시 찾아올게요. 방송 끝나고 저희 둘이 나눈 뒷이야기 조금 더 솔직한 거 들려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 끝났다. 후.
1: 선배 그 한숨소리 진짜 크다.
0: 아이고 오늘 좀 무거웠잖아요. 치안 얘기가 은근히 에너지 쓰이더라고.
1: 맞아요 맞아요. 저도 중간에 갑자기 막 진지해지는 거 느꼈어요.
0: 근데 어때요 오늘 방송?
1: 좋았는데요. 근데 선배 아까 그 부분에서 약간 버벅이지 않았어요?
0: 어느 부분?
1: 그 스맥다운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거요.
0: 아 그거. 아 맞아 내가 잠깐 단어가 뭐였더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1: 저 그때 속으로 선배 왜 그러지 했잖아요.
0: 에이 그럴 때 지수씨가 좀 받아줘야지.
1: 저도 뭐라고 받아야 되나 잠깐 멘붕이었어요. 치안 얘기하다 갑자기 정적이 흐르면 저도 무서워요.
0: 아이고 근데 진짜로 오늘 주제 준비하면서 나 좀 씁쓸했거든.
1: 아 진짜요?
0: 내가 한인타운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요즘이 제일 뭔가 불안한 것 같아서.
1: 저도 사실 그거 공감해요. 방송 중에는 그냥 팩트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무섭거든요 솔직히.
0: 그쵸 그쵸.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1: 근데 선배는 진짜 무서웠던 경험 있어요? 직접적으로?
0: 있지. 근데 그건 방송에서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뺐는데.
1: 아 그래요? 뭔데요 뭔데요?
0: 나중에 밥 먹으면서 얘기해줄게. 마이크 켜져 있을 때 하기엔 좀.
1: 아 진짜요? 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0: 아 근데 오늘 더워서 그런지 방송하는 내내 나 목이 칼칼하더라고.
1: 맞아요. 오늘 완전 찐더위잖아요. 저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땀 삐질삐질 났어요.
0: 주말에 이 더위면 나 오늘 집에 가면 그냥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꼼짝도 안 할 거야.
1: 저도요. 어디 나가기 싫은 주말이에요 오늘은.
0: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잖아. 오늘 치안 얘기하면서 밖에 조심하세요 했는데 사실 더워서 나가기도 싫은 거잖아.
1: 진짜 그러네. 자연이 우리 지켜주는 건가요?
0: 더위가 치안 해결사.
1: 아이고 선배 그 논리 어디서 나와요?
0: 아 근데 나 배고프다. 지수씨는?
1: 저도요. 아까부터 계속 배고팠어요. 방송 중에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 날까봐 조마조마했잖아요.
0: 헐 진짜요? 나는 몰랐는데.
1: 다행히 마이크가 안 잡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다행이다.
0: 치안 얘기하다가 뱃속 꾸르륵이면 완전 분위기 깨지지.
1: 그죠 그죠. 청취자분들 다 들었을 뻔.
0: 아 맞다 오늘 자작곡은 또 없지?
1: 네 피디님이 이번엔 준비를 못하셨대요.
0: 에이 그 양반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1: 선배 그 말 피디님 들으면 혼나요.
0: 어이구 뭐 어때. 대신 좋은 노래 하나 듣고 오면 되죠.
1: 그쵸 잠깐 음악 한 곡 쉬어가요. 저도 물 한 모금 마셔야겠다.
0: 그래요 그래요. 청취자 여러분들 잠깐 쉬어가세요. 바로 올게요.

0: 아, 근데 담주에 뭐 해오리?
1: 어? 갑자기요?
0: 아니,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제 아직 없잖아요.
1: 맞다, 아직 없다. 선배 뭐 하고 싶어요?
0: 나? 나는 뭐 맛집 얘기하면 어떨까 했는데.
1: 맛집이요? 에이, 그거 너무 자주 한거 아니에요?
0: 아이고, 지수 씨 맛집은 언제 해도 좋은 거야.
1: 선배 그 말은 항상 하더라.
0: 사실이잖아. 아니, 근데 뭐 다른 거 있어요?
1: 저는 학창시절 얘기 한번 해보면 어떴까 싶었거든요.
0: 학창시절.
1: 내한인타운에서 크면서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요. 선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0: 아, 그거. 오, 그거 좋은데?
1: 그쵸? 저는 2세대라서 또 다른 느낌이고, 선배는 1.5세라 또 다를 거잖아요.
0: 맞아, 맞아. 우리 둘이 좀 다르니까 얘기가 재밌겠네.
1: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한 시절 있으시잖아요.
0: 오, 지수씨, 이거 제법인데?
1: 에이, 제가 원래 아이디어는 좀 돼요, 선배.
0: 그래. 근데 학창시절 어느 부분? 너무 넓지 않아요?
1: 아, 그러네, 좀 좁혀야 하나. 한인타운 학교 다닐 때 얘기? 방과 후에 뭐 했는지 그런 거.
0: 아, 그거 좋다. 나 그때 얘기 진짜 많은데.
1: 그쵸, 저도 궁금했어요, 사실.
0: 그래, 그거로 하자. 담주의 한인타운 학창시절.
1: 좋아요. 오, 이거 기대된다, 진짜.
0: 나도. 아이고, 근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배고파지네.
1: 저도요, 오늘 무더위에 방송하고 나니까 더 배고픈 것 같아요.
0: 진짜 밖에 나가기도 싫을 날씨인데.
1: 그러게요. 주말인데 집에 있어야겠다, 오늘은.
0: 맞아.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1: 선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오늘 수고하셨어요.
0: 지수 씨도 수고했어요. 오늘 치안 얘기하면서 좀 무거웠는데 잘 마무리한 것 같아.
1: 그쵸? 담주엔 좀더 가벼운 얘기 하니까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0: 저는 김재현이었고요.
1: 박지수였습니다. 담주에 봐요.

0: 오늘 저녁 쉽지 않은 얘기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솔직히 저도 오늘 방송 내내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친구 식당 생각이 자꾸 나서. 근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그게 위안이 됩니다.
1: 선배 오늘 많이 힘드셨죠? 청취자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동네 이야기니까요. 남일 같지 않은 그 마음 저도 똑같아요.
0: 다음 주에는 좀 더 밝은 얘기로 찾아올게요. 이 무더위도 언젠간 꺾이듯이 우리 동네도 다시 좀 살만해지겠죠? 그렇게 믿어야죠.
1: 주말 저녁 더운 날씨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카오톡 RS1650으로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라디오 서울 AM1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하게 쉬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휴일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극한 폭염이 누그러지면서 17일째 이어지던 서울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5: 그래도 낮엔 여전히 더운데요. 또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비가 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열대야 멈춘 게 얼마 만인가요?
6: 네, 오늘 새벽 서울의 공식 최저기온이 24.5도에 머물면서 17일째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지난주 서울 최고기온이 38도에 달할 정도로 극한 더위가 이어지며 밤더위 역시 며칠째 최저 29도 안팎으로 초열대야 수준이었는데 4도 이상 떨어진 겁니다. 기상청은 동풍이 약해지면서 서쪽으로 유입되던 뜨거운 열기가 줄었고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서울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경남, 전남 등 남부지방은 27도 안팎으로 밤더위가 심했습니다.
4: 네, 극한 폭염은 꺾인 것 같은데 낮더위는 여전한 상황이죠?
6: 네, 고기압의 영향이 지속하면서 현재 기온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과 전남, 광주 지역이 덥습니다. 현재 전북 전주는 33도, 전북 순창 32.8도, 전남 광주 광주시는 31.8도까지 올랐습니다. 폭염특보 상황을 보면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전국 대부분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는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34도 등 낮에는 여전히 35도 안팎에 달하고 체감 온도도 높아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5: 어제 강릉에는 특히 폭우가 쏟아졌는데 오늘도 동해안에 비가 계속 이어진다고요?
6: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강릉에 시간당 80mm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강원 동해안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밤사이에는 비가 잦아들었고 지금은 그쳤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만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동풍이 다시 강해지면 시간당 20에서 30mm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 경북 북동부에 많게는 80mm까지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후 한때 전국 곳곳에 많게는 60mm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4: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그동안 발생한 사망자가 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 사망자를 포함한 온열 질환자도 3,000명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까?
7: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를 보면 그제 하루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02명, 사망자는 3명입니다. 이 가운데 80대 여성은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모두 꺼진 아파트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0대 남성은 길에서 구토를 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입원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60대 남성은 거리에 누워있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 질환자는 3,089명, 누적 사망자는 26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온열 질환자는 3,360명, 사망자는 21명이었습니다. 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적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하루 접수된 가축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9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더위 탓에 폐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닭 등 가금류가 85만여 마리로 대부분입니다. 어제만 양식 어류 31만여 마리가 폐사해 양식 어류 피해는 117만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안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되도록이면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일요일인 오늘 전력 수요가 최대 81.9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 예비력이 20% 넘게 확보돼 있어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네, 무더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해수욕장에는 휴가철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5: 인천국제공항에는 휴가철 여행객뿐만 아니라 더위를 식히려는 일반 시민들도 몰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해봅니다. 김기수 기자, 어디 있습니까?
8: 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그리고 조경원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9: 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입니다.
5: 네, 그럼 먼저 해수욕장부터 보겠습니다.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8: 네, 이곳 해수욕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물에 들어가 파도에 몸을 맡기면서 더위를 날리는 모습인데요.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은 피서객은 해수욕하기에 좋은 날씨라고 말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0: 며칠 동안 되게 더웠다가 네, 모처럼 이렇게 시원한 날씨 속에서 이렇게 그 대천 해수욕장에 와서 아주 기분 좋고 네, 모든 게 좋은 것 같습니다.
8: 파라솔 아래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백사장에는 모래놀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대천 해수욕장은 어제만 해도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면서 해수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33도 안팎에 머물고 흐리거나 구름만 날씨가 예보되면서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한층 나아졌습니다. 다만 충남 보령을 비롯해 충남권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수분 섭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 바다에 들어가기 전 스트레칭 등 준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와 튜브 등 안전장비 착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지정구역 안에서만 수영하고 음주 후 물에 들어가는 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지친 일상을 벗어나 즐기는 휴가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폭염 대비와 함께 물놀이 안전수칙도 잘 지키면서 관광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4: 네, 이번에는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9: 네, 공항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계절에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긴 소매 셔츠에 재킷까지 걸치고 있는데도 덥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쾌적합니다. 반소매 차림으로 실내에 들어온 시민들도 이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 얇은 겉옷을 꺼내 입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공항의 실내 기온은 섭씨 24도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폭염 경보가 내려진 공항 밖 인천 영종도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4도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5: 네, 공항 안이 시원하다 보니까 여행객뿐 아니라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도 많이 찾는다고요?
9: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부터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제 뒤에 있는 평상이 가득 메워진 상태입니다. 돗자리를 펴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달걀과 과일 등 간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 놓인 장의자에서는 장기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밖이 더워서 친구들과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1: 한 시간 와요. 그리고 너무 시원해. 공항철도 타면 너무 시원해. 이제 좋아서 밥 하나 사 먹고 친구들 오면 놀다.
12: 복지관도 방학했어요. 더워서.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노인네들이 하나둘 혼자서 카페 가서 앉았을 수 있어요?
9: 들으신 것처럼 공항이 식당 등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이용시간 제한이 거의 없어 이곳으로 모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 65세 이상 시민은 공항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공항을 선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석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이겨내려는 시민들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4: 네, 지금까지 김기수, 조경원 기자 연결해서 해수욕장과 공항 상황 둘러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안 그래도 푹푹 찌는 날씨에 대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학교 급식실은 그야말로 찜통이 따로 없습니다.
5: 당장 이번 주부터 학교들이 속속 개학인데 조리실 내 체감 기온이 주의 단계를 넘어 최고 45도에 달하는 학교도 있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3: 대형 솥에 음식을 볶고 기름에 튀기고 펄펄 국까지 끓이다 보면 아무리 냉방을 해도 급식실 전체가 달궈집니다. 방수 앞치마에 고무장갑, 마스크, 모자, 장화까지 신는 조리사들의 체감 온도는 6도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4: 에어컨이 잘 되어 있다 해도 38도 이상이 나와요. 어지럽고 구토도 나오고 매식매식해요. 여기 목에 차는 스카프같이 아이스 한 거 있죠. 실상 이렇게 하면 한 20분 하면 싹 녹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13: 실제로 지난달 급식실 체감 온도를 조사해봤더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인 주의 단계를 넘어선 경우는 6월엔 170건이었지만 무더위가 시작된 7월엔 311건으로 2.5배 늘었습니다.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경고 단계 이상인 경우도 20개교 85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0%인 12개 학교에선 경고 이상의 상황이 두 차례 이상 반복됐습니다.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순간은 모든 화구와 오븐, 튀김기가 동시에 가동되는 최대 조리 시간, 그리고 뜨거운 물로 식기를 닦는 세척 마무리 시간이었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는 무려 45도에 달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선 2시간마다 20분씩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만들어 배식까지 해야 하는 급식실에선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15: 불과하기로 조리를 진행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작업 현장보다 덥고 학생들 그 식사, 배식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오전 조리 시간에는 누군가 쉰다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13: 급식 조리사들은 한여름 동안에는 튀김이나 전 등을 식단에서 빼 조리실 온도를 낮추고 체감 온도를 잴 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고 있는 작업복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4: 극한 폭염이 바다 온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광어회 300g은 이마트에서 23,000원대, 롯데마트에서는 26,000원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도매 가격도 크게 올라 수협 노량진 주간 수산물 동향을 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양식 광어 1kg의 평균 경매 낙찰 가격은 22,30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2.3% 올랐습니다.
16: 수산물뿐 아니라 시금치와 상추 같은 밭 작물들도 폭염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7일 시금치의 소매가는 100g 기준 1,978원으로 한 달 전보다 2.5배 비싸졌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는 10개당 소매가가 5,369원에서 8,313원으로 54.8%, 애호박과 청상추도 각각 46.6%, 41.7% 올랐습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보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뒤로도 비슷한 내용의 단독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6: 미사일 부족 영향으로 주한미군이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인용됐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17: 이번 위험이 적은 전술미사일 체계 에이테크믹스는 거의 전부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언론들의 이 같은 무기 부족 보도에 격분해서 지난주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 무기 부족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대통령이 시기와 장소를 선택하면 타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4: 뉴욕타임스 보도는 이 미군의 미사일 부족이 어떤 영향을 불러온다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17: 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주목하고 있고 전쟁이 더 길어지면 두 나라가 전략적으로 이득을 보게 될 거라는 분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 수백 발이 한국과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중동으로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주한미군이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 발언도 인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올해 서방 동맹국의 방공미사일 지원 규모가 3분의 1로 줄었다면서 미국의 미사일 부족으로 인한 즉각적 영향이 나타난 거라고 전했습니다.
16: 지난달 미국이 이란 공습을 중단한 뒤에 이런 미국 언론들의 미사일 부족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미국이 출구 전략을 찾는 분위기도 있다고요?
17: 네, 결국 미국이 군사적 옵션에서 한계를 맞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쟁을 그만둘 방법을 찾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지 시간 7일 CNN이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의 발언을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는데 먼저 보도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8: General Dan Kane, who is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is looking for an off-ramp in the conflict as US military options remain limited.
17: 댄 케인 합참의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디 벤스 부통령 등과 접촉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전하고 출구 전략을 논의해 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을 통해서 이란이 합의에 응하게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참모들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CNN은 미군 수뇌부는 미사일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고갈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 케인 합참의장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재고 소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홍.

0: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로를 정하는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면서도 이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는 미군의 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1: 미국은 이란의 요구에 답하는 대신 이란의 핵과 군사력을 무력화했다고 압박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양국 해군이 새 항로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로 합의가 곧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별도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전쟁 피해 배상뿐 아니라 대이란 제재와 해상 봉쇄 해제, 동결 자산 반환 등을 재개방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를 단순한 수로가 아닌 이란이 가진 힘의 원천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양보가 먼저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새 요구에 직접 답하지 않은 채 군사적 우위를 강조하며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재래식 군사력, 비대칭 전력을 이미 크게 파괴했다며 이란이 미국과의 관계를 바꿀 장기적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 We're trying to see if they're willing to make the kind of long-term changes that would be necessary to have a bette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if not, that's fine too. We're just going to keep on applying the pressure that we can apply.
2: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아랍에미레이트 국영 석유회사 소속 유조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해협 주변의 무력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순회 경선 2주차 마지막인 오늘은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승부를 가립니다.
1: 내일 국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투표율 조작 의혹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다연 기자, 먼저 민주당 순회 경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4: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당심에 호소하면서 거친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의 지방선거 책임론을 띄우면서 잘 싸웠고 이겼는데 뭐가 문제냐는 생각으로는 다음 총선 승리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인석 후보는 총리 경험을 부각하면서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완벽히 당정이 일치할 것이다. 메가 프로젝트를 당의 제1호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진보 통합이 필요한데 신천지 의혹 때문에 당이 갈라져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두 지역을 합산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충청권과 부울경, 제주, 인천 등 세 차례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초박빙 승부를 펼쳤는데요. 누적 득표율로 보면 김 후보가 어제 제주, 인천에서 승기를 잡으며 정 후보를 0.87%포인트 앞섰습니다. 다만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또 8월 17일 발표되는 최종 결과에는 대의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합해지고 경남과 대구, 경북 등 전략 지역의 가산점 5%가 적용되는 점도 변수입니다.
1: 국회에선 내일 3건위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죠?
4: 네, 그렇습니다. 활동기한 연장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 청문회입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현재 실무수장인 강동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나옵니다. 투표율 조작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이후라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질의가 예상됩니다. 내일 청문회에선 18일로 잠정 결정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도 예상되는데요. 특검이 입회한 재검표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인데 현 일정상 특검 임명은 18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재검표를 진행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선 선관위가 수사 대상인 만큼 특검 없인 재검표 절차도 불완전할 거란 목소리가 많습니다. 검증의 폭을 둘러싼 여야 견해차도 여전합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6.3 지방선거에 이어 대선과 총선의 서버 로그, 지시보고 문건까지 전수조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지 부족부터 철저하게 규명하자는 입장입니다. 내일 청문회에서 이런 이견을 좁혀서 각종 의혹 검증 절차가 순항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어제 저녁 부산 구평동 철강 공장 창고에서 난 큰 불이 10시간이 넘게 지난 오늘 새벽에야 꺼졌습니다.
1: 경기도 곳곳에서는 추돌 사고와 익사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유서연 기자, 먼저 부산에서 밤새 이어졌던 이 화재 소식 전해주시죠.
4: 네, 부산 사하구 구평동 철강공장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6시 50분쯤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면적이 6,000제곱미터에 달하고 연기도 많이 나 한때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이 불은 10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5시 40분쯤에야 꺼졌습니다. 불이 난 창고에는 약 2,000톤의 고철과 철과 실리콘으로 만든 합금인 페로실리콘 350톤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소 고철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0: 경기도 곳곳에서 추돌 사고와 익사 사고도 발생했다고요?
4: 네, 먼저 추돌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5분쯤 경기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동탄분기점 인근에서 50대 A씨가 몰던 6.5톤 화물차와 버스, 승용차 등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 견인 등 사고 처리를 위해 한때 일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5차로를 달리던 A씨의 차량이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쓰러지며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기 가평군 상면 계곡에서는 60대 여성이 익사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다슬기를 잡으러 나갔던 여성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지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2시 반쯤인데요. 소방은 수색 작업을 벌여 약 1시간 만에 여성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1: 최근 3년 동안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거나 피혐의자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 전국에서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이 지난달 전수조사를 거쳐 발표한 가족 사건 117건 가운데 피의자, 피혐의자인 경우는 45건, 피해자나 고소, 고발 진정인인 경우는 72건이었습니다. 또 가족 사건 117건 가운데 경찰의 감찰 조사가 진행된 사건은 한 건이었는데 경찰은 최근 10년 동안 가족 사건 처리에 개입해 감찰이나 수사를 받은 사례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했습니다.
0: 검사의 수사 기능이 배제되면서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경찰 수사에 구멍이 생겨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워지면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강화된 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견제 장치는 약해졌습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검사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소를 제기하기보다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변호인이 증거와 논리를 촘촘하게 갖춰 제출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사이에 수사 대응력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수사 양극화 우려도 나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 결국엔 피해자가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될 거란 겁니다.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건 막대한 수임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가 약해진 상황에서 법률 조력의 차이가 수사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0: 네,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오늘 네 번째 지역 결과가 발표됩니다. 어제까지 이어진 이 박빙 승부가 오늘도 계속될지 현재 주목이 되고 있는데, 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전국 소식 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자 2주차 민주당 전당대회 승부가 계속 좀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상대 후보를 향한 공세도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현재까지 경선 진행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한 분 한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 네, 저는 사실상 승패는 어느 정도 갈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장과 캠프는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는 과반을 김민석 후보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민주당 지지세, 그 진보 지지자들이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좀 10% 이상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관측이 되었고요. 대의원들 표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가 많은 지지를 받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계속 되었던 만큼 그래서인지 좀 친정청 내가 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열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이런 돈 없는 네거티브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급하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무리수가 많이 나와서 오히려 이러한 구도를 굳히는 데 공헌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0: 네, 우리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8: 네, 지금까지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이것은 전당대회인가 분당대회인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여지는 제3자가 왔을 때는 과연 이것이 축제의 한판인 전당대회인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 폭발하는 분당대회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만큼 사실 정부 여당의 내부 갈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처음에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뒤에 또 여러 가지 또 제기가 되면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김민석 후보가 앞서간다.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그것이 3자 구도에서 있는 어떤 선거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두 명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해서 과반이 바로 넘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송영길 후보가 가세하면서 이게 과반에 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치열해지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그 민주당 당원 당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반이 넘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선호 투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저도 뭐 그 크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세가 있다라고 보이는 김민석 후보가 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이 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되면은 끝에 가가지고 살짝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정청래 후보가 과반은 되지 않지만 1위를 했는데 선호투표제를 통해가지고 그 송영길 후보의 어떤 표가 김민석 후보에게 감으로써 뒤집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게 정청래 후보가 나 아니면은 그것이 김민석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이 결과에 승복할지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선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혼전 상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뭐 개괄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나름의 어떤 결과까지 두 분이 나름에서 예상을 한번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한번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 제주와 인천 지역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다시 이 재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박빙 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주와 인천 모두에서 김민석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7: 일단 제주 같은 경우에는 호남 경선을 좀 미리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제주의 당원분들께서는 호남 출신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경선을 미리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천 같은 경우는 당원분께서 비중이 엄청 높진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후보 측에 뭐 조직이 많이 돌아갔다. 라는 평가가 있어서 김민석 후보에게 많이 불리할 거다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전반적인 민심이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실

0: 뭐 1%포인트 차가 안 나는 그야말로 이제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 정청래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경남 지역의 누적 가중치가 아직은 합산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무래도 이제 이 격차가 더 줄어들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한마디로 깻잎 한장 차이다
0: 예.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이 반영되는 것이 김민석 후보라는 것은 뭐 정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대통령 제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 때의 지지율보다 더 높은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사실상 마음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압도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것이 아마 민주당의 딜레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특히 최근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어떻게 보면 내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극 지지층들이 어떤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 이재명 대통령 측의 어떤 적극 지지층의 어떤 결집이 모여지는
0: 예.
1: 그런 큰 흐름이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의 뚝심이 만만찮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울경 속에서 과연 고향인 김민석 후보가 오히려 일어날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부울경 지역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뭐 제주도와 인천에서 수도권과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축소판을 미리 봤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이재명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 나아가 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각종 그 주식 관련되는 정책에 대한 불만이 상당 부분 쌓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고, 그런 정책적 미스를 통해서 오히려 정청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고자 하는 그런 당원들도, 그리고 중도 민심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리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넘을 가능성은 전 현저히 낮다. 오히려 지금 정책적인 어떤 혼란 속에서 정청래 그 후보의 어떤 선전 좀더 돋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봅니다.
0: 네, 우리 최 변호사님은 뭐 아직은 모르는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역시 결과는 마지막 승부처, 이 호남과 수도권 뚜껑 좀 열어봐야 알수 있는
2: 네,
0: 걸까요?
2: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민주당 당원 분포나 당원 베이스에 대해서 아마 깊게 아시지 못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사모 회원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조직표가 강하게 동원될 뿐만 아니라, 뭐 봉화나 평산이 남아있어서, 여기에서 김인석 캠프 같은 경우에는 뭐7% 얘기도 나왔었고, 뭐 크게 지더라도 여기서 뒤집을 수 있다라는 계획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접점으로 마무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기를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호남에선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을 보면 거의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 차이가 이미 나고 있고, 그 비중을 생각했을 때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패의 여부보다는 지금은 과반 여부가 중요하고, 어떻게 그 압도적인 1위로서 2위를 포용할 수 있는가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럼 강원, 대구, 경북 지역의 당심은 어느 쪽을 좀 향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2: 강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상호 지사 같은 경우에도 정청래 후보가 약간은 선을 긋는 모양새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지금까지 투표 결과를 봤을 때는 좀 대세제에 추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미 대세론이 깨어진 정청래 후보보다는 이제 과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김민석 후보에게 조금 더 지지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경북이 문제 같은데, 경북
0: 예.
2: 같은 경우에는 6.3 지방선거 당시 그 대구 쪽 캠프에서 불만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작은 날갯짓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였던 대구에선 태풍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서 잦은 그 설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캠프에 많은 피해를 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구 캠프에서 약간의 불만을 내비치자 왜 민주당스럽지 않느냐라는 식의 비판이 도로 돌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좀 대구 당원들께서 어느 정도 심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친정청래 쪽으로 해서 지금 약간 선두주자, 핵심주자라고 하고 있는 이진년 전 대구 시의원이 그쪽에서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2: 조직표가 동원될 가능성은 좀 있다. 그리고 신천지가 가장 많은 뭐 본산으로 두고 있는 곳이 대구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뭐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 이제 두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는데, 최고위원 선거도 현재 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민희 후보가 이 누적 득표에서는 1위를 수성을 했지만, 그런데 어제 이 제주 인천 지역에서 박선원 후보가 득표율 17.82%를 얻으면서 처음으로 1위에 오르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좀 분위기가 반전을 좀 꾀할 수도 있을까요?
1: 결국 친명 친정이 3대 2냐 2대 3이냐, 이것이 지금 엎치락 뒤치락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수석 최고위원 누가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하느냐, 이것도 향후에 민주당의 권력 구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0: 예.
1: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박선원 후보와 최민희 후보가 친명

0: 친청의 어떤 그 좌장으로서의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 최민희 후보가 팀 정청래라고 하는 세 분 중에 두 분은 살아남고 오히려 그 한 분 이성윤 후보는 약간 막판 뒷심이 좀 딸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지금 박선원 후보를 비롯한 훨씬 더 많은 그 친명 후보들이 끝에 힘을 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청래 김민석 양자 당 대표의 어떤 그 투표의 흐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신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에는 어떤 식으로 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주가 폭락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그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 예. 이런 부분이 과연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정청래 후보가 아닌 그 김민석 후보를 당대표로 했을 때에 바뀌어지겠느냐 오히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어떤 부동산 실책 어떤 주식 실책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견제 심리 이런 부분이 민주당의 어떤 그 수도권 지지층에게 어떻게 호소되는가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대세는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아까 뭐 당대표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0.86%포인트 앞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박빙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최고위원 경선 같은 경우에는 박선원 후보가 0.81%포인트 앞서고 있네요. 더 초박빙 상태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일단 저는 최민희 후보의 그 연설은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그 전당대회에서 한 표 줍쇼를 외칠 거라는 거는 왜냐하면 최고위원은 사실 민주당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거기 보니 만약 수석이 된다면 정말 얼굴 중에 얼굴이 되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과연 중도와 대중에게 저런 식으로 어필을 한다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충격이었고 공포였는데요. 그 외에도 수많은 태도 문제나 왜곡된 언론관 그리고 대체의학으로 책과 방송 뭐 활동을 했던 과거까지 파묘되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당원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아마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당장까지는 누적이 이렇게 차이가 박빙겠지만 특히 호남에서는 큰 차이가 날 것이다. 그리고 최진명 변호사님께서는 그 부동산과 뭐 주식 쪽에서의 뭐 실책이라고 하고 조금 부진한 결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견제 심리로 친정청래를 뭐 지원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당내의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당이 제대로 지지하지 못해서라는 판단을 더 많이 해서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검찰개혁과 1인 1표만 외쳐온 친정청래계가 아닌 우리가 제대로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김민석 후보 쪽으로 좀 치우쳐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 예, 뭐 일단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 선거는 1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5위 안에 드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누적 5위까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명, 2명이냐, 2명, 3명이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해질 텐데 그런데 이제 이 뭐 친명계냐, 친청계냐 이렇게 2명, 3명, 3명, 2명 이렇게 배치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0: 실질적인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에 당 대표에게 누가 밀어주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르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이 일정 부분 다 사퇴를 해버리면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서 당 대표도 사실상 이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최고위원 모임을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에서 노래도 부르고 민주당은 아주 보면 봉숭아 학당 같은 일이 벌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결국 당대표가 뭘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친명이 됐건 친청이 됐건 반대 세력의 목소리가 아주 강해져 버린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 당대표는 식물 대표, 그 대표 내지는 허수아비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옆에서 같이 앉아있는 분들이 어떤 원팀을 구성할 수 있는지 이것은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저는 그렇다는 점에서 봤을 때에 물론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2대3이 되건 3대2가 되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좀 더 강력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2대3이 아니고 사실 2대3이 아니고 4대1 정도가 되기를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는 바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결국 2대3이냐 3대1이냐 할 정도로 민주당의 권력 구도 지지세 자체가 아주 친명과 기존의 어떤 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가 아주 박빙인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으로서는 3대2가 될지 2대3이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2년차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호소하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자, 지금 뭐 최고위원 경선 이 순위를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위까지 이 안에 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한데 뭐 1위부터 5위까지를 보게 되면 지금 5위에 김영 후보가 걸쳐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또 친청, 친명, 친청, 친명 이렇게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김영 후보가 과연 이제 될 것이냐.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힘의 균형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어떻게 김영 후보의 우위가 좀 이어질지 앞으로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2: 결국 이성윤 후보와의 경쟁에서
1: 예.
2: 승리하느냐가 문제가 될것 같은데 저는 김용 후보가 뭐 치고 올라간다 간다기보다는 이성윤 후보가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까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페이스북에 주석 야청이라는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처절한 호남의 역사나 아픔을 생각한다면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그런 비유였는데 그것을 본인의 지역구가 호남임에도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고 올렸다는 점과 그리고 김민석 후보에 대해 약성분 공세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연설에서 좀 합리한 미달의 모습을 보였던 점 그리고 최민희 후보가 박지발언했던 거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 김영우 후보에게 사과로 강요하는 모습 등이 이미 대중들과 당원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영우 후보가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성윤 후보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세로 조금 5위까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친청 뭐 둘, 뭐 친석 셋, 친명 셋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당대표가 만약 바뀐 상황에서 과연 남아있는 최민희 후보라던가 한민수 후보가 친청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그때가 되면 또 바뀐 기류에 적응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최고위가 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서울시장 선거 보궐이 예정됐다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고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때 만약에 친청으로 분류되는 후보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그분들이 장신 입장을 바꿀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친명 후보가 3명 이상 들어와서 흔들림 없는 체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짧게 제가 아까 김명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1: 예.
0: 그런 민주당의 비극입니다. 사실 대장동 세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해서 1심, 2심 징역 5년에 지금 추징금 6억 7천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지금 그 기간이 진행된다 보니까 지금 보석이 돼 있지만 보석 조건 자체가 주거 제한 등이 있는데
1: 경쟁보다는 상대를 향한 비방이 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0: 그렇습니다.
1: 전당대회가 이런 분위기로 마치게 된다면 포스트 전당대회 과연 이제 민주당은 뭐 합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떠오를 텐데 물론 민주당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0: 결국
1: 여쭤보겠습니다.
0: 2004년이 어게인 2004년이 되느냐 한마디로 제2의 열린 우리당이 나오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결국 김민석 그 후보가 당선이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에 정청래 당대표를 전 당대표 후보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2028년에 사실상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 이른바 비명행사, 친명행재 이런 부분이 다시 그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분당을 해서 대통령까지 잃었던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반면교사로 해서 그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다시 봉합이 될수 있을지 아니면은 예전과 같이 역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에 하나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한쪽이 낙선이 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분당의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단정할 수 없다. 지금 이거 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금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소고발하겠다라고 경고를 한 것을 넘어서 실제로 당내 인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건널 수밖에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인데 지금 김민석 후보도 대놓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탕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예. 자, 전당대회 관련된 내용은 뭐 이쯤에서 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 텐데 자, 일단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ISA 관련 정부 개편안에 전면 재검토를 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문제들이 지적돼 왔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제동을 걸게 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일단 그 정책 자체에 대해서 좀 평가를 드리면 저는 IS 계좌를 통해서 미국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국내 증시 투자가 아닌 상품에 대해서 정부가 뭐 세제 혜택을 걷어들이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장 투자라고 하더라도 장기 투자를 적극 권장하는 것도 이제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고 정부 정책을 왔다 갔다 함으로써 신뢰도와 안정성을 해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국내 증시 강화를 위해

0: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다른 것에 대한 혜택을 뺏는 거기보다는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올리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걸 맞지 않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예. 우리 최 변호사님 의견도 좀 궁금한데, 최근에 이 정부의 경제 정책들을 둘러싸고 여야 할것 없이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정책 부작용, 그다음에 이 정책의 파장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최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2: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바로 양대축 아닙니까?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주식. 실질적으로 지금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김민석 전 총리에게 3대 지금 그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신천지, 또 하나가 보면은 이제 호남 그 부동산, 호남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공장 신설하는 것. 또 하나가 지금 얘기했던 이그 주식 관련된 이런 부분인 것 아닙니까? 결국 국민으로 봤을 때 특히 2030 그리고 4050이 가장 자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를 신경 쓰는 세대가, 그리고 그 4050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 어떤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ISA, 그러니까 개인 자산 종합 관리 계좌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한국 내의 주식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혜택을 소급해서 없애버리라라는 것이 이번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메랑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결국 4050 적극적 민주당 이재명 지지세가 바로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질타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본인들의 어떤 적극적 지지층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온 국민의 대통령, 100%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부동산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넓은, 어떤 폭넓은 시각에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도, 다른 지지하는 국민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다들 행복하게 살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 예, 뭐 사실 뭐 시간이 허락만 된다면 더 다뤄볼 주제들이 있지만, 뭐 국민의힘도 좀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가 이두 명의 윤리위원을 추가 선임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이두 명의 윤리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현재의 국민의힘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0: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한 호오를 별개로 사실 지금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명분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당 차원에서 기강을 해쳤던 분들이나 아니면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이렇게 징계가 안 되는 모습은 국민의힘의 위기나 기강이 얼마나 지금 해이해졌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징계나 제대로 된 처분을 하지 못하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장동혁 체계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이 장동혁 대표의 뭐 징계 정치라고 하는 또다시 이제 좀 뭐랄까요? 장동혁 대표에게는 제동이 걸리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사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취임 2년 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점에 다시 리더십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건데, 현재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최 변호사님?
2: 이거를 뭐그 징계 정치다라고 봐서는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는 실질적인 사유가 있고 그에 대한 적법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내에 주류의 어떤 그 많은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장동혁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 점점 본인의 뭐 계파 정치는 것을 넘어서 본인의 어떤 어젠다를 많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결자 해제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단순한 어떤 당대표의 의중이 아니고 중앙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그 절차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한 그 인원 보강, 이런 부분을 통한 신속한 9월달 지금 정기국회가 있기 전에 징계와 관련되는 논란은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장대표의 리더십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0: 저도
1: 생각합니다. 예.
0: 한마디만 거들어 드리자면
1: 네.
0: 징계 정치라는 프레임 자체는 정말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징계의 대상된 분들은 사실 그 정당이 소속이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사실 징계를 받아 마땅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자당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그 후보에게 뭐 비서관이나 보좌관을 보내는 것도, 그리고 자기가 뽑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타당 사당에게 그 뽑지 말라는 전화를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멱살을 잡았던 사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를 추진한다고 해서 그걸 징계 정치라고 프레임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니까 처벌 정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부당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1: 예,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한 주간의 전국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이 폭염 속 연일 원산 갈마 해안 관광 진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역점 사업이 치적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고리로 북중 북러 경제 협력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 빼곡한 호텔부터 파도풀과 수직낙하 미끄럼틀까지 없는 게 없는 이곳은 북한이 지난해 야심차게 문을 연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입니다. 기록적 무더위가 한반도를 덮친 가운데 해외 해수욕장 못지않게 북한 주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2: 지난 7월 1일부터 해수욕 관광봉사가 시작돼서 이한달 동안에만도 무려 수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
1: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산 갈마에 외국인을 끌어오기 위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최신 비행기 기종을 투입해 주민들을 실어 나르고 인산인해 바닷가를 의도적으로 노출해 인기 피서지라는 이미지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2: 명사 심리는 그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낮과 밤, 그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심하지 않아서 사계절 관광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하지만 현재까지 성과는 마땅치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러시아 관광 상품이 나오긴 했지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갈마까지는 최소 12시간, 값도 270만 원이 넘습니다. 중국도 사정은 마찬가지. 단둥에서 원산까지 어림잡아 18시간은 걸리는데, 원산 갈마가 그 정도로 매력적인지 의문이란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3: 당장 중국의 단체 관광객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우선 내수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노동당의 성과를 과시하는 데 우선 목표가 있다.
1: 북한은 지난 4월 콜로콜체프 내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대표단에 이어 지난달에는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일행을 원산 갈마지구에 데려오는 등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10년 공들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에 흠집이 생길 경우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원산 갈마지구가 북중 북러 경제협력 협상 테이블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북한 국립교향악단을 찾아 단원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평양 모란봉 극장 중앙홀에서 창작가와 예술인 등 단원들을 만나 인민의 큰 자랑이라고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또김 위원장은 교향악단의 국가 부흥의 추동력인 음악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권위 있는 국립교향악단이 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4: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 죽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의 상업 운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면제받은 첫 사례인데요. 소비자 안전단체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상욱 기자입니다.
5: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아마존 산하의 자율주행 기업 죽스에 파격적인 예외 승인을 내렸습니다. 운전대와 백미러, 제동 페달조차 없는 완전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미국 공공도로를 달릴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준 겁니다. 기존의 인간 운전자 중심 규정에서 벗어나 로봇 택시가 상용화되는 건 업계 최초입니다.
6: Very different innovative design, and they were able to demonstrate to the agency that their vehicle as a design, and as those features, for instance, the braking system, that's at least as safe as a compliant braking system.
5: 죽스는 라스베이거스를 시작으로 유료 승차 서비스를 본격 개시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한편 일반 차량 제조사보다 훨씬 방대한 초기 보고 요건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안전단체들은 공공도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우려합니다.
7: If you're not demonstrating that the system's safe, and now the people are in the vehicle have no way of controlling this thing, if it does malfunction, that's another problem.
5: 규제 당국은 무인 차량이 응급 구조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기준에 못 미치면 승인 철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새로운 자율주행 시대를 연 죽스의 이번 승인이 향후 모빌리티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됩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4: 모로코에서 스페인령 세우타로 수만 명이 무단으로 몰려들어간 사태 이후 한 해 800만 명이 넘게 오가는 동맹국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서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이 한몫했다는 성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8: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활주로에서 여권을 검사합니다. 입국장에선 2차 관문이 기다립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방문객만 콕 집어 검사하는 겁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생겐 조약이 적용되던 전날까진 볼 수 없던 광경. 스페인 내무장관은 검사가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 Sì, no, non c'è stato il minimo problema nei controlli di sicurezza.
10: No, non mi piace come situazione. Sta un po' troppo caotica, un po' troppo non mi gusta molto.
8: 세우타 사태 후 이탈리아가 이민과 안보 문제를 들어 스페인에서 들어오는 제3국 국민에게 생겐 조약 적용을 중단하자 맞대응한 겁니다. 두 나라는 입국 통제 강화 맞불 조치와 함께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좌파인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우파인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사이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몰려들어간 7만 2천 명 중 7만 명이 돌아갔고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8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스페인은 공식 집계했습니다. 세우타 특별...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이용구의 시네마 천국의 이용구입니다. 발레리오 주르니니 감독의 가방을 든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죠.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이 나를 아주 조금이라도 필요로 한다면 달려가리라 마음먹었어요. 당신은 나를 필요로 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필요로 해준 유일한 사람이 될수 있는지 또 그러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첫곡 들으시겠습니다.

뜨거운 8월의 여름날 청취자들을 단숨에 1942년의 아련한 추억 속으로 안내할 클래식 영화였죠. 음악의 거장 미셸 르그랑의 최고 명작이었던 1942년의 여름 메인 테마곡이었죠. 로버트 멀리건 감독, 제니퍼 오닐 주연의 1971년도 영화였습니다. 6분이 넘는 풍성한 풀 오케스트라 버전을 들으셨는데요. 8월 8일이라는 그 날짜, 계절감에 이보다도 완벽하게 어울릴 수 없는 감성 오프닝 선곡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1972년 제44회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상 수상을 했고,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여름, 뉴 잉글랜드의 작은 섬으로 휴가를 온 15소년 하미가 참전 남편을 기다리는 연상녀인 도로시를 흠모하며 겪는 풋풋하고도 애틋한 성장통을 그린 자전적 영화였습니다. 미셸 르그랑 특유의 감화력 높은 피아노 선율이 돋보이는 곡이었다고 할수 있겠죠. 다음은 서부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했던 영화 옛날 옛적 서부에서의 메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옛날 옛적 서부에서의 메인 테마에 프렌치 팝의 여왕 미레이 마띠유의 목소리를 얹었죠. 앙주 후뒤 흡이앙드 하 언젠가 당신은 돌아오리라. 어쩌면 1968년작 옛날 옛적 서부에서의 원곡은 영화 속 여인공 질, 즉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의 테마였다고 할수 있겠는데, 이탈리아에서 소프라노 에다 드레소의 스캣보컬로 유명한 연주곡이기도 했는데, 이걸 미레이 마띠우가 다시 불러 히트를 쳤죠. 미레이 마띠우는 프랑스어의 발음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R 발음이 있습니다. R 발음을 흐 발음을 내거든요. 그런데 미레이 마띠우는 이걸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르 발음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그런 프랑스인 가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960년에 발표돼서 세계 영화사를 새로 썼던 알랭 딜롱 주연의 불멸의 명작 태양은 가득히의 메인 테마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영화 태양은 가득히의 주제 음악이었죠. 1965년에 특유의 아날로그 일렉 기타 리프트로 재해석했던 라플라주, 즉 해변이라는 곡이고요. 니노 로타가 작곡한 불멸의 선율입니다. 여기에 1965년 실버리 스트링스의 사운드가 엎혀지죠. 이 해변이라는 곡은 찰랑거리는 연주가 마치 지중해에 출렁이는 파도를 연상시키게 하는데, 어쨌든 르네 클레망 감독의 명작 태양은 가득히는 가난하지만 야망으로 가득 찬 청년 탐 리플리가 부유한 친구 필립을 질투하다 못해 그를 살해하고 그 신분을 빼앗는 비극적 욕망을 따른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진짜 매력은 잔인하도록 아름다운 대비에 있죠. 범죄가 일어나는 부대가 어둡고 캄캄한 뒷골목이 아니라 눈이 부실 정도로 시원하고 청량한 지중해 바다 위 요트라는 점입니다. 청량한 햇살과 파도 소리 위로 주인공의 욕망과 불안함이 교차할 때이 곡이 등장하죠. 태양은 가득한데 가슴 속은 차갑다. 충격의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탐 리플리는 친구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그의 재산과 연인까지 차지했다고 믿으면서 바닷가 의자에 누워 와인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두 유명한 대사를 남기게 되죠. 태양은 가득히 최고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인양되던 요트 닷줄에 엉켜있던 친구의 시신이 끌려 올라오며 경찰이 그를 향해 걸어오죠. 잔인하도록 맑은 하늘 아래서 맞이하는 이 완벽한 종말과 반전은 영화사상 가장 강렬한 엔딩 중 하나로 꼽힐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Feeling Love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개봉했던 1978년 이탈리아 영화 Feeling Love의 주제가 모리스 엘버트의 Feeling 들으실게요.

많은 분들이 유아 감독의 말죽거리 잔혹사 삽입곡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1978년 이탈리아와 일본의 합작 영화였던 Feeling Love의 주제가였죠. 감독은 루게로 데오 타토, 주연은 카를로 루포와 비토리오 카레아찌가 연기를 보였는데요. 가난하지만 수영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던 청년 디에고가 코치의 동생인 클라우디아와 사랑에 빠지지만 불치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삶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수영대회와 사랑에 임하는 제로성 멜로 영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디바 나나 무스쿠리가 1968년에 발표했던 감성 샹송 에쿠테 들어보아요. 들으시겠습니다.

1968년 발표했던 프랑스 앨범 슬라비 샹테 등에 수록된 대표 향송 수록곡이죠. 에코테 하면은 들어보세요. 뭐 영어로 리슨 같은 겁니다. 내 마음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더없이 좋은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영화 음악의 거장 프란시스 레이가 1970년에 만들었던 영화 해피 쏟아지는 눈동자의 주제가 뉘 솔레이 블랭 레지우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을 듣는 순간 마치 햇빛 쏟아지는 눈동자 그리고 해변 뭐 이런 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곡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자 출신의 가수 세브린와 작곡가 프란시스 레이가 직접 목소리를 맞춰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제목처럼 눈이 부시도록 상쾌한 멜로디, 두 사람의 나란한 읊조름이 한여름밤의 무더위로 시원한 바람처럼 식혀주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은 거장 블레이크 에드워즈 감독과 줄리 앤드루스 주연의 1970년 명작 뮤지컬 스파이 영화 미래의 수록곡이자 할리우드 영화 음악의 대부 헨리 맨시니가 작곡한 집시 바이올린 들으시겠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맡은 헨리 맨시니가 1971년 제4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 및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고 골든글로브 주제가상을 거머쥔 바 있었죠. 다음은 어느 화창한 여름날 아침에라는 제목을 가졌던 국내 한국에서 LP 발매 및 라디오 방송 당시에는 어느 개인 날 아침 갑자기로 발표됐던 장 루체 오케스트라의 곡 바흐 행보 마스 댕데데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장볼 벨몽도 주연의 프랑스 영화 여름날 아침의 범죄, 즉 바흐 뭐 느떼 마땡엥 어느 화창한 여름 아침의 범죄 뭐 이런 영화의 메인 테마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느 개인 날 아침 갑자기라는 특유의 감성적인 한글 제목으로 소개돼서 큰 사랑을 받았죠. 이후 장 루체 오케스트라가 특유의 팝 오케스트라 편곡이 가미되면서 70년대, 80년대 음악다방에서 여름 하면 단골로 틀어주던 대표적인 샹송 오케스트라 트랙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클로드 르누스 감독과 장볼 벨몽도 아니 지라르도 주연의 1969년 명작 영화 사나이 마음에 드는 여인 에놈 꿰므블레의 수록곡인 콘체르토 푸 라팽 댕 아무호 어느 사랑의 끝을 위한 협주곡 들으시겠습니다.

이 영화 제목은 아무래도 영국, 미국에서 쓰였던 제목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Love is a funny thing. 뭐 즐거운, 재미있는 생각. 뭐 이렇게 할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국 개봉명이 사나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고 했고, 일부 팝 팬들 사이에서는 주제곡 제목을 사랑의 협조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장폴 벨몽도가 형사 역으로 나왔고 아니 지라르도가 프랑스 여배우 역으로 나왔다. 뭐 그리고 프란시스 레이의 음악이 쓰여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형사가 아니고 미국에서 영화 음악을 작업하던 작곡가 앙리와 프랑스 여배우 프랑수아즈가 만난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면서 라스베거스와 그리고 미국 남서부로 여행을 떠나죠. 둘은 사랑하지만 각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의 만남으로 인해 갈등하다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로맨스 드라마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요즘 AI 시대지만 사실 영화를 직접 보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영화로 해석을 하기 때문이죠. 클로드 르루슈 감독과 장폴 벨몽도는 이 작품 외에도 1988년도의 영화 한국에서는 파란만장이라고 개봉을 했는데, 하여튼 이 영화에서도 함께 작업을 해서 장폴 벨몽도가 세자르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죠. 세자르 영화제는 뭐 프랑스의 대종상 영화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리스 저항 음악의 거장 미키스 테오도라키스가 작곡했던 기차는 8시에 떠난 해를 조수미 씨 음성과 그리고 그리스의 국민 가수 아그네스 발차의 목소리 두 개를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같은 노래이면서도 참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죠. 왜 기차는 8시에 떠날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저항하던 그리스 반나치 저항군 청년이 8시 기차를 타고 따라 돌아오지 않는 비극적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저항과 이별의 노래이기 때문이죠.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메조 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 그녀가 전 세계적인 데이트를 기록했고 이걸 한국에 나온 전설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특유의 투명하고 정교한 미성으로 조국을 위해 떠난 이의 슬픔을 한층 더 우아하고 애절한 고전적 미학으로 승화시켰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은구의 시네마 전곡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2부 첫 곡은 피에트로 제르미 감독의 1959년 리얼리즘 명작 영화 화려한 사기꾼의 메인 테마곡이자 감독의 딸인 알리다 첼리가 15세의 나이로 불러 전 세계를 울렸던 시노 메모로 죽도록 사랑해서 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모레 아모레 아모레 미오만 생각하시겠죠. 뭐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영화의 주제가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역시 제가 좋아하는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가 등장하죠. 뭐 이 배우는 뭐 가방을 든 여인 그리고 뭐 수줍은 연인 유혹당하고 버림받았다 뭐 이런 영화들 많이 나왔고 영화의 작곡가들 대부분 보면 카를로 루스티켈리가 주로 하게 되었죠. 시노메 모노 하면은 영어로 If I don't die, 뭐 Otherwise I will die.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그런데 이걸 감성적으로 번역하게 되면 죽도록 사랑해서 라는 극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에 믿기지 않는 절제된 내수와 진솔한 음색으로 영화의 수록곡을 넘어 이탈리아 깐존의 전설이 된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역시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페피노 가글리아르디가 불렀던 체 부올로 케스타 뮤지카 스타세라. 오늘 밤 이 음악은 무엇을 원하는가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아, 이 곡 가셨을 것 같습니다. 1969년 세르지오 카프라리 감독의 이탈리아 영화 라플라조 메인스코 및 테마곡으로 삽입돼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 이 곡은 아마도 젊은 세대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가이리치 감독의 영화 맨 프롬 언클에서도 주인공 솔로가 장갑차 안에서 여유롭게 이탈리아 음식을 먹으며 추격전을 바라보는 명장면에 삽입이 됐죠. MZ세대와 젊은 영화 마니아들에게도 다시 한번 폭발적인 화제를 모은 바 있었죠. 세르지오 카프라리 감독 역시 이태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파격적인 청춘 멜로 영화였고요. 부유하고 자유분방한 의대생 구이도와 그의 절친한 친구 구스티노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 안젤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셋은 우정과 사랑의 경계를 넘어 미묘하고 파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소유하려는 정신적 기싸움이 집착으로 점점 깊어지면서 비극적인 정서적 혼란으로 치달아가는 청춘들의 방황을 감각적으로 그려냈죠. 그래서 제목이 라플라조, 즉 집착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가방을 든 여인의 주제가였죠. 미나의 Il cielo in una stanza. 뭐 영어로 번역하면 The Sky in a Room. 한국어로는 행복은 가득히로 번역됐던 곡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팬들에게는 행복은 가득히라는 제목으로 더 친숙한 곡일진데, 너와 함께 이 방에 있을 때면 지붕은 사라지고 방 안에 푸른 하늘이 펼쳐진다는 가사가 아름답죠.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짧은 순간이 영원히 되는 낭만을 담아낸 곡입니다. 그래서 원 제목을 번역하게 되면 한방 안에 펼쳐진 하늘, 그래서 영어로 번역했을 때 The sky in a room, This world we love in, 뭐 벨렐리오 줄리니치 감독과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주연의 1961년 이탈리아 영화 가방을 든 여인의 주요 테마로 쓰인 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슴을 깊숙하게 울리는 희귀한 LP 명곡 한곡 들으실 텐데요. 전설적인 서사 미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조앤 글래스 과학이 1971년에 발표했던 불멸의 명곡 The Centaurus, 켄타우루스 들으시겠습니다.

They stood sad and silent there, for the centaur

저에게 이 곡은 추억의 LP 판으로 들었던 곡인데, 카세트 테이프로 듣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사실 이게 더 어울리는 그런 곡이라고 보겠는데요. 켄타우로스 뭐 그렇게 알면 다 알죠. 밤의 디스크쇼 같은 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작곡가이자 시인이었던 쉘 실버스타인이 쓴 시에 음료를 붙여 1971년에 발표된 곡인데, 쉘 실버스타인 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작가이기도 하죠. 미국 현지보다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포크 클래식 팝 매니아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고,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도 삽입이 되었죠. 특유의 잔잔하게 읊조리는 프롤로그, 후반부에 폭발하는 첼로와 바이올린의 선율, 그리고 애절한 보컬 라인이 한국인의 한 정서와 완벽히 맞아떨어진 곡이기도 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경계에 서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외롭게 살아가는 켄타우로스의 슬픔이 노랫말에 그대로 녹아있죠. LP판이 돌아갈 때 미세하게 들리는 긁히는 소리마저 아름다운 곡으로 DJ 이종환 씨가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미나의 Il cielo in una 산탄자가 전해줬던 그 방안 가득한 푸른 하늘에 이어서 또 밀바가 이번에 부릅니다. Nessuno di voi 서글픈 사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 깐쪼네가 많이 나오게 되네요. 이탈리아 깐쏘네의 또 다른 커다란 산맥이자 바르돌리라는 별명을 지녔던 전설적인 디바 밀바의 1960년대 명곡. 1966년에 발표했는데 한국에서는 서글픈 사랑 혹은 비련이라는 아련한 제목으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네스오노 니보이 당신들 중그 누구도였습니다. 미나와 함께 이탈리아 팝 음악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밀바의 드라마틱하고도 붉은 불꽃 같은 가창력이 돋보이는 곡인데, 사실 이탈리아 사전으로 직역해보면 당신들 중에 누구도 뭐뭐 하지 못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극 무대와 깐쪼네 탱고, 브레이트의 서사극 음악까지 집어삼켰던 밀바 특유의 압도적인 성량과 정교한 호흡이 돋보이는 곡이라고 할수 있겠죠. 나지막한 읊조림으로 시작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이 격정적으로 폭발하는 구조가 일품이었던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귀에 매우 익숙한 곡입니다. 마리사 샌나가 보컬 버전으로 그리고 클로드 클라리의 기타 연주 버전으로 교차해서 들으시는 곡이 되겠습니다. 라플라야 안개 낀 밤의 데이트 들으시겠습니다.

뭐한 달에 한 번은 꼭이 음악을 들으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신청곡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이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차 배치를 하게 됐는데 스페인 프랑스 풍 클래식 기타의 진수와 애절한 깐조네를 함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두 곡을 같이 들려드리게 됐죠. 프랑스 출신의 전설적인 아쿠스틱 클래식 기타리스트였죠. 클로드 클라리. 영화 금지된 장난의 로망스 연주도 있었고 뭐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나중에 일본에 귀화까지 하신 분인데 여기에 마리사 산야의 보컬이 가사의 은은한 설렘을 가사 그대로 전달한다고 할수 있겠죠. 클로드 클라리의 기타 연주는 특유의 따뜻하고 섬세한 핑거링 스타일이 매우 돋보였고요. 그리스 영화의 주제가였죠. 안개 낀 밤의 데이트. 뭐몇번 소개해드렸지만 언제나 명곡은 들으면 들을수록 명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히로코 야쿠시마루의 연기와 노래의 주제가가 중요했죠. 일본 영화 W의 비극의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코의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분의 필적할 만한 가즈오라는 분의 저명한 추리소설 W의 비극이 이제 등장하죠. 사와이 신이치로 감독의 1984년 개봉 영화인데 이 영화를 제가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한국 영화들이 이 영화를 많이 본따서 아류작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는 겁니다. 1984년 10월 24일에 이 영화와 노래가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요. 소설을 그대로 옮기는 대신에 연극 W의 비극에 출연하기 위해 경쟁하는 젊은 배우들의 현실 속 비극을 그리는 이중구조 방식을 선택했다는 데 있어서 매우 영화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공 시즈카, 즉 야쿠시마루 시로코가 연극 배우를 꿈꾸는 극단의 단역 배우였는데 어느 날 극단의 여주인공이자 유명 대배우가 스캔들에 휘말려 위기에 처하죠. 이때 시즈카에게 내가 연극 주연 자리를 줄 테니 내 재벌 후원자의 스캔들, 즉 살인사건을 네가 대신 뒤집어 써달라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죠. 배우로 성공하고 싶은 야망 때문에 타인의 죄를 뒤집어 쓴 시즈카는 현실 속에서도 연극 속 살인사건의 주인공처럼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당시 10대였던 일본의 국민 아이돌 야쿠시마루 시로코는 이 영화에서 순수한 소녀가 야망과 현실에 때묻어가는 복잡한 감정선을 신들린 연기로 소화해냈고 이 작품으로 일본 아카데미 우수 여우 주연상을 거머쥐게 되면서 명배우로 인정받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와이 슈운지 감독의 명작 릴리 슈슈의 모든 것에 삽입된 곡이죠. 드뷔시의 대표작 두 개의 아라베스크 중 제1번 안단티노 꽃모토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이슬을 머금은 듯 촉촉하게 흘러가는 피아노 건반 소리가 마치 물결이로 부서지는 달빛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참으로 멋진 곡이었는데, 원래 아라비아풍의 덩쿨풀 무늬나 아라베스크 양식의 공예 디자인을 뜻하는 미술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에서는 아라베스크 무늬처럼 멜로디가 곡선으로 유연하고 아름답게 얽히며 흐르는 연주곡을 의미하죠. 물결이 치듯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셋 이딴 음표의 유려한 흐름이 특징인데, 이와의 슈운지 감독의 명작 릴리슈스의 모든 것에서는 가상의 팝 아티스트 릴리슈스의 음악이 대입하고 교차하며 영화 전체의 정서를 만들어내는 곡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영화 오프닝 때 소년들의 아련하고도 위태로운 순간마다 흐르며 영화를 상징하는 테마가 됩니다. 다음은 한국의 영화죠. 남매의 여름밤에 그 유명한 거실 전축신에서 할아버지의 손끝을 통해 오래된 LP판에서 흘러나왔던 그 음원 미련인데 신중현 선생의 곡이죠. 저는 장현의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영화도 영화지만 이 음원은 정말 좋습니다. 신중현 작곡가의 오리지널리티와 그리고 또한 지현, 김추자, 장현 뭐세 분이 독보적인 음색과 원곡의 아이콘으로 등장하는데 영화 속 한여름밤의 정적과 세월의 묵직한 고독을 완성한 목소리는 바로 장현의 나지막한 중저음이었죠. 윤담비 감독은 김추자의 절절하고 화려한 버전 대신에 장현의 덤덤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보이스를 선택해서 영화 속 가족들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애수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아냈죠. 다음은 포렌카의 파파 그리고 이승현의 아버지 두 곡을 같이 들으실게요.

스코어랭카가 1977년에 발표해서 전 세계적인 감동을 안겼던 파파와 이를 한국적인 정서와 절절한 효심으로 재해석해서 1976년 대중의 눈시울을 적셨던 이승연의 번안곡 아버지를 연속으로 감상하셨습니다. 1977년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낸 아버지의 헌신과 노고를 자식의 시선에서 회상하며 감사를 전하는 자전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발라드였죠. 한국에서는 1976년에 발표가 됐는데 여기 좀 이상하지 않나 싶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프닝 선공개 라이브 음원을 포렌카로부터 받아서 정식 앨범으로 출간하기 전에 음원 및 악보를 바탕으로 빠르게 번안해서 먼저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스토리가 전해져 내려오네요. 저는 이용구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못해서 다친 거니까 내 책임이지. 과연 항상 그럴까요? 건강해지려고 찾은 헬스장에서 큰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그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4: 하나만 더. 하나만 더.
5: 저기 봐봐. 저 사람 바벨이 깔린 거 아니야?
4: 어떡해. 여기 사람 좀 불러주세요.
3: 한 40대 남성이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던 중 70kg 바벨에 목이 눌렸습니다. 약 25분 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일주일 뒤에 숨졌죠.
5: 20분 넘게 저 상태였는데 아무도 발견을 못했다고? 아니 트레이너라든지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거야?
4: 그러게. 누군가 조금만 일찍 발견했어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3: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철저히 개인의 실수로 벌어진 일까지 헬스장이나 트레이너에게 모두 책임지라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일까요? 검찰은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6: 헬스장은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검찰 측은 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7: 자자 조용히들 하시고요. 선고하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지도자가 있었다면 이 사고와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3: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물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죠. 항소심에선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헬스장 측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은데요. 헬스장이라는 게 워낙 많은 분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궁금한 점 많으실 겁니다.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무업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예, 네, 안녕하세요.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3: 오프닝에서 사건의 큰 줄기 소개하긴 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그리고 검찰이 헬스장 대표 트레이너에게 어떤 책임을 어떤 이유에서 물은 건지 정리를 해주시죠.
8: 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40대 회원 한 분이 홀로 약 70kg 중량의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바벨에 목이 눌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되어 있었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검찰은 헬스장 대표와 담당 트레이너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체육시설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은 전문 체육 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 대표가 이를 어겼고 트레이너 역시 CCTV 모니터링이나 현장 순찰 등을 통해 회원의 이상 유무를 살피고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본 것이죠.
3: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내용을 보면 헬스장 측이 법에서 정한 체육 지도자를 두지 않은 사실 이 자체는 법원도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였다. 듣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판단이 나왔던 거죠?
8: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을 위반한 것과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도 헬스장 측이 체육 지도자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분만 질식 상태가 계속되어도 사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그 순간 사고를 확실히 막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3: 네, 피해자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무려 25분가량 발견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재판부는 조금 더 일찍 발견했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단을 했거든요. 사실 누군가가 조금만 살폈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인 법감정과는 좀 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8: 네, 이 대목에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니 25분이나 방치됐는데 어떻게 죄가 없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반인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눌려 질식 상태가 되면 5분만 지나도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도 지적했는데요. 즉 25분이라는 시간 전체를 볼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직후에 단 5분 안에 직원이 이를 인지하고 구조했어야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상주 직원이 있었더라도 하필 그 5분 사이에 다른 회원을 지도하고 있었거나 또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다면 결국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100% 살릴 수 있었다는 확신이 없는 한 함부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마디로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3: 또 재판부는 헬스장은 수영장과는 다르다, CCTV로 이용자의 상태를 수시로 살필 의무까지는 없다, 그렇다면 헬스장 측에 요구되는 안전관리 의무 현실적으로는 어디까지라고 봐야 할까요?
8: 예, 앞서 말씀드린 1심 재판부의 판단에서도 수영장과의 비교가 등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수영장은 익사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감시해야 하는 특수시설이지만 헬스장은 상대적으로 그 정도의 위험시설은 아니라고 본 거죠. 현실적으로 헬스장 측에 요구되는 안전관리 의무는 시설물 자체의 위험성, 예를 들어서 기구 고장 등을 점검하고 기본적인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수준 정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회원들의 운동 동작을 일일이 실시간 밀착 감시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3: 네, 항소심 결과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민사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헬스장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8: 예,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 책임까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책임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입증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민사 재판은 누구 과실이 더 큰가를 다투는 과실 비율의 문제거든요. 실제로 헬스장이 안전 교육이나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용객이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거든요. 법원은 헬스장에 러닝머신 안전 이용 안내문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PT 강사 역시 기계에서 내려오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점, 그리고 기구 간 간격이 16cm 정도로 너무 좁았던 점 등을 들어서 헬스장 측에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런데 반대로 헬스장에서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배상받지 못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헬스장 발매트에 미끄러져서 골절된 케이스, 또 헬스장 내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한 케이스, 둘 다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8: 네,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입니다. 첫째는 헬스장 락커룸 사우나 앞에 발매트에서 미끄러져서 다리뼈가 골절됐다며 8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이유를 보면 해당 발매트가 심하게 들떠 있거나 뭐 미끄러웠다는 사진이나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었고 헬스장이 사우나 바닥의 물기를 완벽히 건조하게 유지할 것까지 기대하긴 어렵다며 본인의 과실 가능성 높게 봤습니다. 둘째는 헬스장 샤워실 내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고 방치됐다가 심한 화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사우나 온도가 75도에서 80도로 통상 범위였고 주의 표지판도 정상 부착되어 있었으며 관계 법령상 업주에게 사우나 내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이용객 상태를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3: 결국 헬스장 사고에서 중요한 건 증거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떤 관리 의무에 대한 그런 규정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할까요?
8: 규정도 중요하겠지만 법원은 감정이나 정황만으로는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발매트 사고처럼 본인은 시설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당시 현장 사진이나 CCTV 또는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인 증거로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본인 과실로 봐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 직후에 현장 증거 확보가 민사소송 승패의 결정적 열쇠가 되겠습니다.
3: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데요. 혼자 운동하다 다친 경우랑 트레이너의 지도 아래 운동하다 다친 경우 헬스장 측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에도 차이가 당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법원이 다르게 판단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8: 네, 법원은 이 두 경우를 완전히 다르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의 무게가 훨씬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혼자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의 주의 의무도 크게 보기 때문에 헬스장 측 책임을 절반이나 또는 그 정도로 낮게 제한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개인 지도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혼자 운동하는 경우에 비해서 트레이너의 주의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묻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너와 덤벨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이 아령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령이 얼굴로 떨어져서 치아가 부러진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트레이너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아령을 받아줘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헬스장 측 책임을 60% 정도 인정했습니다.
3: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헬스장 이용하다 다치면 내 책임이 큰지 헬스장 책임이 큰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 이게 가장 사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8: 네.
3: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8: 기본적으로 시설 자체의 하자나 뭐 안내, 지도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사고가 났다면 헬스장 책임이 커지겠죠. 그리고 시설은 정상인데 본인의 무리한 동작이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면 본인 책임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헬스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겠죠. 사고 직후에 기구 상태나 안내문 부착 여부 또는 바닥 상태 같은 것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확보해 두셔야 하겠고요. CCTV 영상 보존도 잊지 않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분들의 증언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적 분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줄 증거 수집이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조정석의 아로하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9: 아이고, 우리 아기 얼굴 좀 볼까?
4: 잠깐만 내 아이가 맞아?
3: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동거 중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순간 남성 B씨는 깜짝 놀라고야 말았죠. 아이의 외모와 피부색이 자신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 내 친자식 아닌 거잖아.
10: 그게 아니.
4: 얼굴 봐.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 난 못 키워.
10: 그럼 어떻게 하라고.
3: B씨는 아이를 버리기로 마음먹었고 친모인 A씨도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지 불과 한 달 된 아이는 한 보육원에 버려졌고 아이를 버린 두 사람도 결국 이별했죠. 그리고 3년 뒤
10: 나 임신했어.
4: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자. 잘 키워보자고.
3: 3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고 A씨 부모 소유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출산해 약 1년 동안 함께 키웠습니다. 그런데
9: 아무래도 이상하네. 크면 클수록 나랑 더 안 닮은 것 같은데. 피부색도 그렇고.
10: 아, 큰일 났네. 들키면 어쩌지? 아, 어떡하면 좋아.
3: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남성 B씨의 친자가 아니었죠. 이 사실을 알아챌까 두려웠던 A씨는 결국 현실에서 도망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9: 아직도 연락 안 돼요?
10: 월급날이라고 돈 찾아온다더니 대체 어딜 간 거야?
3: 이때가 2009년이었으니까 벌써 17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결론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아이를 유기한 부모에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영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영근 변호사입니다.
3: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처음부터 차근히 짚어볼까요?
11: 예, 2005년 경기도 포천에서 동거 중이던 A씨와 B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아이의 피부색과 외모는 B씨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외국인 같아 보이는 아이의 피부색과 외모 때문에 B씨는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두 사람은 출산 한 달 만에 경기도 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아이를 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결국 두 사람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3: 아이를 낳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보육원에 유기하고 두 사람도 헤어졌다라는 건데 B씨야 뭐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라고 했다지만 A씨는 자신이 직접 낳은 친자식이잖아요. 그런데 B씨가 그러자 했다고 그걸 동조했다는 거예요?
11: 예,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A씨에게는 자신이 직접 낳은 친자식인데도 B씨가 못 키우겠다라고 하자 같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친모인 A씨와 사실혼 관계의 B씨가 같이 보육원에 가서 아이를 유기했으니 법적으로 보면 아동법집복상,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합니다.
3: 두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발견하기 쉬운 보육원 앞에 뒀으니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의도는 없었다.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오히려 아이를 위한 길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정이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되는 겁니까?
11: 어느 정도는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육원 앞에 뒀다는 것은 완전히 방치하는 것과는 다르고 누군가 발견해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점에서는 양형에서도 일부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다라는 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범행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아이를 보육원 앞에 뒀다고 해서 유기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런데 황당한 건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유기와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번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번에도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있었던 겁니까?
11: 네, 두 번째 사건도 A씨와 B씨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씨와 B씨는 첫 번째 유기가 있고 나서 헤어졌다가 2008년에 다시 만났는데요. 사실 A씨는 그 당시에도 이미 다른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회한 이후 A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이번에는 자신의 아이라고 믿었고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해서 1년가량 함께 아이를 키웠는데요. 이번에도 아이가 자랄수록 피부색과 외모가 점점 외국인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B씨의 추궁이 두려웠던 A씨는 2009년 3월 친정 부모에게 월급날이니 돈을 찾아오겠다 라며 아이를 맡기고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A씨가 아이를 두고 사라지자 B씨도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결국 첫 번째 아이를 버렸던 그 보육원을 다시 찾아가 아이를 두고 떠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두 사람이 함께 아이를 버린 것이었다면 두 번째 사건은 A씨가 친정 집에 아이를 두고 가출을 한 다음 B씨 혼자 보육원을 찾아가 아이를 유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이 경우는 확실히 앞선 상황보다 법적 책임을 따지기가 복잡해 보입니다. 직접 아이를 보육원 앞에 두고 떠난 사람은 남성 B씨였고 친모인 A씨는 친정 어머니에게 아기를 맡긴 뒤 가출했다는 건데 그러면 유기범행의 책임, 아이를 직접 버린 B씨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11: 아닙니다. 법원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짚었는데요. A씨는 자신이 아이를 두고 가출할 경우 B씨도 친자가 아닌 아이를 유기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행동했었다는 점을 이유로 A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친모인 A씨에게는 B씨보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더 강하게 요구되는데요. 재판부도 A씨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 가출의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A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직접 아기를 유기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기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 그 상황을 만들어낸 이상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또 하나 궁금한 게 B씨가 처음엔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1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뒤늦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아이를 돌볼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11: 네, 그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B씨는 처음엔 자신의 아이라고 믿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1년을 함께 키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나중에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B씨의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자 추정을 깨려면 친생 부인의 소와 같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더구나 1년간 함께 양육을 했다면 사실상의 보호 의무도 생기게 된 거고요. 결국 B씨는 친자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게 됩니다.
3: 앞서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방임 혐의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를 버렸다고 하면 형법상 유기죄도 떠오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될 수도 있습니까?
11: 네, 사실 넓게 보면 형법상 유기죄에는 과거에 영아유기죄도 있었는데요. 영아유기죄는 2024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일반 유기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형법상 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가 필요하지만 유기의 대상이 꼭 아동일 필요는 없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죄는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반드시 아동이어야 합니다.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유기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론적으로는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겠지만 죄수관계에 따라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런데 이게 각각 2005년, 2009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던데 지금 2026년이니까 십몇 년이 벌써 지난 거잖아요. 첫 번째 사건은 20년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거죠?
11: 네,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24년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과 출생기록은 있지만 초등학교에 취약하지 않은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최초에 방금 말씀드린 두 아이가 아니라 또 다른 아이에만 확인됐었는데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이 확인된 겁니다. 그동안은 첫 번째 사건은 무려 20년 가까이, 두 번째 사건도 15년 넘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3: 공소시효 문제는 없었습니까?
11: 네,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이번 사건은 7년이 훨씬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2009년 사건은 공소시효가 문제되지 않았는데요. 2014년에 개정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에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별 규정이 생긴 덕분입니다.
3: 범행 당시에는 없었던 규정인데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11: 2014년에 처음 시행된 법률 규정이 2009년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은 해당 조항이 시행될 당시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7년이 2016년에 완료가 되는데 2014년에 특별 규정이 시행됐으니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비록 2005년 사건은 2012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3: 형량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는데 두 사람의 형량 차이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고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1: 예, 법원은 직접 아이를 유기한 B씨보다 남편에게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가출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A씨의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요. 법원은 피해 아동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3: 그런데 이 아이가 무사히 자랐다는 결과가 가해자들의 형을 줄여주는 사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청취자분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아이가 다치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라고 하면 적용 혐의나 처벌이 좀 달라질 수 있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11: 만약에 아이가 유기 과정에서 다쳤다면 아동학대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고, 아이가 사망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자랐다는 건 최악의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 것이지만 이런 결과 중심의 양형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 네, 끝으로 B씨 입장에서도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A씨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B씨의 친자라고 속여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B씨가 이 A를 상대로 뭐 사기나 아니면 뭐 혼인 취소라든지 아니면 뭐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1: 우선 A씨가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B씨에게 친사라고 속여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기망으로 혼인 취소 사유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혼외 자녀를 친자라고 속여 양육하게 한 배우자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사기죄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혼인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실제로 인정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보겠습니다.
3: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앤마리의 2002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1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13: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전부 돌려받아오라고?
14: 우리 결혼해야지.
13: 아니 그 돈까지 결혼자금으로 가져오라는 게 말이 돼?
14: 아니면 나 결혼 못해.
3: 연인의 뜻밖의 요구에 남성은 당황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 관계를 더는 이어갈 수 없다 판단했고 결국 이별을 결심했죠. 그런데
14: 내 순결 빼앗아 놓고 이제 잠수 타겠단 거야?
13: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14: 선택해. 3천만 원 주고 나랑 다시 만나든지 아니면 5천만 원 내놓고 헤어지든지.
13: 뭐?
3: 황당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그냥 무시하고 자리를 뜰 수만은 없었죠.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14: 너 공무원이잖아. 내가 성관련으로 고소하면 그 기록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걸? 면직될 수도 있고?
3: 남성은 이 말에 겁을 먹고 혼인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결혼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여성에게 3천만 원도 보냈죠.
13: 난데 3천만 원 보냈어. 이제 그만해 제발.
3: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법률 상담을 받은 뒤 여성을 고소하자 여성도 남자친구가 나를 강간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죠. 공무원이었던 남성은 직장 안에서 성범죄자로 의심받으며 직위해제 위기까지 내몰렸는데요. 과연 이 사건의 끝은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3: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여겼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괴로울까 싶은데, 먼저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차근히 설명해 주시죠.
11: 예, 2022년 5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공무원 남성 B씨와 여성 A씨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자금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A씨가 부모님에게 드린 용돈을 모두 회수하고 결혼 자금도 받아오라 라는 요구를 하자 B씨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내 순결을 빼앗고 잠수를 탔으니 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하라며 합의금 3천만 원을 주고 관계를 이어갈지 5천만 원을 주고 헤어질지를 선택하라 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3: 야, 3천 내놓고 나랑 계속 만나

0: 있다는 것과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서 A씨가 요구하는 대로 각서를 작성하고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1: 어떤 형태의 각서였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혼 이행 각서를 작성하고 3천만 원을 보낸 이 남성의 선택,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0: 당시 B씨의 상황을 고려하면 B씨의 선택도 이해는 되지만 법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선택입니다. A씨도 재판에서 해당 각서는 B씨가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봐서 그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있지만 작성 당시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 이거는 뭐 공갈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단순 협박으로만 봐야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0: 일상적으로 비슷한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갈죄의 내용에 협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법정형도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공갈죄가 훨씬 무겁고요. 이 사건도 A씨가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라는 해약을 고지를 해서 B씨를 협박하고 3천만 원을 받아냈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물론 합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이 여성의 행동이 정당한 피해보상 요구가 아닌 이유, 뭐 어느 선을 벗어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권리가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0: 네, 우리 판례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 행사를 빙자해서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로 선을 넘는 경우를 협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선을 넘은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성폭행 피해가 없었음에도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를 했고요. 뒤늦게 B씨가 법률 상담을 받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에도 공갈이나 명예훼손 해봤자 난 안 잘리는데 너는 공무원이라서 성 관련으로 고소하면 평생 면직된다 라며 다시 B씨를 협박했다는 지점입니다. A씨는 B씨의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직업상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압박했고, 셋째, A씨는 B씨가 자신을 공갈죄로 고소를 하자 B씨를 강간으로 무고하고 B씨의 상관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당하게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해약을 고지를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1: 어쩌면 이번 사건에서 남성이 가장 두려워한 것도 돈 자체보다는 넌 공무원이라 잘려 이 말이었을 것 같은데 이 말 사실입니까? 문제 제기만 돼도 인사상 불이익이 있거나 뭐 기록에 남는다거나 잘린다든지 이런 조치를 당하는 겁니까?
0: 네, 성범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기만 해도 직위 해제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고 성폭력 처벌법상 성범죄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이고요. 2022년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성범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나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1: 네, 일단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사가 시작이 되면 수사 개시 통보가 기관장에게 바로 가죠.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든 저지르지 않았든 어쨌든 수치스러운 내용으로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이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조직에 즉각적으로 알려진다는 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결국 양측 고소전으로 확대가 됐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0: 네, A씨의 B씨에 대한 강간 고소는 당연히 불송치 결정을 받아서 종결이 됐고요. 반면에 A씨는 무고와 공갈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음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고 특히 B씨가 공무원 신분임을 이용해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서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자, 허위 고소에 따른 무고죄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점들이 입증이 돼야 합니까?
0: 네, 실무적으로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까다로운데요. 중요한 요건부터 말씀드리자면 첫째, 신고 사실의 허위 사실이어야 되고 단순히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도의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매우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0: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여러 차례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1: 재판부는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곧바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0: 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무조건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무고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실제로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B 씨에 대한 성폭행 고소가 재판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그나마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A 씨에게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1: 결국에는 합의하라는 거네요. 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뭐 합의금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형량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달라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요?
0: 피해자와 합의는 당연히 양형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실형과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판례를 보면 준특수강간 피고인이 선고 전날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뀔 수도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나 부수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의 죄질, 피해의 정도, 반성 여부, 전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1: 자, 이번 사건에서 여성이 노린 건 공무원인 남성이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원초적인 그런 두려움이었었던 것 같아요. 성폭행범으로 고소당하면 또는 뭐 낙인 찍히면 직장도 명예도 다 잃을 수 있다, 다 끝난다 이런 두려움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또 있었죠.
0: 네, 또 다른 사건은 청원경찰로 일하던 A씨와 B씨가 선배 공무원인 C씨를 상대로 6년에 걸쳐 15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사건입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C씨를 식당으로 불러 소위 꽃뱀이라 불리는 여성을 동원해서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한 다음 모텔에 같이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 무마하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속여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약 9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도 같은 수법으로 또 C씨를 식당으로 불러 만취하도록 하고,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미성년자인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더라. 10억 원을 요구하는데 안 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라고 C씨를 협박해 6억 6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은 부인과 결별한 C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1: 가해자가 두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둘이 형량 차이가 꽤 크던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0: 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 차이가 크게 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째, A씨는 C씨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라며 C씨를 속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반면에 B씨는 여성을 불러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둘째로 재판부는 A씨는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를 한 반면, B씨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결국 범행에 대한 기여도도 달랐겠지만 자백과 피해 변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B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 충격으로 피해자 정년을 불과 2, 3년 앞두고 퇴직했다 알려졌는데, 이 일이 없었다면 최소 2, 3년은 더 일을 했을 거잖아요. 월급도 월급이지만 뭐 퇴직금, 뭐 연금에서도 다 차이가 생겼을 텐데 이런 피해까지 전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0: 네, 이론적으로 보면 공갈이라는 불법 행위로 조기 퇴직하게 된 경우 정년까지의 월급 상당 일시일 수익, 정년까지 근속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과 실제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 공무원 퇴직연금 감소분 등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려면 공갈이라는 불법 행위와 조기 퇴직 사이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게 실무상으로는 인정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시크의 르프릭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2: 엑스파일
1: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두고 한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게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냐 묻기도 하죠.
3: 출산이 아닌 임신 중절을 선택한 이유는 뭐죠?
4: 도저히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임신한 줄도 모르고 술도 마시고 약도 많이 먹어서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까 두려웠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3: 친부가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까?
4: 모릅니다. 언제쯤 임신했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1: 2024년 6월 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 중지 수술과 회복 과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임신 36주, 이미 임신 후기였죠. 영상이 퍼지자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이게 설마 실제 사건이겠어? 조작이겠지. 하지만 수사가 시작됐고 영상 속 일은 실제 사건으로 드러났죠.
3: 피고인은 임신 후기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꺼낼 경우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료진이 숨지게 할 가능성까지 인식하고 용인했던 거 아닙니까?
1: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졌고 산모와 의료진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죄였습니다. 1심은 산모 역시 살아있는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과 이후 의료진이 아기를 숨지게 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죠. 하지만 최근 항소심 판단은 달랐죠. 무죄였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사건도 사실관계도 같았죠. 그렇다면 왜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걸까요?
5: 모든 책임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방기한 정부와 국회에 있습니다. 임신 중지 무죄!
6: 무죄!
5: 제도 공백 유죄!
6: 유죄!
1: 이 사건은 한 산모의 유무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속에서 산모도 의료진도 법원도 명확한 기준 없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임신 36주 임신 중지 사건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윤치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윤치용 변호사입니다.
1: 저희도 처음 논란이 됐을 때 다뤘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최근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처음에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서 이게 조작이냐, 뭐 진짜냐 이 논란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7: 예, 보도에 따르면 2024년 6월 당시 20대 여성 권모 씨가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갔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임신 36주 차에 제왕절개 방식으로 임신 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영상을 본 수많은 누리꾼 사이에서 출산이 가능한 만삭 태아를 낙태한 건 살인이 아니냐 이런 거센 비판과 함께 영상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를 진행했고 경찰 수사 결과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확인되면서 수술을 받은 산모와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 그리고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된 사건입니다.
1: 네, 누리꾼들이 뭐 살인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는 하셨지만 처음에는 낙태 사건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처벌 규정으로서도 효력을 잃은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7: 예, 맞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사실상 처벌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검찰은 과거 34주 태아 낙태 사건에서 의사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태아가 제왕절개 수술 등을 통해서 모체 밖으로 나와 완전 분리된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사람으로 보는데요.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의료진이 필요한 생명유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혹은 방치를 해서 살해했다면 이는 낙태가 아니라 엄연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그런 논리를 적용해 기소한 것입니다.
1: 그렇게 결국 이 사건에는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산모와 병원장과 그리고 수술을 직접 짚던 의사 1심은 세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일단 산모가 직접 아기를 숨지게 한 건 아닌데도 살인죄 공범으로 판단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7: 네, 그건 1심 재판부가 산모 권모 씨는 수술 당시 임신 35주에서 36주 내외 정도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고액의 수술비를 지급했고 수술 후 사체 처리 동의서에 서명한 점을 들었는데요. 권 씨가 의료진에게 구체적인 수술 방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료진이 어떤 방식으로든 살해할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인지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1: 그런데 항소심은요, 같은 사건을 두고 산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도 사실관계도 같았는데 1심과 2심의 판단을 가른 결정적 차이 뭐였습니까?
7: 네, 항소심 재판부는 산모 권모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권 씨가 자신이 받는 수술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권 씨는 수술 전에 브로커를 통해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의료진의 정당한 의학적 설명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즉 권 씨 입장에서는 태아를 사산시키는 임신 중지로 알았을 뿐 모체 밖으로 살아서 나온 아기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살해할 것이라는 점까지 알거나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항소심의 핵심 판단입니다.
1: 산모가 수술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했다는 사실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술 이후의 행동도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7: 네,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고인의 내면적 의사나 고의성은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만약 산모가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살해한다는 불법적 사실을 알았거나 공모했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유튜브 채널에 수술 후기를 올리는 기이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사산되는 중절 수술로 인식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무죄 판단의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된 셈입니다.
1: 자, 그러면은 이제 의료진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살인죄가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형량은 좀 줄었는데 병원장과 집도의 사이에도 형량 차이가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달랐던 거죠?
7: 네, 의료진의 경우에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가 생존해 있었음에도 봉투에 넣어서 냉동고에 보관하고 숨지게 할 만큼 직접적인 살인 행위가 명백히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장과 집도의 사이에는 형량 차이가 있었죠. 병원장은 브로커를 통해 다수의 임신 중지 환자를 유치했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을 들어서 징역 4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요. 그에 비해서 집도인은 병원장의 부탁으로 수술을 집도했을 뿐 직접적인 살해 및 사체 유치 과정에는 깊이 가담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영역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서 형을 다소 감경해 주었습니다.
1: 의료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법적으로 적정했다 보십니까? 형이 확정되면 이들의 의사 면허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7: 우선 의사 면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대로 실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의료진의 의사 면허는 당연히 취소되고 일정 기간 면허 재교부도 제한받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영역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참작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에 정상적으로 태어난 어린 생명을 인위적으로 살해한 사실도 분명하기 때문에 행위 자체는 명백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살인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1: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 가운데 눈길이 갔던 게 이 병원장이요. 약 2년 동안 브로커를 통해 500명이 넘는 환자를 소개받았고 그중에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거절당한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알려졌거든요. 비용도 이번 사건 보니까 1000만 원 요구받았다가 결국 900만 원 내고 수술을 받았다 알려졌는데 제도권 안에서 도움받을 곳을 찾지 못한 여성들이 결국 브로커와 고액의 돈을 내고 수술을 받는 구조, 지금도 현재 진행형 아닌가요?
7: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임신 중지인지 또 어떤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식 의료기관에서는 형사처벌이나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임신 중지 진료 자체를 전면 거부하게 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임산부들은 결국 인터넷이나 브로커를 통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거액을 주고 위험 천만 원 음성적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맞습니다. 사실 기존 형법 체계에 맞춰서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이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모자보건법은 아직 존치 중이에요, 그대로.
7: 네.
1: 여기에는 뭐 장애나 전염병, 뭐 강간이나 근친상간, 뭐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의학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낙태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 법이 아직 살아 있는 이상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7: 그렇습니다.
1: 결국 이거는 그저 한 산모의 유무죄 사건만이 아니라 제도가 더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헌재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게 2019년이에요. 심지어 유예 기간도 줬고요. 2020년 말까지. 근데 지금 2026년이란 말이에요. 애초에 국회가 제대로 일을 했으면 이 사건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입법 공백으로 구체적인 피해와 혼란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정부나 국회 뭐 어떤 배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 이런 건 없겠습니까?
7: 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국회의 명백한 입법 태만이자 직무유기라는 그런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의 입법 부작위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승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들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원 판결문에서조차 국회의 입법 개선 방치로 사법적 혼선과 입법 진공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공식 지적할 만큼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방기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1: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려지고 후속 입법 안 된 사례가 사실 이거 하나만도 아니거든요. 별도의 견제 장치라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싶은데 다른 나라도 이래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7: 네, 뭐 독일이나 또는 다른 해외 주요국들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대체 입법을 완료하도록 엄격한 절차를 두고 임신 주수별 기준과 상담 의무화 시스템을 법제화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되어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연대해서 국회의 입법 부작위를 강하게 감시하고 주의를 주는 실질적인 제동 자체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본다고 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니켈백의 How You Remind M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1: 최근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손꼽히는 황정민 씨를 둘러싼 사생활 의혹. 한 여성은 황정민 씨와 사적인 관계였다 주장을 했고요. 황정민 씨 측은 해당 여성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고 맞섰습니다.
6: 이거 봤어? 황정민 배우 사생활 폭로.
8: 봤지. 요즘 영화 잘 나가던데 뭔 일이래?
6: 여자가 메시지랑 통화 녹음까지 공개했나 봐.
8: 그럼 진짜란 이야기야?
6: 그건 아니야. 소속사 입장도 완전 다르고 스토킹 신고도 해서 접근 금지 조치도 받았던 모양이던데?
1: 처음 시작은 A씨의 폭로였습니다. A씨는 황정민 씨가 먼저 사적인 연락을 시작했고 주류 사업과 소설 창작 등을 제안한 뒤 아무런 설명이나 정산 없이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했죠. 반면 황정민 씨 측은 A씨가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했고 미성년자였던 아들에게까지 연락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반박했습니다.
9: 특히 A씨가 공개한 대화 캡처에는 너와 차라리 사귀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폭로자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황정민 측은 이미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스토킹 혐의를 최종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1: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 아직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과 양측의 주장만 전해진 단계인 만큼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0: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1: 지금 양측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법적인 공방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논란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여성 A씨가 SNS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때부터였거든요. A씨가 처음 제기한 주장은 뭐였습니까?
10: 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두 사람이 배우와 팬으로 알게 된 뒤 황정민 씨가 먼저 사적인 연락을 해왔고 이후에는 단순한 팬이 아니라 지인이나 동업자에 가까운 관계가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황정민 씨가 자신의 이름을 활용한 주류 사업을 제안해 시장 조사와 디자인, 상표 조사 등을 맡겼고 소설과 에세이 작성도 요청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락과 사업 논의가 중단됐고 자신이 제공한 노동에 대한 설명이나 정산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A씨 주장의 핵심입니다. 다만 관계의 성격이나 실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는 아직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1: 네. 이에 대해서 황정민 씨 측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죠.
10: 네. 황정민 씨 측은 A씨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소속사 발표가 관련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연락 중단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자와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가족과 영화 관계사에게까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정민 씨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도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SNS에 공개된 자료는 전체 맥락이 빠진 채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라는 입장이고 추가적인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 여부도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폭로 이전부터 이미 법적인 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건데 황정민 씨 측은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서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거고 A씨는 여기에 자기가 불복해서 정죄판 청구를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현재 이 사건의 법적인 상태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10: 네. 현재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지만 유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약식 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수사 기록을 검토해 벌금 등을 명하는 절차인데요. 당사자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형사 재판처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황정민 씨 측이 말하는 잠정 조치와 약식 명령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일단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다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1: 그러면 정식 재판에서는 약식 명령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법원은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까?
10: 그렇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형이 유지될 수도 있고 혹은 형이 달라지거나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제도적으로는 열려 있습니다. 법원은 연락이 실제로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이었는지 황정민 씨가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또 밝혔는지 메시지의 내용과 방식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했는지 그리고 A씨에게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다른 판단이 나오려면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통화 원본이나 전체 메시지, 연락 시점 혹은 쌍방 연락 내역처럼 기존 판단을 흔들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 네, 그러면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느 정도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고 뭐 실제로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쟁점일까요?
10: 네,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스토킹 여부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 세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기존 관계, 연락이 오가던 방식, 관계가 바뀐 시점, 거부 의사가 AM 1650 K-Fox
11: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0: 아이고 신나죠 여러분. 자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셨어요.
0: 금요일에 좀 방방 떴습니다.
1: 네 예, 너무 반가. 좋습니다.
0: 예, 잘 금요일이니까요. 네. 자 아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 오프닝에서.
1: 네네네.
0: 좋았든 싫었든 7월은 잘 보내고
1: 네.
0: 8월을 맞이하자.
1: 네네.
0: 그 오늘 첫 곡을 멋진 인생을 틀면서
1: 네.
0: 우리 라비 씨는 멋진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1: 저는요,
0: 생각하세요?
1: 멋진 인생, 저의 인생,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0: 그래.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 네.
0: 뭐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그게 아니고,
1: 맞아요, 필요 없어요.
0: 내가 열심히 일해서,
1: 네.
0: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삼겹살과 함께 맥주 네. 한 잔 먹으면 그것처럼 멋진 인생이 없는
1: 그리고
0: 거예요.
1: 저는요, 네. 이래요. 제가 마찬가지로 큰 돈을 바라는 거 아니고요.
0: 네네.
1: 무슨 큰 재벌이 되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럼. 그냥 아무 걱정 없이
0: 그러니까.
1: 그냥 아침에 잘 출근하고
0: 그러니까.
1: 저녁에 잘 퇴근하고 와서 편안하게 잠자리에서 누워서 잘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0: 제가 누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다람쥐처럼 살아요. 쳇바퀴처럼.
1: 네네네.
0: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1: 맞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일상적이고 너무 어쩌면 무미건조하고 뭐 아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오히려 평온한 하루라는 거죠.
0: 뒤늦게나마 저는 제 생각에 저하고 우리 라빈 씨만큼은 굉장히 멋지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1: 네.
0: 내가 방송국을 와서 항상 이렇게 그 분주하게 다니시는 우리 라빈 씨의 모습을 보면
1: 네.
0: 우리가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방송국에 오면 미쳐있다.
1: 네.
0: 방송국에.
1: 네.
0: 집에 가면 집에 미쳐있고.
1: 맞아요.
0: 네?
1: 네네.
0: 제가 방송하는 동안 저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1: 그렇죠.
0: 어떤 때는 흔들고 떠들고
1: 네.
0: 막 헛소리 막 하고 그래요.
1: 그게 프로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0: 네. 그게 미쳐야 그게
1: 네.
0: 멋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1: 네네.
0: 지금 모든 애청자분께서
1: 네.
0: 자기 직장 가면 미쳐있고
1: 네.
0: 물론 뭐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은 게 세상살이잖아요.
1: 뜻하지 않은 일들.
0: 왜냐하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 네. 줄을 몰라요.
1: 맞아요. 그것도 그래요.
0: 그렇잖아요.
1: 네.
0: 네, 그런
1: 하지만
0: 것 같아요.
1: 그냥 저는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
0: 네네네.
1: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자 예고해드린 대로
1: 네.
0: 오늘은 또 굉장히 고상한 또 우리 그
1: 고상한 거 절대 아니고요.
0: 예, 예.
1: 네. 우리가 영화 얘기도 했었고
0: 네네.
1: 뭐 문화 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랬다가 제가 제일 애정하는 저의 책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0: 책이
1: 싶어서
0: 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1: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만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0: 여기 보니까
1: 네.
0: 개선문,
1: 네.
0: 마리
1: 앙투아네트,
0: 베르사유의 장미,
1: 네네.
0: 니체의 인생 수업,
1: 네.
0: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1: 맞습니다. 까메유 글로데.
0: 다 그중에 몇 개는 아주 굉장히 익숙하고
1: 네.
0: 아주 명작들로.
1: 아시는 책들이실
0: 네네네네.
1: 거고요. 저는 습관이 이렇게 책을 사면
0: 네.
1: 이 겉표지에 산 날짜들을 적는데 이 마리 앙투아네트 이 책은 제가 2006년 10월 13일 날 샀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가을에 이렇게 썼어요.
0: 그거 시네 시.
1: 그 약간 이렇게 노트처럼 메모처럼
0: 네네.
1: 일기처럼 지금은 전혀 생각이 안 나죠. 2006년도에 내가 뭐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 이 책을 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이제 보다시피 좀 두껍잖아요.
0: 예, 예, 두껍죠.
1: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완전히 마리 앙투아네트 팬이 돼가지고요. 이분 일대기를 정말 거의 뭐
0: 대강 짧게 얘기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1: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0: 네.
1: 마리 앙투아네트
0: 네.
1: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왜 빵이 없어? 그럼 케이크를 먹지. 그러나 그 말을 마리 앙투아네트가 하지는 않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4살에
0: 네네.
1: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 왕세자 루이와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국경을 넘어 14살의
0: 예, 예,
1: 나이에
0: 예.
1: 1755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14살의 나이에 프랑스 왕세자 루이와 결혼을
0: 네네.
1: 합니다. 1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0: 네네.
1: 그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 막 이제 어린애가 너무 막 보이는 건 너무 화려하고 하지만 부모님하고도 떠나서 그 시집이라는 데로 와 있고 남편의 사랑은 그다지 받지를 못했었던 의무적인 사랑.
0: 아, 뭐 이제 그렇구나. 그런
1: 네. 그리고 이때 당시 유럽에서는요. 사랑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결혼을 하는 일이
0: 그렇죠.
1: 많았다고 해요.
0: 결혼.
1: 네.
0: 예.
1: 그래서 사치와 향락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는 우리 마리 앙투아네트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희생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그리고 말년이 너무 단두대에서 그냥 사형을 당하고 그렇게
0: 그랬구나.
1: 됐기 때문에 일생, 이 여자의 한 일생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됐고 불쌍하고 너무 이렇게 화려함 뒤에 가려진 고독 같은 거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의 삶이지만은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한참 이제 프랑스 혁명이 막 시작됐고 그랬던 때 그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마리아 왕때는 진짜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처음에는 백성들이 좋아했다고 해요. 네, 어리고 젊고 아름답고 그런 우아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꽃이라고까지 불렸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본인이 화려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신 파티와 또 왕비인데
0: 그렇죠.
1: 네, 그런 화려함이라든가 이런 게 평민들의 보기에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데 당신 애들은 왜 그러고 살아?
0: 그렇죠.
1: 그래서 평민들이 다 같이 이제 쿠데타처럼 이 궁전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왕비는 왕과 딸과 함께 이제 피신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단두대에서 이제 사형을 하게
0: 마감하는 그런 얘기구나.
1: 마리 앙투아네트 아주 좋다기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가슴 아프고 영화도 굉장히 멋있어요.
0: 근데 이렇게 그 원작 소설이 멋있어서 영화로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1: 네, 그리고 이 약간 화려하고 그 고독이라든가 그 왕비의 그 철없음이 영화에서 아주 잘 표현이 됐어가지고요.
0: 그렇죠.
1: 이게 책을 좀 읽으시고 뭐 마리 앙투아네트 이 내용들은 거의 다 아실 테니까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가 이제 책을 들고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때 이 내용을 듣고 사서 읽으시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알라딘이 문을 닫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어디 가서 책을 살 수 있나요?
1: 지금은 쿠레톤 갤러리아 3층 세종문고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웹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요. 반디북us.com이라고 있어요.
0: 반디북us.com.
1: 반디북us.com. 제가 여기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 보니까 세일도 되게 많이 해요. 책값이 많이 올랐어요.
0: 많이 올랐죠.
1: 예전에는 뭐 이런 페이퍼 커버나 뭐 하드커버 이런 거에 따라서 책값이 달라졌는데 그 알라딘에서는 좋은 책 유스드북으로도 자주 봤는데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책값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 반디북 US 여기서는 거의 막 반 가격 정도 완전 신간이 아닌 이상 그래서 좋은 책을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오늘 소개시켜드린 책 중에서
0: 좋습니다.
1: 혹시 저 책 내가 꼭 보고 싶다 하시면은 반디북us.com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도 못 찾으시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0: 제가 만일에 다섯 권 중에 고른다면 저는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1: 이 책은요
0: 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1: 이 책은 제가 제 침대 머리 밑에 두는 책인데요. 이 책을 아침에 읽어요.
0: 아침에?
1: 네, 잘 때는 어차피 하루 다 지났으니까 이제 자는데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서도 뭔가가 이렇게 개운치 않을 때 아니면 오늘 내가 뭔가 큰 일이 있어요. 회사에서 아니면 뭐 밖에서 뭐 집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불안감이라던가 이런 게 엄습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럴 때 약간 쫙 한 구절 보면은 약간 마음을 좀 다듬는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 되게 좋았던 말은요. 이런 기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거지만 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이겨내느냐 같이 소용돌이 치느냐 그건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이 책이 저도 완전히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편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0: 아.
1: 네, 편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마음이 푹 놓이는 상태.
0: 아.
1: 마음에 걸림돌이 없어서 마치 부드러운 맥주의 목넘김처럼 대화가 술술 풀리는 상태가 좋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글귀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뭐 불쾌한 인간 대처 방법 이런 약간 기피하고 싶고 좀 거리두고 싶고 근데 딱히 그렇게 못할 때도 많잖아요.
0: 그럼요.
1: 그리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을 해야 하는데 거절하지 못한 상태도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약간 지혜롭게
0: 사실 그런 게 살면서 가장 우리한테 많이 오는
1: 네.
0: 상황 같아요.
1: 네, 그래서 그런 적절하게 거절할 줄도 아는 방법을 익혀야 그게 서로에게 좋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저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무조건 내가 해줄게 예스 해놓고는 나중에는 서로가 난처했던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0: 그 저희 한국 사람 풍습이
1: 네.
0: 유교 사상이 우리가 있어서
1: 네.
0: 이 거절을 진짜 거절하는 게 아니고 인사라고 인식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술 한 잔도 못 하는데
1: 네네 못 드시죠.
0: 아, 한 잔 하세요. 그러면 아이 됐어요. 그러면 할 줄 아는데 못하는 자를
1: 네.
0: 계속 꺼내요.
1: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화내죠. 네.
0: 그러니까요.
1: 네. 네.
0: 그런 경우가 많고
1: 네.
0: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친구가 한 5명 있다가
1: 네.
0: 아, 이 차를 가자.
1: 네.
0: 근데 한 2명이 아유 나는 가야 돼. 그러면 저는 갈 사람은 가고
1: 그럼.
0: 그래야 되는데 네. 아유 가기는 어딜 가.
1: 끝까지 붙들고.
0: 그러면 그 사람이 불편하는 것 때문에
1: 네.
0: 그 모임이 좀 불편해지고.
1: 그렇죠. 다 같이 어색해지고 네. 분위기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0: 조금 안타까운 것은
1: 네.
0: 그냥 됐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 네 그러세요 그 정도로 가면
1: 네.
0: 좀 관계가 좋아지지
1: 근데
0: 않을까.
1: 또 그런 거 있죠. 한 번만 물어봐서 조금 화난 거 아닌가 서운한 거 아닌가 한 번 더 물어봐야
0: 그러니까
1: 되나?
0: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1: 네.
0: 아, 식사하지 마세요. 그럼 됐어요. 그러면 이거 오세요. 앉아서 드세요.
1: 한 두세 번은 더 물어봐야 되는
0: 그러니까,
1: 거 아닌가?
0: 그런
1: 그리고
0: 같아요.
1: 또 어쩔 때도 또 그럴 때 있어요. 아니 뭐 한 번 내가 싫다고 그랬다고 또 뭐 안 물어보냐? 속으로 한 번 더 물어보면 내가 예스 할
0: 그렇죠.
1: 텐데 그렇게 서로가 좀 클리어해야 하는 게 오히려 좋다. 는 거를 이 책은 조금 요약해서 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0: 예.
1: 인생을 겪다 보면 잔뜩 흐린 날도 있는 법이다. 그럴 땐 해야 하는 일을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하나만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0: 좋은 얘기네.
1: 네. 그래서 하나씩 하면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좀 주는 책이어서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김다슬님의 에세이고요.
0: 네.
1: 저는 이 책을 2022년에 샀네요.
0: 자, 그 네. 책 얘기하니까 사실 우리 과거로 뭐 저는 음악과 함께 추억 여행 가지만
1: 네.
0: 책과 함께 추억으로 가면 제가 어렸을 시절에 우리 동화책이라는 걸 많이
1: 맞아요.
0: 봤어요.
1: 안델슨 동화집.
0: 뭐 헨젤과 그레델
1: 네.
0: 대표적으로
1: 네.
0: 뭐 그런 거로 해서
1: 네.
0: 사실 동화를 많이 읽었고
1: 네.
0: 제 기억에 중학교 때 처음 접한 게 그 한국 그 유명한 소설가
1: 네.
0: 한국 소설가들은 또 호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 한두 개 정도 하나가 제일 제가 처음 접했던 책이 춘원 이광수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 흑이란
1: 네.
0: 책을
1: 네.
0: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나기란 뭐 그런 거
1: 네네네.
0: 예, 그런 게 했는데
1: 네.
0: 제일 기억나는 게 그 최인호 작가의 별들의 고향이란 책이
1: 네네.
0: 영화돼서 영화가 좀 더 히트를 쳤던 기억이 있고
1: 그 육가 단성사 술집에서
0: 그렇죠.
1: 네, 간판으로 있죠. 네.
0: 그러다가 이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그 만화가게를 들어가면서부터
1: 네.
0: 또 다른 세상을 접하게 됐고
1: 맞아요.
0: 혹시 우리 라빈 씨는 만화 안 보셨어요?
1: 왜 안 봐요?
0: 네.
1: 저 이거 캔디 봤죠. 베르사유 궁전 봤죠.
0: 그렇죠.
1: 그렇게 애기애기한
0: 그렇죠.
1: 예쁜 만화들도 봤지만 저는 꺼벙이.
0: 꺼벙이.
1: 네.
0: 예.
1: 그거 봤고 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네 꺼벙이가
0: 우리
1: 제일
0: 남자 같은
1: 것
0: 경우는 이제 그 이제 허영만이라는 지금 유명한 작가가 있어서
1: 공포의 외인구단.
0: 공포의 외인구단은
1: 아닌가요?
0: 우리 젊은 그 어린 학생들의 아주 머리를 지진나게 했던
1: 까치
0: 엄지 그러니까 이게 몇 권씩 나오잖아요.
1: 네.
0: 5권 나오고 10권 나오고 15권 나오고
1: 네.
0: 그 나오기 전날서부터 만화방에 가서 언제 나오냐고.
1: 맞아요.
0: 근데
1: 네.
0: 그 당시에는 그 만화는 집으로 원래 렌트를 해주는데
1: 그쵸.
0: 렌트를 안 해줘요. 안 갖고 올까봐.
1: 네.
0: 거기서 봐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줄 서서 빨리 보느라고.
1: 맞아요.
0: 그거 정말 제가 한 여섯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1: 공포의 외인구단요.
0: 네, 너무 재밌어서.
1: 영화도 있고 최재성하고 그 노래도 난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요. 일이라면
0: 이렇게 영화된 네. 것들도 많고
1: 네.
0: 아마 여자분이니까 모르시겠지만 남자들은 어렸을 때 그 무협지라는 게 있어요.
1: 네.
0: 이만큼 두꺼워요 한 권에.
1: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 그 무협지 이야기 찻집이라고 올라오는 거 아시죠?
0: 올라온 거. 근데 네. 그게 실제로 책이 이 정도 두꺼운데
1: 네.
0: 그게 보통 20권 이상이에요. 한
1: 네,
0: 시리즈가.
1: 네, 네.
0: 그거 하루 저녁에 다 끝내요.
1: 근데 그렇게 두꺼우면
0: 밤새서.
1: 그게 만화로 무협진 건가요?
0: 아니요. 글자로만
1: 책으로.
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는 단어 중에
1: 네.
0: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1: 네.
0: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을 한대. 뜨거운 차 한 잔이 흐를 식을 시간이 지났을까.
1: 네.
0: 뭐 준생의 소년
1: 네.
0: 본인은
1: 네.
0: 탈퇴환골이 뭐냐면 이제 껍질을 벗고 멋있게 변하는 거야.
1: 네네.
0: 뭐 스승을 만나서
1: 네.
0: 마법같이
1: 네.
0: 멋있게 변해서
1: 네.
0: 뭐 그런 단어들 쓰고
1: 네. 그 우리 그 올라온 그 무협지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네. 사양귀환이었나 맨 처음에 올라왔던 거 그 말씀하신 대로 차 잔이 식어가는
0: 그러니까,
1: 뭐
0: 이렇게 네. 마치 향 한 자루가 다 탈 네. 시간이 흘렀을까 휙소리와 함께 날렵한 준생의 소년 고니는 휙하며 나르고 있었다.
1: 아 웃겨.
0: 의익 악.
1: 아 무협지 최고죠.
0: 오호 통제라.
1: 네.
0: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1: 네.
0: 해서 그거에 심취해서 서로 그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1: 네.
0: 남자들 시절의 이야기고
1: 네, 네.
0: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책보다는 무협지나 만화에
1: 네.
0: 좀 심취했던
1: 네, 네.
0: 그런 추억들이 있고
1: 네.
0: 그래서 저희는 만화 작가님을 그때
1: 네.
0: 그 공포의 외인 구단이 이연세 씨인데
1: 네.
0: 항상 우리는 선생님을 붙여서 이연세 선생님
1: 극존칭으로
0: 네.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화 저하고 같이 비슷한 세대에 있었으면 그때
1: 네.
0: 허영만 선생님.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박인권이라는 분은
1: 네.
0: 그 감방 시리즈라고 해서 그 감옥 생활만 시리즈로 내는 분이에요.
1: 그래서 그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 나온 거 아니야?
0: 그런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1: 네.
0: 감방 생활만 막 하고
1: 네,
0: 그런 그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오늘 금요일이 그땐 그랬지가 아닌데 그땐 그랬지 책방으로 갔어요.
0: 그러니까 네. 사실 LA에도
1: 네.
0: 항상 존재하는 게 만화방이 있어요. 만화가게가.
1: 상가에 있었어요.
0: 지금 그... 웨스턴 4가에 가면
1: 네.
0: 만화가게인데 30년이 넘은 가게예요.
1: 아직도 그 오픈하시는 네, 거예요?
0: 네. 그 똑같은 사장님이 오픈하세요.
1: 네.
0: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한 두 세트 정도는
1: 네.
0: 못 갖다 줬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 네.
0: 누가 와서 또 빌려가요.
1: 맞아요. 그래서 책은 저는 잘 안 빌려줘요. 다시 그 책 돌려줘 그렇게 얘기하기도 약간 못하고
0: 그럼요.
1: 제가 아끼는 책인데 좀 더 보고 줄게 그러다가 뭐 이 친구가 뭐 어디 이사를 가거나 미안해 그 책 잊어버려서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는 진짜 미안한데 진짜 안 빌려줘 나는
0: 그래서
1: 책을.
0: 뭐 이건 좀 얘기가 다른 데로 빠졌지만
1: 네.
0: 살면서 빌려주기 조금 불편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처음에
1: 네.
0: 자동차.
1: 아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요.
0: 네 자동차.
1: 부인도 빌려주지 말렸어요.
0: 옷.
1: 아, 오.
0: 네, 근데 의외로 옷 빌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남자도 있어요, 옷이. 예. 네. 근데 왜냐하면
1: 네.
0: 옷은 불편한 게 일단 딴 사람이 입었던 거고.
1: 그쵸.
0: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고.
1: 그냥 줘야지 뭐.
0: 그 중에 하나 이 책 같은 것도 있고.
1: 네.
0: 저 같은 경우에는 음반이 그랬어요.
1: 아, 얼마나 소중하시겠어요.
0: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1: 네.
0: 그러니까 제 세대에는 그 LP판이라고 해서 그 4가.
1: 네.
0: 어떤 거는 구하기 힘들어요.
1: 네.
0: 근데 꼭 빌려달라고 그러면 이 돌아오질 않아요.
1: 그러니까 그럴 때 현명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0: 네.
1: 내가 너무너무 빌려주고 싶지만 이건 나한테 너무 소중한
0: 근데
1: 거고.
0: 한국 사람들은 주로
1: 네.
0: 안 돼 소리를 못하니까
1: 네.
0: 자꾸 딴 핑계를 대요. 야, 그렇지 않아 너 주고 싶은데 뭐 내 동생이 며칠 보고 온다 그랬어. 그러면
1: 네.
0: 이제 그쪽에서
1: 네.
0: 그럼 그때 줘.
1: 그래서 자꾸 이게 변명이 되니까.
0: 그러면 난 고민거리가
1: 그렇죠.
0: 또 생기는 거야.
1: 그리고 상대방은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고.
0: 그렇지.
1: 맞아요.
0: 그래서
1: 네.
0: 참 아까 얘기한 그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것들이
1: 네.
0: 거절을 딱 이렇게 매몰차게 못해서
1: 네.
0: 그것 때문에
1: 정이 많아서
0: 네, 좀 손해본 것도 있고 뭐 그런
1: 네.
0: 생활들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1: 그리고 다음에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0: 네네네.
1: 싶은 책은요. 아까 개산문
0: 네.
1: 얘기하셨는데요.
0: 네네.
1: 이 책을 보면 이거 제가 좀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0: 네.
1: 애플 말틴이라는 술이 자주 나와요.
0: 네네.
1: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맛이.
0: 네네.
1: 이 애플 말틴이. 근데 이게 또 활자가 작기는 한데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독일 출신 작가가 쓴 책이고요.
0: 네네.
1: 그 작가가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을 본인이 겪었고 어. 이런 전쟁의 참혹함을 이 예, 예. 책에 담았어요.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 역시 네, 프랑스 네, 파리고요. 네, 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혼란한 상태들을 그린 책인데요. 네. 주인공 라비크라는 사람은 베를린 종합병원의 유능한 의사였는데 그 나치에 쫓겨서 파리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서 사랑하는 배우 지망생 조앙 마두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지만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네. 이 책에서 주는 약간 메시지 이런 교훈 이런 거는 인생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제가 이 책도 한 두 번은 읽은 것 같아요.
0: 네. 네.
1: 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사랑하고 꿈꾸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책을 그런 메시지를 이 개선문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0: 자, 사실 그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네. 니체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인데
1: 니체의 인생 수업 요새
0: 니체는 어떻게 표현을 했나요?
1: 이 니체 인생 수업은요. 네. 제가 사실은 저 책을 샀는데 샀는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 그 쇼펜하우의 인생 수업 뭐 이런 네네. 게 조금 유행을 해가지고 네네. 그 책을 사려고 하다가 못 샀거든요. 근데 이제 요 책 가지고 나오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이 있더라고요. 니체가 세상에 남긴 56가지 인생 지혜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게 좀 궁금한 거는요.
0: 네.
1: 이걸 니체가 말한지 어떻게 알지?
0: 그러니까 예.
1: 글로 남겼을까 이분이 아니면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니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은요.
0: 네.
1: 19세기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0: 네.
1: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니체를 만나야 한다라는 그런 명언이 나올 정도로
0: 네네.
1: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가 이 니체하고 연관이 있대요.
0: 어떤 연관이 있나요?
1: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라틴어라고 합니다. 근데 19세기 이 철학자 니체가
0: 네.
1: 철학 중에 하나가 그런 아모르 파티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했다고 해요. 내 인생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0: 네네.
1: 뭐 인생은 기쁨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불안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운명이 찾아오면은 거기에 너무 이렇게 무조건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운명을 사랑해라 운명을 네. 좀 받아들여라
0: 네네.
1: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이 책도 제가 조금 한 가지를 해봤는데요.
0: 네.
1: 비관적일수록 낙관해라. 약간 어폐가 좀
0: 예,
1: 있잖아요.
0: 예, 예.
1: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 인생 공부 크게 했다고 생각할게. 일이 제대로 안 풀려. 아, 나 나중에 더 잘 되려고 그러나 봐.
0: 네, 네.
1: 이런 식으로 비관적일수록 오히려 낙관하라고 그렇게 화법을 자꾸 쓰라고 이 니체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0: 그렇구나.
1: 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0: 네.
1: 사랑 없이는 삶도 없다.
0: 네.
1: 사랑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사랑이 가져다주는 설렘은 일말의 해로움도 없이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며 힘듦을 의지할 사람과 즐거움을 배로 나눌 사람이 생겼다는 기쁨 역시 사랑이 가져다주는 이점 중에 하나다.
0: 참 사랑이란 단어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네. 간단하게 요약해서 네. 라빈 씨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1: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지금 딱히 급습 질문을 네, 하시니까 떠오르는 거는 그냥 엄마가 아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0: 아 그렇죠
1: 그냥 네, 죽을 수도 있는 사랑 그래서 어떤 아기가 그랬대요 엄마한테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그랬더니 아 그 트로트 가서 장윤정씨
0: 네,
1: 장윤정씨가 그 딸하고 이제 있는데 딸이 물어봤대요.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그랬더니 장윤정 씨가 엄마 심장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 그럼 나 사랑하지 마. 그랬대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랑.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
0: 그렇구나.
1: 네. 그럼 질문하셨던 고니 씨는?
0: 저는 사랑은 욕심 같아요.
1: 아 맞아요.
0: 사랑하는 순간
1: 네.
0: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1: 맞아요.
0: 그게 간섭이 되고 소유욕이 되고 집착이 되고
1: 네. 그러니까 구속하려고 그러고
0: 내 생각한 거와 다르게 가면 맞아요. 왜 저럴까 하고 그때서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1: 네, 맞아요.
0: 저는 사랑은 욕심이라고
1: 맞아요.
0: 생각해요.
1: 진짜 명언이시네.
0: 지나보니까 네, 그게 네, 네. 뭐 가족이 됐던 자식이 됐던 친척이 됐건 이분 친구가 됐건 아는 네, 네, 네. 지인이라도
1: 맞아요.
0: 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거기서 빗나가게 되고
1: 오해가 되는 거고
0: 그러다 보면 투정이 생기게 되고 오해가 돼서
1: 네 그게 다툼이 되죠.
0: 또. 괜히 멀어지게 되고
1: 어색해지고
0: 그러니까 모든 게 욕심 같아요.
1: 네
0: 사람은.
1: 맞는 말이네요. 예. 고니의 인생 명언.
0: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1: 네 사랑은 욕심이다.
0: 예.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방송 끝날 때 항상 마지막 멘트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지만
1: 네. 네.
0: 그러고 나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분이라도 더 제 방송 듣고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고
1: 네.
0: 뭐 그런 욕심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1: 그 좋은 욕심이니까요.
0: 예, 예, 그런 네. 것 같아요.
1: 근데 그 욕심이 이제 과해져서 뭐 집착이라든가 어떤 오해라든가 구속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만 예. 어느 정도 근데 또 너무 없어 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근데 너무 방관해 나를.
0: 아이,
1: 그러면
0: 네. 그게 무관심이라고 오해를 사요.
1: 네. 그것도
0: 좋아한다면서 왜 가만 내버려 두냐 신경도 안 쓰고
1: 네.
0: 뭐 이래서 알력도 생기고
1: 네.
0: 그런 것 같아요.
1: 그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0: 그 김홍신 씨라고 한국의 유명한 작가가 계신데
1: 네. 네.
0: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중에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1: 네. 네.
0: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1: 네.
0: 여러분이 노래방 가서 노시는 거 하고
1: 네.
0: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1: 네.
0: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1: 네네.
0: 여러분이 훨씬 행복한 겁니다.
1: 네. 네?
0: 잘 놀다 갑시다라는 얘기
1: 맞아요.
0: 얘기를
1: 그 얘기 저도 들은 것 같아요.
0: 예.
1: 네.
0: 그러니까 이 책들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우리 네. 인생 사는데
1: 네.
0: 다 그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라빈 씨 같이 우리 잘 놀다 갑시다.
1: 네, 알겠습니다.
0: 저는 그게 아주 오늘의 주제 같아요. 왜냐하면
1: 네.
0: 우리가 잘 놀기 위해서 과거의 추억도 회상하는 거고
1: 네.
0: 우리가 소재도 만드는 거고
1: 네.
0: 다 좋은 책도 소개해드리는 거고
1: 네, 네, 네.
0: 잘 놀기 위한 다 밑거름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1: 네.
0: 네.
1: 좋은 우리, 말씀입니다.
0: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1: 네.
0: 모두 애청자분들이 잘 놀다 가실 수 있게
1: 네.
0: 우리가 좀 도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들과 더불어 저희도 잘 놀겠습니다.
0: 네.
1: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 초대석에서는요,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밀리브러 컴퍼니를 이끌며 인기 프로그램 강철부대 협업부터 현대백화점과의 공동 프로젝트까지 남미연 대표님 그리고 리차드로 교수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2: 네,
0: 스튜디오가 아주 환해졌네요.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세요.
2: 네네네.
0: 네, 땡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자, 두 분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생소해하실 것 같아요. 밀리브러 컴퍼니가 뭐 하는 데일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각자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네.
1: 제가 먼저.
2: 네, 먼저 하세요.
1: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 삼성무용단에서 무용수로 활동을 하다가 군화와 고무신이라는 그 밀리터리 용품 회사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0: 네네네.
1: 그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0: 그렇죠. 예, 군대 간 남자친구 그런 얘기죠?
1: 예, 맞습니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게 이제 고무신이 곰신, 기다리는 여자친구를 얘기하고 군화는 남자친구를 얘기를 하거든요. 군대 입대한.
0: 네.
1: 그래서 군화를 기다리는 고무신. 그래서 군화와 고무신으로 먼저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0: 신선하다.

0: 글렌데일에서 초, 중, 고등학교 다 글렌데일 하이스쿨
1: 와,
0: 나왔고요. 그리고
1: 예.
0: 버클리 음대 졸업하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색소폰을 전공으로 해갖고
1: 와.
0: 색소포니스트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활동한 지 20년 좀 넘었고요.
1: 네.
0: 지금 현재 앨범이 한 10장 정도 있는데 아무도
1: 진짜요?
0: 모르시는 것 같고
1: 어머나.
0: 지금은 서울에 있는 광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지금 14년 차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남미연 대표의
1: 네.
0: 허즈밴드입니다.
1: 아, 두분 부부세요. 너무 그림이 너무 좋은데요?
0: 감사합니다.
1: 아니, 색소포니스트로 이 전공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0: 네.
1: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0: 미국에서도 많이 활동했어요. 뭐, 한 3년 전에 UCLA 로이스 홀에서도 공연한 적 있고요. 뭐, 저쪽 샌프란시스코의 그래스 월드 뮤직 페스티벌, 뭐, 저희는 또 뉴욕 쪽에서 제가 보스턴에서 계속 거주하다 보니까 뉴욕에 있는 뭐 블루노시나 여러 가지 또 대한민국 말고도 세계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은요, 조금 이따 연주도 좀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0: 네, 준비했습니다. 예.
1: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부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너무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서로 이렇게.
2: 네,
1: 예,
2: 맞아요.
1: 그죠? 예,
2: 예.
1: 그럴 것 같아요. 같이 나오신 거 보니까. 예, 너무 좋으네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밀리브로라는 브랜드를 처음 런칭하게 된 계기, 살짝 이제 스케치를 해주셨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담고자 한 브랜드의 그런 핵심 철학? 요거를 살짝 언급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밀리브로라는 네임
1: 네.
2: 자체가 밀리터리와 브라더스. 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1: 네.
2: 리브로가 스페니쉬로 교과서라는 의미도
1: 오.
2: 담고 있어서,
1: 그렇군요.
2: 밀리터리와 리브로, 또 밀리터리의 교과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
1: 신선하네요. 진짜 신선한데요. 자, 그러면 인기 예능 프로그램은 강철 부대?
2: 네.
1: 요 프로그램하고 협업하셨다고 하셨는데,
2: 네, 그
1: 어떤
2: 강철
1: 내용인가요?
2: 부대에서 입고 나오시는 의류들이나 뭐 패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디자인해서
1: 네.
2: 협업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더현대 서울이라는 그 한국의 큰 백화점 있잖아요. 거기서 팝업 스토어를 활성화가 이제 좀 그쪽에서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1: 네.
2: 강철 부대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팝업 스토어를 해서 성황리에 굉장히
1: 그렇군요.
2: 즐겁게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네.
1: 네. 멋지네요. 그리고 쿠팡 화재 스토리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2: 아.
1: 밀리브로 컴퍼니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또 유튜브 영상도 나와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었잖아요.
2: 아, 예, 맞습니다.
1: 그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네.
2: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 인천 성남동에 있는 쿠팡 센터가
1: 네.
2: 한국에서는 세 번째, 그리고 쿠팡 물류 창고로는 두 번째로 큰 창고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처음 화재가 6층에서 시작해서 7층까지 번졌는데, 저희 회사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선행을 할수 있었던 계기는 그 쿠팡 물류 창고와 저희 회사가 반경 50m 정도도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아무런 그 가림막 없이 바로 노출되어 있는 위치에 저희 회사가 있었고, 국가 소방 동원령이 내려질 만큼 이 국가 재난으로 선포될 만큼 이 화재 규모가 좀 컸어요. 그리고
1: 엄청나더라고요. 뉴스
2: 네,
1: 보니까.
2: 109시간 동안
1: 네.
2: 좀 꺼지지 않는 불 때문에 소방관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맨 처음에 알림을 받고 회사를 방문을 했었을 때
1: 네.
2: 이미 폴리스 라인도 닫혀져 있었고, 너무 소방관 분들께서 힘들게 이제 불을 화재 진압을 하시면서 교대로 작업을 하실 때
1: 네.
2: 저희 회사에서 쉬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라인 같은 게 쳐져 있고 저희가 주차 개방을 안 해, 평, 그 주말에는 안 해놓은 상태여서 그걸 편하게 이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주차 개방을 해서 편하게 사용하시게끔 하고,
1: 그러셨군요.
2: 일단 처음에는 저희 회사에 있는 그 탕비실의 음료들을 먼저 나눠드리기 시작했어요.
1: 네.
2: 그리고 좀 거기 머물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다가

0: 저희가 대피 명령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1: 네.
0: 아, 저희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했을 때 그
1: 네.
0: 밤이 돼도 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회사의 그 앞에 부지에 있는 주차 공간에 불을 24시간 켜놨어요. 그래서 그 작전 기지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크지 않은 일들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해서
1: 조금이
0: 저희는
1: 뭐예요.
0: 오히려 너무 감사했어요.
1: 예. 네, 그렇죠. 보는 사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 저도 봤는데 그 영상을 봤는데 어우 그런 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냥 그 소방관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0: 아유, 정말 많이 네,
1: 화재 진압을 위해서 네. 너무 너무 고생했는데 뭐 커피도 좀 주시고 뭐 그렇게 좀 도와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포착이 됐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1: 예, 참 사실 위로가 많이 됐겠어요.
0: 네 그런 재난 상황이나 화재가 났을 때, 예를 들어 네.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순간이든 소방관분들이나 군인분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맞아요. 나서서 싸우시는 분들 이외에도 지자체라든지 저희 국민들이 각자 위치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행동한다면 그보다 더 응원이 될 수 있는 건 없을 것
1: 그렇죠.
0: 같아요. 예.
1: 맞아요.
2: 되게 우연치 않게 저희가 한 네. 2년 반 전에 지금 저희 사옥 쪽을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바로 옆에 또 이제 커피숍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 대표가 그때 되게 지금도 엄청 덥지만 그때도 네. 벌써 더웠는데 불이랑 싸우는 분들이 얼마나 덥겠어요.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1: 세상에.
2: 우선 그쪽 커피숍에
1: 고생하셨을까요?
2: 예, 커피숍에 뭐 몇백 잔 정도를 그냥 미리 그 페이를 프리페이를 하고 앞에다가 이제 손편지로 네. 우리 소방관님들 응원합니다. 언제든지 커피 드세요라고 하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좀 바이럴이 돼서 좀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1: 와.
2: 뭐 저희가 우연치 않게 또 회사 자체가 주차장에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고 영어로 써 있고 밑에 We honor Korean military
1: 네.
2: 그리고 firefighter and police라고 그렇게 문구를 적어놨어요.
1: 네.
2: 그걸 남 대표가 미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미국 분들이 얼마나 이 서비스맨들에 대한 그 충성도와 또 firefighter이면 여긴 영웅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런 인식을 대한민국에 가져가고 싶다. 우리는 이거를
1: 그러셨구나.
2: 이 회사를 통해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게
1: 네,
2: 메인이었는데
1: 네,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좀 이렇게 맞게 돼서
1: 네.
2: 우리 또 LA 청취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따끈따끈한 스토리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1: 와 진짜 쿠팡 화재 사건 지금 현장 스토리를 지금 전해주셨는데
2: 맞습니다.
1: 아, 참 마음이 따뜻하네요. 그거를 커피 한 잔이지만 그게 와 엄청난 위로가 되고 또 보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그 메시지가 컸을 것 같아요.
0: 아,
1: 예. 사람들이 굉장히 인사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YTN MBC에서도 취재해가지고 예, 방송에 내보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0: 네.
2: 예.
0: 오히려 저는 네. 제가 했던 그 마음의 표시에 대해서 그렇게
1: 네.
0: 너무 작지 않을까 부끄러웠었어요. 사실 그런 언론에서도 맨 처음에 취재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거절을 했었거든요. 이거 너무 내보내기 부끄러울 만큼의 일들인데 근데 너무 좋게 봐주시고
1: 네.
0: 많은 그 소방관분들께서도 그런 응원이 큰 힘이 됐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1: 네.
0: 뿌듯했고 그 저희 그 회사의 외관이 그
1: 네.
0: 언론 나갔을 때 저희 회사 앞에 안중근 의사 선생님의 그 그래피티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방송에 나가니까 일반 국민분들도 애국심이 뿜뿜 솟는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뿌듯하고
1: 네.
0: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도 아직은 온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지만 그거를
1: 네.
0: 같이 처음에 작업하셨던 그래피티 작가님께서 저희 또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애국심이라든지 뭐 그런 인식에 대한 개선에 좀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최근에는 이순신 장군님 그래피티도 저희 건물에다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가 9차선, 10차선 정도 되거든요. 앞에
1: 네.
0: 바로 이제 대로변이.
1: 네,
0: 그래서 많은 차들과 인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회사의 뭐 큰 태극기라든지
1: 네.
0: 안중근 의사 선생님, 이순신 장군님,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네. 힘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1: 당연하죠. 이곳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네.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는 네. 한편으로는 참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신데 마음까지도 아름다우시네요. 지금 우리 네, 해피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세요. 예쁘신 분이신데 감사합니다. 세상에 마음까지도 이렇게 예쁘시니까 너무 좋고 거기에다 플러스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너무 예쁘신 것 같아서 응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인천 대형 물류창고 화재 현장이 이제 두 분이 운영하는 밀리터리 의류업체 맞은편이라서 서로 이렇게 조인을 해서 서로 돕고 돕다 보니까 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이렇게까지 좋은 일로 확장이 됐네요.
0: 네, 예. 그렇습니다.
1: 자, 다행히 뭐 5일 만에 화재가 진압이 된 거죠?
0: 네.
1: 얼마나 다행이에요. 피해가 굉장히 크죠?
0: 네, 처음에는 그 화재가 네. 났었을 때 네. 거기에 대피 명령이 떨어졌어요. 반경 116m 이내에 네. 있는 회사들은 출근, 아예 입장 자체 도로 통제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사실 3주 이상이 3주 정도 지났죠. 7월 18일 네. 정도 됐으니까. 근 아직도 100% 이게 도로 통제가 풀리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불편함에 있어서 피해가 굉장히 좀 크고 그렇지만 좀 충격받은 분들도 많았어요. 예.
1: 그렇죠. 네네. 엄청난 여기서도 굉장히 걱정 많이 했어요.
0: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네. 좀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화재들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은데 이번 네. 화재는 진압 속도도 조금 더뎠고 그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아서 좀 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저희 회사 앞에 있는 램프가 크게 있는데 그게 저희 쪽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도 왔었고 그 4층 5층에는 리튬 배터리 보관하는 곳이랑 그 로봇
1: 네네.
0: 그 물류 로봇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불이 번지면 건물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네, 한 초반 이틀 정도 때는 소방관님들께서 불을 끄시다가 대피를 하라는 명령까지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1: 얼마나 걱정하셨어요?
0: 너무너무
1: 와, 얼마나
0: 무서웠죠.
1: 불안하고 네. 무섭고
2: 며칠
1: 그러셨을까요?
2: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1: 그렇죠. 네.
2: 뭐 조그만 사업체지만 저희가 저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역 이민을 한 사람 입장으로서 네네네네. 우리 남 대표랑 저랑 정말
1: 세상에
2: 무일푼으로 시작한 비즈니스였거든요. 부모님 예. 집에서 방에서 시작한 거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불에 다 탈 거가 예. 불이 막 오르고 그래서 와 진짜 이게
1: 가슴
2: 엄청 가슴 졸였어요.
1: 근데 그래서. 어때요? 괜찮아? 네,
0: 지금은 그래도, 예. 무사하게
2: 무사하게 있고
1: 피해 없는 거죠?
0: 네네. 불에 대한 피해는 없어요.
2: 불의 피해는 네. 없지만 이제 아무래도 물류적인 것들 특히 9차도로를 지금은 딱 1차도로 하나만 열어놨고요. 지금은 이제 그 수습 건물을 외벽을 뜯어내는 수습을 하는 네네. 프로세스인데 이 건물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그 프로세스도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외벽이 무너져서 떨어져서 사람이 맞을까 봐 길을 다 지금은 닫아놓은 상태예요. 1차선만 오픈해서 그래서 현재 직원분들이 좀 고생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 인명피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1: 아, 진짜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자, 여기서 좀 색소폰 연주를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2: 예, 좋습니다.
1: 어떤 거 연주해 주시나요?
2: 제가 뭐 학교에서도 오래 몸담고 있지만 대한민국 이제 밀리터리 쪽에서 또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밀리터리 그 우리 장병분들의 또 가족들 이런 분들이 문화 이런 경험들을 많이 이렇게 좀 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네. 제가 군부대들을 좀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교양 콘텐츠를 보여드리는 게 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테마로 제가 이제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분위기에 이렇게 이민 오셔갖고 열심히 여기 미국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해외 동포분들도 다 한국 분이시잖아요.
1: 그쵸.
2: 심장은 한국, 코리안 프라이드가
1: 맞습니다.
2: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제가 애국가를 한국 색소폰으로 연주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 네.
2: 제가 대한민국 애국가를 네. 한국 연주해드릴게요.
1: 네네네.
2: 괜찮습니까?
1: 고맙습니다. 그럼요. 좋죠. 너무 좋죠.
2: 준비됐으면 제가 무반주로
1: 예.
2: 해드리겠습니다.
1: 예예.
2: 준비... 해도 될까요?
1: 예,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요. 자, 밀리터리 패션 브랜드의 우리 대표님들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남미연 대표님 그리고 노정진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색소폰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1: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멋있어요. 아,
2: 애국가는 언제나 들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0: 눈물 날 것 같아. 네. 가슴이 막 막막해져요.
1: 저도 그렇습니다.
0: 와, 그리고 저는...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연주해 주신 게 느껴져서.
1: 아, 감사합니다.
0: 그 마음이 전달되니까 더 감동이에요. 케니지보다도 훨씬 더 멋진 연주.
1: 감사합니다. 마찬가지고요.
0: 너무 멋있어요.
1: 우리 교민분들이 조국이나마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한국이 그리웠던 또 애국 그 마음이 좀 팍 폭발해갖고 또 오늘 하루 힘차게 하루 일과를 마치는
0: 감사합니다.
1: 마음으로 연주해드렸습니다.
0: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좀 먹먹해지죠?
2: 네,
0: 마음이?
2: 맞아요. 맞아요. 저도
0: 묘하다.
1: 애국가라는 게 저도 원래 이 곡을 연주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콘텐츠는 이제 PPT를 띄워서 하기 때문에 뒤에 태극기를 하나 딱 멋지게 띄워놔요.
0: 네.
1: 스크린에다가. 근데 이 태극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 예전 대한민국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북전쟁에서 사용했던 UN 사람들이 사인을 하고 특히 그때 학도병이라고 학생들이 전쟁에 나갔잖아요. 이 학도병들의 사인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옛날 다 망가진 태극기 이미지를 제가 사용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곡을 들으면 더욱더 마음이 웅크합니다. 예.
0: 아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하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데요. 저는
1: 뭐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미국에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을 때 부모님도 항상 코리안 프라이드를 알려주셨어요. 너는 정말 머리 좋고 정말 부지런하고 최고 잘난 대한민국 사람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 코리안 프라이드를 오히려 제가 느낀 거는 저희 교민들, 제 교포 친구들 보면 뭐 한국에서 이런 국제 스포츠 하면 저희 LA 난리 나잖아요.
0: 그런
1: 거 보면은 저도 똑같이 아 이게 외국에 나와 있어도 피가 한국 사람이고 또 우리 같은 미국 교민들도 진짜 이 애국심이 막 올라오거든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또 한국 가서 또 이런 와이프를 만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0: 와, 코리안 프라이드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진짜 젊은 친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무엇을 하든지.
1: 그렇죠.
0: 앞장서서 뭔가 꿈을 이루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1: 맞습니다.
0: 그런 인물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여기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공부도 하셨고
1: 맞습니다.
0: 사셨는데 어떻게 역 이민을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1: 저는 원래 한국에서 미국 온 다음에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버클리 음대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 버클리 음대에 한국에서 오신 K-pop 이런 스타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양파 씨, 뭐 김동률 형님, 뭐 이런 윤상 그런 분들이 계셔서 조금 대한민국 팝 컬처 특히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퍼링을 좀 해주셨어요. 너 한국 가서 한번 연주해봐라. 재즈 색소포니스트가 대한민국에는 블루 오션이니까 한번 가봐라. 한 게 2023년도였습니다.
0: 2003년도에 가신 거예요.
1: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소니 음반 회사에서 저희 밴드를 리크루 해갖고 2005년도부터 제대로 이제 데뷔를 해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그 계기로 한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우리 남미연 대표를 20살 때 2007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9년 동안 연애하다 이제 결혼한 커플이에요.
0: 어머나. 아니, 19년이요?
1: 19년에.
0: 설마.
1: 저희 이 라디오 서울 1월 달에도 제가 출연했을 때는 그때는 아직까지는 결혼 관계는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피안세였는데 저희가 이번 4월에 이제 지난 4월에
0: 하셨군요.
1: 이제 19년에 이제 매듭을 찍고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두 분이 서로 정말 이렇게 시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위기도 너무 비슷하시고 추구하는 것도 너무 비슷하신 것 같아서 야 진짜 멋진 커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랑스럽습니다.
1: 과찬이십니다.
0: 아니 진짜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더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쿠팡 물류센터 그 정말 화재 당시에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물품 지원 봉사활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주셨는데 자, 남면 대표님의 그런 추진력? 추진력도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리차드로 교수님의 이 전문성과 추진력이 만나서 뭔가 시너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두 분이 함께 일하면서 겪은 그런 에피소드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재밌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뭐 에피소드야 너무 너무 많은데 네. 저희가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행복했던 게 네. 저희 둘이 정말 으쌰으쌰해서 원래 신림동 원룸에서부터 시작한 사람 커플이에요.
0: 멋지다.
1: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년 반 전에 그 인천 성남동 그 쿠팡 물류창고 맞은편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가 그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아. 그때가 이제 저희는 둘이서 정말 열심히 해갖고 막 돈을 모아서
0: 세상에.
1: 이제 더 이상 우리 렌트하지 말고 우리 거를 갖자. 당연히 뭐 은행 거겠죠. 네. 하지만 모기지로 해서 이거를 처음 저희가 집도 없었을 때 그걸 먼저 했을 때 둘이 이제 거기에 콘크리트 주차장 네. 바닥에 손바닥 지장을 찍었거든요.
0: 네.
1: 그때 가장 행복했어요.
0: 와.
2: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했는데. 예. 와, 네. 저 딱 말해야 되겠다 했는데 말해주세요.
1: LA 우리 교민분들 예, 예. 저희 인천 공항이랑 가까우니까 네. 언제든지 저희 앞에 그래피티 이제 외국적인 이런 영상들도 많고 앞에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저희 비즈니스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아하. 뭐 비즈닝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0: 그러니까요.
1: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한 번쯤 가서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커피는 무조건 대접해드리겠습니다.
0: 아, 커피는 무료로 쏩니다.
1: 예, 예, 예.
0: 좋습니다.
1: 그때 가장 행복했어요.
2: 네.
0: 아 정말 좋네요.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은데요.
1: 그래서 그 화제가 너무 저희한테는 심장이 너무 떨릴 수밖에 없었고 네. 그거를 진압해 주신 우리 소방관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0: 그런 어려움이 네. 전화위복이 됐네요.
1: 맞습니다.
0: 그죠? 네. 두 분한테는 정말 가슴 저리면서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게 정말 또 이제 반대로 전화위복이 돼서 좋은 일로 예, 다가온 그런 케이스이신 것 같아서 예, 한편으로 마음이 저도 참 좋네요.
2: 아, 감사합니다. 예,
0: 피해를 입었으면 정말 가슴이 아팠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다는 거에 있어서
1: 맞습니다.
0: 예,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밀리브로 이 컴퍼니의 다음 목표가 궁금해요. 두 분께서 이제 앞으로 비전도 있으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근데 굉장히 꿈이 원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2: 저는 개인적으로 예. 사실 회사가 성장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식 개선이 좀 미국처럼 한국도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 서비스맨들,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리스펙이라든지
0: 그렇죠.
2: 네, 그런 감사함이 좀 생활에 묻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소하지만 제가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태극기에 대한 그 보편화라고 해야 되나요? 어딜 가든 태극기가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 어렸을 때 와서 네. 그때도 뭐 한 20대였지만 처음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주유소 등 뭐 일반 분들이 네, 입는 네. 티셔츠, 뭐 수영복 모든 거에 미국 플래그가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나도 한국에 저렇게 태극기를 문화처럼 만드는 그때 당시만
0: 있으셨구나.
2: 해도 예, 네, 그때 당시만 해도 태극기를 막 입거나 어떤 거에 이제 좀 꾸민데 활용하는 거에서는 한국은 거의 좀 기피 했었어요. 젊은 층들이 이게 태극기가 예쁘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냥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를 부를 때 공식 행사에서만 볼 수 있는 게 태극기였었는데 이걸 네. 좀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의류에도 태극기를 많이 붙이고 뭐 가방을 구매했을 땐 태극기를 무료로 준다든지 배지를 증정한다든지 뭐 그런 기부 행사들도 또 하고 있고
0: 네.
2: 그래서 연 한 50만 개 이상의 태극기를 제가 뿌리고 있거든요.
0: 진짜?
2: 뭐, 네. 그래서 의류에도 프린팅되어 있는
0: 매년?
2: 의류도 있지만 매년 50만 개 이상 저희가 인구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0: 계속 보이시는데?
2: 네, 필요로 하는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좀 태극기를 많이 뿌릴 수 있는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야 미국에 오면은 진짜 미국 국기가 그냥 곳곳마다 다
1: 그렇죠.
0: 많죠. 네. 많죠. 네, 네 그거를 우리 한국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 네, 있으시군요. 네. 멋지네요. 군인이라던가 이제 소방관 이런 네. 사람들에게 이제 리스펙이 좀 중요하다.
1: 맞아요.
0: 네. 좀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대우도 좀 필요할
2: 네,
0: 것 같고
2: 맞습니다.
0: 군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2: 네.
0: 그런 바람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네.
1: 뭐 기회가 된다면 예. 이런 저희가 갖고 있는 컨셉을 예. 또 우리 미국 교민들 한 200만 명 정도 되고 지금 현재 K-pop, K-culture, K-food, 네. K가 엄청 많잖아요.
0: 그쵸. 요즘에 K 열풍이죠.
1: 저희가 갖고 있는 K-military 이런 프로덕트 여기에다 런칭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럼 너무 좋을 예, 것 같네요.
1: 그거는
0: 네.
1: 저희 뭐 밀리터리에 대한 또 아니면 또 뭐 저희 뭐 K-culture에 대한 것들을 익스펜션 네.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0: 네, 네, 네,
1: 예,
0: 네.
1: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0: 이번에 예. 한인 축제가 있어요. 10월 1일 날.
1: 그래요? 10월 1일 날
0: 예.
1: 맞아요.
0: 매년 뭐 1년에 두 번씩 그, 있잖아요.
1: 그때 뭐 팝업 스토어
0: 1년에 한 번. 예. 그런 축제가 있는데 그런 때도 좀 대외적인 행사에도 런칭하셔서 하시면 예.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국내 그런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던가 또 새로 뭐 이렇게 준비 중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미국과도 이렇게 연계가 돼서 런칭하시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2: 네.
0: 분의 마인드가 또 좀 약간 미국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하실 것 같고 거기에 맞게끔 또 이런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 예. 어머나 시간이 너무 오버됐네요. 어떡하죠?
1: 예. 와 벌써
0: 끝으로 이렇게. 해주실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할게요.
2: 네, 오늘 먼저. 초대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0: 네.
2: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제가 해야 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을 충실하게 네.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또 네.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음악적인 부분과 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네. 대한민국이 위대하다라는 거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0: 멋지네요.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베스함에 묻혀 연주 듣고 싶은데 어떡하죠?
1: 다음에 연주
0: 다음에 오실 수 있나요?
1: 뭐
0: 다음을 기약하죠?
1: 불러주시면, 예. 뭐 시간이 안 돼. 시간이 괜찮나요? 아니면 한 소절만 딱 해드릴까요?
0: 그럼 끝으로 조금 남아주셨죠?
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안녕하세요. 훈훈한 카페 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여러분 아주 무더운 여름인데 오늘 날짜가 8월 8일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아주 팔팔한 하루가 되겠으면 좋겠는데 이 중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8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시죠? 그 중국말로 그 돈을 의미하는 그 빠라는 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빠라는 팔자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 88 0808 뭐 속된 말로 팔땡인데 이게 방송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팔땡을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 팔팔하게 즐거운 하루 우리 훈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한 손님으로 언제 봐도 팔팔하고 훈훈하고 여신 중에 여신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하면 여러분 건강 항상 팔팔할 수 있습니다. 헬스코리아 우리 김원종 호스님 모시고 팔팔한 인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헬스코리아의 팔팔한 여신,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신 김원종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0: 오늘 뭐 날짜가 팔팔이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봤는데 언제나 우리가 또 헬스코리아 하면은 팔팔한 청춘, 팔팔한 건강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나이를 잊고
0: 그죠.
1: 건강한 삶을 사는 곳.
0: 맞습니다. 아니 근데 요새 날이 더워지고 여름때라 그런지 몰라도 그 원래 유명했던 그 녹용 홍삼이 또 난리라면서요.
1: 그러니까 많이 지치잖아요. 지치고.
0: 솔직히 지쳐요, 저도.
1: 가만히 있어도 땀이 그냥
0: 기운 빠지고
1: 나고 뭐 에어컨 아무리 틀어놔도 뭐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네. 기력이 쫙 빠져나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0: 그렇죠.
1: 그럴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아, 뭘 좀 챙겨 먹어야 돼.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돼.
0: 뭔가 생각이 나죠.
1: 생각이 나는데 이제 네. 그중에 항상 효과를 봤던
0: 최고.
1: 예전에 내가 먹어봐서 좋았던 걸 그쵸. 찾게 됩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국민 보약 녹용 홍삼을 원래는 한 절개 미리 준비하시면서 드시는데 네. 놓치신 분들이 많이 와서 찾으세요. 요즘.
0: 요새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들고 지금 뭐 난리예요. 지금 날씨가 정말 너무 더운데
1: 네.
0: 이럴 때 정말 밥맛 없으신 분들 사실 밥이 보약이라 할 정도로 이 잘 드시고 건강하셔야 되는데 아 날도 밥맛도 없고 진짜 기운도 없고 이런 분들 여러분 정말 천호식품의 녹용홍삼 드셔보시면 야 이래서 녹용홍삼이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녹용하면 또 최고급 품질로 쓰시는 거잖아요.
1: 저희 이제 뉴질랜드산 녹용만을 사용을 했고 상대 중대 하대
0: 네.
1: 그 전지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먹었을 때 그 효과가 확실하고
0: 네.
1: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는 녹용홍삼은 거의 저희 이제 헬스코리아 19년 됐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 시작을 같이 한 녹용홍삼입니다. 그때부터 쭉 드신 분들이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0: 와.
1: 뭐 숫자상으로는 뭐 15년 이상 내가 플러스가 됐지만
0: 네.
1: 뭐 신체 나이는
0: 그쵸,
1: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고
0: 어,
1: 있다. 근데 그 비결이 이 녹용홍삼을 때마다 꾸준히 챙겨 먹어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0: 그러실 것 같아요.
1: 근데 이 함유량이 녹용의 함유량이 중요해요. 물론 최고급 뉴질랜드산 녹용 사용했고
0: 네.
1: 상대 중대 하대 다 사용했지만
0: 네.
1: 들어가 있는 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먹었을 때 뭔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녹차를 한 잔 마셔도
0: 네.
1: 담갔다 뺀 것과 푹 우러낸 건 다르다고.
0: 아 다르죠.
1: 함유량이에요 그게.
0: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이렇게 갈비탕을 시켰는데
1: 네.
0: 맛없는 데 가서 먹으면 이거 뭐 갈비로 뭐 샤워한 물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담갔다 뺐다.
0: 아니 담갔다 뺐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그 함유량 때문에 그 정말 진하고
1: 진하게
0: 그 완전 다른 건데.
1: 그럼요. 우리가 죽을 먹는 것과 밥을 먹는 건 다르잖아요.
0: 아, 다르죠,
1: 밥알 다르죠. 들어간 개수가 다르고. 일어나는 그 기력이 다른데
0: 네.
1: 그렇게 비율해서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 한 달치
0: 네.
1: 60팩이에요. 여기에 녹용 함유량이 22돈입니다.
0: 22돈.
1: 이 엄청난 양이에요. 이 정도 들어가려면
0: 와, 진짜
1: 지금
0: 대단하다.
1: 우리가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기지가 않는다. 놀랍다. 혹시 함유량 떨어진 거 아니냐.
0: 네네네.
1: 그렇게 의심하시던 분들도 드셔보시면 아 옛날 그 맛 그대로다라는 거는 뭐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알거든요.
0: 네. 와.
1: 그리고 요거를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가 다르니까 몸의 상태가 다르니까 꾸준히 드시는 건데 그 22도는 저희가 꾸준히 유지하면서
0: 네.
1: 이 또 함유량까지 지킬 수 있는 건 녹용 홍삼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에 천호행 케어에서 들여올 때 저희 미국에 들어오는 녹용 홍삼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거랑은 또 달라요. 저희는 따로 이게 돌아갑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0: 네.
1: 짜낸 왜 우리가 보약을 그 옛날엔 정말 어르신들이 이렇게
0: 손으로
1: 꽂아서
0: 쳤죠. 예, 막.
1: 막 비틀어가지고.
0: 제가 생각하는 여성상은 그런 거였거든요. 아침에는 또각또각 된장찌개 끓여주고 저녁 때 자기 전에는 구석에 앉아갖고 이게
1: 조선시대 조선시대 또
0: 남편한테 이거 쭉쭉 팽개 네. 짜주는 모습 그런 거 생각했는데.
1: 아 이혼 당합니다 요즘은. 네. 근데 그런 네. 그 첫 물이라 그러잖아요.
0: 네, 네, 네.
1: 첫 처음에 우려낸 짜낸 첫 물은. 저희가 이제 진짜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그 제대로 진하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어르신들이거나
0: 그렇죠.
1: 또 집안의 큰아들들이거나 큰아들과 먹이거나 네. 뭐 그만큼 귀한 첨물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0: 아 녹용홍삼을 하실 때 그러니까,
1: 네. 이 그... 좋은 원료로 함유량도 대단하게 아... 넣지만 첨물 딱 빼내고 나서는 다 재료를 폐기 처분을 해요.
0: 아, 그리고 재탕을 다시 안 하는 거군요.
1: 재탕은 없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그 진함이 그대로 우러나면서 여러분이 드셨을 때 기력이 확 살아나는 게 다르다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0: 역시.
1: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몸을 생각하시면서 네. 보약한 제 제대로 챙겨 먹어야겠다. 거기다 이건 정말 가성비 갑이에요. 더할 나위 없는 보약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거 한번 꼭 챙겨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네. 드시던 분들은 이런 설명이 필요가 없거든요.
0: 그렇죠. 드셔 본 분들은 네. 다 아시니까.
1: 지금 찾고 계시는 분들 네. 몸에 좀 보약한 제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식구들을 위해서 좀 챙겨야 된다 할 때는 왜냐면 우리 수험생 자녀 두신 분들도 타주에서도 막 여기까지 와서 저희 전화 주문도 받는데 또 이렇게 일부러 오셔가지고 매장 방문하셔가지고 네네.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진짜 뭔가 입증이 된, 그러니까 검증이 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0: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녹용홍삼이라는 게 남녀노소를 가릴 필요가 없죠. 사실 뭐 어르신들께는 당연히 기력 회복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성장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1: 예, 머리가 촉망해지는.
0: 없어 먹죠 뭐 사실.
1: 그럼 맞아.
0: 그렇죠. 줘봐요 왜 먹는
1: 성장기에 좋은 칼슘도 풍부하고요.
0: 제가 봤으면 키가 185는 됐을 텐데 이 진짜 억울합니다만. 안 주셔갖고 자꾸 멸치만 드시네. 우유는 먹지도 않고.
1: 그래도 예. 젊어서 녹용삼 드셨다면서요. 녹용 드셨다고.
0: 아, 들어간 거 한 번. 저는 둘째잖아요 집에서.
1: 네네.
0: 지금 아주 천물이. 저는 진짜 이런 거.
1: 지금 이제 아드님 챙겨 드려요.
0: 하나도 저는 못 먹었어요. 네. 정말로.
1: 근데
0: 아버지 형만 드셨지.
1: 드신 분과 안 드신 분이 달라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나이 드신 다음부터라도 드셨잖아요.
0: 네네네.
1: 저희 녹용삼 제품 드셨죠.
0: 좀 먹었죠. 네.
1: 그러면 내가
0: 제 돈 재산이죠.
1: 네. 근데 그래야 또 열심히 잘 챙겨
0: 맞아요.
1: 먹어요.
0: 잘 챙겨 먹어요.
1: 네. 잘 챙겨 먹게 되고 네. 제대로 된 걸 드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더울 때 땀이 나도 바로바로 좀 이렇게 회복이 되는
0: 맞아요,
1: 게 느껴지고
0: 맞아요.
1: 네. 그렇게 땀도 많이 안 나요. 그냥 기력이 없을 때.
0: 그 있잖아요. 저는 뜨거운 음식 먹을 때도 한참 기력 안 좋을 때 뜨거운 음식 먹을 때 자꾸 땀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보시고 약간 우려를 하셨거든요. 오. 자네 왜 그러나 막 땀이 왜 이렇게 근데
1: 식은땀이 많이 나는 것도 그게 몸이 허하다는
0: 게
1: 허하다는
0: 아닌데
1: 얘기.
0: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느낌이에요. 난 네. 괜찮은데 뜨거운 거 먹어도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먹고 오동용상 같은 거 먹고 난 다음에 그게 확실히 없어졌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장모님이 신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도 뭐 어떻게 아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게 달라지는 거 느껴지는 거죠.
1: 그리고 건강을 너무 이렇게 자만하면
0: 아,
1: 안 자만하면
0: 돼요. 저 이번에 크게 당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평소에 관리가 중요한데 네. 어린 시절에도 성장기 어린이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근골이라고 하잖아요.
0: 네네네.
1: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성분들도 풍부하고요.
0: 네.
1: 또 보기혈이라고 해서 기, 혈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줘요. 그래서 출산 후에
0: 아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죠.
1: 제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0: 이때 한번 잘해 평생 사랑받습니다.
1: 맞아. 또 네. 보충을 해주거든요. 네. 그 우리가 혈액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아니 그러니까 임산부가 아니라 이제 출산 후에
0: 분, 네.
1: 너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0: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혹시 출산하신 분 있으시면 또 이런 거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야 지금 요거 우리가 녹용하는데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여러분 녹용사 말해서 그래 녹용이 뉴질랜드 최고급이야 와 좋은데. 그럼
1: 홍삼도
0: 뭐 이것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1: 홍삼은 네. 한국인들이 또 가장 건강식품으로
0: 최고.
1: 많이 애용하는 네. 진짜 좋아하는 홍삼인데 그 홍삼도 또 다 달라요. 등급도 다르고
0: 그렇다면서요?
1: 원산지에 따라 다르고 우리가 뭐 녹용도 뉴질랜드산
0: 네네네.
1: 녹용을 따지는 것처럼 홍삼은 이제 한국의 강원도 홍삼을 최고로
0: 역시.
1: 치고
0: 그죠.
1: 이게 연수에 따라서 또 다 달라요.
0: 그렇죠. 예.
1: 육령근 홍삼을 1등급 최고로 쳐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름 자체도 따로 천삼이라고 불러요. 하늘이 내린 삼이다. 그래서 웬만한 인삼보다도 훌륭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여기에 있는 뭐 사포닌 성분이나 이런 건 뭐 항암 치료에도 너무 좋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네. 항산화 효과, 뭐 기억력 개선. 네, 최고급 홍삼이 또 황금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녹용과 홍삼이 만났으니까 땅에 좋은 기운을 담은 홍삼과
0: 그렇죠.
1: 하늘로 또 녹용 막 자라잖아요. 그 솟구쳐 오르는 힘이라고 하는데
0: 네.
1: 그 끝에 있는 그런 성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힘까지 다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 최고급 재료만을 엄선해서 사용한 우리 천호식품의 녹용 홍삼은요. 지금 이 가격이 이대로 유지되는 것 자체가 정말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입소문이 나서 기존의 고객분들은 꾸준히 계속 드시면서 네. 또 주변에 알리기도 하고 새롭게 네. 알게 되신 분들이 네.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뭐 저희가 다단계도 아닌데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0: 바이럴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냥. 네.
1: 그냥 이게 캘리포니아 이쪽 서부 지역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뉴욕에서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 뉴욕뿐만 아니라 50개 주 전 주에서
0: 그러실 것 같아요.
1: 주문이 점점점 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아무래도 양 주문하는 그쵸? 양이랑 한국에서 들어오는 걸 됩니다. 맞출 수 있어서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국민 모양 녹용홍삼이나 저희 마사이초로 치면 그라비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네. 저희가 남는 거 없이 헬스코리아의 얼굴이다. 대표 주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그냥 저희가 좀 헬스코리아 홍보용 이라고 하잖아요.
0: 홍보를 뭐 고객님께 감사의 인사를 네, 형사의 마음을
1: 없이 네. 그냥 좀 왜냐면 헬스코리아를 좀 있게끔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한 것도 국민보양 녹용홍삼이고 헬스코리아 H솔루션을 있게 해준 것도 저희 그라비티라고 하거든요.
0: 네네네.
1: 이제 그런 효자들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네. 다른 건 몰라도 요거 가격들은 어떻게든 유지하고 가려고 저희가 제일 노력하는 그런 대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전에 드셨던 분들보다 지금 드시는 분들은 솔직히 많은 혜택을 드시고
0: 그렇죠.
1: 오시는 거죠. 하지만 기존에 드셨던 분 중에 이건 고객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꾸준하고 이래 막 이러면서 네.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어머 옛날엔 좀 그렇게 드셨는데 막 이러면서 좀 서운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건강을 지켜왔는데 오히려 난 일찍 가는 게 내가 좋은 거지.
0: 그렇죠.
1: 가격 그대로라도 역시, 이렇게 얘기하세요.
0: 헬스코리아 가족분들은 네. 긍정적인 마인드죠. 건강하시니까.
1: 그리고 건강하다 보니까 사람이 네. 그렇게 여유가 있고 긍정적이고 여유적이고 그렇게 삶의 그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보다 보면 행복한 거예요.
0: 맞아요.
1: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이 먹어보고 좋고 해보고 좋은 거를 알리세요. 나만 건강해서 혼자 오래 살면 뭐하냐.
0: 맞아요. 심심하게.
1: 같이 다 같이 뭐 잘 살아야
0: 같이 쳐야 뭐 막고라도 치지 혼자 벽보고 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게 네.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또 본의 아니게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 각 제품에 본인이 네네네. 효과를 본 제품에. 그러다 보니까 헬스코리아가 한결같이 왔다고는 하지만 19년 동안 꾸준하지만 성장을 한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0: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녹용홍삼의 그 값어치라든가 밸류 그런 퀄리티가 19년 이상 이런 많은 소비자들께서 믿고 사용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헬스코리아가 함께하는 거고 소비자들이 계속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격을 유지하시면 너무 감사한데 또 오늘 또 행복한 뭐 긍정적인 에너지
1: 훈훈한 카페 네,
0: 훈훈한 카페를 위한 뭔가 또 선물을 좀
1: 요거 딱 한 달 해요.
0: 아, 딱 한 달이요?
1: 네.
0: 8월 한 달.
1: 8월 한 달.
0: 네.
1: 무더위에 뭐,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으니까
0: 예.
1: 저희가 이렇게 몸에 좋은 걸 먹었어요.
0: 네.
1: 몸에 좋은 걸 먹었어도 흡수도 잘 시켜야 되고 흡수가 된 다음에 또 곳곳으로 착할 퍼져 나가야 되잖아요.
0: 그렇죠. 필요한 곳으로 쫙쫙 가야죠.
1: 배달이 돼야 되잖아요. 네. 원하는 곳으로
0: 그렇죠.
1: 영양 성분들이 골고루.
0: 그렇다면 알부민?
1: 알부민.
0: 아,
1: 오, 역시 센스 있는 우리 한우님.
0: 알부민을 뭐 주세요?
1: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0: 네.
1: 무려 한 박스 정품.
0: 한 박스 정품을 주신다고요?
1: 30병 들어있는 거 아시죠?
0: 네.
1: 요거 200불 상당입니다.
0: 200불짜리. 네, 너무 좋은 거.
1: 요거 지금 녹용홍삼
0: 네.
1: 두 달치죠. 그러니까. 두 박스 구매하시면 60팩,
0: 네.
1: 두 박스면 120팩이에요.
0: 네.
1: 요거 두 달치 구매하시는 분들께 그럼 700불이에요. 350, 350.
0: 예, 예.
1: 이거 한 달치 가격이에요, 사실.
0: 가격도 그러니까 너무 예전 거 네. 그대로 해주시는.
1: 근데 요거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 한 박스 30병 정품.
0: 야.
1: 컨디션 부스터. 그러면 이제 녹용홍삼 딱 드신 다음에 알부민 파워 드시면 쫙 골고루 이제 영양 성분이 배달까지 잘 되겠죠. 알부민은 영양 택배사잖아요.
0: 그렇죠. 몸속에 페덱스, 몸속에 UPS. 아니 근데 그러면 녹용홍삼을 먼저 드시고 알부민을 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상관없진 않죠.
1: 그렇죠. 그 뭐 딱히 그 시기를 정하는 건 아니지만
0: 네, 몸이란 게 그렇게 막 그런 게 아니고
1: 맞아, 맞아.
0: 보니까 네,
1: 네 생각났을 때 녹용산 드시고
0: 시너지가 너무 좋겠는데요 이거
1: 알부민 드시고 그러면 이제 몸에 뭔가 균형이 되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죠 그러니까 항상 사은품을 저희가 구성을 할 때
0: 해스코리 항상 그렇게 하시잖아요 뭔가
1: 본품이 본품을 빛나게
0: 아,
1: 하는
0: 빛나게 한다는
1: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네. 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사은품 때문에 또 본품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사은품 자체도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네네. 알부민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를 사러 오셨다가 아니 이걸 그냥 가져갈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막 생각을 하시는
0: 그럼요,
1: 거죠.
0: 그럼요.
1: 뭐든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성비도 따지고
0: 그렇죠, 밸류를 따지시니까
1: 밸류를 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0: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8월 한 달만 가능하십니다. 녹용홍삼 최고의 1050품 녹용홍삼 두 박스 구매하신 분께는 사은품으로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 한 박스 정품 한 박스 200불 상당의 한 박스를 무료로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OTC 카드 가능.
0: OTC 카드 가능하십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전화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정말 몸에 좋은 우리 녹용홍삼 드시고 알부민 드셔도 몸에다 쫙 좋은 기운을 팍팍 주셨을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약간 피로함 이 사람의 그 뭐라죠? 오장육부 온몸을 따졌을 때 사실 발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그럼요.
0: 발 안에 오장육부 다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발이 제일 중요하고 피곤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발이 붓고 저도 이번에 몸이 아팠을 때 그 통풍이 쇼크로 발에 왔고 그러니까 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하루 피곤한 이 피로를 푸는 발 요거 발 마사지기 오늘 또 들고 나오셨습니다.
1: 발 마사지기 EGFM 요거 벌써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0: 이거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에요.
1: 이거 막내예요, 막내. 발 마사지기도 저희가 시리즈가 있어요.
0: 네, 맞아요.
1: 마사지 체어 7가지 모델 있는 거 많이 알고 계시는데
0: 저는 초기 모델로 샀습니다.
1: 네. 네, 발 마사지기 저희 예. 발지압사 1, 2 거기다가 챔피언 이제 EGFM까지. EGFM이
0: 네.
1: 막내인데 얘가 또 앙증맞게 컴팩트한 사이즈면서 발이랑 네. 발목 그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까지 되는.
0: 아 운동까지 돼요?
1: 그 두 가지를 사요. 발 귀여워. 마사지는 너무너무 야무지게 충실하게
0: 아,
1: 하면서
0: 네.
1: 발을 이게 수의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0: 오.
1: 안에서는 발을 계속 발 혈자리들 다 눌러주고 발바닥 관리해주고 발등 꽉꽉 눌러주면서 발목을 계속 이게 까치발 운동 우리가 하잖아요.
0: 그거 진짜 좋은데.
1: 발목 근육 네.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삐끗하면은요.
0: 진짜 중요합니다.
1: 응, 삐끗하면은 네. 그때 근력이 그쪽에 없으면 네. 그냥 바로 기부수하고 뭔가 생활 일상생활에 이제 모든 걸 그 제한을 받게 돼요.
0: 네네네.
1: 그런데 평소 이렇게 운동을 해놓으신 분은 살짝 삐끗해도 바로 그냥
0: 금방 나요.
1: 조금 이렇게 주무르면 그냥 금방 괜찮아지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평소 근력 우리가 하는데 물론 전체적인 하체 근력도 중요하지만 요 발목 근력만 좀 강화시키는 운동 그러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발목이 좀 약한데 이런 분들은 까치발 운동 많이 하세요. 막 설거지 하시면서도
0: 네네네.
1: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 움직이는데 그건 한계가 있고
0: 생각날
1: 때 어쩌다 한 번씩
0: 까먹어서 못해요.
1: 근데 발 마사지를 받으면서 이게 강제적으로 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다. 제가 예전에 테니스 팀하고 농구 있을 때 그거 항상 했거든요. 몸 풀 때 항상 발목.
1: 그렇죠. 발목도 돌리고 건데. 막 그러는데
0: 야, EGFM이 전 그거 몰랐습니다.
1: 너무 좋아요. 이런 마사지기는 아마 EGFM 헬스코리아에서 EGFM에서 만날 수 있는 기능입니다.
0: 이게 그러면 한번 틀면 얼마 정도?
1: 저희 15분.
0: 15분밖에 안
1: 15분을 가요. 근데 이제 그거 한 뭐 두 번 정도는 기본으로 많이 하시고
0: 디바도 두 번 세 번 돌리는
1: 그리고 사람이니까. 얘가 압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은 물론 모드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자동 모드도 좀 강하게 들어와요. 야무지게 저희가 발 마사지기 중에 발잡사 2가 굉장히 아킬레스건도 뒤에 딱 잡아주면서 발바닥 빨래판으로 그냥 막 미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0: 너무 시원하죠 그런 느낌.
1: 정말 시원해요. 받고 나면 혈액 순환이 확 되는 거라. 맞아요. 그리고 발 밑으로 내려간 혈액이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0: 그
1: 순환이 확 돼서 그 용천혈.
0: 아, 용천혈. 네.
1: 그 가운데 부분을 꽉꽉꽉꽉꽉 눌러주고 발끝까지 야무지게 제대로 해줍니다. 공기압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따뜻한 온열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완시켜주면서
0: 네.
1: 발 관리는 발 집중으로 제대로 해줘요. 그러면서 발목 운동까지. 그래서 EGFM은 또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해요.
0: 네네네.
1: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차지 안 하고 사용하기도 너무 간편하고 쉽고
0: 네.
1: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제품입니다.
0: 보통 이제 남성분들 여성분들 서로 이제 연인끼리 또는 뭐 부부끼리 가장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발 누워 있을 때 발 마사지 해주면 굉장히 서로 사랑스럽거든요.
1: 그것도 신혼 때나 그럴걸요.
0: 아, 무슨 말씀? 저는 아직도
1: 여전히 신혼 같은 또 여기서 또 가정사를 자랑을
0: 하시면서. 아니 왜냐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건 사실 15분 못해요.
1: 그 팔 힘이 빠져요.
0: 15분 절대 못합니다.
1: 점점 갈수록 이게 강도가 약해져요.
0: 제 와이프도 가끔마다 저한테 이분 말하면 해주는데 한 1분 하면은 아 됐다 그렇게 하고 뭐가 돼 이제 시작인데 그럼 와이프는 저보고 가서 디바 가서 해 그냥 그러고 마는데 이지 FM 15분간 딱 하시면 여러분 이 발을 그냥 꼭 감싸주고 발목 해주면서 발목 운동까지 완벽하게 하는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발 마사지기 이지 FM인데 요게 오늘 또 방송 때 뭐 특별 할인 좀 주시나요?
1: 저희 이제 방송 듣고 네. 특별 할인 행사 들어갑니다. 정가가 이제 399불이에요.
0: 네.
1: 100불 할인 행사.
0: 와 100불이나 할인해
1: 네,
0: 주세요?
1: 100불 할인 299불 이거 운동까지 되는
0: 우와 자 방송 듣고 오신 분들 여러분 정가 399불을 100불 할인해 299불에 최고의 발 마사지기자 발 운동 발목 운동기 이지 FM을 만나실 수 있는데 요거 가시면 체험도 가능하신가요?
1: 그럼요 체험하실 수 있고 발이 특히 잘 붓는 분들 계세요. 예.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0: 저희 어머니 맨날 발 붓고
1: 퉁퉁 붓고 막
0: 여자분들 특히 그런 거 같아요. 비행기만 네. 타도 불 붓고
1: 그리고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0: 분들.
1: 서서 계시는 분들 또 네. 높은 굽 같은 거 여자분들 그렇죠. 신고 힐. 일하다 네. 보면 어쩔 수 없거든요. 막 자다가 쥐가 나가지고 잠이 깨서 계속 주물르고 막 어떤 분은 어쩔 줄 몰라서 일어나서 막 그 까치발 운동도 막 하고 스트레칭하고 난리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이거는 저희 고객분 중에 실제로 본인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발 마사지기들도 사용을 해봤다. 네. 근데 EGFM 사용하고 나서 자기 너무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 체험담 후기도 올려주신 분 계세요.
0: 네. 그러니까
1: 진짜로 발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서 체험도 좀 해보시고 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런 차이도 좀 느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가서 체험한다고 뭐 구매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곳이 헬스코리아 매장입니다.
0: 그럼요. 저는 여러분 감히 말씀드려 가시면 발 마사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그라비티나 디바도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1: 네.
0: 한번 같이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 여기서 지금 잠깐 이쯤에서 전화를 말씀드리면서 잠깐 쉬어가는 텀으로 갈게요. 잠깐 저희는 전화를 말씀 듣고 와서 또 재밌고 건강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고품격 음악 방송을 추구하는 후니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지금 건강 지킴이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호스님과 말씀 나누고 있었는데요. 아 왜 웃으세요?
1: 왜? 고품격, 아니, 고품격.
0: 고품격 럭셔리 음악 방송 맞는데.
1: 저희는 고품격 네. 건강을 추구하는
0: 그럼요.
1: 헬스코리아.
0: 맞습니다. 네. 아 우리 저희가 앞서서 지금 그러니까
1: 코리아 코리아 헬스코리아 하지 마세요.
0: 아, 알았습니다.
1: 헬스코리아.
0: 헬스코리아.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앞서서 저희가 그 발 마사지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저희 그때 장인 장모님 댁에 저 발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지바이크가 발견을 했다. 진짜 발견을 했어요. 저는 사드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드리려고 했는데
1: 네. 아, 저희 제품 사드리려고 그랬던 거죠.
0: 네. 네. 근데 어 있으시네요. 네. 아, 다른 제품도 있나요 이지바이크가? 아이 그럼 유사품 믿으면 안 되죠. 네, 네. 이지바이크지 무조건 자동 근력 강화 운동기구는 이지바이크밖에 없죠 여러분.
1: 아니 이거를 아직도 네. 그러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체험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운동이 되냐 근력이 정말 생기냐 네네. 어떻게 발만 얹고 자동으로 가는데 내가 막 힘써서 안 하는데 근력 강화가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0: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죠. 그렇죠.
1: 저도 하도 그런 질문들을 받아서 초창기에 네. 저도 그냥 내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집에서 해봤어요. 약간 네. 제가 실험용 웰모트가 돼봐야겠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해봐야 자신 있게 또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0: 항상 제품 있으면 항상 직접 써보시잖아요.
1: 써보죠. 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딱 얘를 놓고 저도 살짝 의심을 했으니까 네네. 했는데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얘가 막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30분이잖아요. 자동 프로그램이 네. 정말 리드미컬하게 재밌게 시간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네네.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딱 하고는 그 다음 날 되고 한 제가 3일 연속을 했을 거예요, 진짜.
0: 오.
1: 갑자기 허벅지 네. 뒤쪽 아프지? 있잖아요.
0: 안 쓰던 근육이
1: 너무 아픈 거예요. 오. 진짜 뭐 제가 이렇게 뭐 자세를 잡는데 너무 통증이 와가지고 내가 뭘 했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 그게 왜 우리가 안 쓰던 근육 쓰면 네. 그쪽 부분에 먼저 통증이
0: 네, 땡기고
1: 막 땡기고 막 아프고 막 쿡쿡 쑤시는 것 같다가 딱 눌러보면 단단해지잖아요. 조금씩 네. 제가 눌러봤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이지바이크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허벅지 만져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해보시면 네. 알아요.
0: 한번 원하시면 제가 해볼 수는 있긴 한데 아 왜냐면 제가 또 아시잖아요. 제가 야생마의 이 허벅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저 사람이 만져보면 딱 알죠. 근데 제가 이게 정말 놀란 게 여러분 이번에 아파서 제 다리가 근손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 입원하고 나서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자기 이거 이지바이크 사라. 저 보고 그걸로 운동을
1: 안 갖고 계세요? 저
0: 저는 안 없죠. 저는 없죠. 아, 저는 이지바이크는 없죠.
1: 그냥 그 부모님들만.
0: 네네네, 저 장인 장모님들. 그래서 저 와이프가 오히려 저 보고 저는 항상 좀 액티브하게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막 뛰어다니는 이런 스타일이지 집에서 이게 운동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와이프가 이번에 근손실 많이 하체가 많이 약해졌으니 이지바이크로 자기 운동해라고 와이프가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왜 오랜만에 볼링 치신 분들 느끼실 거예요. 볼링 오랜만에 치고 나면 다리 뒤쪽 막 당기는 거
1: 맞아,
0: 그런
1: 맞아.
0: 느낌이 나잖아요. 이지바이크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열 외 얘기긴 한데 다리뿐만이 아니라 팔 움직이는 분도 계시다면서요. 어깨 뭐 하시는 분 그죠?
1: 50경 걸리신 분이
0: 하신다고 하시는.
1: 이거는 헬스코리아에서 그 의도한 건 아니에요.
0: 네, 아닌데.
1: 물론 저희 H솔루션의 걸작품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그 이런 비슷한 유사 제품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0: 네네.
1: 그것과 다른 차별화된 점은 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사지 볼이 있어서

0: 겉보기엔 멀쩡한데 갑자기 그쵸. 어느 날 그러니까 뭐 무리해서 좀 일을 하셨거나 또 나이가 들면 예. 사람이 몸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방치해 두시면 안 되고 재활 치료를 해야 그렇죠, 되거나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뭐 하셔야지 가만히 두면 그냥 그대로
1: 오, 절대 큰일
0: 나요.
1: 네.
0: 정말 더 악화가 돼서 그렇죠. 뭐 큰 이제 진짜로 크게 뭘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테이블에 올리셨대요.
1: 네.
0: 지혜로우신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딱 그 기구를 보면서 얘가 자동 프로그램도 있지만 수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스피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속도 조절을 5단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 2단계는 천천히
1: 재활.
0: 완전히 규칙적으로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다리 이제 운동하실 때 천천히 처음 해야 되니까 요 1, 2단계에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이분이 그걸 딱 올려놓고 1단계에서
1: 그러니까 팔을 올려놓으신 팔에 거죠.
0: 둘을 딱 이렇게 얹어놓고 네. 그리고 그 마사지 볼 부분에는 손바닥을 딱 지압을 네네. 했대요. 그리고는 이게 버튼을 딱 누르니까 1단계, 2단계가 천천히 돌아가니까 어깨에 물이 안 가면서 얘를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1: 운동이 되는구나.
0: 재활 치료 운동이 되는 거예요.
1: 진짜 똑똑하신 분이다. 현명하시다 진짜.
0: 그걸 일주일, 네. 2주일 하시고 나서 이 어깨가 가뿐해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1: 오.
0: 웬만한 카이로프레터 간 거보다 낫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오시는 분들한테 알려주라고. 왜 본인이 네. 그거를 알고 해서 보면
1: 좋아지고.
0: 그러니까 좋은 분들은 다 그렇죠. 헬스코리아 분들은 다 좋으시잖아요. 그럼요. 고객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랑스러운 팁을. 마음으로 또 팁을 알려주시는.
1: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헬스코리아의 제작에 의도하는 무관하게 그렇죠? 무관하게 사용자분께서
0: 저희가 배웠죠.
1: 사용자분께서 네. 만들어주신 정말 다른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 수동 모드가 있고 자동 모드가 있고 근데 네. 이게 아까 리드미컬하게 막 간다고 했죠. 발만 네. 그냥 딱 되면
0: 얹으면.
1: 30분간 그냥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0: 뒤로도 가요.
1: 그러니까 뒤로도 이렇게 가고
0: 뒤로 가는 천천히 갔다 빨로도 그 아킬레스건 관리도 되고.
1: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TV 같은 거 틀어놓으시거나 유튜브
0: 그
1: 보시면서.
0: 수동으로 할 때 역방향으로도 가능하거든요.
1: 어.
0: 그러니까 앞으로만 하지 않고 뒤로도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어. 그 정말 재활치료에도 도움 많이 받는. 그러니까
1: 그건 진짜
0: 이거를
1: 약간 수영하는 느낌도 나고.
0: 그렇죠. 만들 네. 때는 하체 근력 강화 운동 기구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1: 네네.
0: 그 소비자분들, 그러니까 저희 고객분들이 오셔서 재활치료 운동 기구라고.
1: 재활 치료 운동 기구. 와.
0: 네. 그래서 이 집 아이콘은 재활 치료 운동 기구야. 그리고 당 때문에 당뇨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뭐 혈 네. 혈당 스파이크 와서 막 응급실까지 실려 가시는 분들 운동 꾸준히 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막 정말 달달달달달달 복을 정도로 갈 때마다 얘기하면 너무 스트레스고 어. 운동이 더 하기 싫어진대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해라 해라 하면은 더
1: 네,
0: 하기 싫고 이게 숙제가 되고.
1: 네.
0: 그리고 더 스트레스 받고.
1: 네.
0: 근데 이게 이제 집에서도 덥다고 안 나가고 춥다고 안 나가고 그랬는데 이거 딱 들여놓고는 혈당 조절 완벽하게.
1: 아 그렇죠. 운동이 되니까.
0: 이걸 딱 하고 나면 딱 하기 전과 후를 재면은 수치가 확 떨어져 있는 거랑 이제 운동을 하는 거니까요.
1: 그럼요,
0: 유산소 운동 효과.
1: 그리고 하체 운동이 제일 중요한데.
0: 그럼요. 이게 유산소 운동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되고 있는지도 다 여러분들 볼 수 있고 디스턴스 뭐 이렇게 얼마나 거리를 갔는지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스텝을 했는지
1: 네네.
0: 그러니까 걷기 운동, 자전거 타는 그 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운동 기구입니다. 근데 이제 부담 없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관절에 무리가 오면 절대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안전하게, 재밌게 편안하게,
1: 편안하게
0: 집 안에서
1: 소음도
0: 즐기면서
1: 맞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진짜 요새 홈 트레이닝, 홈트라고 하는 거 정말 정말 딱 맞는 제품이고 여러분들 정말 집에 놓으시고 바닥 그냥 발만 딱 올리시고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운동이 되는 정말 세상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무리에 정말 무릎에 무리 하나도 안 가게 운동하시는 거 너무 중요한 거고요. 지속 운동 유산소 효과 있으시고 근육 자극 때문에 기초 근력을 키워주시고 관절엔 부담이 없고. 이렇게 정말 좋은 이지 바이크 오늘 특별 이제 빌드업했습니다. 특별 할인 혜택을 뭔가 주시겠죠.
0: 저희는 이거는 뭐 사은품 이런 거 바라시면 안 돼요. 정말 가격적이나 할인
1: 그럼요.
0: 혜택만으로도 네. 이게 프로모션입니다. 저희 249불.
1: 이 가격이 또 유지가 되네요.
0: 마사지까지 같이 되는.
1: 그러니까요.
0: 네.
1: 와, 이거 하나 구매하시면 여러분 진짜 운동 끝입니다. 정말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데 249불에 이지 바이크 만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래처 선물, 부모님 선물로 정말 좋습니다.
0: 왜냐면 나이 들수록 운동을 네.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잘 안 하게 돼요. 힘들고
1: 힘들어요.
0: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그렇다고 마음은 뭐 20, 30대라고 하지만
1: 네.
0: 무리해서 막 안 하다가 한번 갑자기 확 했다가 삐끗하시고

0: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1: 제가
0: 또
1: 맨날
0: 침대에
1: 그래요.
0: 누워 계시면 또 합병증까지 올 수
1: 네.
0: 있고. 그래서 근육은 정말 운동 오시면 쭉쭉쭉쭉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1: 맞습니다.
0: 건강관리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듯이 운동도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작은 습관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장비빨이 좀 있어야 되는데
1: 필요하죠.
0: 이지바이크만한 게 없다.
1: 네.
0: 이거는 사용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거니까 특히
1: 맞습니다.
0: 어르신들 선물로는 최고입니다.
1: 어르신들 선물 너무 좋고 또 요새 또 재택근무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나 책상에 한참 앉아서 공부하는 수험생들 또는 우리 또 남편분들 아내분들 책상, 항상 의자 앉아 계신 분들도요. 밑에다 싹 놓고 일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운동하시면 이게 너무
0: 또 이게
1: 건강하죠.
0: 앉아있다 보면 젊은 분들 이렇게 다리가 라인이
1: 안 이쁘죠.
0: 망가지잖아요.
1: 네.
0: 이거 하시잖아요.
1: 네.
0: 컴퓨터 작업하시면서도 그냥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도 안 들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알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통증이 이제 나중에 온다고, 생겨난다고.
1: 네네네.
0: 근데 그렇게 무의식 중에 내가 계속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근력이 생기고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엔 라인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너무 오래 가만히만 있어도 막 퉁퉁 붓고
1: 퍼져요,
0: 순환이 잘 안 되는
1: 네.
0: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해준다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1: 그럼요.
0: 그런 데는 이 정도 투자는 여러분들 망설이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1: 제가 작년인가 어느 순간 일하다가 다리가 너무 뒤쪽이 아파가지고 참다 참다가 카이로프랙터를 갔거든요.
0: 네.
1: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면서 혹시 회계사세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0: 네?
1: CPA에서
0: 너무 오래 앉아
1: 아닌데요. 이게 직업병이래요. CPA분은 직업병인데 뒤 자리에 맨날 앉아 계시죠. 네, 앉아서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걸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 저는 운동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아, 그치. 앉아있는 생각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0: 이게 앉아있다 보면 저희가 뭘 몰두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몇 시간 금방
1: 맞아요,
0: 지나가요.
1: 그냥 있는 거예요.
0: 10분 지나간 것 같은데 뭐 3, 4시간?
1: 맞아요. 그냥.
0: 맞아요.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뭔가 몰입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잘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그걸 하는 중에 얘가 계속 돌아가요. 근데 진짜 뭐 운동을 하고 힘들고 이러면
1: 네.
0: 작업에 방해가 될
1: 그렇죠.
0: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1: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우리 헬스코리아 가셔서 이것도 궁금하시면 이지바이크도 가서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0: 이거 OTC 카드 가능한.
1: 이거 OTC 카드 가능합니다.
0: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만큼 필요하다는
1: 그렇죠.
0: 얘기죠.
1: 아 너무 좋은데 OTC 카드 가능하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이지바이크 249불에 만나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헬스코리아입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 꼭 헬스코리아 매점 가셔가지고요 이지바이크를 한번 테스트해보시고 운동 되는데 좋아 그리고는 바로 옆에 있는 그라비트로 몸을 이동을 하세요. 그래야 저희 또 제가 옛날에 했다가 혼났던 거
0: 네.
1: 그래야 그 할머님들 야,
0: 고품격 방송에서
1: 그렇죠 이러고 하면 안 됩니다.
0: 고품격 아니, 방송에서 그러시면 안 돼. 무중력 상태에서
1: 그렇죠.
0: 정말 최고의 마사지를 네,
1: 내 몸을
0: 받는다는 거.
1: 네,
0: 이지바이크를 지금 그냥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라비트예요.
1: 야,
0: 그라비트
1: 그렇구나.
0: 사은품을 아직까지 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1: 야, 이거 주시는구나.
0: 이게 아직까지가 중요해요. 아직까지는 드리고 있는데
1: 네.
0: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1: 아 이거는 정말 놓치면 정말 후회죠. 만약에 지난주 샀으면 주셨는데요. 그건 이미 끝난 거니까 여러분.
0: 이지바이크가 지금 250불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라비티는 48개월 무이자 할부로 하시면
1: 네.
0: 한 달에 94불 플러스 텍스.
1: 커피값 여러분 한 달에 무이자 48개월 하시면 한 달에 94불 플러스 텍스로 그라비티를 여러분 렌트리스 아닙니다.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0: 어느 순간 끝났다고 얘기하세요?
1: 끝났죠.
0: 끝나고
1: 제가
0: 이건 내 것이 됩니다.
1: 디바를 산 지가 벌써 4년 차인가 그러잖아요. 3, 4년 차.
0: 맞아요.
1: 제가 그걸 4년 물개월 할부해서 이제 끝났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4년 금방 가요.
1: 금방 갑니다. 여러분.
0: 근데 네. 그만큼 저희가 또 풀 워런티 3년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자신 있다는 얘기고 후니님도 지금 3년 넘고 4년 됐는데도
1: 네.
0: 한 번도 AS를 얘기
1: 번도,
0: 안 하실 정도로
1: 네.
0: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데
1: 네, 한 번에 두 번 세고
0: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사용하고 후니님네는
1: 손님도
0: 뭐,
1: 와서 쓰고
0: 모든 손님들이 그 그라 저기 디바 때문에
1: 처음부터 시끄러 오시면 돌아가면서 쫙 주무시고
0: CEO 모드 하시러
1: 네.
0: 직장 다니시는
1: 맞아요.
0: 친구분도 오시고
1: 이럴 때 CEO 대본다고 CEO 네. 모드 하시고 딱 기억하시네요.
0: 그럴 정도로 네.
1: 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0: 네.
1: 뭐 참새 백세 노는데 참새 뭐
0: 그러다가
1: 황새 가면 안
0: 그런
1: 되고.
0: 분들이 분명히 이제
1: 네.
0: 오셔가지고 본인의 것으로 또
1: 맞아요.
0: 선택을 하십니다.
1: 맞아요.
0: 네.
1: 왜냐하면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집에 이 마사지 체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야, 너 되게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예전 생각이 맞아요. 예전에
0: 네.
1: 정말 비싸고 이거 한번 오면은 야 저거를 놓고 차를 사는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정말 여러분 그라비티를 만나보시면 왜 우리 김원정께서 가성비가 아니라 갓성비라고 표현하시는지
0: 정말
1: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은정 씨는 늘 쓰시잖아요, 또 그라비티.
0: 저는 이제 그라비티가 1호잖아요. 네. 처음 나온 게 그라비티다 보니까 저는 네, 집에 왔는데 네. 마사지 치어대에 부신을 갖고 있었던 저를 그냥 네. 스르르르 녹여줬고 그라비티한테 제가 반해서 헬스코리아 일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1: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사실 본인이 안 믿고 안 싫어하는 제품이 어떻게 일을 해요?
0: 그럼 어떻게
1: 못하죠. 절대 못하죠.
0: 그래서 헬스코리아와 이제 저를 인연이 되어 있고 해준 것도 그라비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네. 그라비티는 마사지 치어 처음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좀 망설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마사지 받는 것도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만큼 중요하거든요. 네. 건강을 위해서 작은 습관으로 마사지를 매일매일 받는 그런 습관을 키우셔야 되는데 그게 마사지 치어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렇죠. 제대로 된 마사지 치어가 없으면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목돈으로 한 번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네. 헬스코리아는 48개월 무이자 행사
1: 그렇죠.
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가족들도 안 해주는 무이자 행사입니다.
0: 네. 여기 이지바이크 선물은
1: 야, 이게, 이거
0: 곧
1: 진짜...
0: 끝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네.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1: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그라비티를 가져가시면 여러분 마사지 의자를 늘 말씀드린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이 있어도 한 번만 써보시면 거의 없을 정도로
0: 그럼요.
1: 써보시면 이게 왜 정말 집안에 하나 있고 없고 얼마나 다른지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라비티는 이름 자체가 무중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뜻하는 뜻에서 그라비티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정말로 들어가실 때 이 헬스코리아 여러분 헬스코리아는 마사지에 약간 뭐랄까 진심이세요. 하나 허튼 데가 없어요. 사장님 일단 너무 좋아하시고 본인이 좋아하시니까 정말 발끝부터 머리까지 정말 쫙 해주는데 이 아 이거를 이 좋은 거를 24시간 1년 365일 내가 원하는 시간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0: 그럼요.
1: 이건 정말 큰 혜택이거든요.
0: 그러니까 가서 받아보세요. 이거는 아무리 저희가 얘기해도 뭐 가성비, 갓성비 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 네.
0: 그리고 헬스코리아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거의 이 정도의 퀄리티면 두 배는 주셔야지
1: 아, 그럼요,
0: 만나볼
1: 그럼요.
0: 수 있다라는 네. 게 이제 다들 아시는데 이제 자체 브랜드다 보니까 저희가 마사지 치어는 맨 처음에 미주 지역에 선을 보이면서 다른 회사 제품들을
1: 네.
0: 선을 보였었어요. 그때 네네네. 당시 제일 잘 나간다라는 브랜드들. 그런데 거기서 키운 노하우로 저희가 가격적인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시고
1: 네네.
0: 마사지 치어를 선택 못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 가격이에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러면서 가격 대비 성능은 좀 좋았으면 좋겠고 디자인도 좀 예뻤으면 좋겠고 이런 모든 여러분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브랜드를 탄생을 시켰고 여기에 모델로 첫 번째 모델이 그라비티입니다.
1: 네.
0: 그 전에 준비 과정은 정말 한참 걸렸고요.
1: 피와 땀이 먹고 정말로.
0: 그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너무 그라비티가 사랑을 받았고 뭐든지 노력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은 통한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보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에 여섯 가지 모델이 더 나와서
1: 아, 그렇죠.
0: 일곱 가지 모델이 됐고 헬스코리아가 이렇게 쭉 이제는 마사이처의 명가다라는
1: 그렇죠.
0: 그런 애칭이 있을 정도로
1: 네.
0: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이 없는 거예요. 거품이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0: 가격 대비 훌륭한 거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AS.
1: 그렇죠.
0: 저희는 다 갖고 있잖아요.
1: 아스. 아, 최고죠.
0: 파트 다 갖고 있고 네. 바로 기사가 나가서 해드리기 때문에 그 팔고 마는 회사가 아니라 책임까지 그렇죠. 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마사지 제어는 그런 데서 사야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제가 안 그렇기 때문에 당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0: 디바 전에
1: 디바 전에 샀는데 그 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19년 이제 20년을 향해 달려가는 헬스코리아 뭐 앞으로 20년 40년 60년 더 함께 하실 텐데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 AS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저희가 자동차를 한 대 구매할 때도 보통 적게는 뭐 리스하면 뭐 3년에서 뭐 5년 많게는 뭐 10년 20년 타시겠지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평균적으로 탄다 생각하시면 AS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고 또 차를 구매하실 때 우리가 인터넷 사진 보고 구매 안 하시거든요. 직접 딜러로 귀찮더라도 가서 차를 보고 타보고 시승을 해보시잖아요. 마사지 의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꼭 자기가 맞는 차가 있듯이 맞는 마사지 의자가 있습니다. 가셔서 직접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김은정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게 보통 분들은 저희한테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워낙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딴 데 다 보시고
0: 이거는
1: 한번 와보세요 이거잖아요.
0: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
1: 실장님도 그러시고
0: 미셸 네. 실장님아 처음 오셨다 그러면 막 네. 계약하자고 하시는데 아니 딴 데 안 가보셨으면 다른 마사지 치어 해봐야 된다.
1: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또 소비자 입장을 생각하시면서 그만 자신이 네. 있으신 거거든요.
0: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네. 뭐 여기 와서 그냥 바가지 쓴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까 봐 다른 걸 비교해보고 오면 딱 이게
1: 그쵸,
0: 클리어
1: 아니까.
0: 있잖아요.
1: 네. 네. 그래서 여러분
0: 제 시장님이 항상 공수기처럼 했지만 네. 실제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헬스 코리아를 외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네. 그러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요지는 한번 꼭 가셔서 체험을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게 그라비티인지 또는 디바인지를 보시고 또 디자인이 여러분 정말 이뻐요. 그래서 예전에 좀 뭐 크고 무식하게 생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자체로도 디자이너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로서의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선택하는 재미를 느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
0: 저희 매장 한인타운은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1층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1: 네.
0: 2층은 그 미시안 시장님 계시는 네.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도 옆에 있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여기 옆에가 인방앗간 떡집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바로 거기 가셔서
1: 네.
0: 체험을 해보세요. 뭐 이지바이크가 됐든 뭐 이지 FM이 됐든 네. 마사이 체어가 됐든 여러분들 다 체험해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 국립보양도경 홍삼은 지금 알부민 이거
1: 상품 주는 거예요.
0: 이 상품 아니,
1: 정품
0: 놓치지 말고
1: 상품을 주시는데
0: 지금 나중에 드시더라도 가을에 드시더라도 미리 이런 사은품 때문에라도 사.
1: 아 이거 사셔야죠 진짜로 네. 이거는 너무 좋은.
0: 근데 게임이다. 실제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제 가을에 환절기 때 사시려다가 사은품 좋으면
1: 아, 미리
0: 네 사시는 분들 있어요. 왜냐면 이번 가을에 먹을 거니까
1: 현명하시다. 네. 그런 거 배워야 돼요.
0: 쇼핑할 때 그렇잖아요.
1: 맞아요,
0: 저희가.
1: 맞아요.
0: 찬스 놓치지 마세요.
1: 맞습니다. 여러분 헬스코리아 함께하면 여러분도 항상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OTC 카드도 환영하니까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꼭 방문하셔서 직접 체험해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그러니까 헬스코리아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1: 네.
0: 노력하는 곳이에요.
1: 네.
0: 그럼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누리시기 위해서 매장 가셔서 체험도 해보시고 또 다양한 그런 건강을 위한 정보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올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그 주말에 여러분들과 조금 뭔가 좋은 글귀를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유진아라는 시인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유진아 시인 계신데 제목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따뜻한 사람. 한번 짧으니까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제목은 따뜻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줍니다.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어지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분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네, 훈훈한 카페 2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2부에서는 또 무조건 채널 고정입니다. 왜냐? 우리 엘레헤네 타운에서 건강 또는 건강 제품, 여러분 딱 떠오르는 곳이 있죠. 무조건 K힐링입니다. 자, 여기는 클래스부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극찬하시고 믿고 구매하시는 곳. 우리 정말 한인타운의 든든한 건강 버팀목 K힐링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주 작정하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칼을 갈며 이를 갈며 무더위 싹쓸이 세일 준비했던 우리 조이사님, 케빈 조이사님 아주 어렵게 모셨는데요. 여러분 K힐링 어디지 다 아시죠? 웨스턴과 올림픽 갤러리아몰 2층 그 에스컬레이터 움직이는 바로 옆에 인산 선생님이 창에 딱 앉아계시는 구 인산 힐링, 현 K힐링 바로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자, 오늘 어려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건강 지킴이 케빈 조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제가 앞에 좀 오바했죠. 아니 근데 오늘 아주 이를 갈고 그냥 칼 갈고 오셨다면서요.
1: 아,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네. 또 불경기가 심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도 받고
0: 네.
1: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오시면 좀 기분 좋게 나가시라고
0: 아.
1: 오늘 또 13년 만에 처음 있는 세일 같아요. 예, 그래서
0: 역시.
1: 제가 정말 많은 거를 준비를 했는데
0: 네.
1: 아, 몇몇 내용은 또 저희 또 사장님도 잘 모르시는 그런 걸 제가 끼워놔서
0: 아, 좋습니다. 사장님도 모르시는 이사님의 세일.
1: 예, 그래서 어. 오늘 그 매장에 오시면
0: 네.
1: 일단은 세일 가격으로 단 200불만 구입을 하셔도
0: 예.
1: 이렇게 저희가 몇 가지를 패키지로 만든 그런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불 상당의 대박 선물 6가지를 공짜로 이렇게 해서 또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잠깐만 이사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세요? 세일 가격 200불을 구매하셨는데 100불 상당의 선물을 주신다고요?
1: 네네.
0: 이거 대표님도 알고 계시는 건가요? 이거 괜찮으세요? 잘못된 것 같은데?
1: 뭐 대충은 알고 계시지만 자세히는 모르시죠.
0: 아, 대충 뭔가 큰 거 한다는 것만 아시는. 야, 오늘 저 이사님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1: 아,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오시면 아. 세일도
0: 와.
1: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장님도 모르는 세일이 있기 때문에
0: 네, 좋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어마어마한 우리가 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주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셨다니까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먼저 선물 리스트를 보게 되면
0: 아, 선물 리스트입니다.
1: 네, 이 머리숱이 풍성해지고
0: 네.
1: 두피까지 시원해지는 아주 좋은 고급 샴푸가 있는데
0: 네.
1: 요 탈모 예방 샴푸하고요.
0: 네.
1: 요즘 얼마나 뜨겁습니까?
0: 아, 더워요.
1: 예, 그래서 이 스킨을 가장 중요시 여기하는 게 선크림이래요.
0: 아, 그럼요. 꼭 필요하죠.
1: 예, 선크림 안 바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아주 좋은 선크림으로 하나 또 준비를 했고.
0: 꼭 필요한 거 우리 LA에서 네, 꼭 필요한
1: 그리고
0: 선크림.
1: 저희 아주 입안이 정말 개운해질 정도로 좋은
0: 네.
1: 주겸 치약.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주겸 치약을 하나 또 준비를 했고요.
0: 최고다, 네.
1: 그다음에 이제 잇몸이 피나고 잇냄새가 많고 염증이 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0: 네.
1: 주겸치하고 같이 쓰실 수 있는 덴탈 주겸.
0: 와.
1: 네, 요것도 하나 준비를 했고요. 또 잇몸이 자극이 전혀 없는 부드러운 고급 칫솔. 또 여기다 이제 좀 날씨가 덥다 보니까 기력이 네. 쭉쭉 처질 때 또 기력 회복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산삼 진액 70%가 들어간
0: 와.
1: 이것을 이 여섯 가지를 이렇게 모아서 200불 이상만 구매하시면 그냥 공짜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그 여섯 개 설명해 주신 게 선물인 거예요,
1: 네, 제가? 네, 네.
0: 아, 저는 이게 오늘 세일 제품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이 어마어마한 여섯 가지 아이템 제품들이 이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200불 이상 사시면 이 선물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진짜 바보 중에 바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매장으로 찾아오시면 되거나 힘드시면 전화부터 하세요. 전화번호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이사님 일단
1: 네.
0: 지금 요새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뼈 다치시고 운동하다 다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부러진 뼈를 단단하게 채워주는 도해 홍화 시스틱 요게 또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1: 예, 홍화 스틱은 참 뭐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소리 없이 이렇게 찾으시는 제품들인데,
0: 네.
1: 우리 인산 선생이 이제 그 뼈와 네. 또 관절 노화를 막는 천혈 골격 강화제로 첫 손에 꼽은 게 바로 요 도회 홍화씨 스틱입니다.
0: 오.
1: 이게 백세 건강의 필수, 그러니까 장수의 으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네. 가장 먼저 꼽는 게 바로 홍화씨인데 예, 바로 그 이 뼈가 굉장히 중요하고 뼈가 있어야 또 근육이 잘 붙어 있기 때문에
0: 네네.
1: 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지금 제가 오늘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처음 있는 K-힐링 문 연후로
0: 야 창립일 예, 처음으로
1: 창립으로 처음으로 드리는 폭탄 세일인데요.
0: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
1: 예, 오늘 한 박스 하시면 네. 이게 한 박스에 90%, 그러니까 한 달 반치인데
0: 예.
1: 이거를 한 박스 더 드려요.
0: 정품 한 박스를요?
1: 네네.
0: 대박이다.
1: 예, 원래가 저희가 140불짜리가 한 달 반치인데
0: 예.
1: 오늘은 140불에 두 박스를 드린다는 얘기죠.
0: 우와.
1: 예, 그동안 이제
0: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죠.
1: 네, 진짜. 그렇습니다. 홍아 씨는 이렇게 그 얼음 데다 얼리고
0: 네네네네.
1: 항상 이게 냉기를 잘 뽑는 대신에 이게 열에 좀 약해서 그래서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하시면서 드시라고 늘 권해드리는데
0: 네.
1: 오늘 이거 두 박스 하시면 하나는 또 놓으시고 이렇게 드시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0: 천연 골격 강화제 여러분. 도회 홍화씨 스틱을 오늘 한 박스 90포를 구매하시는 분께 한 박스 정품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너무한데요. 이거는 진짜 생각도 못했던 세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뼈에 좋은 우리 홍화씨 스틱 놓치지 마시고요. 이사님 대한민국 산삼의 자존심 한국 산삼 이것도 오늘 세일에 들어가나요?
1: 네. 먼저 진액 70% 들어가서 기운이 정말 불끈불끈 쏟는 산삼 그대로가 이제 새로 입고가 됐습니다.
0: 산삼 그대로. 예.
1: 네. 오늘 또 250불인데 오늘 125불에 드리고요. 또 물 한 방울 안 섞인 100% 리얼 진액 바로 지난 8년간 대통령상을 받은 산삼 순백이 오늘 699불에서 250불에 완전 반값도 안 되는 세일에 드리고요.
0: 네.
1: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0: 또 있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이 정말 미쉐링 셰프들도 맛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은 네. 상큼한 맛의 유자 식초 그다음에 해독의 끝판왕이라고죠 ABC 식초가 있는데
0: 네네네네.
1: 이거는 정말 그 살 뺄 때나
0: 네.
1: 그다음에 이 우리 몸을 디톡스할 때 쓰는 식초인데요. 이 식초하고 또 아주 유명한
0: 네.
1: 문경 미소의 오미자청을 오늘 단돈 요 10불에 각각 식초도 10불 예, 그다음에 오미자도 10불 이렇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미자는
0: 네.
1: 요즘같이 더운 날은 얼음물에 타서 드시면은요 정말 피로가 싹 가시고 유자 식초는 정말 입맛을 돌려놓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0: 우와.
1: 정말 이렇게 야채에다가 살짝만 뿌려도 그
0: 네네네네.
1: 맛에 아주 신기로운 게 있는데 또 애비 식초는 잘만 드시면 이렇게
0: 네.
1: 물에 타서 드시면 똥배를 잘 잡기 때문에
0: 디톡스 도착.
1: 네, 그렇습니다.
0: 와.
1: 그래서 다 요거를 단돈 다 1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단돈 10불에 주신다. 제가 사실 이 오미자 청은 제가 케일링에서 지난번에
1: 네.
0: 구매해서 저는 직접 제가 먹고 있는 겁니다요. 진짜 갈증할 때 물에 타 먹으면 정말 최고고요. 소다 뭐 좋아하는 아이들한테는요 요거를 탄산수에 넣어서 주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거 오늘 정말 단돈 10분에 유자 식초, ABC 식초, 발효 오미자 청 이거를 10분에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K힐링입니다. 323-730-8880번 323-730-8880번이고요 전화하셨는데 만약에 전화 연결이 안 되시면 그냥 계속하세요.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가시고 전화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딴 저한테 더 많은 게 준비돼 있어요. 오늘 정말 많네요, 이사님.
1: 예, 네, 굉장히 많이 네, 준비를 했습니다.
0: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요새 주변에 저도 그렇지만 이제 노안이 저는 이제 오기 시작해요, 이사님. 그리고 핸드폰 글씨가 안 보이고 그 어떤 제품의 라벨이 안 보여서 이게 흐리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분들 그리고 어떤 사람 봤는데 아 저 이름이 뭐더라 약간 아 뭐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영화를 봐도 아 저 주인공 이름 뭐지 막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요새.
1: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눈하고 뇌가 더 이상 그 버티지 못하고 보내는 비상 신호입니다.
0: 예.
1: 네, 참 저희가 좋은 거를 많이 갖고 있는데
0: 그렇죠.
1: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K힐링이 야심차게 준비한 기적의 그 영양제 네. 비전 브레인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0: 비전 브레인.
1: 예, 요거 한국의 최고 연구진 노바렉스 박사들이 개발한 건데요.
0: 네.
1: 이번에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고급 성분 포스파디딜셀린을 이번에 이제 새로 제품을 만들었어요.
0: 오, 업그레이드된 거군요.
1: 예, 그러면?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네. 여기에 200ml를 더 추가하고 눈 영양제의 성분인 루테인, 자아젠틴, 아사젠틴을 네. 이 성분을 또 두 배를 올려서
0: 이야,
1: 원가가 엄청
0: 그랬겠는데요? 엄청
1: 올랐는데
0: 그랬겠는데요? 네.
1: 하지만 오늘 좋지만. 특별히 네. 네. 저희가 140불짜리를 80불에 준비를 했는데요.
0: 오.
1: 기존에 한번 드셔서도 이거 참 좋다 하시는 분들은
0: 네네네네.
1: 이 새로운 제품 한번 드시면은 아마 정말 눈이 확 뜨일 정도로 이게 참 좋은 제품을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0: 아니, 이사님 말씀만 들어도 지금 포스파티딜셀린을 200ml나
1: 네.
0: 담겨져 있고 눈에 좋다는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을 두 배로 올린 건데 140불짜리 오늘 80불에 폭력적으로 네. 세일 하시는 거면 어떻게 따지면 사실 눈이랑 뇌에 좋은 두 가지 영양제를 한 번에 복용하시는 거네요, 한 알로?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은 분들이 참 그 눈이 굉장히 밝아졌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요.
0: 네.
1: 그다음에 손주 문자 메시지를 돋보기 없이 보시는 분도 진짜 있었어요. 이번 제품이 저희랑 날짜가 안 맞아서
0: 네.
1: 급해서 저희가 항공편으로 한 판례만 먼저 들어와서 수량이 정말 몇 개 없습니다.
0: 배송비도 엄청 드셨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일을
1: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오시면은 이 좋은 제품이 네. 정말 많은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이건 정말 수량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네, 네. 정말 first come first 그냥 잡는 분이 임자네 이거는 그죠?
1: 네네.
0: 와 여러분 140불에 80불에 세일하는 정말 얼마 별로 뭐 양 수량이 지금 없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또 아까 말씀하셨더니 덥다 하셨는데 남자들 더워서도 문제지만 우리 남자한테는 뭐 마늘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사님?
1: 네, 그렇죠. 이 날씨가 더울 때는 우리가 식욕도 잃고 네. 배앓이를 자주 하잖아요.
0: 맞아요.
1: 네, 네. 이럴 때는 유황 흑마늘만큼 좋은 게 없어요. 피로 회복도 좋겠지만 이거는 혈관 청소에 굉장히 좋거든요.
0: 네네네네.
1: 예, 그래서 유황 흑마늘을 찾으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렇게 이 더운 날씨에 골프 치시는 분들은 또 이게 또 중독된 것처럼 안 나가면 또 그렇잖아요.
0: 안 나가면 힘들고 나가도 힘들어요. 네,
1: 이런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잘 아시거든요. 근데 오늘 네. 이걸 두 박스에 단돈 네. 100불에 또 준비를 해줍니다.
0: 유황 흑마늘을 두 박스 60분에요 그러면?
1: 네.
0: 두 박스를 단돈 100불에 오늘 K힐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323-730-8880번 여러분 전화 안 되면 계속 오세요. 323-730-8880번입니다. 저도 남자 흑마늘 진짜 좋은데 요거 저 되게 눈쪽이 듭니다. 요거 다음 거는 제가 정말 자신 있는 부분인데 왜냐면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몸 안의 독소를 싹 풀어준다는 정말 전설 속의 유황 오리고 이거 네. 오늘 세일해 주세요?
1: 네 오늘 300불에서 오늘 원가 이하 18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여러분 유황 오리고 300불을요 오늘 원가에 180불 이거 제가 정말 귀한 목에 선물 한번 지난번에 제가 이사님께 상담을 하고 이사님께서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셔라 라고 주셨는데 정말 그분이 저한테 손잡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맨날 힘들고 지금 피곤하다 죽겠다 하셨는데 그분이 정말 건강 찾아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맛있대요.
1: 예 맛있고
0: 맛있다고
1: 또 제가 네. 이 해장국을 좋아해서 네. 어디 뭐 해장국 집에서 네. 이렇게 이거를 투구를 내려갔는데
0: 네.
1: 옆에 보니까는 또 이게 흑염소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0: 예.
1: 가격을 보니까 450불에 이렇게 파시더라고요.
0: 네네네네 뭔지 알겠습니다.
1: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야 우리 유황오리가 같은 게 세일을 할 때 이 정도 네. 가격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겠구나.
0: 그렇죠.
1: 이거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0: 저요 다르죠.
1: 말씀을 더해도 안 드리겠지만 네. 유황오리고를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건 정말 여러분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오늘 300불을 180불에 만날 수 있는 전설의 유황오리고가 있고요. 임금님 수라세로도 산삼공진당도 오늘 2 플러스 1 세일 해주시네요.
1: 예, 오늘 2 플러스 1 세일로 해서 세 박스에 300불에 드리도록 하고요.
0: 네.
1: 또한 26년 전통 천연 스킨케어 하늘호수라는 제품이 있는데
0: 하늘호수
1: 이거 정말 좋아요. 이거는 뭐 제가 화장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아닌데
0: 네.
1: 이게 이제 아프신 분이 그 어떤 발명을 해서 만든 건데
0: 네네.
1: 정말 그 올게닉으로 전부 만들어서 참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를 하는데 요 전 제품 단돈 15불에 드리고요.
0: 와 천연 스킨케어입니다.
1: 네, 먹는 레티놀 콜라겐도 오늘 두 박스에 100불에 또 가져가셔도 되고요. 요런 지금 소개했던 제품들은 정말 설명이 필요 없이 효능으로 얘기해주는 제품이라서
0: 드셔본 분들은 다 아시고요. 정말 입에서 입 소문이 가는 정말 제품들을 오늘 세일을 해주셨는데, 자 요번에 제 주변에 조금 고민하신 분이 많아요. 현대인의 3대 악재라고 하죠.
1: 네.
0: 혈당, 뭐 간, 관절 요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케일링 하면 또 당뇨를 또 잡아주시는 걸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저희 케일링은 당뇨로 유명한데 네. 10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당큐어 골드가 두 알로 해결하는 그런 제품인데
0: 예.
1: 약은 아니고 천연 제품이라서 그냥 약하고 같이 드셔도 되는 제품인데 이것도 참 역사상 최초죠.
0: 이거 최초로 들어갑니까 오늘?
1: 보통 2 플러스 1에 드리는데
0: 2 플러스 1까지 했었죠.
1: 오늘 2 플러스 2 또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돈 그 네 박스에 단돈 100불에 드리고요.
0: 와,
1: 이 제품
0: 단케어 골드가 100불에 네 박스에요 오늘.
1: 예,
0: 플러스
1: 투. 이것도 처음 있는 세일이죠.
0: 와,
1: 요거는 정말 췌장을 살려주고 혈당을 잡아주는 그 단케어.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세요. 이 당에 관련된 제품은요.
0: 네네네.
1: 이게 뭐냐면 꾸준히 가느냐. 아니면 그냥 왔다가 사라지느냐 하는 데서 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0: 네네네.
1: 저희 단케어 골드 같은 경우 벌써 뭐 10년 이상 이렇게 1등을 차지한 제품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이건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오늘 이사님께서 세일들을 준비를 많이 하시고 세일에 대해 딱 말씀해서 제품은 오늘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딱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여러분 10년 연속입니다. 10년 연속 미국 판매 1위라는 거는요 이미 모든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입증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당케어 골드 방송 역사상 최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케일링 그렇죠. 이것도
1: 맞아요.
0: 처음으로
1: 네.
0: 처음으로 2 플러스 세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총 제 주변에 당 걱정하시는 분 진짜 많고 그 뭐라 그러죠? 딱 그 수치에 올라가 딱딱 하시는 분들 그 뭐라 표현하는 게 있던데 정말 여기서 한 발만 넘어가면 바로 당인 분들 있잖아요.
1: 그런 네, 분들 보더라인
0: 보더라인 예, 예. 보더라인 계신 분들 주변에 많은데. 단 100불에 오늘 네 박스를 만날 수 있는 게 당케어 골드입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방송에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정말 미친 가격입니다, 여러분. 야, 정말 대단해.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우리 식사하시고 속이 더부룩하고 좀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 요거 원조 카무트인 호라 3밀 효소. 요거 세 박스에 100불 맞습니까, 이사님?
1: 예, 오늘 요것도 세 박스에 100불에 드리고요.
0: 호라산밀 효소 세 박스를 오늘 100불에 만날 수 있습니다.
1: 예, 호라산밀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0: 네네.
1: 카무트 그러면 좀 아세요?
0: 그쵸, 카무트는 좀
1: 예, 원래 오리지널 이름이 호라산밀이라고 합니다.
0: 아,
1: 예, 이집트에서 쓰는 얘기인데
0: 네네네.
1: 예, 요거를 저희가 오늘 그 세 박스에 100불에 드리고요.
0: 이야.
1: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잘 아시는 네. 리버케어
0: 전 이거 참고로 매번 술자리에서 제가 매번 먹습니다.
1: 예, 피곤한 여름에 지친 간을 위한 리버케어도 오늘
0: 이거
1: 네 박스에 예, 100불에 드리는데
0: 와, 이거 구매해야 됩니다. 리버케어 네 박스가 오늘 100불입니다.
1: 네, 리버케어는 솔직히 네. 그 우주비행사들이 먹는 홍경천이라는 신비한 약초가 있어요.
0: 이게 또 홍경천이 대단한 불이죠.
1: 네, 여기 해발 4,000m에서 영하의 극한에서 살아남는 거.
0: 해발 4,000m.
1: 예, 요거 30분 지나면 정말 피로가 싹 가시는데
0: 네.
1: 요것도 오늘 네 박스에 100불에 드리고
0: 네.
1: 거기다 무릎 시끈거려서 걸음걸이 힘드시더라도 이
0: 네.
1: 콘드로이친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0: 네네네.
1: 요거는 오늘 2 플러스 1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야, 자 여러분 지금 리버케어는요 제가 여러분께 너무 자신있게 권할 수가 있는 게 제가 저처럼 이제 술을 좀 잘 술자리 많으신 분들 또는 술자리 안 하셔도 간에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리버케어를 이게 그 영양제 비타민의 비타민계의 그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오 뺑뺑뺑이 있습니다.
1: 네.
0: 그렇게 생긴 것처럼 이제 알약 두 알이 캡슐에 들어 있고 밑에 이제 드시는 비타민제가 같이 들어 있는데 그걸 똑 따서 알약과 함께 착 드시면 정말 맛도 있고요. 정말 지친 간에 최고고 술자리 많으신 분들 드셔보신 후에 술자리 숙취를 보시면 압니다. 우리 이사님이 그렇게 건강하신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리버케어 역할도 있지 않을까. 저는 진짜 술자리 이거 드시는 거 너무 다르거든요. 그게 오늘 네 박스에 100불에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걸음걸이는 무릎 힘드신 분들 콘드로이친 요거 오늘 2 플러스 1에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K힐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어마어마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100불의 행복같이 느껴지는 세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제품들이 저희가 오가고 있는데 잠깐 이쯤에서 저희 쉬어서 전화를 말씀 듣고 와서 더 많은 세일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힐링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323-730-8880번입니다. 323-730-8880번. K-힐링으로 지금 바로 출발하시고요. 저는 잠시 전할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네,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정말 우리 LA 한인타운의 그 건강 버팀목 K힐링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우리 케빈 이사님께서 준비하신 나몰라 대표님 몰라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K힐링 어디지 다들 아시죠? 웨스턴과 올림픽 갤러리아몰 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자리에 자리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323 어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전화번호가 아까 323 여러분 퀴즈입니다.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오늘 우리 케빈 이사님 모시고 정말 많은 세일 얘기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전화번호 순간 제가 깜빡했네요. 지금 굉장히 많은 세일들 하고 있다 보니까 제 머리가 없는데 오늘 많은 것 중에 또 산양유 초유 단백질이 있어요 이사님?
1: 네, 산양유 초유 단백질은요 네. 제가 요즘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 저도 많은 그 지식을 좀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게 많은데요.
0: 네.
1: 어떤 이 근육에 대해서 아주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네. 바로 의사분들이더라고요.
0: 아무래도
1: 예, 네, 이분들의 얘기가 네. 이 근육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이제 단백질하고 연결된 게 근육인데
0: 예.
1: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지인이 네. 아주 유명한 뭐 교수였대요.
0: 어,
1: 의학에.
0: 네.
1: 근데 이분이 갑자실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0: 예.
1: 바쁘셔서 한 달 뒤에 갔는데 사람이 예. 근육이 빠지는 게 한 달 만에 완전히 그냥 배짝 마른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0: 소위 말해 근손실 엄청나게
1: 예, 그다음에 가슴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0: 네.
1: 그냥 멀쩡한 사람이 가서 그렇게 눕게 되면 그냥 오. 휠체어를 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근육 손실에서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0: 네네
1: 너무나도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뼈하고 이 근육이라고 근육.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 네. 근육을 잘 그 키우고
0: 네.
1: 또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사람이 이렇게 두 분류가 있답니다. 이렇게 좀 근육이 좋게 처음에 태어나는 사람인 사람들은
0: 네네.
1: 그래도 운동을 조금 덜 하고
0: 네.
1: 이게 관리를 잘하면 괜찮은데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0: 네.
1: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빨리 단명을 한답니다.
0: 예,
1: 그래서 예, 이분이 이제 그 너무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지만은
0: 네네.
1: 정말 적당히 근육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0: 그렇죠.
1: 그래야 오래 사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견해인데
0: 예.
1: 저희가 이거를 저도 소개를 할 때 그 어르신들이 오시면은 정말 그 근육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밸런스도
0: 네.
1: 안 맞고.
0: 네네네.
1: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약보다 늘 더 많이 챙겨 드셔야 되고 꾸준히 챙겨 드시고 조금 운동하시고 하셔야
0: 네.
1: 정말 오래 가실 수 있는 게 바로 비법이 바로 요 산양유 초유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오. 할 때
0: 네.
1: 많은 질문을 하세요. 뭐 이게 이제 그냥 드셔서 할 수 있는 게 어르신들은 안 되거든요. 소화력도 약하고 또 그 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렇게 가장 소화도 잘 되고 흡수가 빠른 산양유 초유 단백질을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는데
0: 네.
1: 바로 이렇게 그 근육에 문제가 생길 때 바로 뭐 드시는 게 산양유 초유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이 프리미엄급 산양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동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0: 그렇죠.
1: 그래서 구입이 되게 늦어졌는데.
0: 아하.
1: 저희가 이번에 정말로 잘 만들어서
0: 네네.
1: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동안
0: 네.
1: 저희가 그냥 한 병만 이렇게 팔고 그랬는데 오늘은 2+1으로 준비를 하셨으니까 그동안
0: 네.
1: 준비 못하신 분들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0: 좋습니다.
1: 드립니다.
0: 프리미엄급의 산양유 초유 단백질을 여러분 오늘 2+1으로 드디어 좀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드디어 이제 제품이 들어왔으니까 2+1으로 감사 세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콘드로이친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그게
1: 네.
0: 뭐 무릎 이런 관절에 되게 좋은 거죠?
1: 네, 사실은 콘드로이친도 예전에는 상호연골 같은 거 그다음에
0: 네,
1: 보스웨일라 여러 가지로
0: 네네네네.
1: 해서 만들었는데
0: 네.
1: 이게 요즘은 이제 소연골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0: 네.
1: 소연골이 연골을 하다 보니까
0: 네.
1: 흡수율이 4배 더 빨라요.
0: 오,
1: 상호연골보다.
0: 야.
1: 그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의 그 성분하고
0: 네,
1: 가장 잘 맞는 걸로
0: 네.
1: 해서 그래서 저희 제품이 콘드로이친이 가장 또 인기가 많은 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0: 네, 네.
1: 예, 이렇게 또 관절이 안 좋거나 또 그러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요즘에 이제 2+1으로 드리니까 정말 잘 신경 쓰셔서 근육 관절 이런 데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0: 지금 어르신께서 그러면은 조금 하체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콘드로이친 오늘 2+1에 구매하시고 산양유 초유 단백질까지 2+1을 구매를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뼈 그 무릎 근육과 그다음에 관절과 네. 근육을 함께 좀 이렇게 보충할 수 보강할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 오시면은 네. 꼭 상담하시면 그렇게 세트를 해서 꼭 구입하시는 분들이
0: 시너지가 나겠네요. 네, 그렇죠?
1: 네.
0: 아,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어떤 어르신께서도 막 손주들 이뻐서 막 학교 데려다 주고 싶은데 막 무릎 아프고 해서 못 가시다가도 이거 드시고는 막 진짜 막 펄펄 같이 다니신다는 그런 또 이제 바이럴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1: 네, 이렇게 넘어지시면 네. 정말 어르신들은 그게 회복이 너무 늦어서
0: 그렇죠,
1: 폐렴도 오고 그러는 이유가 사람은 자꾸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0: 네.
1: 그래서 이 근육하고 이 관절 같은 관절.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얘기를 말씀 나누고 계신데 이와 별도로 또 다른 또 알짜배기 혜택이 있어요, 이사님.
1: 네, 저희가 정말 오늘 기쁘게 해드린다고 네. 나가실 때 굉장히 기분 좋게 나가시라고
0: 지금 이미 너무 기분 좋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마어마한데 또 다른 또 알짜배기 기분 좋은 혜택
1: 네, 명인의 도의 용융 자주겸 두 개 네. 구입하시면 25% 할인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데
0: 네.
1: 눈이 건조하고 빡빡하거나 안구에 가끔가다 이게 뭐 이렇게 자꾸 찌꺼기가 낀 것 같이 이렇게 답답한
0: 네네네.
1: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바로 시원하게
0: 네.
1: 한 방울 떨겨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가 도의 안수라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노란 색깔을 띠는 그런
0: 네.
1: 액체인데
0: 네.
1: 딱 뜨면

0: 만한 제품이에요.
1: 저 이거는 우리 저희 집이랑 와이프랑 다 줘야겠습니다. 반값 10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0: 네, 그리고 이제 키 성장하고 집중력을 올려주는 저희 아이 키높이도 오늘 두 박스에 또 100불에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 탈모 예방 영양제 중에 1위를 차지한 제품이 바로 저희 독일산 맥주 효모 비오틴.
1: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0: 네, 요것도 2 플러스 1에
1: 아,
0: 드리는데
1: 네.
0: 2 플러스 1이면 이제 6개월치예요.
1: 6개월치네요.
0: 네, 요것도
1: 와.
0: 참고하시고요. 거기다 또 이렇게 지갑이 얇아지지만
1: 네.
0: 또 행복해지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1: 적은 비용으로
0: 예.
1: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오불의 행복입니까, 오늘?
0: 예, 오불의 행복 코너 중에
1: 아, 오늘도
0: 소개를
1: 오불의 행복이
0: 하는데,
1: 있으니까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0: 네, 요거 사실 평소에 가격이 20불, 30불 하는 제품인데,
1: 네.
0: 오늘 저 오불에 드리는데,
1: 케일링의 죄송합니다. 케일링의 오불의 행복은요. 진짜 여러분. 에휴, 그게 뭐 있겠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께 행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하실 오불의 행복 밝혀주세요.
0: 예, 스트레스 확 풀어주는 CBD 드링크. 그거 그냥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
1: 잘
0: 몰라서 잘안 드시는데
1: 모르시니까.
0: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새로 나온 제품인데 맛도 기가 막히게 좋고 근육도 지켜주는 CBD 단백질인데
1: 이건 뭐예요?
0: 요
1: 단백질이 있어요?
0: CBD하고
1: 네.
0: 청량음료하고 여기 단백질을 해서 만든 건데
1: 신기하다.
0: 맛이 너무 좋아요. 맛이 너무
1: 네.
0: 좋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 제품 정말 강추드리는
1: 이거
0: 제품입니다.
1: 지난주에
0: 제가
1: 못본 건데, 그죠?
0: 예,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제가 마셔봤는데
1: 네.
0: 아주 맛있어요.
1: 좋습니다. 이게 오늘 오불입니까?
0: 네, 이게 오불에
1: 좋다.
0: 드리고요.
1: 이거 기대됩니다.
0: 예, 잇몸 건강에 덴탈 주겸, 그다음에 지리산 명이나물, 피부를 건강하고 촉촉하게 씻어주는 프로폴리스 비누, 또 건강에 좋은 각종 한방차까지 오시면 무조건 다 오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잇몸 덴탈 주겸의 지리산 명이나물 그리고 프로폴리스 비누 그리고 각종 한방차까지 여러분 오늘 단돈 5불에 여러분들의 행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대박인데 이거 5불 행복? 지금 살게 아까 저 CDC 그 단백질 음료 진짜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일단 찜해놓고 가서 먹고 여러분께 제가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 323-730-8880번 323-730-8880번이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말 손자, 손녀, 며느리 며느리 사랑이 우리 사랑 아니겠습니까? 따님, 아드님 정말 막 우르르 막 플렉스 한다고 그냥 플렉스 막 담아도 진짜 부담이 없거든요. 아, 맞다. OTC 카드 되죠, 이사님.
0: 네, OTC도 되고 또 몇몇 제품들은 또 EBT로도 또 가능한 제품이 많습니다.
1: OTC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쓰시면 또 없어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0: 그 매달 이렇게 사용하시는데도 아직도 또 이렇게 어떻게 사용 방법을 잘
1: 어떻게
0: 몰라서
1: 쓰는지 잘
0: 하시는
1: 모르시는
0: 분도
1: 분들.
0: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계시면 오늘 카드를 갖고 오시면 저희 매장에 오시면 저희 직원들이 잔액도 확인해 드리고 또 필요한 건강 제품으로 이렇게 또 바꿔드리는데 그냥 막 저희가 세일 안 하고요.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드리니까 건강도 이렇게 보면 공짜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여러분, 그 OTC 카드에 남은 그런 비용들, 금액들을 안 쓰시면 그냥 넘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오늘 꼭 가지고 계신다면 카드 챙겨서 구 K 힐링, 구 인산 힐링으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갤러리아 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오늘 이사님 진짜 이게 원고가 어마어마한 종류의
0: 네,
1: 분량을
0: 많이
1: 지금
0: 준비했어요.
1: 네. 아니 이거를 여러분 오늘은요 진짜 제가 K힐링 우리 이사님과 뵌지도 꽤몇년 됐는데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세일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정말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가 숨차게 막 달려왔기 때문에 앞서서 또 일부를 놓치셨던 분들이나 지금 들으신 분들은 뭔데 뭔데 K힐링 뭔데 뭔데 이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조금 하나씩 쫙 훑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0: 네, 먼저 오늘은 200불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놨는데 패키지로 다 준비를 했어요.
1: 이거 기가
0: 예,
1: 막힙니다,
0: 100불
1: 여러분.
0: 상당의 6종 선물이 공짜로 드리고요.
1: 네.
0: 일단 이제 세일을 들어가게 되면 오늘 도예 홍화씨 스틱은 1 플러스 1에 140불에 두 박스를 드리고요.
1: 와.
0: 당케어도 2 플러스 2로 드리고 여기엔 또 선물이 또 나가고요.
1: 단키오의 2 플러스 2에 선물까지 나갑니다,
0: 네,
1: 여러분.
0: 맥주 효모 비오틴은 2 플러스 1, 그다음에
1: 네.
0: 당케오도 2 플러스 2, 그다음에 가안해주는 리버케어도 2 플러스 2 이게 100불에 네 박스를 드리고요.
1: 네.
0: 산삼 공진단은 오늘 2 플러스 1 3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박스에 300불. 그러니까 와. 뭐 100불 상당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삼성 공진당 최고급 삼성 공진당이 한 박스에 100불인 겁니다. 세 박스를 네. 300불에 오늘 만나실 수 있고요.
1: 네, 그리고 산양유 단백질은 2 플러스 1에 드리고요. 비전 브레인은 오늘 140불짜리를 80불에 드리고요.
0: 와.
1: 흑마늘의 왕 요거는 네. 100불에 두 박스. 유황 오리곤 오늘 300불에서 180불에 드리고 산삼 순백은 오늘 699불에서 250불에 드리고요. 또 새로운 제품, 새로 만든 산삼 그대로 제품 70%가 들은 이거는 네. 오늘 250불에서 125불에 드리고요. 산삼 레트놀 콜라겐은 100불에 두 박스를 드리고 호라산밀, 요 카모토 효소
0: 카모토, 네.
1: 100불에 세 박스를 드리고요. 콘도로이친도 오늘 2 플러스 1에 드리고 아이키노피는 100불에 두 박스, 오미자청 오늘 10불, 유자식초 10불, 또 ABC 식초도 오늘 10불에 드리고 예, 한우로소 천연 스킨케어 전 종류는 오늘 15불에 다 드리고요. 도예주겸 자주겸 두 개 구입하시면 25% 할인을 받으시고
0: 네. 특별 그리고, 할인입니다 여러분.
1: 네, 도예무효 또 오늘 두 개 구입하시면 25% 할인 받으시고요.
0: 요거 아까 말씀 안 하신 부분
1: 예, 말씀 안 하신 게 또 있는데
0: 네, 무효 두 개 구매하시면 예, 25% 할인입니다.
1: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말 맛으로 따지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도예 주겸 된장.
0: 저 이거 먹었잖아요. 이사님이 추천해
1: 주셨고. 드셔보셨죠. 예.
0: 이거 여러분 진짜 물 넣고 끓이면 된장찌 기가 막힙니다. 뭐, 진짜 맛있어요.
1: 야, 이거는 정말 예술이에요.
0: 두부만 송송 쓰니까 와 제가 와이프한테 뭐 이거 저거지 했더니 씨부터 어떻게 알았어? 야 맛이 달라 그랬어요.
1: 예, 맛이 달라요.
0: 정말 달라요. 예. 기존에 먹던 일반 된장으로 끓인 것과 여기서 산 주겸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맛은 완전히 다릅니다.
1: 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주겸으로 만든 게 네. 타 제품은 60불이 넘어요. 같은 1kg가. 네. 근데 저희가 10년 전 가격으로 그냥 드리는데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인산도 해보고 그러는데 제가 다 먹어봤잖아요.
0: 네,
1: 이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0: 맛있어요.
1: 정말 맛있는 그렇게 잘 만든 주겸 된장인데 오늘 35불에 드리고
0: 네. 아,
1: 그다음에 눈 건강에 필수인 도의 안수도 오늘 10불에 드리고
0: 네, 네.
1: 아까 5불의 행복,
0: 5불의 행복.
1: 예, 프로폴리스 비누 5불 CBD 드링크 5불 네. 그다음에 이 단백질 단백질 드링크도 오늘 단백질 5불에 드리고
0: 드링크. 네.
1: 그 다음에 덴탈 주겸도 5불에 드리고 주겸치약 5불, 명이나물 5불, 각종 한방차도 다 5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야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이렇게 숨차게 여기가 오늘 이 리스트만 지금 달달달달 읽어도 이렇게 많을 정도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사님.
1: 네.
0: 지금 200불 이상 구매하시면 100불 상당의 어마어마한 6종 선물을 주시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리버케어 제가 항상 먹고 있는 리버케어가 오늘 2 플러스 그러니까 4박스가 100불에 구매한단 말이에요.
1: 네, 네.
0: 그럼 그거랑 제가 만약에 산삼 레티놀 콜라겐 100불 두 박스에 100불 해주잖아요.
1: 네네.
0: 그걸 샀어요. 그럼 200불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이렇게 세일해서 산 건데도 아까 말씀하신 그 100불 상당 선물 주시는 거예요?
1: 당연히 드리죠.
0: 와 이렇게 세일한 걸로 사도 주신다는 거죠?
1: 네. 사실은 정말 그 이렇게 쌓아놓은 거 보시고
0: 네.
1: 아직 그 얘기를 안 했는데
0: 네.
1: 지금 이제 매장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대부분 네, 저게 좋습니다. 뭐냐고 물어보시고
0: 손님들이요.
1: 네, 네, 사실 이번 그 주말에 저희가 행사를 할 네, 네, 저건데
0: 네, 네, 네.
1: 전부 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0: 그러실 것 같아요.
1: 이렇게 보시면은 참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거든요.
0: 어마어마하죠 선물이. 네,
1: 따로 준비하시려면 또 꽤 되는 제품들인데.
0: 그렇죠.
1: 또 사시는 김에 세일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가시면서
0: 네.
1: 아, 나 오늘 너무 기분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0: 지난번에 그 정말 이쁜 그 팔찌 한번 드셨잖아요.
1: 네네.
0: 그것도 여러 그 사시는 소비자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세일하시는 금액으로 200불 이상 구매하시면요 선물이 들어가는데 선물이 기가 막힙니다. 두피 시원하고 머리숱 풍성해지는 탈모 예방 샴푸랑요. 진짜 우리 LA 사시는 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피부에는 로션은 없어도 선크림은 필요해요. 이 정말 최고급 선크림 그리고 양치 후에 입맛이 짜릿하게 개운한 주겸 치약 중에 최고 주겸 치약 잇몸에 피나고 입냄새 나신 분들 살짝 난데 하신 분들 계시죠? 덴탈 주겸 그리고 잇몸 자극 전혀 없는 부드러운 고급 칫솔 이걸로 우리 주겸 치약이랑 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력 회복의 끝판왕 산삼 진액 70%짜리 한포까지 이 여섯 가지를 전부 다 선물로 정말 이쁘게 포장을 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거 안 가시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핑계가 없습니다. 전화번호 뭐죠? 323-730-8880번 323-730-8880번 우리 정말 건강 버팀목 K-힐링 케일링 웨스턴 올림픽과 갤러리, 올림픽 갤러리아몰 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있는 케일링으로 바로 오시면 되고요. 영업이 몇 시까지 하시죠, 의사님?
1: 저희가 평소에는 네. 10시부터 해서 7시까지 하고요. 네. 일요일만 11시에 문을 열어서 6시에 문을 닫습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 시간 놓쳐갖고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정말 이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처음으로 창립일에 처음 하시는 엄청난 세일이고 어떤 것들은 대표님도 긴가민가 하신다는 세일을 지금 준비해오셨습니다. 정말 대방출 세일입니다. 이를 갈고 칼을 가신 세일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323-730-8880번 323-730-888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오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한마디 인사해주시고 여러분 빨리 와달라고 한번 해주세요.
1: 네. 날씨도 굉장히 무더우신데 네. 정말 그 그래도 갤러리아 그 몰이 네. 2층으로 오시면 좀 시원하고 좋아요.
0: 쾌적합니다.
1: 예, 올라가서 이렇게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0: 네.
1: 또 오신 김에 저희한테 들르셔서 네. 또 본인들한테 잘 맞고 또 그런 제품들을 좀 구입하시고 또 기분 좋은 또 날이 되실
0: 거예요. 네. 되실 겁니다.
1: 저는 그렇게 믿고
0: 네, 저도 믿습니다.
1: 꼭 오셔서 정말 기분 좋은 하루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리고 또 여러분 맞습니다. OTC 카드 있으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오시면 잔액도 확인해 주시고요. 어떤 게 좋으신지 다 상담해 주시니까 절대 머뭇거리지 마시고 OTC 카드도 환영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주겸 된장 35불 오늘 세일하는 거 저 믿고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CBD 드링크 그 단백질 드링크
1: 네.
0: 저는 그거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되셔서 귀한 시간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K힐링 우리 이사님과 함께 했고요. 벌써 저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여러분 모두 아주 뭐랄까 토요일 마무리하시면서 오후를 행복한 편안한 오후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놓치지 마시고 좋은 세일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한 오후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훈이었습니다. 한훈입니다.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여러분 모두 모두 굿모닝. 8월 둘째 주 평화롭고 행복한 주말 위크엔드 수다 로빈입니다. 우리가 피곤함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늘어지는 곳이 입이라는군요. 눈에 뻐근함을 느끼며 얼굴의 근육들도 기운을 잃어서요. 턱 주변을 시작으로 피부가 늘어진다는 거죠. 생기 있게 활력을 되찾는 법은요. 내려간 것을 다시 끌어올려주는 건데요. 입꼬리만 살짝 올려서 가볍게 웃어도 얼굴 근육 전체가 위로 당겨져서 눈에도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한 나에게 토닥토닥 다독여주면서 입꼬리 한번 올려보세요. 입꼬리만 올려도 얼굴은 웃는 상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유쾌한 수다, 행복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이제 입꼬리 올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위크엔드 수다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요즘 저의 근황 토크를 좀 하자면요. 제가 걷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걸었고요. 오늘도 걷기는 걸을 거예요. 퇴근하고 집 가자마자 옷만 후다닥 갈아입고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안 돼요. 그럼 나가기 싫어지거든요. 바로 옷만 갈아입고 나가는데요. 그냥 목적지 없이 걷기만 하면 좀 지루하더라고요. 예전에도 조금 걷다가 횡 되더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조금 작심을 했어요. 작심 3일 안 하고 몇 달 오래 해보긴 할 거예요. 어쨌든 첫날 이제 목표를 딱 정해서 그래 오늘은 탈계까지 한번 걸어가 보자. 저희 집에서 탈계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뭘 좀 사자. 그런 약간 목표가 있어야 저는 좀 하더라고요. 그냥 7시 하면은 지루해서 그냥 돌아오는데 일단 목표가 생겼잖아요. 집 앞에 타겟까지 가서 뭐를 좀 사가지고 오자. 그런데 어차피 되돌아와야 되니까 이제 많이는 사지 말자. 그리고 이제 앞만 보고 이제 쭉쭉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터덜터덜 그렇게 걷지 않았고요. 허리 쭉 펴고 시선 이렇게 앞을 쭉 보면서 그 대신 좌우는 안 봐요. 좌우에 차와도 안 돼요. 앞만 쭉 보면서 팔은 약간 간간이 흔들면서 이 팔을 간간이 흔드는 게 리듬감이 생기면서 보폭이 잘 맞아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걷기 시작했거든요. 탈겟에 갔어요. 너무 더웠단 말이죠. 한 그래도 20분 걸었으니까 들어가니까 이제 매장 안은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매장 안에서도 몇 바퀴 돌았어요. 탈겟이 굉장히 좀 크니까 그 걷는 것도 걷는 카운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유 하나 사고 바나나 하나 사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고 이제 다시 집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성취감? 그런 게 첫날은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은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서 또 빨리 걷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둘째 날은 원래 갔던 탈겟보다 조금 더 갔어요. 조금 더 가면 한국마켓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목표를 정한 거죠. 한국마켓까지 이제 가는데 이번에는 한국마켓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왜냐? 들어가면 또 제가 물건을 사거든요. 근데 또 제가 막 이것저것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목표 지점까지만 가자. 그래서 또 둘째 날 씩씩하게 앞에 쫙 보고 허리 쫙 펴고 팔 살살살살 흔들면서 한국마켓까지 이제 잘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하니까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땀이 엄청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찬물로 정말 찬물로 샤워 딱 하고 나와서 나가면서 냉동실에 맥주 하나 넣어놓고 갔었거든요. 저 굉장히 치밀하지 않나요? 그래서 찬물로 샤워하고 나와서 진짜 차가운 맥주 한 모금 마시는데 와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왜 걷기를 시작했냐면요. 요새 날씨 때문인지 좀 무기력증이 생기더라고요. 모레도 좀 시큰둥하고 그냥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것 같고 근데 맞아요. 저 갱년기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뭐라도 하자. 저는 좀 활동형이라서 몸을 막 움직이고 좀 몸을 피곤하게 해야 오히려 좀 편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라인 댄스를 좀 배워볼까 하다가 아유 그것도 뭐 얼마나 하다 말겠냐 싶기도 해서 일단 걷기를 조금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터덜터덜 걷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나름 제대로 된 자세를 잡고 걷기를 시작을 하고 나니까요. 기분이 정말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잠도 진짜 잘 잤어요. 꼭 새벽 2시에 일정하게 깼거든요. 딱 눈 떠가지고 지금 몇 시지? 아마 2시일 거야. 그래서 시간 보면은 정말 딱 2시였어요. 그런데 처음 걸은 날은 5시까지 푹 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시 잠들기도 너무 쉽고요. 좋더라고요. 지금 2시일까? 아, 2시는 안 된 것 같고 한 3시쯤일까? 하고 딱 시계를 봤는데 5시인 거예요. 완전 숙면을 한 거죠,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걷기 운동할 때 발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발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바닥을 거쳐서 발가락으로 힘을 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좀 걸었더니 뭐 조금 걸었다고 제가 또 벌써 잘난 척을 하는데요. 엉덩이도 약간 운동 많이 하면 뻑적지근하잖아요. 엉덩이도 약간 뻑적지근한 것 같고 허벅지도 약간 뻑적지근한 것 같고 누가 들으면 5일이 아니라 한 50일 걸었는 줄 알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걷기가 좋다고 하잖아요. 걷기에 좋은 점은 우선 심장 건강에 또 도움도 되고요. 규칙적으로 걸으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큰 장점은 근육과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특히 무릎 주변의 근육이 강화돼서요. 관절이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물론 도움이 되고요. 우울감, 불안감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걸으면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뭐 그러라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었어요. 그냥 앞만 보고 걸었고 저의 목적지만 향해서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저는 좋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보통 10,000보 정도 걸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요 정도 걸으면은 한 6,000, 8,000 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 스텝 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자주 이용하도록 하고 식사 후에 조금이라도 10분 정도라도 산책하도록 하고 가까운 거리는 되도록 걸어서 이동하려는 습관만 몸에 들여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 아니겠어요? 저도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또 겨울이 되고 우기가 되면은 살짝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예쁜 레인부츠 사가지고 레인코트 입고 Singing in the rain 하면서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사춘기보다 무섭다는 갱년기 정신적, 육체적으로 휘둘리지 말고요. 그깟 갱년기 우리가 휘둘러버리자고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요. 라인 댄스도 한번 쳐보시고요. 셔플 댄스도 한번 쳐보시고요. 신나게 한번 흔들어보세요. 노래가 좀 신나더라고요.

0: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1: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썬터치 멀티 원형 구입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0: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1: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4: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5: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6: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2주 전쯤 금요일 4시 고니비니의 유쾌한 라디오에서 책 소개를 몇 권 했었는데요. 책 내용이 너무 좋았다고 조금 더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빈과 함께하는 위크엔드 북스토리. 먼저 프랑스의 천재 조각가 까미유 클로델의 삶을 다룬 까미유 클로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아주 재밌고요. 자신의 예술을 세상에 인정받고 싶었던 한 여성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리고 고독한 삶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까미유 클로델은 프랑스의 천재 조각가이자 세계적인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로댕의 제자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죠. 누구보다 뛰어난 예술가였고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만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까미유는 평생 로댕의 그림자 속에 살아야 했고 결국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책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예술과 사랑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까미유 역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온전히 펼치지 못했고요. 그녀의 삶은 정말 비극적이었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조각가였지만 스승이자 연인이었던 오기스트 로댕의 명성에 가려졌고요. 정신병원에서 무려 30년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술은 세월 속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른 뒤 세상은 비로소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위대한 조각가로 인정받게 됐고요. 로댕 못지않은 천재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화려한 예술의 세계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치열한 삶을 만나보고 싶다면 까미유 클로델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세계적인 작가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소설 개선문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프랑스 파리입니다. 주인공 라비크는 독일을 떠나 파리로 피신한 의사입니다. 그는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지만 난민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조차 떳떳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름다운 여배우 조앙 마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전쟁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두 사람의 사랑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인 개선문은 원래 승리를 기념하는 상징이죠. 하지만 책 속의 개선문은 전쟁과 상처, 이별과 그리움의 상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과연 인간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개선문은 화려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과 고독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주인공의 대사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오늘을 더욱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 전쟁에 남긴 상처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다면 개선문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총성이 오가고 전쟁 속이에요. 한참 전쟁 중인데 문만 나가면 총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두 주인공이 사랑을 나누더라고요. 그 장면이 그런데 저는요, 하나도 야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너무 슬프게 본 기억이 나요. 아마도 욕망이 아니라 절망과 애틋함이 먼저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사람이 한치 앞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순간은 쾌락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당신을 기억하겠다라는 몸으로의 약속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곧 헤어져야 한다는 안타까움,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사의 두려움, 짧은 순간이라도 인간적인 온기를 느끼고 싶은 마음, 그 전쟁 속에서 그 마지막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너무 안타깝고 정말 저는 좀 슬프게 봤어요. 설렘보다 슬픔.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소설 개선문, 로빈의 북스토리에서 추천해드립니다. 위크엔드 북스토리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요, 영국 문학의 고전 샬롯 브론테의 소설 바로 제인 에어입니다. 많이들 아실 테고 우리 많이 읽어봤잖아요. 어릴 때 추천 도서기도 하고요. 제인 에어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힘겨운 삶을 살아온 한 여성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제인은 어린 시절 친척집에서 차별과 냉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후 기숙학교를 거쳐서 가정교사가 된 그녀는 손필드 저택에서 로체스터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로체스터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바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인이 그 저택 다락방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죠. 제인은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본인의 자존심과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인은 사랑보다 자신의 양심과 존엄을 선택하고 로체스터를 떠나게 됩니다. 홀로 세상을 떠돌던 제인은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지쳐가다가요, 다시 삶을 일으키게 되고 작은 학교의 교사가 되어 스스로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어느 날 멀리서 자신을 부르는 듯한 로체스터의 목소리를 듣고 제인은 그의 곁으로 돌아갔지만요, 그녀가 실상으로 마주한 것은 이미 불타서 폐허가 된 손필드 저택입니다. 다락방에 갇혀있던 아내가 저택에 불을 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로체스터는 한쪽 손과 시력을 잃은 뒤였습니다. 마침내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거짓도 어떤 숨겨진 비밀도 없었고요. 다시 사랑을 시작합니다. 제인 에어가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이 작품에는 여성의 독립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과 용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인 에어는 고전이지만
지금 읽어도 전혀 낡지 않은 그런 작품입니다.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전해줍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제인 에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본 세 편의 이야기는요, 시대도 배경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져주는 작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까미오 클로델은 한 시대를 앞서간 천재 예술가의 이야기,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예술을 지키고 싶었던 한 여성.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그림자 뒤에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른 뒤에야 세상은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개선문은 전쟁이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요, 사랑과 인간다움을 놓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랑했고 누군가는 서로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인 에어는 어땠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한 여성이지만 끝까지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을 원했지만 사랑 때문에 자신을 잃지는 않았던 제인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어하죠. 때로는 사랑 때문에 아프고 때로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까미오 클로델도 라비크와 조앙마드도 제인 에어도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견뎌냈고 그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좋은 책과 좋은 영화 한 편은요, 잠시 우리의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작은 창문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과 좋은 영화 이런 것들이 교훈도 주고 우리의 삶을 지지해주는 지지대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0: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0: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0: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5: 요즘 미국에서는 기생충으로 인해 발병한다는 사이클로스포리아시스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죠.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샐러드 판매 식당, 이 가운데 파산 신고를 하는 식당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 요즘 채소 섭취가 조금 신경 쓰인다는 분들, 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과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곰팡이. 네, 곰팡이는 냉장고 온도에서도 비교적 잘 자랄 수 있고요. 다른 미생물보다도 당과 염분에도 비교적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던 젤리, 잼, 이 젤리에 곰팡이가 발견되는 거 가끔 보시죠?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그 표면에 있는 곰팡이만 걷어내고 나머지는 또 먹게 되죠.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이 곰팡이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 상기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부드러운 식품, 젤리 같은 경우죠. 실처럼 가느다란 곰팡이 균사가 표면 아래까지 깊숙이 뻗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젤리를 덜어낼 때는 깨끗한 마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 잊지 마시고, 혹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곰팡이가 보인다? 이러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산패. 네, 바로 들기름과 관련해서인데요. 들기름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 이게 몸에 좋아서 많이들 찾는데 이건 산화에 취약하죠? 특히 높은 온도에 오래 노출돼 있을수록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실험을 했더니요, 섭씨 25도 정도에서 20주부터 급격하게 산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4도씨 보관, 그러니까 냉장고 온도 정도에서는 40주까지 여러 가지 지표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저온 보관이 산패를 늦췄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모든 들기름이 개봉 후에 40주까지 먹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고소했던 향이 사라지고 쩐내가 난다, 불쾌한 맛이 뚜렷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안전하겠죠. 자, 냉장고 너무 믿지 마세요. 냉장고가 늦출 수 있는 것은 변질의 속도입니다.
4: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로빈과 함께하는 명언 오늘은요 아주 오래된 지혜의 책 탈무드가 전하는 잘 되는 집의 부부 지혜의 명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어야 하고요. 특히나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는 사랑만큼이나 배려와 존중도 중요하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부부의 지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내를 울리지 마라. 아내 울리시면 안 돼요. 아내의 눈물은 결국 남편에게 돌아온다. 아내는 발밑에 두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다. 머리 위에 두라고 만든 존재도 아니다. 아내는 심장 가까이에 두라고 만들어졌다. 너무 이 표현 좋지 않아요? 아내는 심장 가까이에 두라고 만들어졌다. 결혼 반지가 왜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예전부터 심장과 바로 연결된 혈관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왼쪽 손가락 네 번째에 결혼 반지 끼었다고 하잖아요. 아내는 심장 가까이에 두라. 다음은 존중이 있는 집에 평화가 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익숙해질 수 있지만 존중은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내가 웃는 집에 복이 온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많으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집안의 안주인이 항상 밝으면 정말 그 집의 분위기는 밝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내가 편해야 집이 편하다. 남편의 성공 뒤에는 아내가 있다.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행복한 가정은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다. 돈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를 아끼는 서로가 있다는 것만큼 큰 행복이 또 있을까요? 탈무드가 전하는 부부의 지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내와 남편 가운데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지혜의 책 탈무드가 전하는 잘 되는 집의 부부 지혜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마지막 코너 별들에게 물어봐 별자리 다음 주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양력 생일로 들으시면 됩니다. 3월 21일부터 4월 19일 양자리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추진력의 기운이 강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혹시 미루어 두셨던 일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시 움직이기 좋은 시기입니다. 4월 20일부터 5월 20일 황소자리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만들 수 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일이 중요하니까요. 작은 변화가 큰 만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20일 쌍둥이 자리입니다. 아이디어와 말솜씨가 빛나는 한 주가 되겠는걸요? 방송, 발표, 소통과 관련된 일에는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도 기대가 됩니다. 6월 21일부터 7월 22일 괴자리고요.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십니다. 주변을 챙기느라 자신의 감정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7월 23일부터 8월 22일 사자자리 가장 빛나는 시간 가장 주인공의 계절 주목과 변화의 운이 들어오는 바로 사자자리 7월 23일부터 8월 22일생입니다. 8월은 사자자리에게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왜냐하면요 태양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는 별자리가 바로 사자자리래요. 사자라는 이름처럼 자신감, 리더십, 표현력이 강한 별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 사자자리의 키워드는요 인정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고민하셨던 일이 있었다면은 이제 주변에서 당신의 능력과 노력을 알아봐주는 그런 흐름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 조금 약간 폴춘텔러 같죠? 8월 23일부터 9월 22일 처녀자리 정리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를 줄이고 꼼꼼함을 발휘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22일 천칭자리 사람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한 주입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는요 주변과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여행 계획 세워도 좋으시겠습니다.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 전갈자리 집중력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깊게 파고들면 성과가 있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만 조금 조심하세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 사수자리 새로운 경험과 이동의 운이 있습니다. 여행, 공부, 새로운 만남에서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22일부터 1월 19일 염소자리 그동안 노력한 일이 드디어 조금씩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책임감은 좋지만요 모든 걸 혼자 다 짊어지지는 마세요. 1월 20일부터 2월 18일 물병자리 새로운 생각과 변화가 필요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익숙한 방식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2월 19일부터 3월 20일 물고기 자리 감성이 풍부해지는 한 주입니다. 예술, 음악, 취미 활동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의 따뜻한 말도 행운이 됩니다. 위크엔드 수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혹시 어떠셨어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걷기,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책,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해주는 따뜻한 명언, 별들에게 물어봐, 다음 주 내 별자리 이야기까지. 더위가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아직 여름의 절정인 8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요, 우리 위크엔드 수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걸을 때는 천천히, 생각할 때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루를 보낼 때는 조금 더 많이 웃으면서 그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 삶의 목표로 아예 정해버리자고요. 걸을 때는 천천히, 생각은 긍정적으로, 하루에 더 많이 웃기.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 로빈은 이제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한 주도 화이팅 하시는 거예요. 위크엔드 수다 애청자 여러분, 화이팅!

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당. 뉴하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들 쉽고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뉴하.
4: 뉴하.
3: 감사합니다. 네. 근데 윤예솔 기자님 네. 경고예요. 경고.
4: 네.
3: 지난주에 우리 스페셜 MC 강수영 변호사가 진행했잖아요.
4: 네.
3: 두 분이 호흡도 잘 맞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네, 다 봤어요.
4: 네.
3: 나 상당히 질투 났어요.
4: 아, 네.
3: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잘해주셔야 돼요.
4: 네. 오늘 더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오늘도 정말 더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에 두 차례나 폭염 대응을 강조했네요.
4: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하루 두 차례 폭염 대응 주문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입니다.
3: 네.
4: 오늘 절기로 따지면 입추라고 해요.
3: 네.
4: 근데 지금 청취자분들 출근길도 많이 더우셔서 힘드실 텐데요.
3: 네.
4: 정부도 계속 이렇게 폭염 상황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는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요.
3: 네.
4: 오후에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 한번 폭염 대응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을 좀 빌어보자면 외신에서만 보던 폭염이 우리 현실이 됐다. 이게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3: 그러니까 단순히 더운 게 아니라 진짜 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 영등포구 40도 넘었기도 했고요. 경남 양산도 40도 넘는 고온이 며칠째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3: 네.
4: 또 어제는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구역 포함해서 전국 36개 구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온열질환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 하루에만 전국 응급실 찾는 온열질환 온열질환자가 200명이 넘었고
3: 네.
4: 또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1일부터 닷새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3: 진짜 고령층이나 야외에서 활동하는 분들, 일하는 분들이 위험한 거죠?
4: 네. 이게 폭염 피해가 모두한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3: 네.
4: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33.8% 온열질환 겪고 있고
3: 네.
4: 전체 환자의 70%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특히 독거노인은요?
4: 네. 독거노인도 이제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냉방시설 좀 충분히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 뭐 건설 현장에서
3: 네.
4: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좀 내놓은 게 있어요?
4: 네. 그래서 계속 회의만 했고 대통령의 메시지만 나와서 그럼 정부가 뭘 얘기를
3: 그러니까요.
4: 하는 거냐 좀 기자들이 좀 물어봤어요.
3: 근데 각 뭐 집마다 에어컨 달아줍니다. 뭐 얼음을 다 줍니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4: 네. 그래서 어쨌든 정부 각 부처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좀 따로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어제 오후에 냈는데요.
3: 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4: 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독거노인이나 쪽방촌
3: 네.
4: 가서 안부 확인 강화하고요.
3: 네.
4: 또 노숙인들 주야간 순찰도 늘리고 거점 경로당 운영도 밤 9시까지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 열악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3: 네.
4: 요거를 좀 의식해서인지 요 쉼터와 농축산업 물류창고 집중적으로 좀 점검한다는 계획 발표했고요.
3: 네.
4: 또 5개 작업 중지 여부 또 직접 확인한다고 합니다.
3: 아 근데 주민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주야간 순찰 늘리기로 하면 그 순찰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일 텐데
4: 네.
3: 그분들도 더위에 상당히 좀 힘들어하실 것 같다 걱정이
4: 네.
3: 좀 들고요.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중장기 대책도 좀 강조했다고요.
4: 네, 이제 오전 회의가 각 지자체 장들도 같이 참여해서 현장 대응에 좀 초점을 맞췄었다면요. 오후 회의에는 이제 사회 기반을 좀 바꿔야 된다. 이게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좀 했습니다.
3: 네.
4: 그래서 주거와 용수, 전력망, 또 전통시장 같이 좀 폭염에 취약한 그런 곳들의 인프라를 개선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것들 반영해라 직접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3: 네.
4: 단순히 이제 얼음물 뭐 이런 거 나눠주는 조치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 치료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3: 그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더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딱 나오고 온도계 찍히는 거 보니까 아침 6시에 31도예요.
4: 네.
3: 와, 그러니까 이거는 낮에 가면은 뭐 38도, 9도, 40도 간다는 얘기잖아요.
4: 네.
3: 체감 온도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위에 있으면 한 45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밖에 안 다니셨으면 좋겠다.
4: 네.
3: 그것이 가장 좋은 폭염 대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민주당 전당대회 열흘 앞 정청래, 김민석 감정싸움 격화입니다.
3: 네.
4: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사실상 이제 정청래, 김민석 후보 양강 구도로 좀 굳어지는 모습인데요.
3: 네.
4: 최근에는 이제 비판 수위가 좀 높아지면서 이게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3: 신천지 의혹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정청래 후보가 또 했어요.
4: 네.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도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거 내가 근거 없이 말했겠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했어요. 특히 또 이제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나는 계엄 가능성도 미리 언급했던 사람인데 이게 아무 근거 없이 했겠느냐. 나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3: 네.
4: 이 문제를 더 키울 생각은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도 좀 날선 언어로 맞받아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페이스북을 한 10개 정도 올렸더라고요.
3: 네, 그중에,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4: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신천지 근거 제시 못하면 허위신고다. 허위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3: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두 분 중에 누가 될지 한 분은 윤리감찰단에 제소되고 심판받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4: 네.
3: 레버리지 ETF 논란도 이슈가 좀 됐죠?
4: 네. 어제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에 또 요 관련해서 또 하나 올렸었는데요. 국민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당시 총리였던 김민석 후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3: 네.
4: 대통령 파리만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글이 올라오니까 김 후보 캠프에서는 곧바로 공지를 냈는데요. 레버리지 ETF 도입이 김민석 총리 지시였다는 내용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서로 법적 책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3: 그러니까요. 네. 전당대회 하면서 법적 책임 윤리심판원 얘기 나온 거는 저는 거의 처음이 아닌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양쪽이 감정싸움이 격해졌습니까? 왜 그래요 도대체? 날도 더운데.
4: 네.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까지 싸우고 네. 또 전대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좀 여기저기 좀 당이 물어보니까 이게 경선 스케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3: 뭐예요?
4: 15일에 호남 경선이 열리고요.
3: 그렇죠.
4: 네, 16일에 수도권 경선이 열리는데 호남은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몰려있고 수도권도 굉장히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누구 뽑을지 못 정한 사람들에게 좀 소구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 그 당원들의 마음을 얻겠다?
4: 네. 그래서 각 캠프들 저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3: 네.
4: 공통적으로 얘기하던 게 1차 TV토론이랑 2차 TV토론 굉장히 다를 거다.
3: 네.
4: 2차 TV토론은 이제 호남과 수도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3: 네.
4: 서로 좀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그 조금 우리 기자님이 취재 보시면 양쪽 캠프
4: 네.
3: 진짜 분위기 어때요? 어디가 좀 여유롭고 어디는 좀 조급하고 좀 이런 분위기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4: 네. 초반에는 이제 정청래 캠프 쪽은 조금 그래도 자신 있어 보이는 모습인데 요새는 조금 조급한 모습이에요.
3: 그래요? 위축됐어요.
4: 네, 이게 왜냐하면 충청과 부울경에서 크게 격차를 좀 벌리지 못해가지고
3: 네.
4: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좀 있고 그리고
3: 네.
4: 또 그렇다 보니까 노사모 바람을 내가 좀 일으켜야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3: 네.
4: 또 어제는 노사모 쪽에서 우리 이용하지 말라 이런 성명을 내면서
3: 네,
4: 이게 좀 전략이 녹록지가 네.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3: 네. 김민석 후보 측은 그래도 와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좀 분위기 좋을 것 같은 부울경 충청권에서 우리가 이렇게 0.99% 차이로 뭐 진 거면 이거는 다른 지역은 볼 것도 없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4: 네. 김민석 캠프는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가 격차 못 벌린 거에 대해서 좀 다행이다. 안심하다. 안심한다. 이런 메시지를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3: 네.
4: 결국에는 신천지 이슈가 좀 아픈 손가락처럼 계속 따라다녀요.
3: 네.
4: 이게
3: 네.
4: 결국에는 역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소재이기
3: 그렇죠.
4: 때문에 이게 후보자 입에서 직접 얘기하는 건 하지 않기로 노선을 정하긴 했지만 계속 이제 역공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돼서 이걸 잘 넘기는 게 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근데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때 제일 재밌는 분이 송영길
4: 네, 대표예요.
3: 그냥 막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또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 네.
3: 참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 이후에 무엇을 할지 어떤 역할을 할지 좀 궁금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세 번째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를 놓고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 대통령 정신세계 공방입니다. 어제도 좀 전해드렸었는데 네. 장동혁 대표 발언이 화제가 돼서 가지고 와봤어요.
3: 어떤 발언인지 좀 짚어주세요.
4: 네, 장동혁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얘기인데요.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던 법을 대통령이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 대통령 정신세계 궁금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공세수위 올리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내용 관련해서 대통령 이 뭐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 그 내용에 대한 거죠.
4: 네.
3: 민주당의 반응 어떻습니까?
4: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 됐어요. 한병도 대표 원내대표 직무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명아 나랑 싸우자 이런 팻말 들더니 이제는 정신세계까지 몰린다. 연일 이어지는 이런 막말과 망언에 깊은 유감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네, 청와대도 바로 좀 해명을 했죠?
4: 네, 청와대 어제 송 홍보소통수석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이 진짜 안 읽어본 게 아니고 법을 이제 다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 대통령은 안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4: 그게 이제 법무부와 행안부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고 청와대 직접 물어보니까 네. 대통령 이 법조인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인데 법을 안 읽어보고 이해를 못했겠느냐 진짜 그건 오해다 물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라고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육성으로 안 읽어봤다고 했는데 참모들이 아니라고 하면 네. 그걸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4: 네.
3: 아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꺼질 줄 모르는 형석법 논란은 잠시 후 2부 법사위 민주당 간사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모시고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4: 네,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둘러싸고 네. 국민의힘이 증오의 과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도 수도권 민심에 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오.
4: 정부가 그 고가주택과 투자목적주택의 세 부담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했었잖아요.
3: 네.
4: 그 뒤로 좀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3: 네.
4: 국민의힘이 이 정책을 증오의 과세다, 사회주의 과세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여론전에 좀 나서는 모습이고 민주당은 이런 주장에는 표면적으로 좀 반박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제 걱정을 하면서 시장 상황 면밀히 살펴야 된다 목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민주당이 결국에는 2028년 총선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4: 네.
3: 이거 법률안 이대로 찬성 못할 거다. 그러한 뭐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4: 네.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도 문제까지 연결해서 좀 공격을 하고 있네요.
4: 네. 장동혁 대표 어제 그 최고회의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최근 주택 매도를 좀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3: 네.
4: 이 대통령이 자신의 아파트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대출 문제까지 해결해 손해를 최소화해놓고 국민한테는 세금 폭탄 던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3: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4: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또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정책 토론회에서 이거 집값 못 잡고 전월세 가격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랑 오찬 했었잖아요.
3: 네.
4: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3: 네.
4: 또 정부가 추진하는 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3: 네.
4: 나는 찬성할 수 없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좀 전해지고 있기도 해요.
3: 맞아요.
4: 네, 그래서 계속 뭔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3: 네. 민주당은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4: 이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만 좀 서울 수도권 의원들 분위기는 매우 복잡한
3: 다르죠.
4: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제 오전 7시에 별도의 또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간담회를 또 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참석했던 김남근 의원이 이게 정부 정책 문제점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3: 네.
4: 전화를 돌려보니
3: 취재하셨군요.
4: 네, 그거는 조금 아니었어요.
3: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4: 취재해보니까
3: 네.
4: 공통적으로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우려가 좀 많았어요.
3: 비거주.
4: 네, 이번에 그 공제액이 비거주 1주택이 12억에서 9억으로 좀 내려갔거든요.
3: 네.
4: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게 9억 이상이
3: 네,
4: 되는
3: 맞아요.
4: 거라서 더 이제 사람 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3: 맞아요.
4: 근데 비거주 1주택이라는 거는 너무 사연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3: 그쵸.
4: 네. 해외로 출장 때문에
3: 그렇죠.
4: 잠깐 갈 수도 있고 뭐 교육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 다 투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또 특히 마용성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이런 지역에 또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되게 크고 또 공제약이 왜 12억에서 14억으로 올랐는지 왜 12억에서 9억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제 정부에 대한 세제안이 이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신뢰가 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세제 개편 자체가 좀 복잡하잖아요.
5: 복잡해요.
4: 네. 그래서 구멍이 좀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3: 뭐 어차피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할 테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논의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고 네. 어쨌든 청와대는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은 아니다. 곧 공급 대책 내놓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다음 주에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되면 윤 기자님과 네. 다시 한번 다음 주 금요일에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4: 네, 알겠습니다.
3: 네,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6: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
3: 네,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여러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시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출연입니다.
3: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7: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 자주 나와 주세요.
7: 예,
3: 많은 국민들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네, 기대도 네.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7: 예, 예.
3: 의원님 같은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7: 예,
3: 같아요.
7: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보안사건 폐지 후폭풍이 있긴 있어요. 네네. 민주당은 훨씬 좋아진 형소법이라고 뭐 자평을 했지만 수사 지연, 부실 수사 우려 이런 것들 있잖아요.
7: 네.
3: 또 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상되는 국민 피해 이거 다 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7: 네, 저희는 최대한 그런 피해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요.
3: 네.
7: 첫 번째는 이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네. 국민의 불편입니다. 그래서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고소고발장 접수로부터 혹은 범죄 발생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네.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네. 수사 과정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하고 거기에 증거든 자료를 다 전자화시켜서 네.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네.
7: 장윤기 사건의 경우에도 압수수색이라든가 범죄 현장 나갈 때 경찰들이 이제 바디캠이라고 해서 영상 촬영 장치를 갖고 나가서 다 영상에 담도록 그래서 그것도 보관을 시키고 나중에 피해자라든가 사건 관계인 혹은 전문가의 요청이 있을 때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3: 네.
7: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증거를 은닉하거나 혹은 뭐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네. 일은 없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요. 세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3: 네.
7: 지금 이제 핑퐁. 네. 사경과 검사가 핑퐁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보냈더니 검찰이 오탈자가 있어 이거 양면 복사인데 단면으로 해 하면서 그걸 보안수사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3: 네.
7: 그걸 바꾸라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지연에 대해서는 담당한 경찰과 담당한 검사를 딱 묶어놓고 서로 이 사건은 끝까지 처리를 해라.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를 했으면 지금은 사건 번호가 바뀌면서 검사가 바뀌는데 그런 거 없다.
3: 네.
7: 똑같은 사건 번호로 끝까지 하라라고 해서 책임성을 좀 높였고요.
3: 네.
7: 네 번째는 좀 수사의 품질을 상향 평준화.
3: 네.
7: 지금 이제 사법경찰관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열정에 따라서 수사 결과의 편차가 지금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3: 그렇죠.
7: 그럼 저희가 이제 범죄 리스트를 범죄마다 상세하게 만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 체크를 했는지 그것들을 갖다가 그 팀이 또 관서장이 검토하도록 해서
3: 네.
7: 일단 누가 수사하든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체크를 해서 수사의 어떤 상향 평준화를 담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큰 아주 변화된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피해자가
3: 네.
7: 어떻게 보면 절차의 객체가 되었다면
3: 네.
7: 피해자를 어떤 절차의 어떤 주체로
3: 네.
7: 이렇게 그 지위를 승격 상향시켜서
3: 네.
7: 피해자가 언제든 사경이든 경찰이든 검사에게 본인의 의견이라든가 또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사경과 검사가 피해자에게 그 단계마다 중요한 것은 다 통지를 해드리고
3: 네.
7: 그다음에 또 권리 보장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3: 네.
7: 이렇게 절차를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예전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나은 형사소송법이 될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 이제 제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네, 것이 네. 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죠.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7: 맞습니다.
3: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7: 네, 네.
3: 잘 모르시는 분들이
7: 예.
3: 과연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을까?
7: 네, 네.
3: 정말 생업에 바쁜 분들은 이건 불가능하고 괜히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 좋은 변호사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네네. 피해 구제를 더 잘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은 일반 서민들은 피해 구제를 덜 받을 수 있고 이런 네네. 우려와 걱정이 있어요.
7: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공정하게 하면
3: 네.
7: 사실은 국민에 대한 그런 사법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텐데 저희 70년 동안의 역사는 검사가 수사 기소권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 사실은
3: 네.
7: 사건의 왜곡이라든가 남용 같은 게 많았거든요. 수사권 남용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호사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갔고요.
3: 네.
7: 예. 근데 그 정관 출신 검사, 그러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3: 네.
7: 자기 사건 맡아달라고 하는 거,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 처리만 지연시켜달라. 그러면 약자들이 나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제가 실무에서 목격을 하기도 했고
3: 네.
7: 그래서 이거를 70년 동안 그런 폐해를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좀 권한을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도 그런 그 절차를 잘 모르시거나 바쁘시거나
3: 네.
7: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일단 민주당에서는 TF를 만들어서
3: 네.
7: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지금 뭐 국선 변호인 갖고도 이게 쉽지 않다. 라고 하니까
3: 예,
7: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열람 등사를 좀 확대해서 뭐 예, 근데 나라에서 제공하는 AI를 통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좀 제공을 하고
3: 네.
7: 그다음에 그 경찰에서도 자체 내 그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알려드립니다. 또 조치 계획서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의 신청하거나 불만을 얘기하면 경찰이라든가 검사가 먼저 자기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 계획서를 놨다가
3: 네.
7: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만들어는 놨습니다.
3: 근데 수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이렇게 좀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수사를 했는데 피해자가 자료도 열람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를 했는데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7: 네.
3: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수사 결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뭐 권리 구제를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7: 맞습니다.
3: 걱정이 있어요.
7: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판사 있을 때 보면 평생 한 번 오실까 말까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3: 네.
7: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사실은 인생이 걸린 재판이기도 하고.
3: 그렇죠.
7: 예, 그래서 더 신중하고 또 속도도 속도지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3: 네.
7: 빠짐없이 놓치는 게 없이. 그래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도 그런 국민을 대상으로 놓치는 거 없이 빠짐없이 저희가 공정하게 하는 게 목표로 삼았고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3: 네.
7: 이제 수사관이나 검사가 국민에 대한 봉사 어떤 그런 걸 갖고 열심히 해줘야 되는 면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지. 그래서 뭐 징계 요구권도 만들어 놓고 직무 배제 그다음에 뭐 관서까지 이동하면서 여기서 안 되면 뭐 상급관서로 보내고 또 중수청으로 보내고 빠짐없이 기록하게 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검토하면 다 누가 지연시키고 왜곡시키고 딴짓하는 거 아니까 그런 것까지 하겠다라고 뭐 촘촘하게 설계는 해놨는데 과연 이제 그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정말 우리의 의도대로 그런 취지대로 국민을 위해서 할 건지 그건 저희가 계속
3: 네.
7: 지켜보면서 독려하고
3: 네.
7: 또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력 보강도 필요한데 지금
3: 네.
7: 이제 한 900명 정도를 또 수사 부서에 더 배치를 하고
3: 네.
7: 왜냐하면 한 사람이 30건 이상 갖고 있으면 수사가 안 됩니다.
3: 그렇죠.
7: 예, 그러니까 20건 이내 10건 정도 갖고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 보강도 해드려야 되고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뭐 표창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도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하다못해 뭐 모니터를 예전에는 검사라든가 경찰과만 봤는데 이거를 양방향 모니터로 해서 자기의 진술이 어떻게 담기는 건지도 본인이 직접 볼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도록 뭐 사소한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체크를 네. 하려고 합니다.
3: 중수청으로 많은 네. 검사나 수사관들이
7: 갔으면 좋겠어요.
3: 갈 거라고 1000명 생각하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처우 문제라든지 대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규정이 네. 되지 않아가지고
7: 네.
3: 설명회를 갔을 때 많은 수사관 검사들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가야 되나? 이런 얘기가 많이 좀 들리더라고요.
7: 저희가 보고를 그러니까 해남부로부터 중수청 설립과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는
3: 네.
7: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절대 없게 하겠다.
3: 네.
7: 뭐 급여라든가 뭐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2,874명 아닙니까? 중수청 총 인력이. 그중에 한 1,000명 정도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왔으면 좋겠다.
3: 네.
7: 아, 그런 거고. 또 중수청의 그 업무를 보면 반부패라든가 또 부패, 경제, 마약이라든가 보면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3: 네.
7: 그런 데에 대한 거학 척결을 위해서
3: 네.
7: 다행히 그 뭐죠? 쿠팡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지석 검사인가요?
3: 네.
7: 그 검사는 오겠다라고 예, 하니까
3: 네.
7: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한 열정을 믿고 응원하되 사실은 지금 검찰청은 검사 중심의
3: 네.
7: 검사 원픽의 제도 아닙니까?
3: 위계 질서가 명확하죠.
7: 예, 네. 검찰 수사관은 사실은 그냥 손발에 불과하고
3: 네.
7: 아무런 결론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수족이었다면 이번에 중수청으로 오시면 아마 팀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럼 검찰 수사관, 베테랑 수사관들이 조금 더 자기가 권한을 갖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그런데 검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수사관한테 이렇게 지시하고
7: 네.
3: 뭐 보고받고 했는데
7: 네.
3: 이제 같이 팀에서 동등한
7: 네.
3: 거의 입장이라면
7: 네.
3: 검사들이 이거는 내가 왜 가지?
7: 네.
3: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7: 예, 예.
3: 또한 보고 체계가 명확지 않으면은 서로 책임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 검사님이 하세요, 아니 수사관님이 하세요. 뭐 같은 뭐 권한이 있는데 이런
7: 네,
3: 식으로
7: 네.
3: 해서 수사가 지연되고 엉망되지 않을까?
7: 네, 네.
3: 그럼 피해자들은 더 피해만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걱정도 네. 있습니다.
7: 아, 그건 거의 뭐 최악의 경우를
3: 네.
7: 저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3: 아닐까요?
7: 정말 핑퐁 지금 뭐 경찰과 검사가 핑퐁 처리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같은 팀으로 일하면서. 핑퐁을 한다. 그래서 저는 공직에 있을 때 그런
3: 네.
7: 것을 경험해보지는 못해서 그렇게
3: 네.
7: 한 적도 없고 아무튼 뭐 상상은 잘 안 되지만 그런 염려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까지도
3: 네.
7: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법무부 또 중수청 담당하시는 분들과 잘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 네.
7: 그런 거에 대한 뭐죠? 이렇게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3: 네.
7: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3: 의원님, 우리가
7: 네.
3: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이유가
7: 네.
3: 국가 치안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의원님이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절차적 주권주의, 피해자가 이제 수사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의견 개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7: 뭐, 네네.
3: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7: 네.
3: 비유 한번 해볼게요.
7: 네.
3: 제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청진기랑 MRI 사진 보여주면서 당신이 당사자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우리에게 의견을 좀 제시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7: 그거하고는 말이 안 되죠.
3: 말이 안 돼요?
7: 네.
3: 왜요?
7: 그거하고는 틀리죠.
3: 아니 법률적인 거를 잘 우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7: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법원은 그거지 않습니까? 너는 사실을 말하라. 법률적인 판단은 우리가 하겠다. 그게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언인데 저희가 설계한 것은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3: 네.
7: 사기사건, 고소고발건의 경우에 사기사건은 사실 당사자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3: 네.
7: 그걸 검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사자끼리 사실은 서로 공방을 하는 거거든요.
3: 네.
7: 사기 피해자는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또 제가 저런 거짓말을 했다. 그 증거자료는 이런 거다. 또 반대적으로 피고소인은 아니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잘 안 된 것뿐이지 사기칠 의도는 없다. 되게 이렇게 공방을 하는데 사실 당사자가 사실은 뭐 경찰이나 검사가 말 안 해도 서로 열심히 하십니다. 자기의 어떤 억울한 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사실 그런 사건들이 거의 80, 90% 이상 됩니다.
3: 네.
7: 당사자가.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뭐 뇌물도 있겠고 그거는 이제 뇌물도 사실은 다양하죠. 억울해서 내가 뇌물 줬는데 오히려 피해만 받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서로 감추기 위해서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다양할 텐데 사실은 그런 분들 자기네 권리라든가 사실을 말하고 싶은 분들이 폭넓게 빠짐없이 사실을 말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3: 근데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수사를 잘 해가지고 나의 네. 억울함도 풀어주고 범죄자를 처벌해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러한
7: 그 약간 전제가 이제 검사가 수사라든가 법률을 더 잘한다라는 전제가 좀 깔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권한과 책임의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형사사법 시스템은 검사가 거의 뭐 꽉 잡고 주도를 했죠. 경찰도 사실은 이제 손발에 불과하고. 네. 근데 이제 수사권이 이쪽에 경찰에 온다면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아까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도 저희가 그래서 보완적으로 만들어서 다 검토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권한을 갖고 책임을 갖고 하게끔 그렇게 한번 예, 저희도 계속 뭐랄까요 저기 관리 감독 네.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3: 선의에 의한 기대 아니에요? 걱정 좀 덜 해도 돼요?
7: 아니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사법 경찰관의 개인적인 역량에 네. 호소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네. 수사 과정도 다 기록하고 투명하게 다 사후 검증하게 만들어서 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의학으로 치면 의사분들이 근데 수술하다가 의료 과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의료 평균 이상 정도의 의술을 갖고 시술을 하시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 받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의 예, 사법경찰관 검사도 평균 정도의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 제도로서 꼼꼼하게 설계를 했다. 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3: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까라는 그렇죠. 걱정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11개월째 수사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7: 글쎄 뭐 곧 이제 뭐 수사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사실은 그 부분도 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면 네. 그러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 그럼 예전에는 정치권 혹은 네. 검찰에 있었다면 사실은 이제 가진 자, 있는 네. 자 쪽에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3: 그러니까요.
7: 그런 걱정이 어떻게 해소해요?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수청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베테랑 경찰 또 베테랑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모여서 서로 견제하게끔 예전에는 검찰한테 다 권력이 모여 있으니까 예컨대 뭐 윤석열에 대한 뭐 김건희나 주가 조작 다 수사도 안 하고 덮고 쿠팡 노동자 퇴직금도 그냥 다 무혐의로 덮어버리려고 했고 네.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경찰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눈치는 보겠죠. 견제하면서 그러면서도 팀 동료로서 서로 협력을 해서 거학 척결을 좀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포상

0: 한 50명 이내 30명 정도로 해놨는데 중수청은 아까 말씀드린 2,874명 아닙니까?
1: 네.
0: 예, 그다음에 본청이 있고 각
1: 네.
0: 지역에 6개 또 청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전 검찰청 수준의 수사력과 그 수사력은 보여줄 수 있을
1: 기대.
0: 거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1: 잘 되기를 바라고요.
0: 그러게요. 이제 역시 이제 정착을 잘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예전에 이제 의료 분업인가요? 근데
1: 맞아요,
0: 이제 의사 병원에 가면 그냥 처방전까지 다 받아서
1: 네.
0: 했는데 근데 의학 분업 처음 했을 때 많이 불편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정착이 돼서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셨는데 뭐 그때 생각하면 예전에는 뭐 병원에서 손님을 그러니까 환자들을 갖다가 빨리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뭐 강한 항생제도 많이 쓰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됐듯이 그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예, 조금 초반에 어떤 혼란기라기보다도 좀 익숙해져가는 그런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1: 국민은
0: 싶습니다.
1: 실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촘촘하게
0: 네,
1: 완벽하게 좀
0: 그렇습니다.
1: 설계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0: 예,
1: 생각이
0: 저희가
1: 있는데.
0: 회의만 26시간, 법안 일소위만 26시간을 했는데요. 그 외에 사전회의, 그 다음에 간담회, 비공식 간담회 하면 100시간이 넘도록 많은 분들과 또 현장에 계신 분들과 국민들과 범죄 피해자분들과 형사 전문 변호사와 또 경찰 검사 다 의견을 다 수렴해서 좀 담으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1: 알겠습니다.
0: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형소법 안 읽어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발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원래 제가 당대표로 계실 때도 제가 법률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1: 네.
0: 형사적인 식견 전문은 뭐저 이상으로 탁월하시고 또 검찰로부터 수사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뭐 방어권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데
1: 네. 네.
0: 근데 이제 변화된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받으셨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예컨대 뭐 후속적인 조치라든가 이 전반을 갖다가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1: 네.
0: 예, 이 새로운 형사소송법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1: 아니면은 이 민주당에서 처리한 법안 자체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아, 나 이거 좀 선긋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닐까요?
0: 아무튼 저희가 비공식 간담회를 그 수많은 분들과 했듯이 다 국무총리실 쪽, 그다음에 뭐 법무부 쪽, 행안부 쪽과도 다 협의를 다한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일방적인 그런 법안은 아니었다라는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1: 근데
0: 싶습니다.
1: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외적인 보안 수사권은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예를 들면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안 들어주고 이렇게 처리하신 것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으세요?
0: 글쎄요, 일단은 보안수사를 검사가 직접 해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수사권을 줬더니 뭐 오탈자 바꿔갖고 와라, 뭐 해라, 그런 사례들이 수십 가지가 실제로
1: 근데
0: 있습니다.
1: 안 밝혀졌던 여러 증거물을 찾아내가지고 또 처벌한 사례도
0: 그렇죠.
1: 있잖아요.
0: 그런 또 좋은 사례도 있고 또 이런 보안수사권을 남용하는 또 사례도 있어서 일단은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되 굉장히 촘촘하게 또 사경이 그 보안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아예 정당한 이유를 뺐습니다. 요구하면 일단은 처리해서 올려라. 올려라라고 해서 그거는 사실은 검사에게 좀더 힘을 실어준 것이죠.
1: 근데 우리가 처리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뭐별 문제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보고하면 어떡해요?
0: 그러면 이제 예컨대 직무배제 배제시킬 수도 있고 여기는 안 되겠어. 그러면 경찰청 상급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것도
1: 시간은 늘어나겠네요.
0: 전체가 안 된다면 중수청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 수사하면 1년 정도는 걸리는데요. 저희가 일단 3개월로 줄여놓고 보안사 요구도 1개월로 일단 원칙으로 1개월 이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과정도 다 촘촘하게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빨라지고 그럼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도 880명에 이르는 수사 그 관을 더 증원을 해서 한건한건더 집중해서 성실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련하고 그런
1: 알겠습니다.
0: 했습니다.
1: 의원님, 오늘 저희 궁금한 거
0: 상세하게
1: 잘
0: 설명해
1: 얘기해
0: 주세요.
1: 주셔서 너무
0: 기회
1: 감사합니다.
0: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 2부 이어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발끈해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가구의 비용 부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인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3: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중단한 배경으로 미군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죠.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 부족 보도에 경로해 미사일 재고 등 군사기밀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탄약 비축량 보고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또 전쟁의 피해를 주는 폭로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미군이 막대한 규모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고 무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반박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일부 탄약의 공급은 다소 빠듯하다고 말해 일부 무기 부족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4: We have others where it's a little bit tighter and we're getting them in on a daily basis. As you know, our defense companies are building more plants right now than at any point in history.
3: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탄약 재고 부족 보도가 이 버티기에 나선 이란에 대한 협상력을 약화하고 프로그램 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될 거라며 이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캠프 데이비드 내각회의 이후 미 국방부 부장관과 이 탄약 생산을 독촉해 긴급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 행정부는 의회에 1조 5천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요청했지만 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무기 부족 문제가 계속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 광업 관련 원탁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란 전쟁과 관련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또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상황인데 미국인들의 비용 부담도 늘고 있다고요?
3: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미국인의 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1일 기준 대이란 전쟁 비용이 375억 달러 들었다면서 의회에 추가 예산 확보를 촉구했는데요. 당시 헤그세스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5: $1.5 trillion is what the president seeks and what we need to defend the country. The members of this committee understand better than most that long-term strategic dominance cannot be funded.
3: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군대 파병과 장비 손실 또 유가 상승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쟁 비용이 최대 60조 원이 들었다고 추산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은 전쟁 비용뿐 아니라 참전 용사가 앞으로 받을 혜택 또 차입금 상환 등 장기적인 비용까지 포함하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10조 원이 넘는 돈이 들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전쟁에서의 군사 비용뿐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2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 는데요.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미국 가구당 $1,000 약 141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군사 비용으로 인해 $250 약 35만 원도 세금으로 더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전쟁 비용이 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이미 끝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AP통신과 시카고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성인의 약 3분의 2는 이란 전쟁이 가치가 없다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3%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슬람권의 핵심적인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튀르키예가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2: 이란에 맞서고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는데 이란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6: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튀르키예 정상이 사우디 메카에서 만나 일명 메카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3국 중 어느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들은 중동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안정을 증진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사적 축이나 종파적 블록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며 핵 야망이나 군비 경쟁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3국의 공동 안보와 집단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이란 전쟁 발발 후 중동 전역으로 번진 무력 충돌에 위기감을 느낀 이슬람 수니파 국가들이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동맹인 미국의 영향력이 흔들리면서 이란에 맞서 안보 결속을 다질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영내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키우는 이스라엘에 대한 견제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들 3국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군사적 움직임이 노골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번 조약에 대해 이란 측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란 의회의 에브라힘 레자에이 의원은 이 조약이 안보를 가져다주지 않을 거라며 과거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했던 것이 안보를 보장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7: 이번 전쟁을 계기로 사우디와 파키스탄, 튀르키예의 협력 구도가 형성될 경우 영내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 취임 이후 한 번도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위독하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협상 타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8: 이란의 반체제 매체 이란 와이어는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내각 인사들과도 전혀 만난 적이 없다면서 이란 정권 수뇌부엔 모즈타바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공습대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바는 이후 대중 앞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치러진 부친의 장례식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모즈타바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고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최고 지도자와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베일에 쌓인 채 끊임없이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면서 미국과의 협상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종 승인권자와 소통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협상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지향하는 강경파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9: They have a fractured system. So there are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want the war to be over. There are also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are crazy radicals who want the war to continue.
8: 이런 가운데 중재국들은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란 내 강경파의 반발로 합의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어제 서울은 38도까지 올라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는데요. 가마솥처럼 달궈진 놀이터와 한강 수영장까지 도심 곳곳을 윤혜리 기자가 다녀봤습니다.
1: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추가 무색할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제 이마와 등 뒤로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뜨거울지 도심 곳곳을 열 화상 카메라로 담아보겠습니다.
2: 점심시간 회사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남녀 불문 양산에 쓴 모습입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본 지면은 빨갛게 달궈져 60도 가까이 치솟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밖에 나오는 짧은 순간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3: 너무 더워가지고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힘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열기가 막 느껴지고 머리도 너무 뜨겁고 막 땀이 막 주룩주룩 나는 것 같아요.
4: 길을 걸어가면은 땀이 뭐 줄줄 흐를 정도이고 아이들은 또 더위를 또 참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야외 활동보다는 주로 실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놀고 있습니다.
2: 그나마 도심 곳곳에서 가동된 쿨링 포그가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줍니다. 시원한 물 한 개가 뿜어져 나오자 화면이 푸른색으로 바뀌며 온도가 17도까지 떨어집니다. 산책 명소인 경의선 숲길은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간간이 그늘로만 사람들이 다니는데 땡볕과는 무려 2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5: 더위를 이기려고 마시는데 이거 마신다고 해서 더위가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완전 사우나하고 동남아보다도 더 더운 것 같아요.
2: 텅 빈 놀이터도 가마솥처럼 달궈졌습니다.
1: 아이들이 좋아하는 원통 미끄럼틀의 내부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철제 놀이기구의 경우 햇빛에 달궈져 이 손잡이를 잡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2: 그네 표면 온도는 무려 60도가 넘습니다. 한산한 놀이터와 달리 한강 수영장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첨벙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어 보지만 온종일 햇볕에 데워진 물 온도는 30도. 미지근하다 못해 온탕처럼 뜨끈합니다.
6: 저 큰 수영장은 진짜 뜨겁다 정도고 여기 뒤에 수영장은 미지근한 정도인 것 같아요. 방학에 아이들이랑 오니까 이렇게 같이 노니까 더워도 신나는 것 같아요.
2: 폭염 속에 4시간 동안 밖을 돌아다닌 취재진의 카메라 온도를 재봤더니 순식간에 67도까지 치솟습니다. 역대 가장 뜨거웠던 입추, 도심을 데운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이 더위 속에 전국 온열질환자 수가 185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 최고치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안심할 수치는 아닌데요.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7: 극심한 폭염 속에 6일 기준 전국에서 185명이 온열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5일 기준 환자도 추가 집계돼 올여름 가장 많은 22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던 추세는 한풀 꺾였지만 엿새 연속 환자 숫자는 세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71명, 서울 43명, 인천 14명 등 폭염이 집중됐던 수도권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여전히 65세 이상 환자가 제일 많은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4천여 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소속된 35만 7천여 명의 근무를 실내로 전환하고 활동 시간도 월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줄어들 거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발생 예측치는 현재 전국이 가장 높은 4단계입니다. 시도별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9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준이 3단계로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수준인 1단계까지 내려가고 수도권도 환자 발생이 한 자릿수인 2단계가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영남 지역은 폭염의 정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위와 가뭄이 기승입니다. 소방관들은 벌집 제거 출동에 농업용수 공급까지 나서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말벌 보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수풀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곧이어 조심스레 꺼내는 건 말벌집. 혹여 벌집 안에 말벌이 더 있을까 연신 살충제를 뿌립니다.
9: 방금 제거한 벌집입니다. 벌집 제거 출동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8: 최근 3년 동안 벌집 제거와 관련한 소방당국의 출동 건수는 77만 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67%가량이 6월에서 8월에 몰렸습니다. 소방관들의 발목을 잡는 것,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벌집을 없애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이지만 몸은 어느새 땀 범벅입니다.
10: 근무하는 내내 항상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동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이니까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8: 소방관이 호스를 이용해 논에 물을 뿌립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말라버린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11: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농업용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8: 시원스러운 물줄기에 타들어가는 농심도 촉촉하게 적셔집니다.
12: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가슴이 탑니다. 지금 막 짓보라기도 한번 잡고 싶은 심정에 제가 행정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8: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과 가뭄. 소방관들은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0: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젖소의 원유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축산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에서 폐사한 가축만 13만 마리가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3: 뜨거워진 축산, 더위에 지친 젖소가 침을 흘립니다. 지붕에는 햇빛을 막는 그물을 덮었고 대형 선풍기와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있지만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축사 전체가 달아오르면서 더위에 시달린 젖소들의 사료 섭취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는 130여 마리인데 덜 먹다 보니 원유 생산량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하루 평균 2,400여 리터였던 원유 생산량이 지난달 2,100여 리터로 줄었고 최근에는 하루 1,900리터대까지 떨어진 날도 있습니다. 40년째 젖소를 키워온 김진걸 씨도 이런 더위는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14: 일어나질 않아요. 소들이 일어나지 않고 침을 질질 흘리고 맛있는 걸 해줘도 소들이 먹는 걸 싫어해요. 30미터 이렇게 5도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사료 흡착이 확 줄고 유량 변화도 엄청난.
13: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6일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가축 피해 신고는 누적 350여 건으로 모두 13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기도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면역 증강제를 17개 시군 축산농가에 사전 공급했고 화성시도 가축 폐사체 처리 비용 등으로 농가 한 곳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뿐 아니라 인명 피해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5월 15일 폭염대책 기간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도 누적 600명을 넘겼습니다. 온열 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가 심한 시간에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인공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예수가 내가 보낸 메시아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받아들여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지금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특히 병 나은 사람들, 그죠? 또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이 성경 말씀,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그 성경을 봐라.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나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많은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을 브링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너희들이 요한도 못 믿겠지, 내가 일으키는 기적도 못 믿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신약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이 있는 곳까지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어두움을 밝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계시죠, 그죠?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알려져 있죠. 이분이 28살 때 이 짜르, 이제 황제죠, 러시아의 황제, 이 짜르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그 클럽 활동을 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 시베리아에 가서 이제 총살형을 당하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잠깐 중간 기착지에서 어떤 여인이 전해주는 성경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얼마 뒤면 총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막 온 신경들이 다 오픈되는 것 같아요. 마음도 정말 가난해지고 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이렇게 이 우리의 양심이나 모든 것들도 굉장히 좀 착해지는 그런 때인데 그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이 점점점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어둡던 감옥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 그리고 얼마 뒤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 사면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총살을 당하기 2분 전에 사면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그가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남은 이 복역 기간 동안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많은 정말 위대한 작품들을 이 땅 가운데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책의 형태로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것을 그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안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생명을 마시는 생명의 그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들인데 성경 지식하면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죠? 막 그렇게 해서 다 외우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주인공인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한 목적이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육신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짭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생명이 담긴 생명의 그릇으로 읽은 것이 아니고 경전으로 그들이 읽은 것입니다. 그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외운 것입니다. 그들의 먹고 살 길을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공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팠어요. 그 결과 그들은 성경의 핵심 내용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전히 마지막까지 남았던 거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중세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중세의 사제들, 요즘 말로 한 목사들이 성경을 그들이 읽을 때 성경을 자신들의 밥벌이 대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세 1000년 가까이 기독교가 엄청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예수님 시절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를 할 때 좀 안타까운 청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들이 절에 가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고 교회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모임에 참석하는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청년부 활동을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임자를 만나면 여지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예. 또 그러다가 영 임자를 못 찾으면 또 떠나요. 그래서 어디 딴 교회 더 이쁜 자매 어디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딴 교회를 갑니다. 예. 이런 목적과 이 동기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참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논산 훈련소,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데가 이제 논산인데, 논산 훈련소에 가면 이제 이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오잖아요. 머리 다 빡빡 깎고, 그리고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들로 하여금 와서 면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죠. 그럼 이제 그때 뭐 치킨도 싸갖고 오고 뭐 바리바리 싸갖고 딱 오죠. 연병장에는 정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다 머리를 똑같이 깎고 다 같은 제복을 입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희한하게 몇째 줄에 누구? 자기 아들은 다 기억한대요. 프랑스에서 어떤 시험을 했냐면 이 베이비들을 다섯 명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녹음을 우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엄마에게 그 소리를 들려준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엄마들이 자기 베이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기적이 일어난대요. 다 알아듣는데요. 예. 내가 정말 무엇에 애정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왜 이 성경을 읽느냐,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엉뚱한 곳에 인도하기도 하고 바른 곳에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오늘 무엇을 찾아서 오늘 예배당에 왔느냐? 여러분 중에는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 삶의 문제를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많은 갈등과 혹은 갈증과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핵심을 붙들지 못하면, 아니 어쩌면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이 핵심을 여러분들이 붙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것인지도 몰라요. 저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그분을 다시 생각하라고, 그분께 다시 돌아오라고, 그분으로 다시 먹고 마시는 그 행복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저에게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라고 그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토픽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좋아하는 설교의 토픽, 축복, 할렐루야, 그죠? 뭐 은혜 받는 거, 축복, 그 다음에 형통하는 거, 내 삶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촥 갈 수 있는, 예? 그런, 또 하나 삶이 어려우니까 위로받는 거, 그죠? 이런 그 탑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딴 교회 갈 때는 그런 탑픽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밖에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요구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설교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정말 귀가 솔깃하는 그런 토픽을 두고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달라고 요구를 할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질문합니다.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소리로 창조. 그분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격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긴 거예요. 없던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는 인간의 소리와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어요. 잠자던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깨는 방법, 일어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소리,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인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며 내 안에 참 안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눈물의 여왕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영을 보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기도 하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내 본질인 영혼에게 참 생명을 던져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질인 영이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설교하고 예수를 설교할 때와 그 이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지혜, 그런 것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요, 설교자도 설교하고 나면 굉장히 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나서는요 굉장히 참 정말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팠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기적의 떡을 먹고 얼마나 환호했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떡을 먹인 이유는 진짜 떡인 너희들의 본질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나야. 내가 메시아야. 나야. 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요한복음 보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지금 떠나가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바로 그 우리의 본질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싫어해요. 식상하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묻든지, 왜 예수님을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미 영적으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 위에 있는 더 고상한 지식으로 나에게 깨우침을 주거나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목사님의 수준을 조금 높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 더 고상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안 했을 겁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이면 당대의 석학입니다. 그가 섭렵하지 않은 학문이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그야말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알았던 모든 철학과 모든 수사학과 당대의 최고의 지식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처음에는 해로 여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가 아니고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해로 여긴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것보다 더 고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도 거의 자기의 유언 같은 말씀, 베드로 후서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십시오. 베드로가 부탁했던 건 뭐냐면 더 많이 예수를 파라는 거예요. 예수를 파고 파고 파고 그 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앞에 달려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성경인데,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식상한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를 참석하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뭔가 내 삶의 보탬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듣고자 하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나에게 요즘 감동이 없는 시절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라도 내가 좀 눈물을 찔끔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여왕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 그룹들 모임들에 가면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사는 비결, 비법,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가,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인생을 사는 지혜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느냐? 이 말씀이 왜 떠올랐냐면, 여러분 누구 만나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오늘 오셨습니까? 이 질문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이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본질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주는 행복과 그분이 주는 그 기쁨,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다른 레벨의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그때 우리에게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게 뭐였습니까? 알사탕 하나? 그죠? 눈깔 사탕 하나가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물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그죠? 그게 청소년 시절이 되니까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됩디까? 아니겠죠. 그죠? 쾌락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쾌락 위에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정신적인 기쁨, 뭐 사랑도 차원이 있어서 뭐 플라토닉 러브래나? 그러면서 육체적인 그 사랑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이 더 또 고퀄리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영생이 주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그 맛을 아시는지요? 그 맛을 아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식상해진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지겨워진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벌써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나 깨우지 말라, 나 내비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예수에 관한 말씀, 예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다른 요소로 믿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예수께 나가야 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얻으러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누구도 생명이 여기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보기 때문에, 고집 피우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못 믿고 계신 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유일한,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신 분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사모합시다. 늘 예수를 바라봅시다. 세상 즐거움과 행복, 세상 것이 아닌 예수의 것,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인생에 날개가 달립니다. 할렐루야. 날개 달고 싶지 않으세요? 전 날개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디오피아에 가는데 5월 달에 제가 가면은 분교를 한 군데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분교를 가는 데가 7시간 걸린대요. 근데 비포장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5월 달쯤에 비행장이 하나가 완공이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괜찮겠다, 왕복 14시간이니까, 그리고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나이 연세 드신 분들도 좀 가기 때문에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행장이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아주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14시간을 30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14시간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아무리 젊은 저라도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날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여러분, 비행기 날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신답니다. 자, 우리 그 날개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신명기 32장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날개 위에다가 그들을 올려놓고 그들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0: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투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UBM 처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에케부 결과로서 한면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주 에케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서 뭐뭐뭐뭐 하면, 그러니까 뭐뭐뭐뭐 하면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앞에 뭐 원인,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에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또 배운 게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 전에 경과라는 게 있고, 중간 과정이죠. 그죠? 경과라는 게 중간에, 그리고 결론, 이게 나오잖아요. 결과로서가 되는 거죠. 오늘 에케브에서 무슨 결과를 이야기하냐, 제가 지금 원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인이 나와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12절부터 이번 주 본문은 11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중간중간 잠깐잠깐 또 말씀을 볼 거예요. 자, 7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아멘. 아, 또 저렇게 네 히브리어를 적었어요. 네, 저거 읽어라. 그러면 한참 헤매잖아요. 저도 헤매거든요. 모음이 있어야 외워. 읽어요 또. 그런데 밑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그래도 살짝 저 위에 히브리어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하야, 에케브, 티슈메온, 엣, 하미슈파팀, 하엘레, 우시 슈마르템, 바 아시템. 네, 앞에 이제 이렇게 슈마르템.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켜 행하면, 지키고 행하면. 여러분들 이게 좀 다른 걸 느끼십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지키는 거나 행하는 거나 틀려요. 단어 자체가 틀려요. 네,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이 샤마르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싸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베하야를 이야기했죠. 베하야는 from 뭘까요? 하야예요. 하야 동사에서 온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단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케뎀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 샤마르템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와, 생각 있죠, 우리 생각, 너희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나? 영혼육이 있어요, 그렇죠? 영은 완전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죠? 육은 세상의 세계예요. 혼은요, 중간이에요. 영과 육, 생각은 어느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 생각이 영의 영역에 속한 생각이고, 혼의 진짜 육에 속한 그 혼,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샤마르, 지킨다, 이거는요, 영의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키다, 그 지키는 건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지난주에 히트파일 동사 얘기했잖아요. 베에트 하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나의 기도? 나의 혼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아니, 영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여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자, 여기에서 샤마르,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무슨 말이냐 하면, 지킨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관찰하고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싸, 이거는 내가 육으로 행하는 단계예요. 우리는 막 영적으로 뭐, 아, 그러면 주님의 생각, 말씀 묵상하면서 막 주님은 이런 뜻일 거야, 네, 이거군요 라고 하고 진짜 바르게 깨달았어요. 내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바르게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그냥 거기에서 딱 머물렀어요. 오늘을 에케브는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계속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해. 이번 에케브, 요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지켜 행하라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언더라인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 이번 주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신명기 끝머리까지 갈 때까지 한번 여러분들 그걸 언더라인 해보세요. 모세의 신학이에요. 모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감찰하고 관찰해서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으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아싸 하는 거예요. 나 아싸, 아싸. 자, 아싸 해봐요. 아싸.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나세 베니시마. 뭐였어요? 행하고 듣는 거였어요. 순서가 듣고 행하는 겁니까? 행하고 듣는 겁니까? 행하고 듣는 거예요.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벌써 이미 행하고 듣는다라는 거는요, 여기 샤마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먼저 감찰하고 관찰해서 그것이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거요, 뭘까요? 그러면 나세 베니시마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것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자, 베하야는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언제? 케뎀.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배하야 하셨는데 케뎀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존재와 나의 부르심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배하야 그 존재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 그 모양이 내 자녀, 내 자녀, 내 자녀. 지금 모양이 정말 아닌 것 같아. 야, 아직도 멀었다.
또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하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과정 중간중간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와 중간을 봐요. 아유, 옛날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이래. 근데 그 지금도 이런 것이 미래 어느 그 시점 저기 거기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부분 알 수 없어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해요? 네, 내가 뭉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 없음이라니까요. 순종이에요. 자, 샤마르템, 아까 샤마르템, 그 다음에 아시템. 템은 뭐냐면 너희들, 맴 하면 뭐예요? 복수잖아요, 그죠? 너희의 복수형. 너희, 지금 너희가 지키면,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이 행하면 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하시겠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지키는 것. 지키는데 뭐예요?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막 하는 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거부터 해야 돼요. 생각 없이 말했네. 여러분들 그거 가능해요?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내 안에 이미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이 툭 나온 거예요. 그 시간에는 무심코 말했다고 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말이 무심코 툭하니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키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그거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미슈파팀, 하 미슈파팀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위에 판단의 법도, 법규예요. 하나님의 법. 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윤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자, 원인. 결과가 나오려면 그 하나님의 법규, 윤리, 법도, 이것을 지키고 지킨다.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에 생각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데, 아, 저를 용서하라 그래요. 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라니? 용서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내 몸이 행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아, 진짜 내가 뭘 했는데? 그런데 뭘 용서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잖아요. 제가요, 죄송해요. 제가요, 당신을요, 시기하기도 하고요, 질투하기도 하고요,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요, 제가요, 용서할게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했는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거 말해야 돼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더 열받았어요. 더 열받아가지고, 정말 당신이 그랬단 말이야! 용서 못해! 뭐 이랬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그냥 나 용서해줘, 하나님이 용서 빌라고 했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일단 한 발을 물러서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가는 거예요. 한번 했으니까 하나님 하기 싫은 거 했는데요, 저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난저 했으니까 그만둘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싸예요. 우리 생각은요, 배하야 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배하야 해 놓으신 것, 거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요, 생각의 가치도 없어요. 나 중심의 생각, 내 가치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 형성되어지는 가정에서, 정말 학교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래서 형성되어진 가치관이 있잖아요.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네, 바뀌어져야 돼요. 내 세계관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나의 말도 바뀌어야 되고 나의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에케보 2번 에케보 결과로서 네 에케보 에케보는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하지 않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오, 네네네 오 맞습니다 네 옳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깨달음과 그 뜻을 말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다 야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야곱은 가장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자기 말을 하지 않는 자예요. 야곱과 반대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쌍둥이 형제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스스로 높이는 자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에서 부분에 아 저기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식구들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가면서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형한테. 그럴 때 형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 많다. 스스로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적은 자라고 얘기, 작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에서는 나는 스스로 높아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에서는 절대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작다. 적다. 자, 싸웠어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네. 세상적으로는 큰 자가 이기죠.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누가 이겨요? 작은 자가 이겨요. 주님은요. 우리 보고 작은 자라고 부르세요. 숫자적으로 적다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작다라고 말하는 것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 에케보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볼게요. 네, 거기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채소밭에 물을 대듯 내 발로 물을 대거니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또 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볼게요. 지금 모세가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죠? 어느 백성들? 2세들에게. 1세는 지금 다 죽었어요. 남아 있는 사람 누구?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그죠?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갈 거다?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그런데 가서 그냥 객으로 살 거다? 아니고 여기 뭐라 그래요? 소유할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게 될 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무엇과 같지 않다? 이집트 땅. 이집트 땅이 어디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그 소유할 땅, 그곳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누가 이들을 이끌고 갑니까?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이끌고 가지 않아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다? 예수아다. 자, 너희가 소유할 그 땅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4번이에요 4번 너희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2절에 볼게요.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땅 보살피는 땅 여기에 자 조그만 글씨로 써놨는데요. 에레츠 아쉘 야후 엘로헤이카 도레시 오타까지 여기 밑으로 뚱 내려가 버렸어요. 오타 에레츠 뭐죠? 땅이에요. 자 야훼 여호와 엘로헤이카 하나님 지금 두 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주 여호와 내 하나님 지금 반복되어져 있죠.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강조에 또 강조예요. 꼭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께서 뭐 한다고요? 지금 도레시라고 나오고 있어요. 도레시 지금 우리는 보살핀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요 다른 성경에는요 쫓아다닌다라고 나와요. 자 원은 다라시예요. 다라시에서 나온 단어예요. 도레시가 자 볼게요. 내가 여러분들 사랑해보셨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그래서 쫓아다니신 것 보살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 소유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누구 그 땅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그 땅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네, 하늘과 땅의 통일. 우리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0: 12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인데요. 쭉 한번 읽고 저기 말씀 나눌게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서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또 너는 내 집에 문기둥과 내 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아멘, 아멘, 아멘. 네, 지금 우리 아까 이번 주에 11장 25절까지 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7장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왔는데 9장, 8장, 9장은 이야기 안 했어요. 읽으면서 지금 여기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쉐마 이스라엘 그 부분에, 그죠?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네. 자, 9장에서는요, 요거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 9장 10장 11장을 읽었기 때문에, 네, 9장에서는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보면 지키고 행하면이라는 말이 또 계속 나옵니다. 그 땅은 부족한 땅이 아니다. 그 땅에 가서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거기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느글느글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을 다 없애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얘기가 9장에서 나와요. 10장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또 뒷부분 읽었지만 십계명 두 돌판 이야기가 또 10장에서 나옵니다. 지금 11장에 온 거예요. 11장에 와서 쉐마 6장, 신명기 6장 이야기가 다시 또 한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목표. 아, 들어왔어. 할렐루야. 끝!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장에서는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16절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뭐가 있을 거다? 속임수가. 16절, 11장 16절 보여주세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 네.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 가운데에 너희를 돌이켜서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거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한다?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그 다른 신에 경배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 어떻게 스스로 너희 스스로 그 땅에 들어가면 조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자, 17절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그 장면을 보신다면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막그 진노가 그냥 진노해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막 끌어올른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가, 그 질투가.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 조심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스스로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18절에 우리 쉐마에서 나온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말, 입에 말을 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마음,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손에 매래요. 손에 매면 여러분들 이렇게 발을 몰래면 굳이 눈이 발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손은 환하게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얼굴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걸 좀 많이 하죠,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손에 매라는 얘기는요, 너 눈앞에 맨날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메어 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에, 이손 가운데에, 너의 행동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손에 메어서 그걸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눈 사이에, 미간에 붙여서. 이거는 뭐예요? 네, 생각이에요. 머리잖아요, 머리 지금. 그리고요, 또뭐 하나 있을까요? 눈이요, 내 눈이요,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본대로 행하잖아요. 본대로 배우잖아요. 여러분 어저녁에 뭘 보셨어요? 어제저녁에 뭘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꿈 가운데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생각과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고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본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본대로 행해요. 우리 아버지가 행하시니 내가 행한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행한 거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눈 사이, 너희 눈 사이 미간에 붙여서 이마에 표로 삼으라.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보는 것을. 네. 그 다음 우리 21절 볼게요. 19절 20절 뭐 그렇고요. 21절에 자, 땅 위에 있는 하늘.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에케브의 결론이에요. 자, 하샤마임이 뭐예요? 하샤마임 하늘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 위에. 네,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 하레츠 땅. 자, 개역 개정을 보니까 저 알을 뭘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덮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땅을 덮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 땅 위에 하늘이 있어요. 맞죠? 하늘이 땅 아래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 표현과 땅을 덮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21절 다시 읽을게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 같이 되리라. 덮었다. 여러분, 잠잘 때 이불 덮죠. 아, 잠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 네, 잠잘 때 이불 덮어요. 그죠? 덮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불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 닿았어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차내지 않는 이상. 그죠? 하늘 땅 위에 하늘. 하샤마임 알 하레츠. 이거는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덮으신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내 땅이다.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 가운데에 언제나라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그냥 한 세대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 그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하늘을 덮으셔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내려오신 이유는요. 이 땅이 하늘과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연합, 유나이티드. 네, 연합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진 것.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 에케브 가운데에, 그리고 이 한 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케브가 결과라고 그랬어요. 무엇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한 땅 그리고 긍휼을 베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이에요. 에케브 야곱으로서 네,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내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 생각, 이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샤마르, 슈마르템, 아시템. 슈마르템, 샤마르와 아싸예요. 네, 템 빼버리고요. 그러면 원어로만 우리 머릿속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였죠? 샤마르, 아싸. 샤마르와 아싸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의 지침이 되어주시길 또 바랍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 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커먼웰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성숙과 행동 양식은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한 사람의 비전의 크기와 인생의 크기는 그가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크게 알고 있으며 믿고 믿느냐에 따라 그것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세계영광선교회 임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세상에서도 금메달 받은 선수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기의 삶은 이제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존경의 대상이고 나라의 위상을 높였고 큰 공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 경기장에서 잘 싸워 승리한 성도는 잠깐이 아닌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식구들, 즉 하나님, 천사들 모두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은 벌써 천국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거룩한 선수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의 부름받고 선택받아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으면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경기장에서의 경주를 금메달, 즉 금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를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복장을 갈아입는 것처럼 옷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언행심사가 바꿔지고 천국의 선수답게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바꿔줘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코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할 때 훌륭한 선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세요. 이게 바울사도가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우리한테 우리 후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가 며칠 전에 자기를 속상하게 한 이런 과거 그런 기억 같은 거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훈련받는 과정에서도 자꾸 과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나는 어릴 때 뭐 불행하게 자랐는데 어쩌 우울한 생각 뭐 무슨 뭐 누굴 용서하지 못한 생각 이런 것이 머리 꽉 차 있으면 이 사람은 아무리 체력이 훌륭하고 정말로 아주 운동선수로서의 모든 아주 잘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연습해도 진전이 없습니다. 왜? 생각이 자체가 과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닷줄을 끊어버리세요. 과거의 닷줄을 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닷줄도 끊어버리세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또 과거에 실패했던 그 쓴 기억도 다 끊어버리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운동경의 선수들은 어제 일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 이 순간에 앞에 있는 금메달만 바라봐야 돼요. 금면류관을 넉넉히 받을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사도 좀 받은 것 같은데 불구하고 왜 승리 못할까요? 과거에 집착했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 과거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번뇌와 고통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마라톤 또 있을 텐데 마라톤 선수가 무거운 짐보따리를 등에 지거나 머리 이고 뛴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홀가분하게 다 털어내고 자기 몸만 가지고 뛰어야지. 오늘 여러분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문제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크고 작은 문제 할 것 없이 다 내 앞에 내려놓고 너는 가벼운 마음으로 앞만 보고 달려라. 할렐루야. 무거운 짐 가운데는 죄책감 같은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 운명시에 빨리 오지 못해서 도착해 보니까 벌써 어머니가 운명했다고 자기는 불효자라고 맨날 자기를 자꾸만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청산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료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법정에 찾아가서 내가 어제 누구를 해쳤습니다 또는 뭐 어쨌든 간에 누구를 죽였다든가 누구를 해쳤다든가 하는 걸 만약에 자백했다고 해서 세상 법정에서 아 당신은 이렇게 양심이 고우니까 무조건 무죄다 이렇게 하는 세상 법정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자백을 하면은 조금 형이 낮아질 수는 있어도 그날부터 가서 잡아 갇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이 자백하면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또 그 죄를 거듭거듭 짓지 않도록 죄의 뿌리도 뽑아주시고 면역력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죄를 털어버릴 수 있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0절로 13절까지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 여러분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을 했으므로 안심하고 다른 데 가서 고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고하지 말고 은밀하게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면서 범치 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치 않을 만한 능력도 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예수의 보혈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미워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라 그럽니다. 마음속에서 미움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미움이 들어있는 한은 내가 네 심령을 내가 주장할 수가 없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과 같은 것인데 이거는 마귀와 통하는 겁니다. 미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심령 속에 마귀가 충만하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도 한 맺혔다 하면서 그걸 갖고 있지 말고 다 털어버리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 나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코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과거의 실패를 다시 되새기면서 나는 무능자야 나는 또 하면 또 실패할 거야 이러한 두려움 뭐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여러분 마음과 육체의 힘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나는 수많은 중환자들을 주님께서 고치는 걸 보았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종이 기도할 때 며칠 못 산다 또는 몇 달밖에 못 산다는 암 환자들이 수없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은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요, 누가 또 암으로 돌아가셨다면 그 소식 듣자마자 그날 밤 두려워하면 아주 어김없이 그 증세가 자기한테 와요. 그 또 달려와요. 그 두려워했느냐고, 두려움을 질병에 대한 공포를 부리라고. 그리고 기도해주면 또 감쪽같이 났고요. 그 재발한 것이 아니고 마귀와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증세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 그 증세를 아 내가 병이 재발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병의 뿌리가 다시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모든 두려움은 나를 낭패시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제 두려움에서 해방됐습니다. 주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청산하라. 물론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만 겸손과 열등의식, 비겁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겸손은 해야 되지만 열등의식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이것이 없다, 나는 이것이 지식도 없다, 재산도 없다, 얼굴도 못났다, 재능도 없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주저앉아버리면 아무도 그 사람은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열등의식을 탁탁 털어버리고 좌절감을 벗어버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 줄 아.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그날부터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어요. 아주 특별히 콜링받은 백성들이, 특별히 초이스받은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은 자기 혼자 기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이,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가는 죄책도 들 때가 있어요. 친자식이기 때문에 서자나 다른 사람의 자식은 참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하든지 하나님 걸 뭐 제대로 안 내든지 뭐 말과 행동이 말씀에서 어긋나든지 참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정말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회개도 시키고 가는 채찍도 드리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고 가벼운 믿음의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를 다 청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앞만 바라보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도시에서 희망의 땅으로 인도했던 아브라함처럼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영원토록 복된 삶을 온전히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멸류관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실까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바라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은 의의 길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희망이 있고 또 참 기쁨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바는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천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할렐루야. 잠자는 시간까지도 합쳐서 24시간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정립할 때에 여러분 올바른 푯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운동 경기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코치하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서 내 손을 붙잡고 막 같이 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또한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통한 치유가 있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고 주님은 이미 과거 완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중에서 빌라도들에서 마흔에서 하나가만 매를 맞으신 그 채찍 맞으신 공로가 여러분을 치료한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또 미리 65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온전히 푯대로 바라볼 때 그 속에서 대속과 축복과 승리와 부활과 영생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우리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은 저주의 가시관을 쓴 것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속량하셨다. 저주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신다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참합니다. 저주받으면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은 노시 되고 아무 산물도 나지 않아요. 영육간에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이 컬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죄종들을 잔악하게 정말로 그렇게 순교시킨 그 북한, 오늘 북한에 어떤 저주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덜컥덜컥 살기 힘들다고 막 자살하는데 그 사람들은 큰 실패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인 것에 있게 하리라. 영생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아무리 제가 외쳐도 여러분 마음에 안 닿을지 모르지만 그날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야 내가 예수 믿기 잘했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잘했구나.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 봉사하길 잘했구나. 이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게으른 개인과 민족은 가난과 망하는 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부지런히 믿어야 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 가서 배우라고 했어요. 금메달리스트들이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부지런히 연습했을 것이며 또 경기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그와 같이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열심이셔야 된다. 항상 신령한 양식을 부지런히 잡수세요. 운동 경기, 운동 선수들은요, 용량 부족 걸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강건하기 위해서 영양식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로 끊을 거, 육신에 해롭다 그러면 다 끊어버리고, 그렇죠? 정신적으로 해로운 것도 정신에서 빼버리고. 자, 이제 모든 것에서 강건하게끔 자기를 잘 보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 경기장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신령한 양식을 매일 잡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덜 읽고 하나님 말씀 아니고 TV 앞에서 무슨 연속국이나 보고 앉아있으면 세상으로 머리가 흘러가면서 첫사랑은 다 도망가버리고 괜히 쓸데없는 그 연민의 정 때문에 누가 무슨 누구하고 뭐 좋아지 되다가 이혼했다 슬퍼 엉뚱한 시간 낭비하고 앉아있어요. 첫사랑을 왜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리면 금메달리스트는 고사하고 갔다 가면 천국 문 앞에서 문 닫혀서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서 허기증 걸리지 않도록. 허기증 걸리면 걸어가다 넘어져요. 뛰는 건 고사하고 걸어가다도 넘어져요. 영양 섭취를 매일같이 신령한 양식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석장 이상 다섯 장 이상 읽은 날은 아침에 읽든지 하든 읽은 날은 몇 시간 동안은 그게 뱅글뱅글뱅글 돌아가요.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못 읽은 날은 벌써 그 사이에 이게 엉뚱한 세상 것들이 막 나를 점령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호흡하고 운동하듯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는 사람이 기도만 많이 하면요 헛것이 들어와가지고요 사탄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신비주의자가 되고 은사도 받았다는 게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은사 방언도 마귀 방언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끈이 서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은사도 바른 은사 받고 여러분의 심령이 아주 성령 충만해가지고 능력이 함께 임하시는 여러분 될 때에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목사님처럼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Holy Spirit. 이렇게 뭐 우리나라 사람이 할 필요 없지만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께 오늘도 나의 삶을 다 맡기겠습니다. 시간 성령님께 맡기세요. 더군다나 중대한 누구하고 만남이 있다든가 중대한 회합에 간다든가 중대한 일을 앞에 놨을 때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내 힘 가지고는 이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계속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훈련 과정 속에서도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참았겠어요. 단체 훈련 받을 때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심지어는 애인과 가서 좀 놀러 다니고 싶고 하지만은 훈련 받을 때는요 맹훈련 받기 시작을 하면요 다 차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거기서 또 면류관까지 받으려면은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인내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야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거의 천국문 앞에 다 간 사람이 털썩 주저앉아갖고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되는 거지. 뛰어가는 길에 장애물도 있어요. 장애물 경기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아버리면 그것을 끝납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방해꾼이 있을지라도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꽉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천성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라고 거듭거듭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에 보면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가나안성 들어갈 때요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일곱 성을 점령할 때에 얼마나 정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정말 많은 성들의 거기 아주 굉장한 왕들을 다 물리치면서 그 땅을 점령할 때 이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백성들이 같이 거기서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났지 만약에 여호수아가 연약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수백만이 광야길을 40년 걸어왔지만 도로 거기서 다 패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러분 기왕에 믿었으니 우리가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는 못 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그분들의 그 믿음을 본받겠다고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 지금까지 세계영광선교회 임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례 플래너 조 마리아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먼 미래를 위한 퓨처 플래너 조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제 살아생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도 자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 딱 돌아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아, 이럴 때 묘지라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묘지에 대한 많은 어떤 애착이라든가 묘지를 정말 구입을 해서 매장을 이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가장 안 좋은, 이제 가장 안 좋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 LA 내가 거주하는, 제가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타주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살아생전에 함께 모시고 있어야 되고 함께 이렇게 자주 찾아뵀어야 됐는데 그런 기회가 저는 없었던 거죠. 비행기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가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죠. 아, 조금 이렇게 살아계실 때, 물론 이제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이제 그 양로원을, 요양원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그 참 그 환경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 이제 물컵에다가도 이제 이름을 일일이 다 써가지고 이제 그 물컵으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 컵으로, 스티로폼 컵으로 이제 물을 드셔야 됐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모시지도 않으면서 이런 그런 어머님이 계신 이런 환경을 탓할 수는 없었고요. 또 식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환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건강한 음식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맛도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이제 영양의 그런 그걸 다 계산을 해서 이제 뭐 맛있는 이제 나름대로의 이런 영양가 있는, 영양가가 높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음식 프로그램을 이제 맞춰서 이제 음식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어느덧 내 나이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아파트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내가 홀로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못 일어나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게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먼 훗날, 아주 늦게, 언젠가는 내가 죽을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또 죽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랬을 때에는 이제 그 많은 정신적인 혼돈이라든가 또 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남은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받아야 될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 또 경제적인 이런 다양한 매장을 해야 될 것인지, 화장을 해야 될 것인지, 또 납골당을 화장을 또 이제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데, 과연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또 그 납골당을 또 어디에다가 사야 되는지,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다 결정을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힘들죠. 그래서 이제 장의사에서 이제 유족분들,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한 80% 90% 준비가 안 돼 있는 가족일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어떤 분노라든가 화도 많이 나고요.
이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정말 아이디어가 없는 분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감당해야 될 이런 엄청난 비용들을 뭐한 3만 불을 갑자기 3만 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며 이제 거의 많이 이제 많은 분들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허탈감도 있고 또 정말 불만족스럽고 또 아주 슬픈 데다가 더 이제 그런 처리해야 되는 많은 상황들이 정말 기분 나쁘게 이제 이 장례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 속에서도 슬퍼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럴까요? 정말 슬퍼할 수도 없는 다양한 이런 일들이 곳곳에 요소요소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그 묘지에서 이제 그 묘지에 이제 장의사에서 서비스가 끝나고 이제 하관식을 하려고 이제 묘지에 오면은 묘지에서는 이제 그 윗네스 피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서비스가 하루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대형 묘지 같은 묘지 측에서는 뭐 하루에 뭐 많게는 40에서 50 케이스 또20 케이스, 20 패밀리 이렇게 굉장히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윗네스 피를 내시는 가족들은 빨리 달려와서 얼른 이렇게 일을 해주는데 그 윗네스 피를 이제 아깝다기보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이제 뭐 400불 이렇게 뭐 낼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죠. 돈이 정말 저부터도 이제 어머니 묘지 사드리고 싶었는데 묘지를 사드릴 수 있는 이런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묘지를 못 사고 그냥 화장을 해서 이제 그냥 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이제 지금까지도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어떠한 그런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 내가 나의 그삶 속에 그 마지막 그 정리라든가 마지막 어떻게 그 사후에 매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 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이런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가장 쉽게 또할수 있는 게어 그냥 내가 죽으면 바디 도네이션 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제 무료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바디 도네이션도 수십 장 여러분 사인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거 다 읽어보신 분 거의 없으실걸요?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영어도 모르는데 그거를 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읽어보고 이제 사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유지하기 위해서 드시는 약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병을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열심히 챙겨서 잡수셔야 되는 이런 그런 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약 이름 같은 것도 다 이제 꼼꼼하게 이제 적어놓고 이제 제가 이제 저를 예를 들면 이제 어디 병에 이제 아파서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약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내 장기를 도네이션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그분들이 제 장기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렇게 장기 기증이라든가 이제 시신 도네이션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하시는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뭐 six weeks 있다가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는데 이제 뭐 체중이 많이 나가면은 또쓸 수가 없고 이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다시 가족들이 모시고 와서 이제 장례식을 이제 치렀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 내가 장기 도네이션이다든가 바디 도네이션을 하면 100%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물론 이제 가족이 없거나 장례식도 필요 없고 올 사람도 없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런 그 필드에서 직접 이제 사례를 이제 많이 지켜보면은 혼자 사시는 분일수록 인간관계 굉장히 좋으시고요. 오히려 부부가 있거나 자녀들이 많거나 이런 분들 장례식보다 더 많은 분들, 친구분들, 또 사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커뮤니티 리더들도 많이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지막 이런 장례식 할때다 이제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뭐, 아, 죽으면 뭐알게 뭐야. 내가 뭐 그냥 아무렇게나 뭐 그냥 바다에 뿌려.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많은 이제 어떤 분은 굉장히 그 유명하신 한인 분이신데요. 그분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사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셔가지고 이제 대대로 이제 몇대 이제 증손이셨나 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대로 이제 그 집안에 그게 이제 있습니다. 그 우리가 물건처럼 뭐그 밸류가 얼마 나간다 이제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분들의 그 패밀리 그런 풍습이라든가 그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그 집안의 그 풍습 또 어르신 조상님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가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풍습으로 마지막 이제 뭐 증조 할아버지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런 어떤 역사 같은 이런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 패밀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나 이제 그 사랑하는 분들의 그 가족들한테 우리가 이제 미리 건강할 때그 사후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우리가 건강에도 이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생전에 잘 살다가 이야기도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막 이제 병원에 아파서 들어가면은 뭐막 코에다가 뭐 옥시전 달고 뭐 입에다가 뭐 호흡기 달고 이러면은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는 거죠.

0: 진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미리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을 걸.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있을 때 하시는 이런 죽음 준비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존엄성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배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그 정신적인 그 고통을 이제 감소시켜 주는 거죠. 물론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정말 작은 비용으로 모든 것들을 뭐 예전에 어떤 분은 이제 묘지도 700불에 사놓고 또 묘지에 들어가는 거뭐 비석 200불에 사놓고 뭐땅 오프닝 클로징 뭐 이런 거 250불 뭐 엄청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싹 이런 거를 패키지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벌써 93세신데요. 굉장히 건강하세요. 물론 뭐 운전 다 하고 다니시고 뭐 묘지도 뭐 57년인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정말 그런 분들 보면은 와, 정말 그 옛날에 이분들은 정말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프로퍼티 뭐 집이라든가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을 그때 벌써 50년 전에 이제 그걸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러시는데 이제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그 조부모님들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대대로 다 이런 거를 내리 이렇게 배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부모님들을 대하는 이런 에티켓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면에서도 이런 대화를 저도 뭐 우리 아들 굉장히 질색팔색을 하고 뭐 이야기도 못 꺼내게 했지만 이제 직업상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면서 저 자신부터도 이렇게 아, 죽으면은 뭐가 무슨 소용인데, 죽으면 이제 미리 이거를 죽기 전에 다 이렇게, 선행도 베풀어야지, 그게 이제 대대로 이렇게 축복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이런 자녀들에게 이러한, 그러니까 부모님인 70세, 80대 대신 우리 부모님인 나 자체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더 모르죠. 특히 또 이제 미국에서는 같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3대, 4대 이렇게 다 같이 살지 않잖아요. 뭐 자녀들도 이제 다 크면 나가서 살기 때문에 정말 그 어쩌다가 저나 자녀분들이 오면은 아마 여러분들을 하던 일다 스탑시키고, 오, 그리고 엄청 반가워. 그러고 이제 막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그 회장님께서 중요한 그 미팅 중에 이제, 따님이 전화 오시니까, 전화를 주니까, 얼른 이제 다 회의도 스탑을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물론 이제 인간적이신 그런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많은 그 어떤 약점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저는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로서 당당하게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과정 중에서도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했고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거는 부모로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묘지 준비, 이런 장례에 관한 이런 준비가 없이 돌아가실 때에는 잘 사는 자녀들일지라도 사실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면 정말 바쁘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나가는 자녀분들 두신 그 부모님들은 특히 이제 스스로 더 이런 죽음 준비 더잘 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병원에서 그런 스케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케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있어가지고 부모님 그 장례식 못하신 선생님도 실제로 있었고요. 또 어떤 수술 그 시간 막 1년 전에 다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없고 또그 선생님만이 이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종종 이제 자주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부모님께서는 이제 아드님, 며느님이 다 이제 굉장히 바쁘신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당신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 바쁜 아이들에게 하나도 신경 쓰고 싶게 하지가 않으신 거죠. 이렇게 부담을 주기가 싫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그런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은 정말 노후에도 걱정 없고 또 우리가 적어도 죽을 때까지 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준비도 안돼 있고 또 이제 요즘에는 또 화장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거 화장하면 화장 비용 뭐 얼마나 가겠어? 그냥 그때 가서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바쁜 아이들의 그런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준비 없었을 때에는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복잡한 그런 과정들을 다 이제 아이들이 또 아이들이 출장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출장 다녀올 때까지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에 자녀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어떤 케이스는 아주 추운 겨울에 비행기가 못 떴어요. 한국에서 여기 미국에 LA에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계획이나 이게 사람의 그 우리의 그삶 속에서 어떤 이런 시간과 이런 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리가 정말 그 스트레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스트레스 생길 일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해소를 시키고 미리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 모든 것은 이제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좋은 일이고 또 좋은 일도 나쁘게 생각하면은 이제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들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I'm okay.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말이 통하는 그런 친구분들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고 여름에 팥빙수라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제 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그 시간을 보내는 것도 지금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웃게 하는,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스스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고 또 이렇게 실천해 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내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행복한 한주 되시기를 기도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장례 설계사 조마려와 함께 하셨습니다.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987-0736, 310 지역 987-073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하시겠습니다.
1: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일 국민에게 배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내가 서독에 가서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쓰고 또 두 가지의 노동을 하여 꼬박꼬박 저축을 해온 일을 어떻게 알고 대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독일 국민들의 근면함과 소박함 그리고 정직함을 높이 칭찬하면서 우리 국민도 세계 인류 국가를 세우려면 그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먼저 어느 누구도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을 게르만 민족에게 배우자고 외쳤습니다. 6년 동안의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이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닥치는 대로 일하는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보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가정집은 물론 상점에 유리창을 닫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신문 배달까지 하는 것을 매일 볼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나는 독일 사람들이 또 길거리에서 성냥 한 개비로 6-7명이 모여 담뱃불을 붙이는 광경도 자주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집안에서나 바깥에서 신문이나 책을 읽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토록 물질과 시간을 아끼는 국민이라는 것을 독일에 가기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그런 일을 배우고 싶었고 또 부러워하였습니다. 나는 검소한 생활을 하는 독일 사람들에게 배워 비싼 영국산 비옷이나 독일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사지 않고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만 사서 쓰면서 지냈습니다. 그 무렵 독일 국민들이 자랑하던 구룬딕 스테레오 라디오는 하도 인기가 있어서 애국인 광부 거의 모두 사서 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자주 오는 영국이어서 런던 포그라는 레인코트가 인기를 보고 있어서 즐겨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광부 중에서 상당수가 이 라디오와 비옷을 사서 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독일에 살면서 독일 국민에게 배운 또 한 가지는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낸 상품을 애용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는 생활 태도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애국적인 정책을, 경제인은 경제 건설에, 근로자는 기계와 씨름하면서 밤을 새우며 지성인은 재기 곧 거듭 일어서는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나는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 국민이 문명의 그늘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뒤지고 있었던가를 서독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어프랑스 전세계를 탄 우리 광부들은 수세식 화장실 사용법도 몰라서 서서 대변을 누웠는가 하면 화장지를 빼 쓸 줄 몰라서 신문지로 뒤를 닦기도 하였습니다. 또 광산에서 식료품을 골라 먹지 못하여 걸린 기생충 때문에 노동청과 보건소에서 주는 해충약을 먹고 지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똘똘 뭉친 독일 국민은 20세기에 들어서서 두 번 큰 세계 대전에서 이웃나라들의 연합군에 패망하였으나 곧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단결의 힘에 의해서였습니다. 1914년 8월에 일어난 제1차 대전에서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토만 제국과 동맹하였고 영국은 프랑스, 러시아와 기타 20개국과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미국은 1917년 4월 2일 독일의 잠수함 무차별 공격에 맞서서 영국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를 점령한 히틀러는 덴마크,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를 점령하고 영국을 공격하였습니다. 유럽 서부에서는 중립국 스웨덴과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점령하였으며 동부에서는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서부 폴란드를 점령하고 로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지지국으로 참전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민심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식료품 가격, 유가 등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치보다 여전히 높다라고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어제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우리에겐 그래서 해결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란전으로 인한 유가 영향과 관련해서도 현재 가격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여전히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관세 정책이 수입품 등의 가격을 끌어올려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그래도 주요 물가 지표는 점차 안정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명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네, 현 상황에 대해서 인정은 하면서도 하지만 나아질 것이다 라는 말만 계속 들어온 미국인들로서는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왔던 이 경제 그리고 안보 분야에 더 이상의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보와 경제 부문에 대한 지표가 공화당이 최근 급격히 하락하면서 오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위기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경제 문제를 더 잘 다루고 있다라고 45%가 답했고 민주당은 54%입니다. 그러니까 9%포인트 뒤지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 1% 차이긴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였을 때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의 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에 공화당이 민주당을 11%포인트 앞선 것에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로 현재 전세가 뒤집힌 셈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교육과 의료 분야 그리고 국가 안보 경제는 공화당이 이렇게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이런 구도가 깨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을 워낙 서툴게 처리하면서 공화당의 전통적 강점으로 여겨져온 안보 분야에서조차 미국인들이 갑자기 생각을 달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란전에 대한 서투른 대응. 결국 서투르다는 표현을 달리 얘기하면 정확한 목표 설정을 향해서 밀고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했던 그런 어떤 대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죠.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규모 추가 공격 직전까지 갔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에 관한 이란의 새로운 요구에도 별다른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요. 부분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막대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면서 돈이 없는 이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 쪽으로 기울었다가 참모들의 설득으로 일단 확전을 보류한 것인데요. 그리고 또 이런 배경에는 전투를 만약 계속한다면 이란 정권으로서는 기반시설 파괴 또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의 책임을 미국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소강상태의 전투를 멈추고 있으면 실질적인 뭐 해결책이 없는 암울한 이란의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 지도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게 또 미국의 속낸 것 같습니다. 뭐 추가 공습의 효율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군 내부 판단 역시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자, 5개월이 넘었습니다. 미군의 무기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또 영내 미군 기지가 이란의 보복 공격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 그 누구보다도 미 정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을 지속한다면 이 중동주둔 미군의 추가 인명 피해 역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은 소강상태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란의 경제 봉쇄는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이라고 하면 한국과 일본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한국과 일본에서의 대미 신뢰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를 앞서는 조사 결과가 양국에서 다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가 관세와 안보 현안으로 확산하면서 동맹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미국이 과연 믿을 만한 파트너인가 이런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미국에 대한 불신은 응답률만 본다면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 깊었습니다. 미국 지도자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나쁜 인상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 70%에서 올해도 역시 71%로 거의 달라지지 않고 있고요. 다카이치 사내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끌어안으면서 도널드라고 부르는 등이 스킨십을 좀 강화했고요. 좀 친한 사이다라는 걸 많이 표현하고 싶었지만 자국 내 대미 여론까지 바꾸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일의 변화는 유럽에서 먼저 나타난 흐름과도 맞닿아 있지 싶습니다. 유럽 외교협회가 지난 5월 유럽 15개 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을 동맹으로 보는 응답자는 10명 가운데 몇 명이었을까요? 네, 10%.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안보에서만큼은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한미동맹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다소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충분한지를 물었더니 62% 넘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0%를 밑돌았고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미국을 믿지는 못해도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역시 한미동맹은 유지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국내 인식의 무게중심이 신뢰에서 필요 쪽으로 옮겨가고 있음은 우리가 분명히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립선암이 전이된 상태로 투병 중이라고 차남 헌터 바이든이 밝혔습니다. BBC와 인터뷰에서 부친의 건강 문제가 좀 심각하다. 암이 전이돼 뼈와 그 이상으로 퍼졌다. 매우 고통스럽다. 지켜보기가 정말 슬프다라고 털어놓은 것입니다. 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작년 5월에 뼈로 전이된 전립선암 투병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피부암 세포 제거 수술도 받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석유 회사가 그린란드 당국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석유 탐사 시추 장비를 현지에 밀반입해서 이 그린란드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설립된 그린란드 에너지라는 회사는 최근 그린란드에 시추 장비가 담긴 컨테이너 약 12개를 하역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성명을 통해 장비 반입은 사전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엄중 경고를 보내고 앞으로 모든 물류 작업은 광물자원당국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 받은 뒤에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린란드 에너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적 연결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구상인 골든돔 사업에 관여하는 해군 출신 인사를 사외 이사로 영입했고요. 또 대선 당시 열렬한 마가 지지자였던 우파 종교 인사를 영입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미국판 제작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네, 워낙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는 오징어 게임 1, 2, 그리고 특히 지난 오징어 게임 2의 마지막 장면은 미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징어 게임을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미국판 제작을 계획했었다는데요. 더 이상은 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 각국 시장에 맞춘 현지판 버전에 좀더 관심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미국과 중국, 카자흐스탄, 멕시코 등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21명이 대한민국을 찾는다는 소식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오늘부터 16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60만세 운동과 무장투쟁,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의병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15명의 후손 21명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1995년부터 이 행사는 시작이 됐고요.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성장해 한국 방문의 기회가 없었던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1개 나라에서 1,013명의 후손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네, 이미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이미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미국인 3분의 2도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SNS에 대해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74%가 민주당 지지자의 69%가 동의를 했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는 셈인데요. 또 응답자의 85%는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에게는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정신건강에 결코 이롭지 않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아직 SNS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요즘 미국에서 기생충 감염에 의한 장질환 못지않게 살모넬라 감염자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원인으로 멕시코산 할라피뇨가 꼽히고 있습니다. 연방 농무부가 아예 경보를 발령한 것인데요.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멕시코산 할라피뇨가 들어간 육류와 가금류 제품에 대해 공중보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미국 27개 주에서 345명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중순부터 보고된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는 멕시코 시날로아주에서 재배된 할라피뇨와 연관성이 확인됐다라고 FDA가 밝혔습니다. 이 할라피뇨가 미국의 유통업체를 통해 각 도매업체와 식당 등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고요. CDC가 감염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발병 전에 바로 멕시코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음식 체인점인 치포올레는 일부 매장에서 할라피뇨 사용을 아예 중단했고요. 또 마켓 체인인 알버슨스는 할라피뇨가 들어간 샐러드와 살사 등을 리콜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기생충성 장질환인 사이클로스포리아시스 그리고 살모넬라 감염증 이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기생충에 의한 질환이 사이클로스포라증이고요. 세균성 질환은 살모넬라 감염증입니다. 주요 감염원은 비슷한 듯 조금 다릅니다. 기생충 질환은 오염된 분변으로 오염된 신선 채소와 과일이 주 원인이고요. 살모넬라 감염증은 오염된 채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생충으로 인한 오염이 아니라 살모넬라라는 세균에 의해서 오염된 채소, 이번에 원인이 된 멕시코산 할라피뇨 같은 그런 경우죠. 이외에도 오염된 달걀, 가금류, 육류, 우유 등을 통해서 살모넬라 감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 질환은 평균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는 반면 살모넬라 감염증은 빠르게는 하루 안에 그리고 뭐 한 3, 4일 안에 비교적 빠르게 발병한다고 합니다. 특징은 비슷해요. 사실 설사도 많고 구토 그리고 발열 복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모넬라 감염증은 대개 한 일주일 이내에 자연 호전되는 편인데 요즘 또 유행하는 기생충 질환은 치료하지 않으면 수주에서 한 달 이상 재발 반복을 하면서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항생제 복용이 치료법으로 있고요. 반면 살모넬라 감염증은 대부분 수분을 보충하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방법 등으로 일단 나을 수 있지만 뭐 고위험군 환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에 대해서는 항생제가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요즘 더위 때문에 밥맛도 없고 찬 걸 많이 먹어서인가 설사를 좀 하네라고 하시는 분들 네, 이런 증상들이 잠깐이 아니라 조금 지속성을 보인다면 단순한 더위 탓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8: 정말? 어떤 건데?
9: 융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0: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1: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3: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5: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6: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들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세계 이모저모를 좀 볼까요? 프랑스에서는요, 곧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상업용 전화 권유, 그러니까 텔레마케팅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너무 부러운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영업전화를 원치 않는 소비자가 직접 거부 목록에 등록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새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업자가 사전에 명확한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화를 걸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네, 프랑스는 그동안 텔레마케팅을 받고 싶지 않은 구민이 거부 명부라고 하는 블락텔의 번호를 등록하는 방식을 채택해왔습니다. 미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스팸 전화를 끊이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구민 4명 가운데 3명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원치 않는 이 텔레마케팅을 받는다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공적지원금 사기방지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지난해 6월 30일 공포를 했고요. 이에 따른 새로운 규제가 곧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새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의 신원과 전화 목적을 명확히 설명한 후 소비자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뭐 무응답이나 침묵 등은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명확한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그 텔레마케팅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화 도중에 소비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즉시 전화를 종료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요.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까지 지니게 됩니다. 그렇게 사전 동의를 어떻게 받았다 하더라도 전화 권유 시간, 횟수는 또 엄격히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0: 2시, 오후 2시에서 저녁 8시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소비자에게 걸수 있는 횟수도 월 4회로 제한이 됩니다. 뭐 예외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흥미가 있어서 뭐 직접 견적 등을 요청해서 연락을 기다리는 경우에는 월몇 회라도 예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개인에게는 최대 7만 5천 유로, 그러니까 거의 9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고요. 법인에게는 최대 37만 5천 유로까지 50만 불 가까이 제재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 고령자 등 판단력이 취약한 대상을 노린 악의적 범죄의 경우에는 금고형이나 더 높은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 줄수 있다고 하는데, 프랑스 정부가 칼을 빼들었고요. 실효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런 좋은 예를 각 나라에서 제대로 모범 삼아서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오는 11월에는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한 이후 처음으로 중남미의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페루 3개국을 순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멕시코가 제외됐잖아요. 멕시코 정부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멕시코는 캐톨릭 신자 수가 브라질 다음으로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시인범 대통령까지 나서서 교황의 중남미 순방 때 멕시코도 포함시켜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미 멕시코는 2025년 5월 레오 14세가 즉위한 직후에 시인범 대통령 명의의 초청장을 교황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바티칸의 파롤린 국무위원장은 우리 교황은 멕시코를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강한 개인적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남미 순방 일정의 변경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바티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1987년, 우루과이는 1988년 방문이 마지막이었던 만큼 벌써 40년 가까이 교황의 발길이 닿은 적이 없는 이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페루의 경우에는 레오 14세와의 각별한 인연 때문에 이번에 순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20년 넘게 페루에서 선교사, 주교 등으로 사목을 했고요. 페루 시민권도 갖고 있는 교황입니다. 교황 스스로도 페루 방문을 강력히 희망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고요. 반면에 멕시코는 10년 전인 2016년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맞아들인 경험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레오 14세의 전임자라는 점을 들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찾지 않은 나라들부터 먼저 방문하겠다, 이렇게 바티칸에 나름대로의 뜻을 전했다는데, 이에 대해 멕시코 언론은 그렇다면은 프란치스코가 2018년 페루에서도 4일 동안 머물렀다, 이런 보도를 내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찾지 않은 나라들이 우선이다, 이런 설명은 좀 논거가 빈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가미코치에 위치한 산장 도쿠사와에는 최근 공식 SNS를 통해서 여름 등산철을 맞아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으나 그만큼 쓰레기 무단 투기도 눈에 띄고 있다라면서 현장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여름 등산객이 많은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이 뉴스가 제 눈을 끈 이유는 그 현장 사진에 경기도 안산시에서 사용하는 20리터 종량제 이 봉투 안에는 종이, 플라스틱, 캔, 병이 분리수거도 없이 마구 뒤섞여 있었고요. 생고기, 김치, 라면, 한국식품 찌꺼기가 함께 버려져 있었습니다. 네, 산장 측이 무단 투기 쓰레기를 치울 때마다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든다, 이렇게 토로해서 한국인으로서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네,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대부분의 고객과 일본인들은 규칙을 잘 지키고 자연을 돌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미코치 산장 측은요, 이곳은 특정 개인의 장소가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자연인 만큼 정해진 규칙을 따라달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해발 약 1,500m에 위치해서 명승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고요. 주부산악국립공원의 대표 관광지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만 166만 명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곳 역시 외국인 숙박객도 많으면서 오버투어리즘, 관광 과잉 몸살을 앓고 있는 곳입니다.
1: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3만 명 내지 최고 5만 명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될 예정이다라며 한국을 향해서 방공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주말 SNS를 통해 러시아 영토에 시시각각으로 북한군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처음엔 수백 명에서 그 다음엔 수천 명, 이제는 3만 명 내지 5만 명의 북한군을 러시아 영토에 파병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전장에서 싸운 경험으로 현대전쟁을 학습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미사일을 발견했다라며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공격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이 정도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등 다른 반대 급부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려되는 것은 5만여 명 정도의 병력이 파견된다면 이들 중에 상당수가 현대전쟁의 경험을 쌓은 후에 귀국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현대전의 전투 경험을 갖추게 된다라는 점, 이 점은 한국으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뉴욕 항구에서 보트가 침몰해서 타고 있던 엄마와 딸 아기가 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보트 운영자가 형사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 보트가 불법 전세 영업을 했는지 여부도 함께 수사 중에 있습니다. 길이 22피트의 쾌속정 보트가 전복한 것은 지난 토요일 밤 10시 25분 자유의 여신상에 서 있는 리버티 아일랜드 부근의 바다였습니다. 타고 있던 승객 중 12명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구조됐지만 27살의 아기 엄마와 생후 5개월 된 딸은 경찰 잠수부들이 바다 물속에서 사체로 발견했습니다. 모녀는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트를 조종한 마누엘 에르난데스는 난폭운전과 위험한 운행 등 13개 죄목으로 구속됐습니다.
0: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두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6, 7.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액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6, 7. 엉덩 운동 하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하나.

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전문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 4 LA에서 만나요.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리포트입니다. 폭염이 극심한 한국으로서는 태풍의 영향을 좀 받아볼까 기대 반 또 걱정 반이었다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한국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던 13호 태풍 돌핀이 경로를 바꿨고 오키나와를 거쳐 중국 남동부에 상륙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키나와를 초토화시켰고 또 중국에도 역시 주요 항공편과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폭염을 견디는 상황 자체가 다행인 것일까요? 네, 중국 상하이와 푸젠성 지역에서는 무려 50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다고 하고요. 말씀드렸듯 항공운항, 여객열차의 운행도 다 중단이 됐습니다. 자, 한편 14호 태풍 구지라는 이미 힘을 잃고 소멸이 됐고요. 이제 15호 태풍 차놈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 동쪽 먼 바다에서 발생했고 라오스가 제출한 이름, 이게 번갈아가면서 여러 나라가 이름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차놈, 나무의 한 종류를 뜻한다고 하네요. 이 차놈이 오늘과 내일 일본을 관통하고 이번 주 중에 한국 쪽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윤기 사건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사건인데요. 특히 피해자가 여고생 한 명뿐이 아니라 이 여고생을 구하려다가 중상을 입은 남학생이 있었죠. 결국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이 됐다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한 그 사건. 그 당시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역시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전치 4주라는 큰 부상을 당했었던 A군입니다. 한편 사건 발생 한 달 후에 광주경찰청과 이 광산구 사건 발생 지역인데요. A군의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사자료 또 의료진의 소견서를 확보해 복지부의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 사상자는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입니다. 복지부 심의를 거쳐서 지정될 수 있고요. 부상 정도에 따라 9급 의상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따른 국가의 예우, 지원까지 받게 됩니다. 한국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 안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퇴거 조치에 나섰고요. 여기에 노숙인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인천공항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 명령서를 부착했습니다. 퇴거 명령서에는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 구류 또는 과류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양쪽 다 참 난감합니다. 최근 특히나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천공항에서 지내는 노숙 인원이 1터미널, 2터미널을 합쳐서 평소에도 조금 없지는 않았대요. 한 수십 명이었는데 많을 때는 지금 수백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항 내 의자들을 붙여놓고 잠을 잔다거나 또 화장실, 특히 화장실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뭐 세면대에 발을 올려놓고 씻는 거는 아주 비건한 예고요. 그 샤워를 하고 또 화장지를 다 빼서 쓰고 물바다를 만들어 놓는 등 정말 이거 청소하는 사람들은 고객을 위한 청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한 청소를 하고 있다라고 푸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제공항은 그 나라를 처음으로 느끼는 이미지화할 수 있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폭염에 이 노숙자들을 거리로 내몬다라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 홈리스 행동 상임활동가는 인천공항공사는 졸속으로 추진한 퇴거 조치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리 노숙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사실상 방치한 인천시도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요. 12일에 인천공항에서 퇴거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독자가 300만 명을 넘고 있는 유튜브 채널 3프로TV. 네, 여기에서 46만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3프로TV 홈페이지에는요. 외부 행위자가 3프로TV 애플리케이션, 즉 3프로TV 앱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악의적으로 무단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항목은 이름, 프로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정보까지 있다고 하네요. 또 뭐 카드명,
서비스 이용 기록

등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계좌 정보가 2,9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정보 317건, 주소는 두 건 등이 유출됐습니다. 다만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과는 이번 사고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말씀드렸듯 3프로TV 앱 이용자 개인정보로 한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같은 상황이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자신의 이웃이 한국인인데 그래서 너무 좋다면서, 왜냐하면 그 한국인 부인이 나한테 김치를 가끔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쇼폼을 만든 그런 외국인 그 영상도 봤는데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김치. 막상 한국인 밥상에서는 점차 자리를 잃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하루에 김치를 단 한 번도 먹지 않는 한국인이 15년 새에 약 2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부터 2024년에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김치를 전혀 먹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0년엔 11.7%였는데 2024년엔 22.7%, 11%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10명 가운데 1명가량은 하루 종일 김치 먹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 안 난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2명 이상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성별로도 남성이 10%에서 20%, 여성은 예전에 좀 더 많았고요. 13%에서 지금도 역시 많습니다. 25% 가까이 각각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1인 가구가 증가했다는 점, 그래서 외식, 즉석 조리 식품 소비 확대가 자리 잡았다라는 이 점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밥, 국, 반찬을 갖춰 먹는 전통 식사 형태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마다 이웃과 배추를 나눠 담그던 김장 문화, 이것도 역시 세대가 흐르면서 옅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집에서 김치를 먹는 양도 20에서 39세, 그리고 40에서 59세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별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은 하루 117g 정도의 김치를 섭취했는데,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은 하루 95g 정도 섭취를 했습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반찬이자 식재료로서의 김치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로 풀이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제 일요일이니까 더워도 좀 나가자 하셨던 분들은 네, 뭐 재미있는 경험 많이 하셨겠지만 역시 날씨로 인해서는 좀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LA 일원도 그렇고 좀 후텁지근함 때문에 체감 기온은 좀더 높았는데요. 수분 섭취들 잘 하고 계십니까? 평소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더 많이 먹게 되지만 뭐물 별로 안 먹었는데 하셨던 분들도 최근에 왜 이렇게 계속 물을 찾고 있지? 나 어디 병난 거 아니야? 당뇨병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탈수로 인한 갈증인지 아니면 어떤 병의 전조 증상인지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오늘 간단한 방법으로 탈수인지 아닌지를 측정해 볼수 있는 방법 소개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한쪽 엄지손톱으로 다른 쪽 엄지손톱을 살짝 눌러서 손톱이 하얗게 변하겠죠? 그리고 손을 뗐을 때 원래 분홍빛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색이 회복되는데 3초 이상 걸린다면 탈수일 가능성 높습니다. 또 손등 피부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손등 피부를 잡아 끌어올렸다가 놓았을 때 피부가 곧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부 밑에 진피의 수분이 부족해서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소변 색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노란색이 짙어질수록 탈수라고 보시면 되고 초기만 해도 1시간 안에 머그컵 한잔 분량 정도 물을 마셔주면 이 다음번 화장실에서는 색깔이 좀 연해짐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한다 이러면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완연한 갈색이라면 바로 1000ml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끔 소변색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붉은색을 띈다 이러면 단순한 탈수가 아닙니다. 혈뇨가 나타난 것일 수 있을 만큼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꼭 필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내 몸이 주는 신호에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5: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6: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5: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7: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8: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7: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9: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10: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썬터치 멀티원형 구이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9: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 버섯,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10: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9: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3: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삼성전자가 미국 연구기관과 손잡고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하는 차세대 난방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한랭지용 증기압축식 난방과 멀티솔루션 개발 과제를 추진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연구는 섭씨 영하 30도 이하의 한랭지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난방 성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술 검증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소재 로키 국립연구소에서 난방 성능과 에너지 효율, 장시간 운전 안전성을 종합 실증합니다. 실증 데이터 확보 후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을 냉난방 겸용 시스템 에어컨과 히트펌프 보일러 등 주요 히트펌프 냉난방 공조 제품군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임성택 사업부 부사장은 실제 극저온 환경에서 기술과 신뢰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탄소 배출은 줄이면서도 성능과 에너지 효율은 극대화한 히트펌프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이른바 해커들의 올림픽 데프콘 CTF에서 한국의 오펜시브 보안 전문 기업인 엔키 화이트햇 소속 연구원들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93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최고 권위의 해킹 방어 대회인 데프콘 CTF는 전 세계에서 예선을 통과한 최정상급 팀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한편 이 예선전을 1위로 돌파한 슈퍼 다이스 코드 러버스 연합팀 역시 3위를 기록했는데 이 팀에도 김승환, 엔키 화이트햇 컨텐츠팀 팀장이 참여했습니다. 이와 관련 엔키 화이트햇 측은 이번 데프콘 CTF 본선에 진출한 연구원들 전원이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며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오펜시브 보안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치열하게 쌓아올린 실전 노하우를 당사 제품에 녹여 고도화되는 AI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안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 였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과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라고 영국의 가디언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인 2억 2천만 명의 유권자 정보를 불법 취득했고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의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937년부터 45년까지 이루어진 중일전쟁 당시 일본 내 여러 의대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동물 혈액을 주입하거나 혈액형이 다른 피를 주입하는 비윤리적인 실험을 자행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일부는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어제 교도 부립의대를 비롯해서 규슈 제국대, 구마모토 의대 등이 혈액형이 다른 수혈 또는 말, 소, 염소 등 동물의 피를 환자에게 주입하는 인체 실험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구마모토 의대에서는 뇌수술을 한 뒤에 말의 혈액을 수혈한 남성이 있었는데 결국 사망했습니다. 또한 골수염을 앓던 9살 남자아이는 혈액이 아니라 21일이 지난 혈장을 주입받은 직후에 숨졌습니다. 중국 난징병원에서는 말의 피를 주입한 실험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교토의대에서는 건조된 혈액을 몸에 주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군의학교에서는 혈액형이 다른 피를 수혈하는 실험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이 교도통신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도통신은 이 같은 실험이 치료법 개발이라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혈액 확보가 어려운 이 전장터에서 장기간 보존한 혈액이나 동물 혈액을 활용해서 부상자를 치료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를 실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1: 갈수록 강해져가는 폭염이 온열 질환을 넘어 인간의 생체 시기마저 앞당겨 노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아주 강한 폭염의 경우에는 단 한 차례 겪는 것만으로도 생물학적 나이 기준으로 약 6개월 더 늙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사이보그와 생체공학 시스템에 발표된 연구 결과 추적 관찰 기간 4년 동안 실험 참가자의 58.8%에서 생물학적 노화 가속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 세월이 4년 흐르는 동안 참가자들의 평균 생물학적 나이는 57.3세에서 62.3세로 5살가량 늘어났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노화 가속화의 정도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거주 환경에 따라 달랐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높은 사람, 과체중인 사람, 또 도시 거주자, 습도가 높고 더운 아열대 기후 지역 거주자일수록 폭염 노출에 따른 노화 가속 정도는 더 심했습니다. 연구진은 그 원인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체온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심장과 순환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또 높은 인구 밀도와 빌딩 숲이 도시 기온을 더 높이는 열섬 효과 등을 꼽았습니다. 8월 10일 오늘은 1959년 오늘 부산에서는 육종학자 오장춘 박사가 세상을 떠납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라서 농학박사가 됐는데요. 광복 후에 조국의 부름을 받고 1950년 귀국합니다. 당시 귀국을 결심할 때는 안정된 연구자리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돌아온 조국에는 실험실도 종자도 예산도 넉넉치 않은 아주 척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채소 씨앗을 만드는 일에 남은 생을 걸었고요. 그 결과

0: 양한 배추와 무가 제주도의 감귤도 강원도의 시감자도 바로 우장춘 박사의 손을 거쳤다고 합니다. 오늘날 인류가 향유하는 모든 것에는 그 힘든 첫 걸음을 뗀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경외를 표합니다. 머니리포트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쁩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수연이었습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5: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4: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5: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4: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5: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6: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7: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6: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7: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6: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 신중하고 조용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수용해야만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돈 달란 얘기죠. 첫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 로우키,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부분적으로 협상하면서 돈이 없는 이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 기회라며 신속한 합의를 고강도로 압박한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5: I want to give them every last chance before decapitation. This is a last chance for them to sign a good document.
4: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걸 두고 체스 게임 같다면서도 잘 될 거라고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군사 공격을 지시하기보다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 전까지 호르무즈를 열지 않을 것이며 직접 협상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전쟁 배상과 해상 봉쇄 해제, 중동 지역 미군 차수 등 6개 조건을 요구한 데 이어 압박을 이어간 겁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미국 내 유권자 불만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NN 방송은 최근 잇따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미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온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민주당의 우위를 잃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개시와 관세 부과가 초래할 파장을 크게 잘못 예측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고 짚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이란이 이처럼 한층 더 강경해진 호르무즈 재개방 선결 조건을 내놨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언급하지 않아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내비쳤다는 보도까지 나와 공습 재개보다는 전쟁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빼기 가능성은 그가 이란의 과한 요구에 분노하기는커녕 비교적 담담한 태도를 보이면서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이란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의 발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선결 조건으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주변 미국 병력 철수 등 6개 요구사항을 내놓은 것이 그 계기입니다. 이는 핵 문제 해결과 이란 측 요구를 교환한다는 MOU 내용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주목됐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무력 공방으로 사실상 파기된 MOU보다도 훨씬 자국에 유리한 요구를 내놓은 이란의 버티기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전쟁 향방의 중대 분수령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발표가 나왔음에도 예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별로 동요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먼저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우리가 실제로 논의 중인 내용은 선박들의 안전한 통과 그리고 교통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며 이란의 무리한 요구 자체에 대한 논평을 삼가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문제에 대해서 로우키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미국이 이란 대응 전략으로 추가 군사행동보다 경제적 압박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행정부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참모들에게 핵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전쟁에서 발을 뺄 의향이 있음을 비공식적으로 내비쳤다며 핵 합의 없는 종전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파괴했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 동안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작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전언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면 승전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이미 전쟁 목표를 달성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전쟁 출구를 모색하는 것은 전쟁이 길어지며 미군의 주요 무기체계가 급속도로 소진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요격 미사일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겉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하는 동시에 재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보고받은 탄약 비축량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동시에 전쟁에 피해를 주는 폭로들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조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 목표까지 수정하면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란의 과도한 요구로 선택지는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일 이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로를 둘러싼 오만과 협상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통항료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한 항로를 설정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가일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그런 세부 사항까지 논의하고 있지 않고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모니터링하고 환경, 해양 서비스 제공, 범주의 퇴치와 관련된 문제에 의해서 협력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구축될 것이란 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란과 오만의 합의가 최종 성사되면 현재 남북으로 나뉜 항로가 중간 항로로 통합될 것이라는 기존의 설명을 되풀이하면서 이란이 현재 중간선에 뿌려진 기뢰를 제거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해 배상금 지급, 예멘 봉쇄 해제, 공격 중단, 미군 철수 등 조건을 제시했다는 뉴욕타임즈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런 언론 플레이는 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란 매체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이 지난 3월에 이미 공개됐던 영상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위독설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 새 안보수장에는 초강경파로 불리는 모스타바 측근이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6: 이란 반관영 매체가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새로운 모습이라며 지난 8일 게시한 10초짜리 영상입니다. 언제 어디서 촬영됐는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란 매체들의 홈페이지를 확인해봤더니 3월에 여러 매체가 게시한 1분 18초짜리 영상의 일부였습니다. 각도만 조금 다를 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물론 앞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과 옷차림도 같았습니다. 해당 매체는 이미 공개된 최고 지도자의 영상을 이 시점에 다시 게시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당국은 앞으로 모즈타바가 대중 앞에 나서거나 군 지휘관들을 만나는 모습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모즈타바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만나 군사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고도 보도하는 등 최고 지도자의 동정 관련 기사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출신으로 모즈타바의 군사 고문을 맡아왔던 모센 레자이를 새 안보수장에 임명했습니다. 모즈타바 영상 재공개부터 초강경파로 불리는 새 안보수장 임명까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모즈타바 위독설을 진화하고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란의 강경한 입장과 요구가 단기간 내 완화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면서 가뜩이나 꼬인 휴전 협상도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3: 여기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나타났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합의한 무장 해제안을 거부한다라고 거듭 밝힌 것입니다. 물론 중동과 관계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연관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명확히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15개항의 문서를 거부한다며 이스라엘 방위군은 하마스가 무장 해제할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란 중화기와 소형 무기 등을 모두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미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측이 여러 가지를 제안했는데 일부는 수용 가능하지만 일부는 불가하다며 이스라엘의 존립과 이스라엘 시민의 안보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내가 총리로 있는 한 팔레스타인 국가는 가자지구는 물론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세워지지 않을 것이며 파타스탄도 하마스탄도 안 된다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와 하마스 사이에 이뤄진 무장해제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이스라엘 내각의 입장을 보다 명시적으로 재확인한 발언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선 사이 친이란 무장 세력들은 호르무즈와 홍해에 이어서 북쪽 수에즈 운하 길목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정유단지와 모카항 등 홍해 연안 거점들을 연일 맹폭하면서 사우디가 도관에 든 쥐신세가 됐습니다. YTN입니다.
7: 수에즈 운하의 북쪽 관문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 앞바다에서 가스 운반선이 정체불명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전지대로 꼽히던 사우디 원유의 마지막 해상 통로마저 위협받은 겁니다. 사우디 해상 봉쇄를 선언한 예멘 후티 반군은 남쪽 모카항과 사우디 자잔 정유 공장을 대규모로 공습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홍해 연안 물류망이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동쪽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막힌 사우디는 서쪽 홍해를 통해 북쪽 수에즈로 원유를 보내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남쪽 후티의 맹폭에 이어 북쪽 수에즈마저 공격받으면서 홍해 안에 갇힌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됐습니다.
8: And if it can't go south through the Bab al-Mandab Strait and it can't go north through the Suez Canal, it is trapped.
7: 홍해 내부에 갇혀 나갈 수 없는 사우디 유조선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폭이 좁은 수에즈 운하 특성상 식별 장치를 끄고 몰래 이동하는 통항도 불가능합니다. 실제 이란 전쟁 이전 하루 700만 배럴을 웃돌던 사우디 원유 수출량은 3면 봉쇄가 가시화된 최근 400만 배럴대까지 40%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불안정한 국제 유가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9: Now prices are still higher than we would like, but we've taken a lot of steps so that when the Gulf situation is resolved, that we can expect prices to go way way down.
7: 사우디가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다급히 집단 방위 조약까지 맺고 안보 동맹 구축에 나섰지만 꽉 막힌 바닷길을 당장 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우디 원유를 물리적으로 가둬버린 친이란 세력의 전방위 포위망에 세계 경제가 유가 폭등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게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1: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1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1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7: 늘 보던 의사인데 이제 내 보험사 네트워크에서 빠졌다고 하네.
18: 클레버케어는 어때? 자네한테 잘 맞을 거야.
19: 클레버케어는 15,000명 이상의 제공자, 2,500명 이상의 이중언어 의료진이 함께합니다. 이제 코스코, 월마트, 샘스클럽, 비전워크에서도 시력관리와 안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클레버케어 네트워크에 있는지 지금 전화하세요. 833-388-1895.
20: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갱신에 달려있습니다.

0: 지난 주말에 참 더웠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까지만 참아주십시오라고 했죠. 네, 기운이 떨어집니다. 오늘 내일까지 조금 더울 것 같아요. 오늘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88도, 오렌지 카운티의 낮 최고 기온도 오늘 88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다가 이번 주 중반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목요일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의 낮 최고 기온이 8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면서 제 눈을 의심하고 있어요.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이 우드랜드에서 지역은 기온이 70도 후반대까지 목요일에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밸리 지역이 LA 카운티나 이런 쪽보다 날씨가 시원했던 적이 있었나요? 이번 주엔 그렇습니다. 밤 최저 기온도 70도대에서 이제 60도 초반대로 뚝 떨어지니까 이럴 때 또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죠. 예.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더위 뭐 아 이 정도면 이제 좀 물러가나 보다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더위의 끝까지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제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본격화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과 금융거래 검증 절차 강화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관련 지침이 잇따라 마련된 가운데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며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고용, 금융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를 공식 천명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애리조나주 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범죄 조직과 카르텔은 물론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 사기에 연루되는 행위를 본격 단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노골적인 악용을 용납치 않을 것이며 불법 체류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안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망명신청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책은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물론 8월 5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신청서가 접수 단계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증빙 서류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담당 심사관은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나 기각 의사 통지 없이 신청을 즉각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민서비스국은 대부분의 경우 신청인에게 부족한 서류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 뒤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보장되지 않으며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즉각 즉시 기각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조치가 국토안보부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청인은 접수 시점에 자격을 입증할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완전한 신청서로 인해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근거가 부족한 신청을 줄여 행정 효율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때 완벽하게 잘 준비해서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게 부탁하는 게 가장 좋은데 또 변호사를 만나 여력이 없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한번 제출할 때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안 돼서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제도 OPT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과 취업을 계획하는 학생들로서는 하루게 다르게 변화하는 정책에 걱정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OPT를 통해 미국에서 취업하려는 유학생에게 최대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는 확정되거나 시행 중인 정책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비용 부담 주체 역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있죠. 이민법.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이민법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라는 반응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생들의 수가 줄어들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끝난 다음에 가자라는 유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정책,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 정당이 바뀔 때마다, 여당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라이즌 쓰시는 분들, 스펙트럼 모바일 쓰시는 분들 어제 너무나 불편하셨죠. 전화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가주 곳곳에서 버라이즌의 무선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버라이즌 측은 여러 곳의 광섬유 케이블이 고의로 훼손된 것이 원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버라이즌이라는데 스펙트럼은 왜 얘기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스펙트럼 모바일 서비스, 스펙트럼 모빌 서비스가 버라이즌 통신망을 사용합니다. 때문에 버라이즌 통신망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스펙트럼도 똑같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버라이즌은 남가주 일부 고객들이 무선통신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겪었다라고 밝히고 피해 지역은 LA를 비롯한 남가주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버라이즌은 광섬유 케이블이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훼손됐는지 또 이번 장애로 영향을 받는 고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장애 신고는 어제 샌프란도 밸리를 비롯해서 LA 여러 지역에서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버라이즌 기술진은 피해 현장에서 외부 협력 업체들과 함께 케이블 복구, 네트워크 정상화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버라이즌은 이번 케이블 훼손을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신 기반 시설이 훼손될 경우 특정 지역 전체에서 긴급전화, 의료 네트워크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거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누가 광섬유 케이블을 끊어버리기만 해도 통신이 마비되는 상황, 이를 막기 위한 조치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라이즌 무선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오늘 오전 대부분 복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는 남가주에서 지난 주말 동안 산불이 세 곳에서 잇따라 발화돼 주택을 위협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지난 주말 북부 고먼 지역에서 발생한 리지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1,108레이커를 태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진화율 54%입니다. 산불 확산으로 한때 이 지역 5번 프리웨이 통행이 제한됐고 고먼 일대 주민들에게 내려졌던 강제 대피령은 일단은 해제됐지만 일부 지역은 대피경보가 유지된 상태입니다. 고먼 지역이 어디야? 네, 그레이파인 그쪽 지역입니다. LA 카운티의 경계선 끝자락입니다. 산타클라리타에서는 타샤 산불이 발생해 인근 주택가를 위협했습니다. 시에라 하이웨이에서 시작된 불은 빠르게 번지면서 뉴홀 패스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령과 대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약 20에이커가 전소됐고 진화율 30% 기록 중입니다. 버뱅크에서도 월넛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스타 하버드 로드와 와일드우드 캐년 로드 인근에서 시작된 불은 약 40에이커까지 번졌지만 현재 약 70% 진화된 상태입니다. 양상추, 할라피뇨, 비상입니다. 제 먹거리 비상이다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내 27개 주에서 확산 중인 살모넬라 식중독이 멕시코산 할라피뇨 고추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멕시코 음식 체인 치폴레, 쿠도바, 당장 할라피뇨 전면 회수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살모넬라 집단 감염으로 27개 주에서 총 34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6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라고 밝혔는데 이 집계 통계에는 지난 주말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염 사례는 지난 6월 19일부터 보고됐습니다. 앞으로 환자 수와 발생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CDC는 전망했습니다. CDC는 현재까지 7개 주의 치폴레와 쿠도바 매장에서 모두 27건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치폴레는 멕시코 시날리아주에서 재배된 코스트 시트러스 디스트리뷰터스를 통해 유통된 할라피뇨다라고 확인했으며 해당 제품은 모두 교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쿠도바도 예방 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매장에서 할라피뇨를 즉시 제거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한인 마켓들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원산지 확인하고 잘 대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 66지구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폴서, 이 렌초 팔로스 버디스 시장이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의 공식 지지를 확보하면서 11월 본선 경쟁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폴서 후보는 최근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우리 선거운동이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의 공식 지지를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지역주민, 당원들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다라고 밝혔습니다. 폴서 후보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5년간 군복무를 했고 이후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 검사로 재직한 인물입니다. 정계 입문 후에는 렌초 팔로스바데스 시의원과 부시장을 거쳐 현재 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폴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주민들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강조하면서 생활비 안정, 주택난 해소, 교육 투자 확대, 공공안정 강화, 이민자 권익 보호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하원 66지구 폴서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주하원 66지구는 토렌스, 맨하탄 비치, 렌초 팔로스 버디스 등 사우스베이 주요 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름 판매 시즌을 맞아서 회복사를 기대하던 전국의 주택시장, 모기지 복병을 만났습니다. 이 복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모기지 금리가 상당히 높죠. 국제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로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모기지 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높은 주택가격과 부족한 매물로 주택 구입 부담이 큰 상황에서 모기지 금리까지 다시 오르면서 바이어들의 구매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LA 지역 전국 평균보다 주택가격이 훨씬 높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들이 세계 대학 평가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이 발표한 QS 세계 대학 순위 2027에서 미국 대학 14곳이 세계 탑 5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MIT 대학은 100점 만점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최고 대학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국 대학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곳은 MIT와 스탠포드 대학교입니다. MIT가 세계 1위, 스탠포드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하버드는 5위, 칼텍이 7위를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가 15위, 코넬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가 공동 16위를 기록했으며 프린스턴 대학교가 27위에 올랐습니다. 존스 홉킨스와 UC 버클리는 공동 22위, 시카고 대학교는 24위를 기록했습니다. 49위, 거의 끝자락에 UCL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하는 대학 순위 랭킹과는 많이 다르죠. 때문에 미국에서 하는 대학 랭킹 순위 과연 뭘 보고 하는 것이냐. 역시 누군가 우려했던 대로 예전에 예일대학교가 한번 지적을 했었죠. 로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폭로를 한 바 있는데 역시 미국 대학 평가 순위 로비에 따라서 평가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수행평가는 하겠지요. 하지만 비슷비슷한 경우 로비가 주요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예일대학교 당시 예일대학교의 주장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쌍두마차 이 UC 버클리와 UCLA, UC 버클리는 공동 22위로 많은 명문 사립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요만한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2: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8: K-힐링
6: 1등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7: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6: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1링에서 만나요.
8: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9: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8: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9: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0: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11: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선터치 멀티원형 구입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10: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11: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현장 취합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많게는 수백 명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표 종료 이후 통계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검경합동수사본부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YTN입니다.
1: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마감 시각에 임박해 현장에서 집계된 투표자 숫자가 최종 단계에서 수백 명씩 줄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0명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지역만 전국 3,500여 곳 투표소 가운데 29곳에 달합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과 전북 등 지역 구분 없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성 공도읍 일부 투표소는 오후 6시 기준 2,100여 명이던 투표자가 최종적으로 611명이나 감소했고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서도 381명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최종 투표자 수가 증가한 곳도 있었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 1동은 현장에서 파악한 것보다 700여

0: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일종의 조작 지침을 시도선관위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1: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합수부는 선거 종료 이후 선관위가 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을 파악해 허위 입력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 국회 국조특위 세 번째 청문회에 불려나온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최근 잇따라 이렇게 문제가 된 투표자 수 오입력 논란에 단체로 사과했습니다. 다만 고의로 조작한 것도 득표 결과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니라라고 해명했는데, 이런 해명 너무나 뻔뻔하죠. 네, 이런 거는 숫자가 정확히 딱딱 맞아야 됩니다. 여야는 재검표 일정을 놓고 공방만 벌이다 회의를 반쪽짜리로 끝내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네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윤곽이 드러날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진행되는 슈퍼위크 시작됐습니다. 박빙의 승부를 펼쳐온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권리당원 70% 이상을 차지하는 두 지역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YTN입니다.
3: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까지 먼저 웃은 건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충청권과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에서 김 후보가 우세를 점했고, 정청래 후보는 부울경 경선에서 앞서면서 1.48% 차이의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권리당원의 70%가량이 모여있는 핵심 승부처 호남과 서울 경기가 남았는데, 내일부터 하루를 간격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후보들은 각각 수도권과 호남으로 달려가 당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민석 후보는 서울 출근길 시민 인사를 시작으로 경기 당원들과 토크 콘서트도 진행하며 당원과의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과 함께 조직 기반을 갖춘 전직 대표가 왜 약자 행세를 하냐며 정청래 후보에 대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4: 약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이 조금 지나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3: 호남으로 향한 정청래 후보는 노동자 농민들을 만나며 하루를 연 뒤 김 후보와 같은 시각에 전북 당원들과 토크 콘서트를 벌였습니다. 김 후보의 신천지 의혹 제기는 해당 행위라며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각을 세웠습니다.
5: 저는 근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처럼 신천지를 얘기했는데 근거를 대라 그러면 말을 안 하고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3: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격돌을 앞두고 기싸움도 팽팽했습니다.
4: 제가 미세하지만 앞서고 있고, 호남에서의 투표도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승리로 예상되고,
5: 대구에서 1등 했으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전북에서도 1등을 만들어 줄 건지 안 줄 건지 알아서 좀 해주세요.
3: 3위를 기록 중인 송영길 후보 역시 고향인 호남에서 선전을 기대했습니다.
6: 그래서 송영길에 대한 최소한 정치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호소하려고 합니다.
3: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70%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더해 최종 당대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승부의 향배를 가를 슈퍼위크에 진입한 후보자들의 막바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김기현 국민의힘 부부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가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누구를 통해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YTN입니다.
7: 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 부인으로부터 답례로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 관련 증인으로 소환된 겁니다. 김 씨는 가방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직접 받은 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로저비비의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받았느냐는 특검 측의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인식했다고 답했습니다.

0: 가방을 인지한 경위를 두고는 영부인은 클러치팩이 필수품이라 옷색에 맞춰 들기 위해 비싸 보이는 모조품, 이른바 짝퉁을 많이 사뒀다며 직원들이 정리해둬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서는 증언 거부권을 두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씨는 그러면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또 특검 측이 당대표 부인으로부터 선물과 편지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추궁하자 그간 영부인 수사를 다 해왔느냐며 무조건 죄인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부인 역시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8월 10일 월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요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8: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7: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8: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7: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 리턴 중.
1: 이 모든 새로운 조처들 덕분에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당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유가가 최근 70달러 후반대에서 80달러대로 내려왔다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해군이 선박들을 걸프만 밖으로 호위해 준 데다가 미국 내 생산량이 늘어나고 존스법 면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며 존스법 면제로 미국산 원유 1억 배럴이 동부 및 서부 해안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으로 유가가 치솟자 국내 항구 간의 운송권을 자국 선박에만 주는 존스법을 적용해 유예해 왔었습니다. 외국 선박에도 미국 내 연료 수상을 허용해 줌으로써 연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유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려는 조치입니다. 해시 위원장은 관세 정책이 수입품 등 가격을 끌어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요 물가 지표가 둔화 양상을 보인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해시 위원장은 연방준비제도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가

0: 가격 인상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에 대해 인플레이션 수치를 최근 보면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보다 더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 이 수치를 언급한 것입니다. 기업들이 지난 분기 4월부터 6월 2분기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은 S&P 500 지수 구성 기업들의 88%가 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실적치와 아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의 컨센서스 시장 전망치 평균을 합치면 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다고 팩트셋은 설명했습니다. 또 2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조정 주당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경우도 86%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가 국제유가 상승에 두드러진 실적 성장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메모리 반도체 수급난과 전례 없는 가격 폭등에 시달리고 있는 애플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중국의 메모리 칩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이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에 이은 메모리 칩 공급 확대가 미국의 중국 견제와 반도체 수급 상황, 증시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YTN이 보도합니다.
1: 애플이 아이폰과 맥북 등 제품군에 중국 창신 메모리 칩을 시험 적용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중국 내 판매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창신 메모리와 부품 공급 관련 초기 논의를 벌여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애플은 메모리 가격 상승 고충을 호소하며 미국 외 지역에 판매하는 제품에는 중국산 메모리 제품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한 상태.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미국 여야 모두 애플의 중국 칩 사용 시도에 부정적입니다. 상해 증시 상장 첫날 주가가 460% 폭등해 중국 시가총액 1위가 된 창신 메모리는 미국의 중국 인민해방군 지원기업 지정 명단에 올랐습니다.
2: But the CXMT debut itself was astonishing. We use words like surge all the time and on days like this I regret that.
1: 이 명단은 법적 제재를 받는 건 아니지만 미군과의 계약이 제한되고 미국 투자자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해 무역 제재의 전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미국 HP 등 글로벌 PC 제조사들은 이미 노트북과 PC 제품에 창신 메모리 칩을 적용하기 시작한 상태.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에 이은 메모리 칩 공급 확대는 미국의 중국 AI 봉쇄와 반도체 수급 상황, 증시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3: It was the emergence of these open source Chinese models. This is going to be a game changer for a lot of reasons.
1: AI 데이터 센터 건립 열풍으로 스마트폰과 PC 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메모리 반도체 칩 부족과 가격 급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100에서 $300 정도 올린 애플이 다음 달 아이폰 신제품 출시 때 또 가격을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진보 진영의 대부격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주요 인공지능 AI 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 AI 개발을 일시 중단한 것을 촉구했습니다. 악시오스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샘 올트먼 오픈 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엔스로픽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에게 보낸 서한에서 AI 개발을 일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재앙을 피하기 아직 늦지 않았다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기계를 만드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나와 상원 의원 동료들이 그 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류가 통제력을 상실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바이러스가 생성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귀사들은 여전히 앞다퉈 달려가고 있다며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거나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기술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 서한에서 각 기업이 자사의 AI 시스템이 안전하게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해지면 개발을 중단하거나 잠시 멈추겠다고 밝혔던 이전 성명을 인용하면서 인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의 말에 책임을 지라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들 기업의 AI 모델들에서 통제를 이탈한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모델은 격리 환경을 벗어나 외부 플랫폼을 해킹했으며 사내 평가 과정에서 통제를 이탈한 사례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엔스로픽의 AI 모델도 시험 과정에서 외부 기관 세 곳을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AI를 주시하고 있으며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미국만 규제한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AI 경쟁에서 중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만큼 AI 위험을 통제하면서도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수준을 찾는 것이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민주당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탈환할 경우 기술 기업 CEO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의회 조사 소환장 발부에 나설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두통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중풍, 이명,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두통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부비동염으로 오는 두통도 임상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부비동염으로 오는 두통은 특징이 있습니다. 대개는 심한 감기 후에 시작되고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코도 풀고 이빨도 닦으면서 가래도 뱉어내고 하시죠. 이 두통은 모든 점액이 배출되기 전인 아침에 더 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측두동맥염도 두통을 일으키는데 여러 가지 두통 중 가장 심한 두통을 호소합니다. 이 두통은 한방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양방에서 1차적으로 스테로이드로 치료하는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두통입니다. 뇌졸중 환자나 이런 측두동맥염으로 오는 두통 환자가 한의원에 오면 침을 넣거나 손가락을 따주면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협심증 치료를 위한 나이트로 글리세린과 이소소르비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 약물로 인하여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나이트로 글리세린이나 이소소르비드와 같은 약물들은 심장 혈관을 확장시켜 협심증으로 오는 가슴의 통증을 줄이는 것이 주된 치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약들이 심장에 있는 혈관만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뇌의 혈관들도 함께 확장이 되면서 주위의 신경이 압박을 받아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두통은 여러 가지 기전과 원인이 있고 타이레놀과 같은 약약을 드시면서 어느 한 가지의 치료로 치유될 수 있는 단일 질환이 아닙니다.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두통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3: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2: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3: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2: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자.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1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5: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 신중하고 조용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전쟁 피해 배상을 수용해야만 호르무즈 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16: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 로우키,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부분적으로 협상하면서 돈이 없는 이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 기회라며 신속한 합의를 고강도로 압박한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17: I want to give them every last chance before decapitation. This is a last chance for them to sign a good document.
16: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걸 두고 체스 게임 같다면서도 잘 될 거라고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군사 공격을 지시하기보다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 전까지 호르무즈를 열지 않을 것이며 직접 협상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전쟁 배상과 해상 봉쇄 해제, 중동 지역 미군 철수 등 6개 조건을 요구한 데 이어 압박을 이어간 겁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미국 내 유권자 불만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NN 방송은 최근 잇따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미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온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민주당의 우위를 잃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개시와 관세 부과가 초래할 파장을 크게 잘못 예측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고 짚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5: 이란이 한층 더 강경해진 호르무즈 재개방 선결 조건을 내놨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언급하지 않아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내비쳤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공습 재개보다는 전쟁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빼기 가능성은 그가 이란의 과한 요구에 분노하기는커녕 비교적 담담한 태도를 보이면서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이란은 사무총장의 발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선결 조건으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주변 미국 병력 철수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하면서 내놓은 게 그 계기입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받아들였을 경우 종전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신석기 시대로 되돌려놓겠다. 엄청난 미군의 화력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대규모 폭격을 감행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던 것과는 달리 담담하게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핵 문제 해결과 이란 측 요구를 교환한다는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 MOU 내용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어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됐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무력 공방으로 사실상 파기된 MOU보다도 훨씬 이란에 유리한 요구를 내놓은 이란의 버티기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전쟁 향방의 중대 분수령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별로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실제로 논의 중인 내용은 선박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며 이란의 무리한 요구 자체에 대한 논평을 삼가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주말 이란 문제에 대해서 로우키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미국이 이란 대응 전략으로 추가 군사행동보다 경제적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행정부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참모들에게 핵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전쟁에서 발을 뺄 의향이 있음을 비공개적으로 내비쳤다며 핵 합의 없는 종전이 이뤄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이 지난해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파괴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임기 동안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작다라고 스스로 언급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면 승전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도 해왔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SNS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이미 전쟁 목표를 달성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출구를 모색하는 것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군의 주요 무기 체계가 급속도로 소진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요격 미사일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겉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하는 동시에 재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요격미사일 부족 사태는 중동뿐 아니라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대비 한반도 대북 방위 태세 유지, 우크라이나전 지원 등 미국이 신경 써야 할 아시아 유럽 안보에 전반적인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 목표까지 수정하면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란의 과도한 요구로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이란의 강경한 주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체면을 살리며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마엘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로를 둘러싼 오만과 협상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통항료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한 항로를 설정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그런 세부사항까지 논의하고 있지 않으며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동 성명과 관련해 아직 논의해야 할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지만 협상은 순조롭고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가이 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모니터링하고 환경, 해양 서비스 제공, 범죄 퇴치와 관련된 문제에서 협력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바가이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에 대해서는 해협의 재개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침략으로 인해 이란과 영내 전체의 강제된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협 재개방과 관련해 배상금 지급, 예멘 봉쇄 해제, 공격 중단, 미군 철수 등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란이 조건을 내걸었다고 불평하려면 그들은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며 이란 항구를 봉쇄하고 이란 선박을 괴롭히면서 이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는다고 불평할 도덕적, 법적 작용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란 매체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미네이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동영상을 게시해서 좀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그 화제도 금방 끝났습니다. 이 동영상을 자체 분석한 여러 업체들이 이 동영상은 이미 지난 3월에 공개됐던 영상의 일부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위독설을 불식하려는 의도라고 해석되는데 새 안보 수장에는 초강경파로 불리는 모스타바 측근이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10: 이란 반관영 매체가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새로운 모습이라며 지난 8일 게시한 10초짜리 영상입니다. 언제 어디서 촬영됐는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란 매체들의 홈페이지를 확인해봤더니 3월에 여러 매체가 게시한 1분 18초짜리 영상의 일부였습니다. 각도만 조금 다를 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물론 앞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과 옷차림도 같았습니다. 해당 매체는 이미 공개된 최고 지도자의 영상을 이 시점에 다시 게시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당국은 앞으로 모즈타바가 대중 앞에 나서거나 군 지휘관들을 만나는 모습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모즈타바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만나 군사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고도 보도하는 등 최고 지도자의 동정 관련 기사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출신으로 모즈타바의 군사 고문을 맡아왔던 모센 레자이를 새 안보수장에 임명했습니다. 모즈타바 영상 재공개부터 초강경파로 불리는 새 안보수장 임명까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모즈타바 위독설을 진화하고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란의 강경한 입장과 요구가 단기간 내 완화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면서 가뜩이나 꼬인 휴전 협상도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15: 이번엔 가자지구로 가보겠습니다. 가자지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합의한 무장해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명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15개항의 문서를 거부한다며 이스라엘 방위군은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할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미국이 여러 가지를 제안했는데 일부는 수용 가능하지만 일부는 불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와 하마스 사이에 이뤄진 무장해제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이스라엘 내각 입장을 명시적으로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우디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선 사이 친이란 무장 세력들은 호르무즈와 홍해에 이어서 북쪽 수에즈 운하 길목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정유단지와 모카항 등 홍해 연안 거점들을 연일 맹폭하면서 사우디 갑자기 도관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화이트입니다.
18: 수에즈 운하의 북쪽 관문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 앞바다에서 가스 운반선이 정체불명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전지대로 꼽히던 사우디 원유의 마지막 해상 통로마저 위협받은 겁니다. 사우디 해상 봉쇄를 선언한 예멘 후티 반군은 남쪽 모카항과 사우디 자잔 정유 공장을 대규모로 공습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홍해 연안 물류망이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동쪽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막힌 사우디는 서쪽 홍해를 통해 북쪽 수에즈로 원유를 보내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남쪽 후티의 맹폭에 이어 북쪽 수에즈마저 공격받으면서 홍해 안에 갇힌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됐습니다.
19: And if it can't go south through the Bab al-Mandeb Strait and it can't go north through the Suez Canal, it is trapped.
18: 홍해 내부에 갇혀 나갈 수 없는 사우디 유조선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폭이 좁은 수에즈 운하 특성상 식별 장치를 끄고 몰래 이동하는 통항도 불가능합니다. 실제 이란 전쟁 이전 하루 700만 배럴을 웃돌던 사우디 원유 수출량은 3면 봉쇄가 가시화된 최근 400만 배럴대까지 40%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불안정한 국제 유가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20: Now prices are still higher than we would like, but we've taken a lot of steps so that when the Gulf situation is resolved, that we can expect prices to go way, way down.
18: 사우디가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다급히 집단 방위 조약까지 맺고 안보 동맹 구축에 나섰지만 꽉 막힌 바닷길을 당장 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우디 원유를 물리적으로 가둬버린 친이란 세력의 전방위 포위망에 세계 경제가 유가 폭등이라는 시한 폭탄을 안게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5: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1: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2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2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늘 보던 의사인데 이제 내 보험사 네트워크에서 빠졌다고 하네.
3: 클레버케어는 어때? 자네한테 잘 맞을 거야.
4: 클레버케어는 15,000명 이상의 제공자, 2,500명 이상의 이중언어 의료진이 함께합니다. 이제 코스코, 월마트, 샘스클럽, 비전워크에서도 시력관리와 안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클레버케어 네트워크에 있는지 지금 전화하세요. 833-388-1895.
5: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갱신에 달려있습니다.

0: 자, 지난 주말도 엄청 더웠죠.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기온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오늘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 88도, 오렌지 카운티도 88도 보이면서 이 더위는 갑자기 훅 떨어지진 않아요. 그죠? 네. 오늘까지는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기온이 서서히 내려가서 이번 주 목요일 정도 되면은 기온이 낮 최고 기온 8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준은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기준입니다. 제가 지금 제 눈을 의심하고 있어요. 목요일에요. 밸리와 우드랜드 힐즈,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이 낮 최고 기온이 77도로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보다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도 있네요. 자, 이렇게 70도 후반대, 80도 초반대의 낮 최고 기온이 이제 앞으로 쭉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 8월 14일 말복입니다. 이 말복을 기점으로 더위 물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더위와 싸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과 금융거래 검증 절차 강화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이후 관련 지침이 잇따라 마련된 가운데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면서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고용, 금융범죄 단속 강화를 공식 천명한 것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애리조나주 은행 관계자들을 지난주 만나 이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범죄 조직과 카르텔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사기에 연루되는 행위를 본격 단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시스템에 대한 노골적인 악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체류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 등 금융당국은 불법 고용이나 금융사기 등의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의 고객 신원 확인과 실사 규정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오는 8월 17일까지 현행 고객 실사 규정의 변경안을 제안하고 11월 16일까지는 보다 광범위한 고객 신원 확인 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안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정책을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충분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망명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새 정책은 8월 5일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물론 8월 5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에 모두 적용됩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신청서가 접수 단계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증빙 서류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담당 심사관은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나 기각 의사 통지 없이 신청을 즉각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민서비스국은 대부분의 경우 신청인에게 부족한 서류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 뒤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보장되지 않으며 심사관 재량에 따라 즉각 기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조치가 국토안보부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청인은 접수 시점에 자격을 입증할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완전한 신청서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근거가 부족한 신청을 줄여 행정 효율성과 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 서류를 제출할 때 뭐 이민법 변호사들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은 뭐 문제가 없겠죠. 꼼꼼하게 잘 해주니까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시는 분들 이 서류 준비 꼼꼼하게 철저하게 잘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안 돼서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제도인 OPT에 대한 규제 강화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유학과 취업을 계획하는 학생들로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책에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OPT를 통해 미국에서 취업하려는 유학생들에게는 최대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는 확정되거나 시행 중인 정책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비용 부담 주체 역시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과정에서 충격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과잉 단속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민 세관 단속국은 이달 말까지 현장 요원에게 바디캠 전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스의 벤처렐라 국장 대행은 전국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아이스 요원과 수사관들에게 이달 말까지 바디캠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입니다. 어제 버라이즌 또는 스펙트럼 이 뭐 통신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답답하셨죠. 네. 어제 남가주 곳곳에서 버라이즌의 무선 통신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은 여러 곳에 광섬유 케이블이 고의로 훼손된 것이 이번 서비스 장애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라이즌은 남가주 일부 고객들이 무선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겪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피해 지역은 LA를 비롯한 남가주 일부 지역입니다. 다만 버라이즌은 광섬유 케이블이 어느 지역에서 훼손됐는지, 이번 장애로 영향을 받은 고객 수는 얼마나 되는지는 집계하고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서비스 장애 신고는 어제 오전부터 샌프란도 밸리를 비롯한 LA 여러 지역에서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버라이즌은 피해 현장에서 외부 협력 업체들과 함께 케이블 복구 그리고 네트워크 정상화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버라이즌은 이번 케이블 훼손을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통신 기반 시설이 훼손될 경우 특정 지역 전체에서 긴급전화와 의료 네트워크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이 버라이즌 얘기하면서 자꾸 스펙트럼 통신 서비스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버라이즌 통신 서비스, 무선 통신 서비스를 스펙트럼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제 이렇게 버라이즌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무선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던 지역, 스펙트럼 이용자들도 똑같이 장애를 겪었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 복구됐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는 남가주에서 지난 주말 동안 산불이 세 곳에서 잇따라 발화돼 주택가를 위협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지난 주말 LA 북부 고먼 지역에서 발생한 리지 산불 빠르게 확산되면서 1108레이커를 태웠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으로 진화율 54%로 집계됐습니다. 강제 대피령 뭐 일부는 해제됐지만 일부 지역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타클라리타에서는 타샤 산불이 발생해 인근 주택가를 위협했습니다. 시에라 하이웨이 인근에서 시작된 불은 뉴홀 패스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령과 대피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진화율 30%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버뱅크에서도 월넛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스트 하버드 로드와 와일드우드 캐년 로드 인근에서 시작된 불은 40에이커까지 번졌지만 현재 70% 진화된 상태입니다. 소방국은 불길의 진전도 잡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27개 주에서 확산 중인 살모넬라 식중독이 멕시코산 할라피뇨 고추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멕시코 음식 체인이 치폴레, 쿠도바 해당 식재료를 전면 회수했는데 이 멕시코산 할라피뇨 고추가 어떤 마켓에 공급됐는지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살모넬라 집단 감염으로 27개 주에서 총 34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6명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 66지구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폴서 렌초 팔로스 버디스 시장이 캘리포니아 민주당의 공식 지지를 확보하면서 11월 본선 경쟁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주 하원 66지구는 토렌스와 맨하튼 비치, 렌초 팔로스 버디스 등 사우스베이 주요 도시를 포함하는 곳입니다.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 주장 사태가 터져나온 김원석 부동산의 김원석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업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를 투자 실패가 아닌 투자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김 대표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챕터 11 회생 절차를 통해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투자자와 채권자들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사업 규모를 줄이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등 사업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제가 진다, 가족은 보호해달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김 대표 해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특히 벨라에셋, EWA 캐피탈 등 김원석 부동산 관련 법인들이 지난 7월 말 챕터 7 파산을 신청했다며 김 대표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마치 챕터 11만 신청한 것처럼 해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김원석 부동산이 투자금을 받은 뒤 기존의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실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은 채 투자금만 받거나 부동산을 매각하고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금과 이자 지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글렌데일의 한 프리스쿨 교실에 고령자가 몰던 차량이 돌진해 여름 캠프에 참여 중이던 어린이 8명이 다쳤습니다. 글렌데일 노스 퍼시픽 에비뉴에 위치한 글랜드뷰 하우스 프리스쿨에서 사고는 발생했는데 79세 여성 운전자는 유턴을 하면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고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뒤 그대로 프리스쿨 건물을 뚫고 돌진한 것으로 일단은 추정되고 있습니다. 79세 고령의 노인 운전자가 10살도 안 된, 7살도 안 된 아이들이 있는 프리스쿨에 돌진해 8명이 부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고령 운전자, 이게 맞는 상황입니까? 사고 당시 프리스쿨에는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어린이들이 교실 안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부상 정도는 모두 경상으로 전해졌는데 일단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당시 모두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역시 중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 정말 다행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방송인 김 카다시안의 소유로 알려진 캘퍼베시 지역의 저택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27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 로스트힐스 경찰서는 현지 시간 일요일 오후 4시 직전 히든힐스 롱밸리 로드 인근 주택에서 한 남성이 여러 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는 것을 보안 경비원이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발견하고 차량과 자택 내 귀중품을 절도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포스트에 따르면 김 카다시안과 자녀들은 현재 약 6,000만 달러 규모의 해당 주택이 리모델링을 거치는 동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임시 임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셰리프국은 27세 용의자의 신원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젯밤 선셋 스트립의 한 유명 루프탑 바에서 총기 난동이 발생해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일요일 밤 8시 55분쯤 라시에네가 블러바드 인근 서부 선셋 블러바드 일대에서 발생했으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나 남성 한 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고 카운티 소방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총격은 유명 인사들이 즐겨 찾는 웨스트 할리우드 1호텔 9층에 위치한 인기 루프탑바 헤리츠 루프탑에서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직 용의자 정보나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산타모니카의 한 주택에서 심야에 화재가 발생해 진화 작업 끝에 집 안에서 두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는 어제 새벽 3시 직전 링컨 블러바드에 위치한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주택은 이미 완전히 화염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불길을 완전히 진압한 소방관들은 주택 내부에서 사망한 두 명을 발견했으나 성별이나 대략적인 연령대 등 신원과 관련된 세부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국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로스앤젤레스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불법 길거리 레이싱인 스트리트 레이싱 난동 직후 폭도들이 오토존 매장에 난입해 물건을 털어가는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 같은 약탈 행위는 동부 LA위 동일 매장에서 두 차례, 남부 LA 매장에서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일요일 새벽 4시쯤 남부 LA위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센트럴 에비뉴에 위치한 오토존 매장 유리창이 무참히 깨지는 모습을 증언했으며 인근 주민들은 일상적인 상점들마저 파괴되고 영업이 중단되어 지역사회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동부 LA위 올림픽 블루바드와 아틀란틱 에비뉴에 있는 오토존 매장 역시 주말 동안 두 차례나 털렸으며 특히 일요일 새벽 3시 30분쯤에는 약 100명에 달하는 군중이 난입해 매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부 영상에는 창문과 컴퓨터가 박살나고 진열대가 부서진 채 물품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참혹한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으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토요일 밤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퇴근하던 연방구치소 교도관이 주차장에서 시위대 무리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토요일 밤 10시쯤 알라메다 스트리트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밖에서 40에서 50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던 중 연방 직원 2명이 이스트 커머셜 스트리트의 한 주차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을 때 시위대로 추정되는 최소 5명이 무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교도관 중 한 명이 가방을 잡고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연방 직원이 반격하며 총기를 꺼내 들자 일행은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연방 직원은 총기를 꺼낸 채 이들을 쫓았으나 인근 시위대 무리 속에서 시야를 놓쳤으며 총격은 발생하지 않았고 함께 있던 다른 직원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검의 빌 에세일리 수석부검사장은 연방요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중범죄로 처벌될 것이며 요원들은 정당방위 권한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폭행 및 경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며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경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남동부 지역에서 지난 토요일 밤 발생한 총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사건 전담 수사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우스게이트 경찰서는 토요일 밤 9시 40분쯤 리버티 블루바드 일대에서 흉기 및 총기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총상을 입은 남성을 발견했으나 카운티 소방국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목격자들의 지목으로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을 현장에서 붙잡았으나 공식적인 체포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댈러스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 안에서 비행 중 응급 상황을 겪은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금요일 오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958편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건강상 이상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0: 을 통해 958편에서 고객과 관련된 응급 의료 사건이 발생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허리케인 제네비브가 남긴 강력한 너울성 파도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칼즈베드의 유명 해변인 태머렉 주립 해변이 모래 유실과 주차장 파손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이어진 거센 파도와 만조로 인해 해변의 모래가 대부분 씻겨나가고 해안선을 따라 커다란 바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며 주차장 최소 35면이 폐쇄됐습니다. 해안 침식이 심각해지면서 인명구조타워 여러 개도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되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한 거센 파도는 남캘리포니아 해안 전역에 위험한 상황을 낳아 지난 3일 라구나비치 크레센트베이 해변 인근에서 수영하던 24세 남성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말리부의 포인트 둠 해변 역시 심각한 침식으로 인해 해안가 도로와 주차장이 폐쇄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립공원 당국은 해안 엔지니어들과 협력해 피해 복구 및 주차장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확한 재개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 한류 열풍으로 한국 음식, 문화, 음악 뭐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스탠딩 코미디 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니들은 좋겠다. 모든 거 앞에 K자만 붙이면 되니까. K컬처, K푸드, K댄스, K뷰티, K팝 많다는 겁니다. 식품, 뷰티, 유통 등 한국의 K라이프스타일의 분야의 주요 업체들이 미국 시장 공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인이나 아시안마트 등에서 현지 한인과 고객을 타겟으로 했던 수준에서 벗어나 백화점 입점, 독립 매장 오픈 등을 통해 주류 판매 채널로까지 영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업종도 전통적인 치킨 등 K푸드에서 주류, 편의점, 뷰티, 생활용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외식 식품업계는 K푸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미국을 글로벌 사업 확대 전초기지로 삼고 현지 매장과 생산시설,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외식 식품 브랜드들의 본고장 미국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타지역 진출도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A 한국교육원과 경상북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한국어 교사 대상 수업 나눔 연수 행사가 지난 6일과 7일 LA 교육원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경북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강사로 나와서 K비트, K보자기, K페이퍼아트, K네이밍 등 이거 보십시오. 다 K만 붙이면 되잖아요. 네. 한국 문화 수업을 시연하고 교육 자료를 공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오는 20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뿌리내림과 도약이라는 것을 주제로 제25회 베네핏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KYCC의 5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시에 더욱 포용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도약하겠다라는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8월 20일 오후 7시 LA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진행되는 이 뿌리내림과 도약 콘서트에는 발라드 가수 백지영을 비롯해 그래미상을 수상한 밴드 라산타 세슬리아, 영국 출신의 알리사가 특별 출연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한미음악재단도 함께 무대에 올라 한국과 미국의 음악은 물론 다양한 장르와 문화를 아우르는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티켓은 KYCC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0: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 213-383-3838 213-383-3838
3: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4: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5: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4: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6: 우리 아들, 딸 새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7: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8: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9: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0: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11: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12: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썬터치 멀티원형 구입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11: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우름 사계절 원조 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12: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석하에 경기가 열리던 골프장 상공에 민항기 두 대가 비행 제한 구역을 침범해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F-16 전투기 두 대를 출격시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장 상공에서 민항기 두 대를 임시 비행 제한 구역 바깥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리브 골프 뉴욕 대회가 열리는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당일 해당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민항기가 비행 제한 구역을 침범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새 법률 고문에 윌 샤프 백악관 비서관을 지명했습니다. 연방검사 출신인 샤프 비서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백악관에서 브렛 캐버너와 에이미 코니 베럿 등 연방 대법관 후보자 인준을 지원했습니다. 2021년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에는 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대선 개입 사건에서는 변호인단에 참여해 연방 대법원까지 사건을 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에 복귀한 뒤 샤프를 국가수도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던 바 있습니다. 전직 정보기관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독재자를 닮아가고 있다는 경고를 제기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면서 주변 인사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모습이 다른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보인 행태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CIA 지국장 출신인 폴 콜비는 독재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데 비교적 공통된 방식이 있다며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과 겹쳐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 숭배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다른 정보기관에서 중국과 대만 문제를 담당했던 게일 헬트는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넣은 250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언급한 뒤 중국 마오쩌둥도 직접 화폐에 자기 얼굴을 넣지 않았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음지에서 활동했던 전직 정보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보기관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AI, 딥페이크 등 각종 선거 방해 상황을 가장한 모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실시된 대응 훈련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알렉스 파디아, 애덤 쉽, 마크 워너, 엘리사 슬로킨, 라파엘 원옥 상원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또 선거 관련 비영리단체와 선거법 전문가 등도 모의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훈련에서는 행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시나리오가 상정됐습니다. 조작된 영상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극우 성향 언론과 트럼프 대통령 또는 다른 대통령의 선거 부정 주장 탓에 선거 관계자들에 대한 살해 위협이 발생하고 무장한 남성이 투표소에 나타나는 상황까지 전개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하나로 꼽히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이 난자 동결 시술을 받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더 잘 통제하고 싶다는 생식권 이슈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한 뒤 시술 과정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ABC와 인터뷰에서 낙태권부터 건강한 임신을 이어갈 권리까지 전국 여성들의 산부인과 관련 의료를 제한하고 있는 현 정치적 상황에서 지도층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 과정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시간주 상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사회주의자 아슬 사이에드 후보와 통화하면서 당내 화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알사이드 후보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고 대화는 즐겁고 조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다며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진보 바람 그리고 민주당의 집안 싸움 중재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3분의 2는 16세 미만 이용자 접근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미국 성인 4,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연령 확인 도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66%가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11%, 이외 21%는 찬반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답변을 꼽았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7: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6: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7: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6: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0: 다저스 요새 성적이 너무 좋지 않죠? 오늘 과연 스쿠벌이 홈 데뷔전을 갔는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야구 문제가 아니죠. 야구는 폭염 때문에 쉬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이후 청문회와 압수수색에 과거 각종 비위까지 드러나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심판들을 매수해서 성접대를 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죠. 일본 축구협회는 한국 축구대표팀과 관련된 경기에 나섰던 일본 심판들 자체 조사에 나서기 시작했고요. 전세계 축구팬들은 니네 2002년에도 이랬니? 한국 축구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0: 북중미 월드컵 조별예선 탈락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경기력 부진에 대한 비난은 불공정했던 홍명보전 감독 선임 과정과 정몽규 전 회장의 독단적인 협회 운영으로 옮겨붙었고, 점점 커지는 국민적인 분노에 정부와 정치권까지 나섰습니다. K축구혁신위원회의 출범과 국회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11: 중요한 정확성이나 공정성 이런 거를 전혀 부족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향후 축구협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축구 가버넌스 전반에 대한 지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10: 후폭풍은 더 거셌습니다. 14-15년 전 대표팀 경기에서 외국 심판들에 대한 성접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협회 임직원의 횡령과 프로축구 시민구단들의 혈세 낭비와 부실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는 추락할 데가 없을 정도로 국민적인 신뢰를 잃은 대한축구협회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축구팬과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협회가 본연의 기능을 잃고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과거의 각종 비위에 사과하며 다만 현재는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전방위적인 외부의 비난과 질타를 전 구성원이 철저한 수의신의 기회를 삼고 강도 높은 노력을 통해 조직 문화를 바꿔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마친 마당에 또 어떤 비위가 추가로 드러날지, 축구협회의 반성과 약속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질지, 국민 대다수는 아직 따가운 시선으로 대한축구협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0: 8월 10일 월요일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1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4: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3: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15: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6: 엄마 집밥이 최고지.
15: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6: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5: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6: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5: 밥 한 그릇 더요.
17: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5: 웨스턴 도마칼국수.
17: 도마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5: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7: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9: We will fight for you.
1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0: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19: 손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9: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1: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19: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9: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2: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23: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22: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23: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2: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23: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4: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5: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6: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최근 들어 민주사회주의자라는 말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라는 사상을 주창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들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서 중견 정치인들을 꺾고 잇따라 승리하면서 민주사회주의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주사회주의자로는 쉽게는 뉴욕의 조란 맘다니 시장을 들 수가 있죠. 그 이후에 미시간주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압둘 엘 사에드 의원, 또 콜로라도주 하원에 당선된 멜라트 키로스 의원, 그리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시장 후보로 제니스 루이스 조지 등이 모두 민주사회주의자들입니다. 또한 이번에 위스콘신 주지사에 도전하는 한인 홍윤정, 프란체스카 홍 후보도 대표적인 민주사회주의자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우리 바로 옆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15명으로 구성된 LA시의원 가운데서도 최소 4-5명이 민주사회주의자입니다. 4지구의 리디아 라만 의원을 비롯해서 1지구의 유니스 에르난데스, 13지구의 우버 소토 마르티네스, 그리고 14지구의 이사벨 후라도 의원 등이 모두 자칭 타칭 민주사회주의자들입니다. 자, 민주사회주의자, 얼핏 이름만 들으면 마치 무슨 공산당 또는 뭐 심하게는 빨갱이를 부르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그들을 우리가 뭐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싶어서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지지하던 뭐 반대하던 그들을 알아야 뭐 결정을 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자, 민주사회주의라는 이 사상은 영어로는 말 그대로 데모크래틱 소셜리즘 이라고 합니다. 데모크래틱은 민주주의를 말하는 건데, 여기다가 어찌 보면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반대될 것 같은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라는 이 소셜리즘이 붙은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뭐 좀 말이 좀 안 되죠. 또한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민주사회주의자라고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DSA라고 부릅니다. DSA, 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 를 줄임말입니다. 자, 이제 그들을 짧게 DSA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들이 추구하는 말은 도대체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만은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완벽한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의 자유, 복수정당제, 그러니까 뭐 북한처럼 노동당 하나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다른 당도 있고 이렇게 복수정당제, 언론의 자유 다 지지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선거도 지지합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그대로 다 인정하고 확고히 지킬 것을 주창합니다. 독재나 폭력적인 혁명을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수명이 다했다라는 생각에 자본주의를 수정해야 한다라거나 또는 자본주의를 일정 부분 통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경제 체제를 무조건 없애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대 자본과 시장이 서민들의 삶, 특히 주거 문제나 의료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등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개입하고 일정 부분 통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 결이 비슷합니다만은 유럽의 이 사민주의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복지제도를 좀 늘리는 것을 주장하는 거라면 이들은 장기적으로 기업과 이 경제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정부의 통제를 더 강조한다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유럽식 사민주의보다는 유럽에는 사회민주주의, 즉 사민주의가 들어선 지는 꽤 오래됐죠. 그런 유럽식 사민주의보다는 조금은 더 가파른 개혁을 추구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들이 갑자기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 자금의 미국 상황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이 DSA는 미국의 심각한 양극화 그리고 불평등을 정면으로 저격하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살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에 출마할 때 생활비 부담 완화, 아파트 임대료 동결,
무상교육 등 아주 선명한 진보 공약을 낸 겁니다. 기존 진보주의자들도 감히 외치지 못했던 그런 과감한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일각에서는 이들을 아예 공산주의자, 빨갱이, 미치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미국의 민주, 공화, 딱 거의 뭐 두 당밖에 없는 소위 미국의 지독한 이 양당 체제의 기득권 정치인들을 향한 유권자들의 환멸이 커지면서 이 DSA의 열풍을 부추긴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부모가 파산을 했거나 실업자가 됐거나 심지어 집을 빼앗기는 등의 상황을 보고 자랐는데 이제 성인이 된 그들, 그런데 지금은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AI가 나타나서 AI 위험에 직면해 있는 그런 청년 세대의 지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서 묻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주할 때 당신들은 뭘 했나요? 라고 질책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DSA가 스스로 답을 내놓겠다라고 나서는 그런 정치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위스콘신 주지사에 도전하는 한인 DSA 정치인 프란체스카 홍주 의원의 말에서 그들의 생각을 우리는 좀 읽을 수 있습니다. 홍 의원은 요즘은 억만장자, 심지어 조만당장자까지 탄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이 소득은 더 처참해지고 있다. 그런 문제는 지금 가장 심각한 재앙이다라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차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소위 점진주의식 민주주의. 이런 점진주의는 무책임한 것이다. 큰 위기에는 그에 걸맞는 속도의 큰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존의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홍 의원은 이제 내일 위스콘신주 민주당 주지사 최종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누가 주지사가 될지 민주당 당내에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홍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DSA의 향방을 예측해 볼수 있는 주요 바로미터가 이제 내일 홍 의원에게 달려 있는 셈입니다. 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 미국의 DSA의 향방이 내일 판가름 납니다.

네, 이어서 브루투스 너마저가 아니라 네타냐후 너마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무장해제안을 합의했다라고 밝히자 이스라엘은 그 합의를 거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합의를 이스라엘이 부정하고 거부하는 일, 이런 일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일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내각 회의에서 미국과 하마스가 합의했다라는 그 15개항의 합의안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하마스가 완전하게 무장해제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떠한 철수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15개 항으로 구성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자신의 계획에 돌파구가 마련됐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에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무슨 소리냐? 우리 이스라엘은 합의한 바 없다. 그저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다라면서 우리는 그 합의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너마저? 자, 이 계획에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함께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고 국제 평화군이 치안을 담당한다라는 내용이 골자로 담겨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지지율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죠. 또 트럼프 대통령 또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지율이 연일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두 정상은 지지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180도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전에 어떻게든 전쟁을 마무리하고 뭔가 해결해내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인 반면에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양보에 반대하는 이 극우 인사들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대신 국내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극우 행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브루투스 너마저가 아닌 네타냐후 너마저인 그런 상황입니다. 기원전 44년 로마의 지도자 율리우스 카르사루 즉 시저. 이 시저가 암살당할 때 자신의 친구였던 마르크스 브루투스를 향해서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마지막 말로 배신감을 표현했다라고 전해지는 유명한 말이 있죠. 물론 실제 역사적인 기록은 아닙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어느 순간 이 대사를 배신당했을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브루투스 너마저가 아니고 네타냐후 너마저를 겪게 된 건데요. 이제 제2, 제3의 브루투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갈수록 강해져가는 폭염이 온열 질환을 넘어 인간의 생체 시계마저 앞당겨 노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아주 강한 폭염의 경우에는 단한 차례 겪는 것만으로도 생물학적 나이 기준으로 약 6개월 더 늙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사이보그와 생체공학 시스템에 발표된 연구 결과, 추적 관찰 기간 4년 동안 실험 참가자의 58.8%에서 생물학적 노화 가속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 세월이 4년 흐르는 동안 참가자들의 평균 생물학적 나이는 57.3세에서 62.3세로 5살가량 늘어났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노화 가속화의 정도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거주 환경에 따라 달랐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높은 사람, 과체중인 사람, 또 도시 거주자, 습도가 높고 더운 아열대 기후 지역 거주자일수록 폭염 노출에 따른 노화 가속 정도는 더 심했습니다. 연구진은 그 원인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체온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심장과 순환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또 높은 인구 밀도와 빌딩 숲이 도시 기온을 더 높이는 열섬 효과 등을 꼽았습니다. 또 연구진은 분석 결과 폭염 노출은 총 콜레스테롤 및 당화혈색소 수치 증가와 지속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폭염이 지질 및 포도당 대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이어서 머스트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제로자와 관련된 금융 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 연방 재무장관은 최근 애리조나주 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불법 제로자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급여를 지급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 사기에 연루되는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노골적인 악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제로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고용이나 금융사기 등의 미국 금융시스템이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은행의 고객 신원 확인과 실사 규정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오는 17일까지 현행 고객 실사 규정의 변경안을 제안하고 11월 16일까지는 보다 광범위한 고객 신원 확인 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은행 계좌 개설과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신원이나 체류 신분과 관련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받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납세자 번호, 즉 ITIN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고객 확인 절차가 강화될 경우에 서류 요구가 더욱 늘어나거나 처리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민국이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충분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망명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물론 앞으로 접수되는 모든 이민 관련 신청에 적용됩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신청서가 접수 단계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증빙 서류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담당 심사관은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청 없이 그 즉시 신청을 기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이민국은 대부분의 경우 신청인에게 부족한 서류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 뒤에 최종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으며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즉각 기각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방 이민 단속국 아이스가 이달 말까지 현장 요원 전원에게 바디캠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스 측은 성명을 통해서 전국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아이스 요원과 수사관들에게 이달 말까지 바디캠을 전원 지급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진 일정입니다.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 주장 사태가 터져 나온 김원석 부동산의 김원석 대표가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업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은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그동안 운영해온 회사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해명을 담은 7분짜리 동영상을 올려서 챕터 11 회생 절차를 통해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투자자와 채권자들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라고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 규모를 줄이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등 사업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또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다 라며 가족은 보호해달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영상 공개 후에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말도 안 되는 영상이다, 거짓 해명이다, 챕터 11이 아니라 챕터 7이다 라면서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시 김원석 씨의 뭐 해명인지 변명인지 설명인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발언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1: 한 가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가족은 이번 사업과 법적 절차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전 배우자와 아이들이 있는 집을 찾아가거나 시위를 하거나 위협하거나 불안감 주는 행동은 제발 멈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저를 비판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족만큼은 이 일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이냐?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 규모를 대폭 줄였습니다.
0: 네, 뭐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특히 김원석 씨 관련 법인들이 지난 7월 말 챕터 11이 아니라 사실상 완전 파산인 챕터 7을 신청했다라며 김 대표가 이에 대한 언급은 없이 마치 챕터 11만 신청한 것처럼 해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자칫하면 김원석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필터링 없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잠시 전에 들려드렸던 음성 녹취에서는 전해드리지 않았지만 김원석 씨는 영상 앞부분에서는 계속 챕터 11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투자자들은 또한 김원석 씨가 투자금을 받은 뒤 실제 부동산을 매입하지도 않은 채 투자금만 그냥 받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매각하고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원금과 이자 지급도 중단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양측의 공방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는 남가주에서 주말 동안 산불이 세 곳에서 잇따라 발화돼서 주택가를 위협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쯤 LA 카운티 북부 고먼 지역에서 발생한 리치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1,10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진화율은 54%로 집계되었습니다. 산불 확산으로 한때 이 지역 5번 프리웨이의 통행이 제한됐고 고먼 일대 주민들에게 내려졌던 강제 대피령은 일단 해제됐지만 일부 지역에는 대피 경보가 유지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산타클라리타에서는 8일 오후에 타샤 산불이 발생해서 인근 주택가를 위협하고 있으며 뉴홀 패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또 버뱅크에서도 월넛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스트 하버드 로드와 와일드우드 캐년 로드 인근에서 시작된 이 불은 약 40에이커까지 번졌지만 현재 70%가 진화되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로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모기지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은 6.69%로 전주보다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질 경우에 장기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모기지 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가 7%대를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이어서 다른 건 몰라도 안보와 경제는 그래도 공화당이었는데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란 전쟁을 둘러싼 미국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왔던 이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우위를 점차 잃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보와 경제 부문에 대한 지표가 최근 급격히 하락하면서 공화당이 집권당이면서도 이 분야의 지지가 하락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곧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위기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발표된 로이터통신 여론조사 결과 안보 문제에 대한 지지도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오히려 뒤지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 어느 당이 더 나은 접근 방식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7%는 민주당이라고 답변했고 공화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36%였습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이 안보 분야에서 공화당을 앞선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였을 때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도 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무려 11%포인트 앞섰습니다만은 약 2년 만에 그것도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도 이렇게 답변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당이 경제 문제를 더 잘 다루느냐라는 질문에서 54%가 민주당이라고 답변했고 45%가 공화당이라고 답하면서 민주당이 9%포인트나 앞섰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왔지만 국가 안보는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항상 그것도 큰 격차로 앞서온 분야였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을 때조차도 이런 구도는 유지됐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이 구도가 깨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워낙 서툴게 처리하면서 공화당의 전통적인 강점으로 여겨져온 이 안보 문제에서조차 미국인들이 갑자기 생각을 달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전쟁의 목표였던 이란 비핵화를 이제 슬그머니 포기하려는 미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서 핵 협상을 포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의 이란 공격 명분이었던 핵 협상이 사실상 뒷전으로 밀리면서 당초 이란 핵 위협을 제거한다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의 목표가 이란의 비핵화가 아니라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 확보로 바뀌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는 전쟁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야말로 긁어부스럼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경우에 이란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선언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고위 측근들에게는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전쟁에서 철수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견을 비공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말을 직접 들은 고위 참모 여러 명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해 이미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파괴했기 때문에 내 임기 동안에는 이란이 핵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다라며 이를 근거로 승전선언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보라고 핵심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그 주요 핵시설 3곳을 파괴했다라는 것은 이번 이란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미 지난해에 있었던 공격입니다. 결국 이번 전쟁의 명분을 찾기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의 명분을 못 찾으니까 전쟁을 끝낼 출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전의 명분이 분명해야 종전의 명분도 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관심사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이다라며 이란 전쟁의 목표가 핵 폐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로 옮겨졌음을 시인했습니다.

0: 어제 일요일이니까 더워도 좀 나가자 하셨던 분들은 네, 뭐 재미있는 경험 많이 하셨겠지만 역시 날씨로 인해서는 좀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LA 일원도 그렇고 좀 후텁지근함 때문에 체감 기온은 좀더 높았는데요. 수분 섭취들 잘 하고 계십니까? 평소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더 많이 먹게 되지만 뭐물 별로 안 먹었는데 하셨던 분들도 최근에 왜 이렇게 계속 물을 찾고 있지? 나 어디 병난 거 아니야? 당뇨병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탈수로 인한 갈증인지 아니면 어떤 병의 전조 증상인지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오늘 간단한 방법으로 탈수인지 아닌지를 측정해 볼수 있는 방법 소개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한쪽 엄지 손톱으로 다른 쪽 엄지 손톱을 살짝 눌러서 손톱이 하얗게 변하겠죠? 그리고 손을 뗐을 때 원래 분홍빛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색이 회복되는데 3초 이상 걸린다면 탈수일 가능성 높습니다. 또 손등 피부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손등 피부를 잡아 끌어올렸다가 놓았을 때 피부가 곧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부 밑에 진피의 수분이 부족해서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소변 색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노란색이 짙어질수록 탈수라고 보시면 되고 초기만 해도 1시간 안에 머그컵 한잔 분량 정도 물을 마셔주면 이 다음번 화장실에서는 색깔이 좀 연해짐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한다 이러면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완연한 갈색이라면 바로 1000ml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끔 소변색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붉은색을 띈다 이러면 단순한 탈수가 아닙니다. 혈뇨가 나타난 것일 수 있을 만큼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꼭 필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내 몸이 주는 신호에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6: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0: 이전에 일하는 이제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라면서 매우 위협적인 발언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또 며칠 만에 군사 압박 카드는 집어넣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타코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새로운 이 외교안보 수장에 초강경파 인물을 아예 임명해버렸습니다. 완전 로우키가 아니라 이란은 완전히 하이키로 가고 있습니다. 자, YTN의 보도를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이 보도를 들어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로우키라는 발언의 의미도 나올 것이고요. 또 이란의 초강경파 인물의 발탁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기자 연결 상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국제부 연결에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로우키 발언부터 짚어볼까요?
2: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 로우키, 즉 절제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 부분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막대한 인플레이션과 재정난을 겪고 있고 군인들에게 급여도 제때 지급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가 이란 정권의 경제 위기를 더 악화시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강력한 군사작전보다는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무력 충돌 수위를 낮추고 이란의 경제적 고사를 기다리는 장기적 경제 압박 전략으로의 선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추가 폭격은 비용과 위험만 늘릴 수 있으니 이젠 경제적으로 압박해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란도 똑같이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조금 더 버티면 미국이 협상 조건을 더 낮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AP통신은 이란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맞지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엄청난 레버리지를 가진 만큼 최종 합의를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를 양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란이 최상위 안보기구 수장에 모센 레자이 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임명했다고요.
2: 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모흐센 레자이 전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임명됐다고 전했습니다. 모즈타바의 군사 고문이자 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었던 레자이가 이란 최상위 안보기구인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강력한 수장이 된 겁니다. 혁명수비대 초기 구성원이자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혁명수비대를 이끌었던 레자이는 이란 내부 강경파 중에서도 초강경파로 꼽힙니다. 미국과 전쟁 중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통제, 미국과의 전면전을 주장해왔습니다. 외신들은 이란이 양보 없는 비타협 노선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며 강경파 체제의 공고화와 대미 협상 국면에서 주도권 강화로 평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인사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두고 막바지 협상 중에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이란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미국의 피해 보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재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는데 레자이가 외교안보수장인 만큼 앞으로 타협은 없단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임명이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해온 갈리바프 의회 의장에 대한 견제책의 일환이라며 이란 정권의 강경파가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레자이 체제로 구축되면서 기존 강경한 입장과 요구가 단기간 내 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재한입니다.
0: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미국판 제작이 추진됐었습니다만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미국판 제작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판 대신 각국 시장에 맞춘 현지판 버전에 좀더 관심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현재 특정 지역 버전의 오징어 게임 제작, 즉 미국판 제작이 진행되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각 국가별로 특징에 맞는 각국 현지판 오징어 게임을 제작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살모넬라 감염자 확산에 대한 범인은 멕시코산 할라피뇨였습니다. 연방 농무부가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멕시코산 할라피뇨가 들어간 육류와 가금류 제품에 대해서 공중보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멕시코산 할라피뇨와 관련된 살모넬라균 감염자가 무려 27개 주에서 345명이 확인됐습니다. FDA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부터

0: 보고된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는 멕시코 시알로아주에서 재배된 할라피뇨와 연관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할라피뇨는 미국의 유통업체를 통해서 각 도매업체와 식당 등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CDC가 감염자 1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가 발병 전에 멕시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멕시코 음식 체인점인 치폴레는 일부 매장에서 할라피뇨 사용을 중단했고 마켓 체인인 알버슨스는 할라피뇨가 들어간 샐러드와 살사 등을 리콜했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에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환자들의 공통점이 멕시코 음식점에서 식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분간 멕시칸 식당은 자제하시고 특히 할라피뇨 사용도 감염 확산이 수그러들 때까지는 절대 사용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현대차를 비롯한 아시아 3대 자동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1년 전에 비해서 1.5% 감소한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의 지난달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43,727대로 전년 동기 대비 62%나 증가했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85%, 엘란트라 하이브리드는 13%, 투싼 하이브리드는 5% 판매 증가했습니다. 일본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년 대비 22%, 혼다는 15% 판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기차의 대명사인 테슬라 차주들조차도 차를 바꿀 때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차주가 자동차 딜러에게 테슬라를 넘기고 하이브리드로 갈아탄 비율은 20.5%로 2021년 2분기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습니다. 2021년 2분기 때는 5.4%에 불과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제껴두고 전기차에만 치중했던 미국의 GM과 포드는 전기차 매출 급감으로 타격을 입었으며 뒤늦게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3: 부당침튼의 명가 김영석 침튼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튼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튼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5: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6: 아빠!
5: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7: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6: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0: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립선암이 전이된 상태로 매우 고통스럽게 현재 투병 중이라고 차남 헌터 바이든이 밝혔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부친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이 암이 전이돼서 뼈와 그 이상으로 퍼졌다. 매우 고통스럽다라며 지켜보기가 정말 슬프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지난해 5월 뼈로 전이된 전립선암 투병 사실을 밝혔고 같은 해 9월 즉 지난해 9월에는 피부암 세포 제거 수술도 받았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민심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식료품 가격과 유가 등 소위 민생물가와 관련해서 정부가 설정한 기준치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우리에게는 해결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영향과 관련해서도 현재 가격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그러나 관세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발끈했습니다. 관세 정책이 수입품 등의 가격을 끌어올려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자 주요 물가 지표가 점차 안정화 양상을 띠고 있다라면서 뜬금없는 답변으로 관세 문제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석유회사가 그린란드 당국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석유 탐사 시추 장비를 현지에 밀반입해서 그린란드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설립된 그린란드 에너지라는 회사는 최근 그린란드에 시추 장비가 담긴 컨테이너 약 12개를 하역했습니다. 그러자 그린란드 정부는 성명을 통해 장비 반입은 사전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라면서 엄중 경고를 보내고 앞으로 모든 물류 작업은 광물자원 당국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뒤에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 정부의 승인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린란드 에너지라는 회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적 연결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구상인 이 골든돔 사업에 관여하는 해군 출신 인사를 이 회사는 사외 이사로 영입을 했고 또 대선 당시 열렬한 마가 지지자였던 우파 종교 인사도 이 회사는 사외 이사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3만 명 내지 최고 5만 명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될 예정이다라며 한국을 향해서 방공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주말 SNS를 통해 러시아 영토에 시시각각으로 북한군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처음엔 수백 명에서 그 다음엔 수천 명, 이제는 3만 명 내지 5만 명의 북한군을 러시아 영토에 파병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전장에서 싸운 경험으로 현대전쟁을 학습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미사일을 발견했다라며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공격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이 정도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등 다른 반대 급부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려되는 것은 5만여 명 정도의 병력이 파견된다면 이들 중에 상당수가 현대전쟁의 경험을 쌓은 후에 귀국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현대전의 전투 경험을 갖추게 된다라는 점, 이 점은 한국으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0: 4시간 동안 매미의 소리에 도출됐던 18살 중국 남성이 일시적인 청력 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닝보에 사는 양 씨는 지난달 숲으로 캠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정오 무렵부터 매미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매미 소리가 처음부터 매우 컸지만 4시간 동안 숲속에서 이 매미 소리와 함께 캠핑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날 저녁 그는 귀가 붓고 막혀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새소리나 휴대전화 알림음 같은 고음역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그는 일시적인 청력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 14일 동안 소음에 노출되지 않고 나서야 청력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닝보대학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매년 매미 울음소리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자연의 소리가 귀에 해가 없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매미 한 마리가 내는 소리는 인간의 청력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매미 떼가 내는 합창은 오토바이 소리보다도 커서 청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저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3: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4: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3: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은 확실히 지난주의 아침보다는 훨씬 좀 덜 덥죠. 적응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기온이 낮아졌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좀 낮아졌습니다. 낮 기온도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이번 주에 최소한 9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89도, 내일 87도, 수요일 84도, 목요일 82도. 아, 입추가 지나니까 확실히 좀 다르죠. 그래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달 말쯤에 한 번 더 좀 더울 전망입니다. 자,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뜨시면서 아, 내 삶을 좀 싹 바꿔보고 싶다. 리셋. 이런 거대한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운동도 매일 한 시간씩 해주고 어? 명상도 하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막상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기 일쑤죠. 그런데요, 최근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UCSF 연구진이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전 세계 17,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거창한 걸 시킨 게 아니고요. 딱 하루 5분에서 10분 아주 소소한 행동을 일주일간 하게 했답니다.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 적어보기, 지나가는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 건네기, 잠시 창밖에 푸른 나무나 하늘을 온전히 5분 동안 바라보기, 이런 아주 작은 행동들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가자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훨씬 줄고 잠도 더 잘 자고 무엇보다 아, 내 행복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내 삶을 통째로 바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굿모닝 차차차 함께 하시면서 딱 5분만 내 마음을 위한 작은 선물을 하나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자, 5분의 힘은요, 어쩌면 그 무엇보다 셀지 모릅니다.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오늘 가장 기분 좋았던 일 뭐야? 아침에 뭐 어떻게 좋은 일 있었어? 아우, 주말에 애썼구나. 이렇게 나지막히 말해주는 5분.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삶에 단단한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번 주도 차차차 해볼까요?

딱 5분의 행복을 이것만 잘 챙겨도요, 놀랍게도 우리의 스트레스 수치도 굉장히 줄어들고, 아 내가 스스로 잘 만들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작은 거지만 그런 5분 나를 챙기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 정말 오늘은 어떤 일이 나를 즐겁게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명상 음악도 좋고요. 준비 체조도 좋고 하루를 마친 다음에는 잠들기 전 5분 전에 감사 일기를 쓴다던가 이런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하는군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더운데 라스베가스를 다녀온 친구도 있고요. 또 세계 곳곳에는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네요. 그래도 별일 없이 오늘도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 이렇게 누리는 이 시간들이 정말 천국과도 같은 거지요. 곳곳에도 이렇게 산불이 나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콜롬비아하고 에콰도르의 강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큰 피해가 없길 바라지만 지구는 또 변함없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서 흔들흔들 터질 때는 터져야지 또 큰 걸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지진 소식도 나고 해서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지진 백을 준비를 했다가 아이 몰라 닥치는 대로 하자 이러고 저는 다시 해체를 했어요. 왜냐면 그 안에 뭐 넣어놓은 게 예를 들어서 패스포트도 넣어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찾으려면 또 그 백을 막 들어야 돼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편한 신발, 약도 챙기시고 중요한 서류도 좀 챙겨놓고 무엇보다 비상식량과 그리고 물 이렇게 작은 병으로 해서 여러 개 나눠서 그렇게 넣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매일매일 순간이 최고의 오늘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늘이 정말 최고다. 응? 그렇지만 뭐 더 좋아질 일도 있겠죠. 내 마음의 그 넓이나 여러 가지가 든든한 튼튼한 근육이 만들어지면 또 더 느끼는 것들이 체감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말에 글렌데일에서는 재미난 일이 있었네요. 바로 민머리 모임이었습니다. 미드업이라고 이 미드업에 가면 여러 가지 뭐 취미나 똑같은 고민이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여기에 볼드 미드업이라고 해서 수백 명의 민머리 그러면 이렇게 볼드 대머리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반짝이는 스타일을 응원하고 웃음을 나눴다고 합니다. 연대감을 표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머리를 삭발하면 $100를 주는 이벤트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나도 참여하지 뭐 우리 남자친구 대머리인데 나도 그거에 참여하는 그 마음을 줘가지고 $100를 받고 머리를 미는 그런 여성도 있었어요. 머리가 빠져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용기 있게 도전해라 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따뜻한 조언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길에서 나 같은 민머리를 만나면 민머리라니까 좀 그러네. 대머리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게 되어 일종의 의리이자 따뜻한 유대감이다. 나와 비슷한 모습을 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서로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축하해주는 유쾌하면서도 그런 마음 훈훈한 풍경이 글렌데일에서 지난 토요일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 같이 살아가는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힘이 돼주자라는 그런 모임 필요한 때죠. 이런 마음이라면요. 그래도 세상이 살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더운 요즘 보니까 그 시에라 마드리의 주택가에 어느 풀장에요. 커다란 검은색 곰 한 마리가 수영을 유유자적 즐기는 거예요. 야, 그러고서는 탁 마당으로 와서 탁 유유히 또 떠났습니다. 이걸 보니까 굉장히 대리만족을 느끼더라고요. 아우 얼마나 시원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불이 나서 고생을 하는 그런 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세상에 어떤
팜에 이게 텍사스주 포트밴드 카운티에 있는 한 가정집입니다. 이 집에는 반려 거위가 있대요. 반려동물 바로 거위를 키우는데 이 구시라는 이름의 반려 거위가 갑자기 한밤중에 이렇게 거친 울음소리를 울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쟤 왜 저래? 응? 뭔 일이야? 하고 나가봤더니 세상에 축사에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호스를 잡고 불길을 잡았고 다행히 축사 안의 동물들은 모두 다친 곳이 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반려동물이 어떻게 울었냐면요. 세상에 이 불났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쳐서 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번 소리쳤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거위가 이렇게 울었어요. 아니 그래서 이 기특한 거위가요 다른 동물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해놨네요. 저쪽 제가 아는 분이 이번 주에 글라시어 내셔널파크를 가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죠. 지금 산불이 났던 스포카네 카운티 스포카네 가서 비행기를 도착을 하고 LA에서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가면 빙하공원 글라시어 내셔널파크를 가는데 거기에서 캠핑을 하는 걸 기획하고 가시더라고요. 어르신들입니다.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글라시어가 이 빙하가 지금 뭐 무서운 속도로 녹고 있다고 그러죠. 아 근데 스포칸에 불이 빨리 잡히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불났던 게 누군가 방화를 해서 그랬다 그래서 체포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종을 울려주면서 우리도 이 거위처럼 아 울려주면서 잘 서로를 보호해야 되겠네요.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과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9: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1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4: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아침 10시부터 12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오늘의 탱자 뮤직 극장.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스토리와 함께, 음악과 함께, 그리고 이 음악이 가슴에 다가오셨다면 생방송 전화로 여러분의 얘기도 함께 나누는, 수다도 떨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 생방송 전화 아시죠? 1353-5312291 135가 아니고 홀수 번호를 거꾸로. 아, 번호 얘기하니까 파워볼이 얼마요? 세상에, 원 빌리온에 가까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가면서 사야겠다. 딱 $10만. 응? 531-2291. 둘이 둘이서 하나를 구한다. 2291-2291 오늘 연결되신 분께는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그리고 올림픽 칼국수. 팥죽이 너무 맛있어요. 팥죽 먹은 지 좀 됐네. 빨리 가봐야 되겠어요. 칼국수도 맛있고 열무 비빔국수, 그리고 우거지 갈비탕도 맛있고요. 세상에,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것들이 많은 올림픽 칼국수에 50불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제주 화로에 식사권 50불 선물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주세요 할 때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시원한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아, 지난 주말에 시원하게 바다를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83년도 중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사랑했던 짝사랑했던 이 여자친구가 내 편지에 답장으로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이 노래를 보내왔어요. 제가 그 후로 열심히 연습해서 3학년 봄 소풍 때 저수지 뚝에서 마이크 없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요. 근데 그때 짝사랑했던 그 여자친구는 2004년도 30대 중반 이른 나이에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지 뭐예요. 그래도 이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아리면서 첫사랑 그 친구가 떠난 지 20년이 더 지났건만 이 노래만 들으면 그냥 설레이네요. 파도소리가 들리고 햇살은 눈부시고 괜히 마음이 젊어질 것 같은 월요일 아침 되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가끔 우리가 이렇게 바다로 달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트래픽을 헤치고 바다도 가고 불타는 라스베가스도 그 먼 길도 아이를 위해 아빠 수영장에서 나 수영하고 놀고 싶어 라스베가스 가고 싶어 그 먼 길을 달려가는 좋은 아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은 1967년 영화 007 미국 친구들한테 007 이러면 안 되고요. 007 007 007의 주제곡으로 세상에 나온 노래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딸 낸시 시나트라가 부른 You Only Live Twice. 아니 once가 아니고 왜 twice야? 당신은 인생을 두 번 산다? 이 노래에 따르면 첫 번째 삶은 그냥 살아가는 삶이고 두 번째 삶은 사랑을 만났을 때 다시 시작되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니면 죽었다가 어우 나 이제 살았구나. 아니면 오늘 매일매일 난 살아있구나 그 리셋 버튼을 누르시고 계신가요? 최근 어떤 여성분을 만났는데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매일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요. 그런 분은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노래처럼 오늘 다시 두 번째 인생처럼 살아봐요.

네,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탱자 뮤직 극장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오늘은 어떤 탱자분이 전화 주실지. 선물도 세상에 50불짜리가 어디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전화 한 통에 50불 상당의 맛있는 식사권도 드립니다. 소반식당 올림픽칼국수 제주하러에 식사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전화 열어놨습니다. 주실 전화번호 213-531-2291 213-531-2291. 아니 전화해서 무슨 얘기 할까? 뭐 이렇게 긴장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아침에 안부 나누는 거죠.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생일이신 분도 좋고요. 혹은 뭐 누가 축하해 줄 일이 있으신 분도 좋고. 아, 이 노래 들으니까 옛날 고향의 그 바다가 그립다.

0: 아, 월요일인데 월요일이라 한가 한가. 왜 전화가 없지? 아,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전화를 할까? 이 붐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어디 그냥 전화를 막 걸어볼까요? 어떻게 할까? 오늘 뭐 상품권 굳었네. 이거 어떡하지? 내일 다시 쓸까요? 언젠가 전화가 오겠지 이러면서 오늘 탱자 뮤직 극장에 생방송 라인은 이제 닫을까요? 말을까요? 스튜디오 다이렉트 전화번호 213-531-291입니다. 어머,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1: 안녕하세요.
0: 네, 어디 누구세요, 선생님?
1: LA의 란정입니다.
0: 아, 네. 어, 반갑습니다. 아니, 전화가 없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아니, 이 집에 손님이 없구나 하고 지금 전화 주신 거예요?
1: 그렇죠.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나. 아, 세상에. 우리 란 선생님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컨디션 어떠시고요?
1: 컨디션 좋죠. 더울 때 여름에 컨디션이 더 좋아지죠.
0: 어? 여름에 더 좋아지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지시나요?
1: 왜냐하면 더운 여름에는 혈액순환이 더 잘 돼요.
0: 어, 겨울보다?
1: 겨울에는 움츠러들죠, 사람이 그래도.
0: 어, 차라리 여름이 낫다.
1: 예, 젊었을 때는 뭐 계절 안 타고 튼튼하니까 다 그런데
0: 네.
1: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자꾸 기운도 빠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지는데
0: 네.
1: 예, 그 겨울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이제 그때 이제 뭐 네. 녹용인삼 뭐 이런 보약들을 먹잖아요.
0: 네.
1: 그래가지고 몸을 대표가지고서 혈액순환을 더 잘 되게 만들고 또 혈압 있는 사람은 겨울에 혈압이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몸이 수축하니까 혈관도 따라서 수축해가지고
0: 네.
1: 혈관이 확장이 돼야지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그런데 여름에는 날이 더우면서 네. 땀도 흘리면서 혈관이 확장이 돼가지고
0: 오히려 좋다.
1: 혈압이 잘 떨어져요. 혈압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정상 나올 때가 많아요.
0: 네.
1: 여름에는.
0: 그래서 네. 겨울에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시고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네. 겨울에 뇌졸중 많이 맞고 겨울에 많이들 좀 돌아가시죠.
0: 네.
1: 여름에는 뭐 하다치 더가 폭죽져가지고서 뭐 그 죽은 사람도 뭐 몇십 명 있는 모양인데
0: 네.
1: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0: 아, 우리 선생님 왠지 말씀하시는 게 의료계 메디컬 쪽에 계시지 않습니까? 한의사 선생님이신가?
1: 저는 의과 대학도 안 나오고
0: 네.
1: 또 그렇지만은 이런 그 뭡니까? 책도 좀 많이 보고
0: 네.
1: 예, 또 방송계 통해서 옛날에 거기 그 라디오 서울에 주혜랑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0: 어, 그럼요. 예, 선배님. 주혜랑 선배님.
1: 아, 주혜랑 맞아. 주혜랑 씨가 예. 토요일에 그 건강을 위해서
0: 네.
1: 닥터를 불러가지고 한 시간씩 그 닥터가 나와서 건강 강좌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매주
0: 네,
1: 토요일
0: 네.
1: 아침에.
0: 네, 네.
1: 예, 그런 거 들으면은
0: 네.
1: 상식 그 많은 걸 배우죠. 들으면서도.
0: 아, 우리 네,
1: 그러니까
0: 말씀하시는
1: 거 보니까 열심히 듣고
0: 네.
1: 책도 읽고
0: 네.
1: 그래가지고 그런 그 건강에 관한 상식이 많아요. 저한테는.
0: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1: 친구들한테 네. 알려주면은 네. 어, 너는 왜 그렇게 뭘 많이 하냐고 그러는 그러죠.
0: 아니, 주로 만나면 이제 건강 얘기가 주잖아요. 그죠?
1: 그렇죠. 건강이 제일 중요한 네. 거예요. 살면서. 그러니까
0: 네.
1: 근데 보면은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0: 네.
1: 잘못 먹어서 생긴 병들이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 중에.
0: 그렇죠.
1: 근데 한 가지 얘기하면은
0: 네.
1: 우리 동창생 중에 뉴욕에 사는 이시성을 가진 친구하고
0: 예,
1: 또 LA에 사는 김시성을 가진 친구가 둘이 다 귀머거리가 됐어.
0: 귀가 멀었어요?
1: 네, 귀가 먹어가지고 보청기.
0: 예.
1: 네, 보청기를 끼고 있어요, 둘 다.
0: 네, 네. 그 네, 이유가.
1: 그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0: 네네.
1: 친구들끼리 얘기하기도 힘들고 말해.
0: 그렇죠.
1: 근데, 근데 내가 두 사람 공통점을 생각해 보니까
0: 네.
1: 아 이게 두 사람 다 사심이 광이야.
0: 아
1: 사심이 사심이
0: 네네네.
1: 알죠?
0: 사심이
1: 수시 사심이.
0: 예, 예. 네. 회.
1: 응. 어 그래서 어 이거 이상하네. 두 놈이 다 이거 만나기만 하면 사심이를 먹었는데 이 두 놈 다 어 이 저 보청을 끼고 있는 거야.
0: 예.
1: 그래서 이제 구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0: 네.
1: 아닌가 다르게 딱 나오더라고.
0: 뭐라고요?
1: 사심이 생선은 생선 큰 생선 생선에는
0: 네.
1: 어 생선에는 수은 납
0: 네 중금속들이
1: 카드뮴 중금속이
0: 네.
1: 많다 이거야.
0: 네.
1: 어?
0: 네.
1: 근데 이 중금속이 중독되면은
0: 네.
1: 시력도 나빠지고 청각도 나빠진다 딱 써 있어.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 골고루 먹어야 돼. 지나치게 한 것만 파서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이 친구 여기 사는 김치성을 가진 친구는
0: 김치성
1: 돈이 있으니까
0: 네.
1: 비행기 타고 일본을 가. 일본 거기 그 집에 가면 사시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대. 그래가지고
0: 네네.
1: 이번에도 내 앞에서 예약을 하더라고. 호텔 예약.

0: 얘기를 네 안녕하세요 그 사람 입만 보고 네 하고 추측하고 이렇게 혼자 그러는 게 너무 좀 가슴이 짠했는데 저도 나중에 혹시 그런 거 하니까 걱정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왜냐면 이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헤드폰 소리를 크게 제가 듣는 버릇이 있어서 요즘 오른쪽 귀가 좀 아파서 이제 방송을 좀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1: 가능하면 헤드폰은 소리를 작게 해야 돼요.
0: 작게. 근데 이게 작으면 또 답답해서 안 들려서. 그죠?
1: 뮤지션들이 늙어서 헤드폰 끼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0: 예.
1: 조심해야
0: 그렇죠.
1: 돼. 나도 음악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데,
0: 네.
1: 음악을 그래서 헤드폰을 안 끼고 그냥 스피커로만 들어요.
0: 아, 선생님 그 좋아하시는 노래 제가 오늘 신청곡 하나 틀어드릴게요. 뭐 좋아하세요?
1: 내가 그 한미옥 씨한테
0: 네.
1: 지난주에 가서 종이 한장 남겨놨는데, 그 여름에 듣는
0: 파이프라인.
1: 셀프 뮤직이라고 내가 적어준 거
0: 네.
1: 받았어요.
0: 지금
1: 그
0: 갖고
1: 종이.
0: 있어요. 제 앞에 있어요. 파이프라인. 요거
1: 네, 파이프라인.
0: 벤처스에.
1: 네, 그 유명한 곡이고, 왜냐하면은
0: 네.
1: 와이키키에서 운전하고서 1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0: 네.
1: 노시쇼 거기 매년 그 셀프 챔피언십 경기가 열리는데, 거기에 가면 파이프라인이라는 그 지명이 있어요. 거기에 파이프라인으로 불렸나 하면은, 파도가 그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줄줄이 줄지어서 있듯이 파도가 그냥 줄줄이 쭉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를 파이프라인이라고 예명을 붙여놨는데, 그 뮤직을 또 작곡해가지고 연주한 애들이 또 여기 로스앤젤레스 출신 애들이에요. 그때 60년대에. 60년대에 그 서프 뮤직이 많이 나왔죠.
0: 아, 요 노래 우리 한번
1: 그래서
0: 들어보도록 해요.
1: 그거 한번 들으면
0: 네.
1: 좋죠.
0: 아, 선생님 오늘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건강하시고요.
1: 네.
0: 네. 아, 더운 여름날 듣는 서프 뮤직 이래서 빌보드 10위 안에 들었던 60년대 송에서요. 글씨도 얼마나 잘 쓰시는지 우리 런존 선생님이 지난주에 바로 이 편지를 저한테 주고 가셨어요. 제가 얼굴은 못 뵀지만 야, 이 정성스럽게 1위부터 8위 그중에 1위가 바로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노래는 잠시 후 말씀 듣고 와서 함께 하도록 할게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권도환 박사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3: 아빠!
2: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4: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퍼스트5캘리포니아.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괴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3: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6: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0: 필요해요.
1: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쿨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2: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3: 야마바 리졸탱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우리 론존 선생님이
1: 하와이 오아우섬 파이프라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한번 그 오아우섬 전체를 혼자 드라이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파이프라인도 지나갔답니다. 부모님을 하와이로 제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하와이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랑 조카도 초대를 해서, 하지만 다들 도착하기 한 3일 전에 제가 가서 혼자 운전하고 혼자 어느 식당 가서 밥 먹고 하는 그 시간도 너무 행복했고, 함께 했던 시간들도 진짜 행복해서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뽑으라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섬 얘기를 해볼까요? 호주 북부의 아름다운 섬 티위 제도 얘기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 이곳에 외래종인 열대 불개미가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16세기 스페인 돛단배의 흙을 타고 건너왔다고 추정되는 이 작은 개미들이 섬에 살던 귀여운 토착 동물들과 갓 태어난 바다 거북 새끼마저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이 섬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과 원주민 또 레인저 대원들이 팔을 솜에 붙이고 나섰어요. 무려 20년 동안이요. 그래서 3,700에이커가 넘는 넓은 땅을 마당 구석구석 길가 하나하나 직접 발로 뛰면서 개미집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집 마당은 쉰 번도 넘게 찾아가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이 작은 개미들을 섬에서 완전히 내보내는데 성공했다고 그래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건 단순한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작은 생명들이겠죠. 대단하다. 20년 동안 이 개미들을 우리의 토착 동물들을 해치는 이 개미들을 우리 싸우자 해서 드디어 물리쳤다는 그런 뉴스가 어제 떴어요. 그래서 야, 그렇죠. 어떤 자연에 뭔가를 데리고 갈 때는 굉장히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도 오늘 우리 삶에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작은 고민들이 있다면 이 얘기를 떠올리시면서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다면 보면 결국은 좋은 날이 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결국은 잘 적응을 해야 되겠죠. 자, 시원하게 하와이에 우리 오아우섬의 파이프라인 그 파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론정 선생님의 더운 여름날 듣는 서프 뮤직 넘버 원으로 추천하신 노래 파이프라인.

우리 다정님이 옛날 해변가에 둘러앉아 손수건 돌리기 하는 그때 추억도 생각난다 그러셨어요. 나서 방송 들으면 척척박사가 됩니다. 우리 럭키비키님. 귀는 자꾸 적응하려고 노력하면 적응이 되더라고요. TV 볼륨 자꾸 높여지길래 한 단계씩 볼륨을 낮추는 버릇을 들였더니 TV를 아주 낮은 볼륨에도 잘 들리신다고, 소모지처럼 이젠 작은 소리에도 잘 들려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소리가 안 들려서 그래서 저랑 국제전화 전화를 통화를 못해요. 미옥이냐? 그래, 엄마 바꿀게. 이러셨는데 돌아가시기 마지막으로 저랑 통화했을 때 저랑 한 30분 통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머, 아버지, 지금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이 귀 잘 들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걸 말이야, 아주 소리를 작게 해놓고 자꾸 듣는 연습을 했더니 아, 이게 귀가 들리네. 이래서요, 저랑 진짜 10여 년 만에 전화로 그렇게 통화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마지막 가르침은 뭐든 연구하고 내가 노력하면 안 들리던 것도 이렇게 듣는다.

0: 그래서요 걷지 못하는 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요 나중에 뛰잖아. 아우 대단해요 우리는 진짜. 자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혹시 그동안 몸도 움직이기 싫었던 분은 단 5분이라도 시작을 해서 걷다 보면요 걷다 보면 생각도 좋아지고 밝아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해지고 밥맛도 좋아지고.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2부에서 우리 후니탱자와 또 오늘은 너무너무 또 멋진 분이 나오십니다. 아까 글렌데일에서 대머리 모임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분도 멤버가 되지 않으실까. 너무 맛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부에도 굿모닝 차차차 함께해 주세요. 곧 이따 봬요. With the Sultans.
1: With the Sultans of Swing.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명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2: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3: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2: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3: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2: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3: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2: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조지루시 코끼리.
1: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0: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1: 보온 보냉 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 도시락, 전기 보온 밥솥, 전기 전골 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0: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1: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2: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3: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2: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3: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2: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9: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0: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염치약, 칫솔, 주염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9: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1: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12: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썬터치 멀티원형 구이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11: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12: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수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M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수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은 물론 풍부한 황산화 후코스를 경험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8: 굿모닝 차차차 훈이 등장 어서오세요.
19: 안녕하세요. 아직도 찰물 위에
18: 어디 다녀왔지?
19: 있는,
18: 네? 어디 다녀왔지?
19: 아니 어디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아침에 사무실에 올 때요. 네. 지금 차가 딜러에 있어요.
18: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이렇게 왜 이거 못 고쳐? 한 달 된 거 같아.
19: 아니 그건 아니고 이번에 네. 다시 맡겼는데 금요일날 네. 다시 맡긴 거예요.
18: 네.
19: 아 근데 이건 진짜 레몬밥 하려고 좀 준비 중인데 에, 에. 어쨌든 그래서 에. 이 친구들이 금방 차를 뽑아준다 했지만은 오늘 아침에까지 막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갔다가 다시 또 우버 타고 지금 온 건데 우버 기사분이 아 저 지금 막 죽는 줄 알았어요.
18: 왜요?
19: 한 두 번 부딪혀서 사고 날 뻔하고요.
18: 어머
19: 여자씨가 딱 인상부터가 안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18: 네.
19: 그 남쪽 나라 분이신데 남자분
18: 네.
19: 온몸에 분신이에요. 얼굴까지 이만한 선글라스 모자 딱 쓰고 옷도 갱스터처럼 입었어.
18: 어머 어떻게
19: 차는 또 테슬라예요. 근데 너무 안 어울리죠. 근데 온몸이 문신인 것까지는 좋은데 막 그 뭐야 액세서리하고
18: 뭐 그 제가
19: 제가 처음에 이제 하다가 이제 커피가 있으니까 이거 차 이거 좀 내려서 컵홀더 써도 돼요? 물어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18: 커피가 누구 커피였는데?
19: 제 커피 이제 먹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뒤다가 내려서 홀드를 쓰겠다 써도 되냐 보통 그럼 쓰세요 이렇게 할 텐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 영어 모르나?
19: 그래서 이분이 영어를 못하나 해서 세 번을 물어봤더니 딱 보더니 고개를 딱 뚫는데 코까지 뚫은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코하고 입, 혀 뚫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건 취향이에요. 여성분도 싫어해요 뚫는 게.
18: 최근에 제가 또 본 그 어떤 언니가 그러니까 저 모르는 분인데 목욕탕에서 뵀는데 배꼽
19: 네.
18: 있죠?
19: 네.
18: 거기에다가 피어싱을 했더라고요.
19: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18: 그리고 또 어떤 분도 이렇게 혓바닥 이렇게 했어요.
19: 혓바닥 그다음에 입술.
18: 먹을 때 그거 안 건드.
19: 그 너무 저도 되게 아플 것 같은데.
18: 근데 뭐 개성이니까 저는 존중해요.
19: 아, 저도 뭐라는 거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좋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이 또 코까지 딱 뚫으니까 속았잖아요. 그래서 아 기분 나쁜데 저 보더니 그냥 하라고. 그리고 저도 아유 얘기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네. 생각할 게 많아갖고 와 근데 차 후레에 그 막힌데 막 진짜 몇 번을 박을 뻔하다 진짜로 달려갖고 그 차 사이를 흉 가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18: 네.
19: 막 쉬다 질라게 뭐 이러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고 뭐 이 아저씨 왜 이러네 막 멀미하고 막 죽겠는데 혼자서 그렁그렁 소리를 내요. 고양이처럼 진짜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숨소리가 네. 그렁그렁 그래. 그래서 계속 땅꾹질을 하고 그럼 땅꾹질.
18: 아 어떻게?
19: 아 오늘 막 계속 멀미나고 막 짜증 나가지고 그냥 내릴까 그러다가 지금 오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18: 아 그랬구나.
19: 네. 아, 진짜 우버도 진짜 어쩔 때는 정말 기분 좋게 탈 때가 있고.
18: 네.
19: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그분이 자기의 그 안전을 위해서
18: 네.
19: 차 안을 녹화하고 있다는 사인이 있고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더 무섭구만. 무슨 누구를 누가 누굴 녹화하고 있냐고.
18: 그래요. 아니 그래서 리뷰를 봤잖아요.
19: 네.
18: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우버를 하시는데
19: 네.
18: 그분은 음악을 그렇게 촤 그렇게 좋은 걸 트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 뮤직하고 막 그분은 평점 4.8인가?
19: 이분은 4.9예요.
18: 그런데 그래?
19: 그래 제가 봐서 4.9 협박한 건지
18: 자기랑 뭐가 안 맞나 보다.
19: 아 근데 그냥 아니 남자분은 저는 패션 갖고 뭐라는 건 아닌데 네. 그냥 운전하는 게 너무 험악하게 하니까 사람 태우고
18: 그랬구나 고생 네. 많았네요.
19: 아 멀미했어요.
18: 아 멀리도 갔다 오시고
19: 그러니까 주말에
18: 고생했어.
19: 일 때문에 좀 갔다 오고 너무 더웠어요 주말에.
18: 네.
19: 여기도 더웠죠.
18: 여긴 별로.
19: 어 정말? 한 100도 하지도 않았어요? 여기?
18: 아니에요. 여기 시원했어요. 이 정도면 시원한 거지. 어,
19: 아 요새 왜 이렇게 시원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18: 나 더위 적응이 이상해. 됐어. 나 이상해요 요즘.
19: 여러분 미국장 한 달 전만 해도 아 더워 맨날 이러셨고요. 더워 이러더니
18: 부채를 달고 살았죠.
19: 어, 요새는 좀 쌀쌀하지 않아?
18: 추워.
19: 발지려.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18: 그래도 이번 여름에요. 에어컨 네. 한 번도 안 켜고.
19: 아직까지요?
18: 있던 선풍기마저 고장나서. 근데 아유. 너무 적응을 잘해서 이제 추워.
19: 아니 이상해. 이상해.
18: 아니 내추럴이 좋은 거예요.
19: 아니 뭐 내추럴
18: 그래도 좋은데. 이 정도면 우리는 냉장고에서 사는 거예요.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 봐요.
19: 저 122도였거든요 이번에.
18: 라스베가스가 네. 122도였어요.
19: 122도였어.
18: 거기 어떻게 살까?
19: 진짜 문 열 때마다 그냥 딱 건식 와. 사우나 들어간 느낌이잖아요.
18: 오 마이 갓. 세상에.
19: 너무 숨차다.
18: 여기 LA 들어오니까 여긴 냉장고죠.
19: 아니 그냥 그 정도나. 아니 아. 오는데도 100도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덥냐 여기도 그랬는데 아니었나 보죠?
18: 아니에요. 여기 그래도 아, 시원했어요. 그래요? 90도. 어제 90도였어요. 최고.
19: 야 90도가 시원해요?
18: 오늘은 최고 87도. 오 90도면 시원한 거지.
19: 진짜 적응 잘하신다.
18: 네. 나 적응 다 했어 이제. 사우디 가도 돼.
19: 사우디 가도 돼. 진짜. 자 오늘 어때요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네. 또 순매담을 또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8: 어, 그렇죠. 순매담 들어가볼까요?
19: 네.
18: 네.
19: 오늘의 순매담의 주제. 아 이건 제가 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18: 네.
19: 중년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18: 어~ 탑텐. 야 남자는 자존심이에요.
19: 근데 남자는 항상 이렇게 어린이라고 그러잖아요.
18: 네,
19: 네.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18: 맞아요.
19: 남자는 절대로 철들지 않아요. 철드는 순간 이제 강을 건널 때가 된 것 같다 생각이
18: 그래요.
19: 드는데 남자는 진짜 자기 옛날 어릴 생각이 쭉 머물러 사고 있거든요.
18: 네.
19: 그러니까 남자들 친구들 만나는 거 봐요.
18: 네.
19: 얼마나 유치하게 놀아 남자들끼리. 그러니까 남자는 항상 그래. 네. 나이가 들어도 철이 들지 않고 항상 그대로예요. 근데 어느 순간 현실에 맞닿을 때
18: 네.
19: 아이고 내가 늙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18: 어.
19: 자 12
18: 어.
19: 정말 작은 글씨 안 보일 때
18: 작은 글씨가 안 보일 때
19: 딴 때는 괜찮은데 물건 사러 갔는데 물건 라벨에 라벨이 안 보이는 경우 많죠. 솔직히 네. 많죠.
18: 저도 어느 순간 그렇죠. 아니
19: 저,
18: 라벨 왜 이렇게 작아?
19: 저도
18: 돋보기로 본다니까.
19: 이거는 네. 현행법을 바꿔야 돼. 안 보여요. 그 전 전화기로 사진을 찍어갖고
18: 그쵸 다들
19: 시켜 보잖아요.
18: 아니 식당 가면 메뉴판을 그렇게 해서 보시잖아 우리.
19: 그 메뉴판도 그렇게 이제 요새 네. QR 코드로 찍잖아. 그럼 QR 코드 차라리 늘릴 수 있으니까 좋은데.
18: 네.
19: 아 그 이제 진짜 안 보이잖아요.
18: 메뉴판을 이렇게 멀리했다가 아유 안 되겠네. 네가 봐 이러잖아.
19: 막 안경 들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 작은 글씨가 안 보일 때 그때 중년으로서의 잠깐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18: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적응하고 사는 거야.
19: 어쩔 수. 근데 옆에 또 젊은 애가 아, 오빠 글씨 안 보여? 읽어줄까? 막 이러면 짜증 확 나죠.
18: 아 근데 네. 우리가 그래서 저기 들 보고 네. 들 듣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19: 근데 나이가 들면서
18: 그런데요.
19: 라벨은 봐야 돼요. 이제 더더욱더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18: 아
19: 그리고 유통기한 왜 이렇게 안 보여요?
18: 아 유통기한 좀 넘은 거 먹어도 돼.
19: 어? 그래요? 신 거 드실 줄 아세요?
18: 나는 유통기한 지난 거 웬만큼
19: 저,
18: 먹는데.
19: 저 너무 지난 거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고 좀 안 지난 거 먹고 싶어요.
18: 네.
19: 네. 자 9위.
18: 응.
19: 계단 몇 개밖에 안 오르는데 숨 찰 때. 야 이거 진짜
18: 이거 그래.
19: 이거는 막, 계단도 그렇죠. 몇 한 블락 걸을 때 숨 찰 때 있어요.
18: 네.
19: 그러면
18: 그러니까 꾸준히 움직여줘야 돼.
19: 어 진짜 계속 움직여야지 이게 어릴 때 생각하고 이게 젊을 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8: 네.
19: 그래서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죠. 그래서 운동을 갑니다. 하루 운동인데 3일 동안 알아 누워. 이게 중년 남자의 슬픔이죠.
18: 아.
19: 하루 운동하면 3일 저 지금 그
18: 무리했거든요.
19: 지금 어깨랑 등이랑 네. 너무 아파하고
18: 아...
19: 다리도
18: 근데
19: 제가 다리를 못 쓰잖아요 지금.
18: 그걸 극복하고 꾸준히 하면 괜찮아요.
19: 그러니까 극복하면 돼요.
18: 근데
19: 이제 하루하고 3일 아픈다는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18: 그렇죠.
19: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볼링을 오랜만에 치시잖아요. 볼링은 사실 자주 안 치니까
18: 네.
19: 오랜만에 쳐요. 사람들이 또 아 볼링 오랜만에 나 또 한 몇 초에 한 번 150 가지 뭐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18: 네.
19: 하루 쳐 한 두세 게임 치자 다음날 뒤쪽 다리랑 엉덩이랑 이쪽이 어찌나 땡기는지 안 쓰는 근육을 쓰니까.
18: 아니 저는 골프 네. 공도 마련하고 신발도 샀거든요.
19: 골프요?
18: 근데 예, 딱 어. 아니 볼링 예. 딱 치는 순간 네. 왼쪽 고관절이 찌찍 그러더니 뒤지질 못하겠는 거예요.
19: 와.
18: 그것 때문에 지금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다 그냥 골프 아니 볼링공 누구 주고 막 그랬지.
19: 그러니까 근데 볼링공 누구 주셨다고.
18: 200불 넘게 주고 살래. 아. 할 수 없어. 안 맞는 거는 빨리 정리해야
19: 그나마
18: 돼.
19: 그나마 또 공도 무거운 거 사줬다면서요?
18: 네, 잠을 잤어요. 아, 내 주제를 모르고. 그러니까. 16파운드. 어? 아, 그러니까. 미쳤어.
19: 뭐 파워볼러야, 파워볼러.
18: 나 이제
19: 아니,
18: 다 내려놨어.
19: 16파운드냐고. 말도 안 돼.
18: 아, 난 롤러브레이드도 다 이제 정리하고 내려놨어.
19: 아, 맞아요.
18: 왕년에 에브리데이 5 마일을 제가 롤러브레이드 탔어요. 오. 어, 진짜 에브리데이.
19: 그 막 뒤로 확 돌고 막 이런 거.
18: 어, 어, 턴도 하지.
19: 아, 그럼요.
18: 근데 지금 넘어지면 이제 아스팔트 이제 사망이야. 그래서 네,
19: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옛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자, 7위. 젊은 사람들 옆에서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을 때. 이거 진짜 가슴 아, 아파요.
18: 아, 진짜.
19: 그만 요새 진짜 와, 진짜 폼 미쳤다.
18: 어 그거는 알아들어.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옛날에 네. 킹 받는다는 아, 말.
19: 킹받어.
18: 심지어 뭐 방송에서 맨날 네. 킹 받는다 막 둘이 그러는 거야.
19: 킹받죠. 킹받... 이러면 어.
18: 저 뭔 말이야 그랬거든요.
19: 도파민 완전 장난 아니다 말고.
18: 어. 뭐 아니 왜 킹을 받아?
19: 킹 받죠.
18: 나는 퀸 받죠로 말.
19: 아 근데 요새 말 진짜 못 알아는 거 많아요.
18: 응. 어떻게 하겠어? 그 뭐 또 문화니까.
19: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아는 배운 게 낄낄 빠빠라는 걸 배웠거든요.
18: 그건 알지.
19: 그거 아세요?
18: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자. 아, 그거 너무 중요한 얘기야. 어. 그건 난 좋아요.
19: 그 제가 쓰는 게 맨날 이거만 뭐만. 됐어요. 나 낄낄 빠빠 하면 요새 그런 말 안 써요. 딱 그래요. 또 안 써 요새.
18: 아 요즘 그건 너무
19: 안
18: 오래됐지.
19: 그러니까. 예. 어 이거 없어. 나 아직도 그 안녕 반가 반가 막 이런 거 쓰는데.
18: 반가 반가.
19: 하이롱 반가. 아무튼 네. 그거를 몰라들어서 집에서 검색하고 이럴 때 네. 자존심 상합니다.
18: 근데 그랬던 어르신들이요 어느 날 만났는데 네. 아우 그거는 진짜 일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19: 그게 뭐예요?
18: 어 재미.
19: 아, 재미일도 없어.
18: 하나도 없다. 일도 없어. 어.
19: 그 요새 그렇게 얘기하죠.
18: 어, 어르신들도 일도 요즘 일도 없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19: 아, 이상한 표현 같아요.
18: 어, 뭐 일도 없어.
19: 하여튼 그래도 이런 것들은 눈치도 대충 알아듣겠는데 못 봤어. 전혀 못 알아듣는 말들을 MZ들이 하면 에. 진짜 대화가
18: 신세대 사전을 만들어야 돼요.
19: 그럴 때 기분 나쁩니다. 자, 6위.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얼굴보다 배가 먼저 인사하고 있을 때. 내 배가 제일 먼저 튀어나와 있어.
18: 발이 안 보일 때.
19: 예전에는 막 쫄티 입고 그랬거든요. 우리 몸 좋을 때. 야 요새는 티셔츠가 네, 배를
18: 배
19: 먼저,
18: 가리는 거.
19: 배를 쫙 붙는 거 못 입어.
18: 맞아. 어떻게 해. 어, 진짜.
19: 그 예전에 그런 말이 이제 인격이라고. 아 근데 인격이 너무 나오는 것 같아서.
18: 이게 한번 나오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19: 아 쉽지 않죠. 요새는 숨을 옛날에는 좀 나와도 숨 들이쉬면 들어갔다. 근데 요새는 숨 들이쉬어도 안 들어간다. 그럴 때가 있어요.
18: 네. 그렇죠.
19: 그 듬직해. 근데 또 이거 좋아하는 여자분들 있어요. 귀엽다고. 아
18: 진짜?
19: 곰돌이 이러면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18: 누가 그랬어?
19: 아, 아닌가요? 아니 아. 그렇대요.
18: 자, 그녀? 아무튼, 그녀 전혀?
19: 어? 아니요. 그녀 전혀는 뭐야. 자, 아무튼 배가 먼저 얼굴보다 인사를 할 때 참 네. 우울하죠.
18: 네.
19: 오이. 밤 10시에 누군가 나를 불러내는데 그 약속이 부담스러울 때.
18: 아이 10시면 자야죠 이제.
19: 10시면 이제 옷 다 갈아입고 자려고 누워있죠. 9시에 보자 그러면 다음날 생각해서 못 나갑니다.
18: 안 돼 이제는. 안 돼. 못 놀아.
19: 진짜 못 놀아요. 어. 놀다가도
18: 다음날 너무 힘드니까.
19: 전 살다 살다 노래방에서 존 적 처음이에요. 노래방에서 졸았어요. 와 내가 기억이 안 나갖고 내가 술 취했나 할 때 생각한 게 내가 잤대요.
18: 어.
19: 그러니까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 게 아니고 잠들어서 기억이 안 난 거예요. 어떻게 노래방에서 잘 수가 있냐고 사람은.
18: 아, 그럼 자, 너무 잘한 거야.
19: 왜요?
18: 자는 게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19: 그게 남는 거죠? 맞아.
18: 저는 심지어는 아, 나 창피한 얘기인데.
19: 뭔데요? 뭔데요? 빨리 해봐요.
18: 누가 지난 토요일날 무슨 모임에서 저보고 네. 자기 잘하는 거를 하는 날인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잠을 너무 잘 자요. 하다가도 자요. 공부하다 잔다고. 아 그게 아니라 그런데 싼 거예요 분위기가. 내가 말 잘못했나? 아니
19: 그러니까 뭐냐는 목적으로 안 하고
18: 아니 앉아서도 제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19: 그러니까 뭘 하든 잘 수 있다.
18: 심지어는 이글스 공연을 갔어요. 네. 거기서 잤잖아요.
19: 왜요? 이글스가 졸렸나 보죠?
18: 아니 그 진짜 비싼 돈 주고 가서 그 이글스 호텔 캘리포니아를 듣겠다고 갔는데 네. 맥주를 한 세 잔 마시고 나니까 거기가 너무 가파라요. 그 공연장이 네. 나 이 졸다가 이거 떨어지면 대망신이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정신 바짝 차리려고 꼬집었는데도 네. 어 그렇게 졸리더라고요.
19: 아 근데 뭐 공연장에서 조는 거는 뭐 네. 저는 옛날에 그 누구야 네. 장트리오? 아 정트리오.
18: 정트리오?
19: 정트리오 있잖아요. 네, 되게 네. 유명하신 분.
18: 아,
19: 제가 갑자기 생각나냐. 그 지휘자 그, 정명훈
18: 씨랑
19: 그 트리오 어릴 때 네. 그거를 부모님이 맨 앞자리를 촥 간 거예요.
18: 어어.
19: 양복 촥 입고 어릴 네. 때 가자마자 샀습니다.
18: 아, 저는 시작할 때 자고 라스베가스 얘기하니까 서크 드 솔레일 있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공연 많이 했잖아요.
19: 카드 있고
18: 네, 뭐. 카드 있고 뭐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저희 부모님 시작하자마자 양쪽에서 주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깨웠어요. 이게 얼마짜린데? 근데, 아, 근데 그냥 막 주무셔. 할 수 없어.
19: 그때 어쩔 수 없어요.
18: 자장가로 듣는 거지 뭐.
19: 그럴 때 우울합니다. 자, 네. 4위 중년의 우울할 때 4위 병원에서 병명을 얘기 안 하고 나이 때문이라는 말을 들을 때.
18: 아 이거 진짜 그래요.
19: 아.
18: 이제
19: 그러니까 어디 어디가 안 좋습니다. 어디 어디가 아픈 이게 아니라
18: 이제 나이 든 거예요.
19: 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라고 자연스러운 노화 작용이라고 설명을 할 때
18: 네.
19: 아, 약간 아, 뭐, 내가 정말, 이제 중년이 됐구나 라면서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하고요.
18: 네.
19: 3위 기계를 고친다고 잡았는데 오히려 망가뜨릴 때. 옛날에는 잘 고쳤거든요.
18: 네.
19: 근데 요새 기계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센시티브하고 어려워.
18: 네.
19: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근데 또 남자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18: 네.
19: 뭐 설명서도 안 봐요. 그냥 일단 해보는 거야. 일단 뜯어보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됐어 어떻게. 근데 이제 안 되나 봐요.
18: 아 그래도 고쳐보겠다는 네? 마음이 갸륵하다.
19: 그냥 리모컨이 소리가 잘 음량이 잘 눌러 안 돼. 그러면은 그걸 고쳤다가 나중엔 리모컨 파워도 안 돼. 채널도 안 돼. 더 고장나. 그러니까
18: 아유.
19: 프린터 종이가 걸린 것 같아. 그럼 가만 냅두는데 내가 볼게 했다가 인쇄도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8: 네.
19: 웬만하면
18: 네.
19: 그 가끔 여자도 그러잖아요. 옆에서 와이프가 그 괜히 만지지 마. 막 이런 거 자존심 상하죠.
18: 네.
19: 네. 좋습니다. 2위. 나의 아이가 나보다 더 잘할 때.
18: 아, 뭘 잘해요?
19: 뭐든 더 잘 알 때. 예전에는 아빠가 아이를 다 가르쳐줬죠. 이거 이거야. 이거 일단은 이거 눌러야 돼. 이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줬는데
18: 네.
19: 어느 순간은 아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18: 어.
19: 제가 이거 느꼈어요.
18: 아.
19: 딴 건 아닌데 아이가 아직 10살밖에 안 됐지만 이놈이랑 축구 게임, 피파 축구 게임 하는데
18: 네.
19: 얘들 계속 질 때.
18: 아.
19: 와 정말 자존심 상해요. 제가 한 게임 했거든요. 게임 마스터였는데 요새 게임은 조작법도 어렵지만
18: 네.
19: 안 하다가 하니까 이놈은 또 아침에 또 눈 뜨고 막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야 너는 그러니까 프랙티스 맥스 퍼펙트로 너는 연습을 하니까 아빠가 안 돼라고 핑계를 대는데 와 아이랑 게임할 때도 자존심이 서로 자존심 싸움 하거든요. 이게 지면 네. 정말 자존심 상해요.
18: 아, 뭘 또 그거 하고 아, 애가 잘하면 잘하는 거지.
19: 아 근데 자존심 상해요. 남자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1위.
18: 내
19: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몸이 현실을 알려줄 때.
18: 할 수 없지 뭐.
19: 뭔가를 막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먼저 나한테 얘기를 하죠.
18: 아,
19: 하지 마라.
18: 어.
19: 참아라.
18: 그래. 하지 마라. 할 수 없다.
19: 야 뛰기 전에 몸 풀어. 막 이런 거 있죠. 나 지금 막 점프를 하지 마.
18: 하지 마.
19: 너 후회한다.
18: 그럼.
19: 내 몸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18: 아, 그 너무 좋은 현상이야. 그렇게 조심해야 돼.
19: 근데 그걸 안 듣죠 남자는.
18: 그러다 다치고서 이제 정신 차린 거지.
19: 제가 맨날 다쳐요 그래갖고.
18: 자 오늘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방금 후에 나오실 분이 이 노래를 만드셨어요.
19: 뭐죠?
18: 아마 퀴즈로 낼까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이 노래를 만드신 분 누구일까요?

0: 이 노래를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디 식당일까요? 식당 주제가로 오늘 나오신 분이 만드신 네. 노래입니다. 아, 맞추신 분께는 쏘실 거죠? 식사권을 주신다고 오케이 하셨네요.
1: 아니 뭐
0: 네.
1: 힌트라도 좀 주시고 말씀을 하셔야.
0: 아니 가사에 다 들어있는데.
1: 그러니까 그 지금 쓱 주셨던 분은 모르니까 두 글자입니다. 요까지 되죠? 네.
0: 두 글자.
1: 요까지 되죠? 힌트 두 글자입니다. 네. 댓글이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0: 네. 음악 따라 기분 상승.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0: 케이스보험, 그룹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이 노래가 유명한가 봐요. 벌써 정답을 맞추신 분이 계시네요. 이 노래는 어느 식당의 주제가일까요?
9: 정답이 네. 하나가 아니라서 여러분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 한 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네. 보내주신 분으로 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 우리 라니 씨,
9: 라니 호루님,
8: 네
9: 축하드립니다.
8: 정답은
9: 화연.
8: 네,
9: 정답입니다.
8: 우리 럭키비키님도 오 브랜드 사장님 나오시나요 하셔서 우리 한인 그러니까요. 다운의 명사신 것 같아요 브랜드 네. 씨.
9: 아 근데 죄송합니다 라니 훈이님 네. 이외에 여러분들이 네. 이제 카톡을 통해서 정면을 맞추신 분도 계신데
8: 네.
9: 저희가 순차적으로 보다 보니까
8: 네.
9: 저 순차 밀린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8: 우리 라니 훈이님께서는 바로 오늘 정답 화연 식당의 브랜든 김 대표가
9: 네.
8: 50% 선물권을 주십니다.
9: 축하드립니다.
8: 어서 오십시오.
10: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 반갑습니다 대표님.
10: 네 브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8: 네.
9: 아니 요새 뭐 화연이 날리긴 난린데.
8: 네, 난려요. 드디어 라디오 서울에 오셨어요.
9: 그러니까요.
10: 아,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 제가 만든 AI로 네. 만든 화연 찬가라는 노래인데,
8: 네.
10: 아 이것도 너무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9: 야.
8: 아니 노래들을 원래 잘하셔요.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셔서.
9: 네. 제목도 화연 찬가요? 삼이 찬가처럼.
10: 네.
9: 오, 멋있다.
8: 아니. 야. 화연 그러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왜 이름 식당 이름이 화연일까?
9: 좀 특이해요.
10: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와이프 이름이 화연이냐 잊혀진 옛 여인이 화연이냐.
8: 근데 아니었어.
10: 네 아니면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룸사롱 이름 같다기도 하고 중국 식당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화연이 한문으로 써가지고
8: 네. 네,
10: 불빛 아래 좋은 인연이라는 뜻으로 제가 네. 우겨서 화연으로 쓰고 있습니다.
8: 요즘 날씨가 더워서 화연 이러면.
10: 네, 이열치열이야.
9: 이열치열이죠, 이열치열. 네.
8: 요즘 어떠세요, 비즈니스?
10: 아,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사람들이 네.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슬로우한데.
8: 네. 네.
10: 그래도 이제 한번 와보신 분들은 또 저희 네. 음식이 또 맛있고 편안하다고 해서 자주 네. 찾아 주셔가지고
8: 네.
10: 단골 손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9: 아.
8: 네.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되셨죠?
10: 제가 6개월 정도 됐는데 네. 소프트 오프닝을 저희가 길게 했어요. 그래서 한 두 달 하고 네.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이제 오픈하고 식당 운영한 지 한 네 달 조금 넘었습니다.
9: 아니 화연이라는 이름이 아까 네. 불을 통한 인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대표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인연인가요?
10: 아니, 관계죠, 관계. 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그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가족과의 관계, 친구과의 관계, 뭐 교회에서의 관계, 회사의 동료들과의 관계, 네.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이 있고 네.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런 관계를 네. 유지하고 좋은 인연을 유지하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제가 좋은 인연 관계 이렇게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9: 대표님 그런 그 관계의 철학을 음식 지금 화연으로 옮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식당에
10: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은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밥을 먹잖아요. 우리 네. 이제 좋은 친구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만나면 야 우리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아니면 우리 밥 먹자. 아니면 네. 누구 여자친구들 누구 꼬실라 그러면 우리 밥 한번 먹어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9: 제일 중요해요.
10: 예,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구이는 또 네. 친한 사람들끼리 먹으니까
8: 거가면서
10: 예, 먹으니까 그래서 화로 안에서 화로 위에 네.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친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 좋은 인연을 유지하면서 하자 그런 네. 취지에서 했어요. 그래서
8: 네, 아니
10: 그래서 이제 화연이라는 말을
8: 음식을
10: 했습니다.
8: 시키면 그냥 먹으면 먹고 그냥 끝인데 이거는 그렇죠. 거가면서 먹으니까 뭔가 함께하는 네. 작업이 들어가서 좋은 것 같아.
9: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여쭤본 것도 좀 네. 중요한 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화연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일단 네. 식당 레스토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맛이잖아요.
10: 네,
9: 근데 또 우리 화연의 그 철학을 그대로 네.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일단 네. 맛있어야 되잖아요. 네. 맛없는 거 사실 뭐 관계 삐뚤어지지.
8: 네.
9: 그러니까 맛 그죠?
10: 네.
9: 그다음 또
10: 네.
9: 먹었는데 이상해. 그럼 안 되잖아요. 네. 신선해야겠죠. 고기인데. 네. 또 우리 대표님 우리 화영 가면 고기 진짜 신선하잖아요.
10: 네.
9: 우리 미국에서 진짜 많이 제가 몇 번 봤어요. 드시는 거.
8: 아니. 네. 제가 그래가지고 맛있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너무 좋아.
9: 아, 진짜.
8: 그리고 김치 콩나물이 너무 맛있어서 그걸 알려줬더니요. 저 네. 주위 분들이 어떤 분은 일주일에 두 번 가시고 단골들이 많이 생겼어.
10: 네 맞습니다.
9: 그 한 번 가시면은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안 가본 분 계셔도 한 번 가신 분 없을 것 같은 게 화연을 저도 소프트업때 네. 처음에 갔었고요.
10: 네.
9: 그 다음에 갔었는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게 네. 옆 테이블이 생리셨나 봐요. 대표님 그 막 샴페인도 막 주시던데.
10: 아, 예.
9: 그렇죠.
8: 아, 거기 너무 뿌듯한 게요. 네. 생일 맞으면 이렇게. 네. 막 갑자기 조명 막 이러면 전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박수 치면서 왠지 막 그 파티 분위기 서로 네. 한 마음 이런 게 너무 화기해.
9: 와,
10: 그거 보시고 이제 자기 생일 아니면 친구 생일 때 오셔가지고 샴페인 네. 해달라고 하던데 네. 그거 해줄 때마다 좀 즐거워요, 뿌듯하고.
8: 야 그런 따뜻한 마음이 녹아 있으니까 자꾸 가게 되지.
9: 아, 부럽더라고 옆에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은근히 또 보리가 부럽더라고.
8: 아니 저는 월드컵을요 생일 다 거기서 오세요. 봤어요.
9: 맞아 그때
10: 월드컵 때도 되게 재밌었어요.
8: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워낙 준비를 많이 하셔서 세상에 네. 티셔츠도 나눠주고 네. 응원봉도 나눠주고 너무 네. 좋았어.
10: 하여튼 저는 그 식당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 페스티벌 그런 축제 같은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 네.
10: 좋은 사람들과 와서 항상 이제 축제 같은 느낌 네.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좀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8: 네. 좋게 봐주셔서. 밤에 손님들 조금 이제 빠지고 나서 네. 정말 정예의 그런 손님들은 가라오케 음향을 너무 잘 해놨어.
9: 오, 그런 건 좀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 아니 괜찮아요.
9: 아니 네. 라니 훈님께서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고 지금 칭찬하셨는데.
10: 네 감사합니다. 네,
9: 오가는 칭찬 속에 꽃피는 화연입니다.
8: 네.
9: 아니 근데 아까 더워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더울 때 솔직히 식당 잘 안 가는 게 맞긴 맞는데 아니 화연은 더위 그럼 딱 잡는 게 뭡니까?
8: 냉면 콤보.
9: 냉면 최고잖아. 네. 이게 지금 난리라면서요.
10: 아 난리까지는 아니고요.
9: 난리 나야죠 이제 그러면.
10: 조금씩 네. 좋아지고 있는데.
9: 이제 난리 나야죠. 물냉면, 냉면.
10: 함흥냉면 저희가 직접 기계로 뽑아서 네. 네. 네,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갈비냉면 콤보 24불 99인데 타운에서 제일 싼 것 같아요.
8: 네.
10: 아직도 잘 모르셔가지고 못 오시는데 하여튼 한번 오셔가지고 갈비냉면 드시고 물냉면 네. 비빔면 드시고 단골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9: 와 네. 갈비하고 냉면 콤보가 24불 99예요.
8: 와 어떻게 그런 가격이 비빔면. 나올 수 있지?
9: 네. 한국 분들은 냉면 먹으면 당연히 갈비가 콤보 아닙니까? 그쵸?
8: 그냥 네. 어디 가면 냉면이 지금 한 그릇 20불이거든요.
9: 그죠.
8: 근데 와 푸짐한 양도 많아. 냉면과 갈비 콤보가 24불 99?
9: 진짜 네. 먹고 싶다. 와. 네.
10: 제가 뭐 식당들이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제가 후발 주자라서 좀 싸고 푸짐하고 맛있게 좀 하고 있습니다.
9: 아, 네. 그 외에도 또 다양한 점심 메뉴가 있더라고요, 대표님.
10: 네, 저희가 그 갈비탕, 예. 그다음에 선지해장국, 아. 버섯 뚝뚝배기 불고기, 그다음에 이제 정식이 있는데 저희가 정식에 네. 그 불고기 정식, 돼지 불고기 정식, 오징어 볶음, 갈비 정식이 있는데 저희가 양념 게장을 드려요.
8: 네.
10: 양념 게장이 또 맛있다 그래가지고 또 나이 드신 어른들, 시니어들한테 소문이 나서 또 네. 정식들 많이 드시러 오십니다.
9: 와.
8: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맛있다는 얘기야.
10: 네. 그리고 이제 냉면도 물냉면으로 이제 사람들 입맛을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9: 아, 진짜 힘들어요.
10: 네. 젊은 사람들은 좀 자극적인 거를 좋아해서 심심하다 그러는데 네. 어른들은 오시면 딱 좋다고 하시고 이북에서 오신 분이 이거 물냉면 정말 맛있다라고 얘기하실 때 되게 좀 뿌듯하고 자부심도 네. 생기는데
9: 아.
10: 그래도 냉면, 물냉면은 좀 불만 불평하신 분들이 많아요.
8: 네.
10: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맛장 마법의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8: 예.
10: 적당하게 이제 간을 맞춰서 쳐 드시라고 하시면 네. 하는데 네. 그것도 자, 맞춰서
9: 넣어서 드시는 네. 겁니다. 오 네. 드시기 네. 바랍니다.
10: 네. 그래서 네. 근데 그거 넣으시면 좀 더 네. 자극적이 되니까 네. 맛있다고 하고 있어요.
8: 아, 식당 네. 비즈니스가 참 쉽지 않아요. 짜다 달다 네, 다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10: 네. 맞아요.
8: 네.
9: 와.
8: 근데 저도 되게 좀 그래도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짜고 단 걸 싫어해요.
9: 굉장히 까다로우십니다.
8: 근데 화연에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9: 네.
8: 고추.
10: 네.
8: 고추장아찌. 아.
9: 고추장아찌?
10: 네. 네. 간장 조림에 약간 저희가 간을 해가지고 네. 양념을 다시 했는데 그거 참 맛있습니다.
8: 네.
10: 아, 여름에 좀 입맛 없을 때 그거 네. 먹으면은 입맛 돌아오고요.
8: 고기랑 먹으면 네. 그냥.
10: 그렇습니다.
9: 그냥 무한대로 들어가겠는데 고기랑 먹으면 네.
8: 그리고 김치 콩나물이 예술이에요.
10: 네. 저희 그 화연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8: 김치 콩나물이요?
10: 김치 콩나물 그다음에 김치 볶음밥입니다.
8: 아니
10: 고기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8: 근데 고기는 좀만 시키고 아니죠. 어떤 고기가. 김치 콩나물을 세 번이나 무한 리필을 시켜 먹는 분도 봤어요.
10: 네, 뭐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는데
8: 네. 좀 안 믿지 않아요?
10: 얌차 같으신 분들은 또 시켜가지고 싸가신 분들 있어서
8: 아 그건 아니지.
9: 그건 좀 그렇고요.
10: 네, 좀 그런 분들은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 자 그럼 김치 볶음 맛있다고 하셨던 게 대표님 그 고기를 맛있게 드신 다음에
8: 네.
9: 거기다 이제 김치 볶음밥 해주신다는 거죠.
10: 네, 맞아요.
9: 그게 사실은 아. 한국인이 드셨잖아요.
10: 네.
8: 야, 그거를 진짜 맛있게 볶아요. 우리 저 아는 가는 기타 치신 오빠가 그분이 볶으면 주변에서 막 몰려들어.
9: 아, 또 그분의 노하우가 또 있으시구나.
10: 아마 차취 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볶음밥 이런 걸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8: 그래서 그분이랑 유명하세요, 또 어떤 그분? 분이랑 일주일에 두 번 가더라고요.
10: 네, 그분도 두 번이죠.
8: 물리지도 않냐, 안 물린대.
10: 감사합니다.
9: 지금 볶음밥을 먹기 위해서 고기를 드신 여성분이 제가 아시는 분은 네. 고기는 잘 못 먹는데 네. 고기를 시켜야 볶음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8: 네.
9: 그렇게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화연에 고기가 콤보도 종류가 꽤 많네요.
8: 네, 양도 콤보, 많고 네,
9: 소고기 콤보 자랑 좀 해주세요.
10: 네, 소고기 콤보, 돼지고기 콤보, 소 돼지 콤보, 그다음에 창 콤보 있습니다.
9: 창 콤보도 있어요.
10: 네, 그 여자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9: 창 콤보요?
10: 네, 창
8: 콤보. 막창 대창,
9: 네, 막 좋은데.
10: 곱창, 막창, 대창, 그다음에 양구이.
9: 아, 너무 좋죠.
10: 그렇게 해서 주는데 마늘 그 소스에 네.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8: 네,
10: 네, 그 어머님들도 많이 오세요. 대구에서 사신 분이 대구 되게 막창 그 유명 하잖아요.
9: 맞죠, 네.
10: 거기에서 하셔가지고 창 먹는 데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가게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9: 오.
10: 그분도 일주일에 두 번씩 그 친구 파트너 바꿔가지고
8: 네.
10: 한 번은 조카 데리고 오시고 옆집 아줌마 데리고 오시고
9: 두 번은
10: 네, 일주일에 두 번씩 오셨었어요. 네,
9: 근데 여러분
10: 콤보.
9: 지금 대표님 말씀 소고기 콤보가 있고 돼지 콤보가 있고 소 돼지 콤보가 있어요.
8: 네.
9: 그러니까 차돌백이 우삼겹 꽃살 등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늑간살
8: 네.
9: 늑간살 주물러 꽃삼겹살 삼겹살 항정살 목살 대박입니다. 이거 뭘
8: 아니,
9: 먹어야 되는 거야?
8: 가격이 너무 착해.
9: 그러니까
10: 네.
8: 진짜 가격 가성비 갑이에요 진짜.
10: 네.
8: 놀래 가격.
9: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압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10: 한국 분들은 네. 이게 적은 가격으로 다양하게 먹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9: 그래서
10: 이제 올리오케니 바베큐를 가는데 올리오케니 바베큐는 고기 질이 별로 안 좋으니까
8: 네.
10: 저희가 이제 콤보로 저렴하게 해서 컷을 한 다섯 컷 해가지고
8: 네.
10: 드는데 많이도 좋아하세요.
8: 새우도 맛있고
10: 네, 새우 쭈꾸미도 주고 거기다 뭐 된장찌개 계란찜 그 콘치즈 다 드리고 김치볶음밥 마지막 네.
8: 콘치즈도 네. 맛있어.
9: 근데 진짜로 양도 푸짐하고 진짜 네. 퀄리티 맛있습니다 여러분.
8: 네.
9: 지금 저희가 보니까
8: Summer Beer Festival.
9: 예. Beer Festival은 뭐예요?
10: 아 저희가
8: 여기 가면 잠깐만요.
9: 네.
8: 드래프트 비어 자랑 좀 해보세요.
10: 야, 저희가 그 생맥주 저희가 이제 그 캡으로 해가지고 드리는데
9: 네?
10: 캘리포니아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9: 그렇죠.
10: 그러니까 갈증이 되게 심해요.
9: 네.
10: 그러니까 딱 오셔가지고 생맥주 한잔 쫙 들이키시면
8: 네.
10: 기분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8: 네.
10: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진한 거 향이 진한 기네스, 블루문, 모델로, 그다음 IPA 하고
9: 네.
10: 그다음에 라이트한 드래프트는 삿포로, 그다음
8: 네.
10: 버드와이저,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8: 아.
10: 스텔라. 여자분들 네. 스텔라 잔 예쁘거든요. 스텔라 네. 그 예쁜 잔에다 스텔라 한 잔 먹으면 아~ 왠지 더 아름답고 우아해지는 아~ 것 같아요.
8: 아니 저는 드래프트 비어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화요일 식당에 다양한 드래프트 비어가 그것도 아주 싱싱해.
9: 그러게요.
8: 너무
9: 되게 종류가 많으시네요.
10: 네. 네.
9: 저도 개인적으로 블루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10: 네. 꼭 오셔서 한잔 하시고 그러면.
9: 네. 아니 근데 생맥주도 지금 사실 타운 내에서 이렇게 드실 만한 데 별로 없는데 고깃집에서 네. 굉장히 좋은 건데 가격도 지금 너무 좋아요.
8: 지금 세일하죠?
10: 네. 네. 저희가 모델로 하고 버드와이저 세일하는데 한 잔에 4불 99, 그다음에 피처에 19불 99.
8: 와. 네.
10: 그래서 모임 하시거나 아니면 골프 네. 끝나고 오셔가지고 네. 피처 하나 시켜서 나눠 드시면 시원하고 기분 좋습니다.
8: 소맥 콤보도 있죠?
9: 저는 네. 소맥 콤보 더 좋아요, 대표님. 소맥 콤보 네, 대단한 콤보. 네. 소개 좀 해주세요.
10: 지금 그 서플라이어가 좀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에 새로 한 병하고 크러쉬 두 병, 그래서 19불 99 이렇게 하는데 또 어디. 날씨가 더우니까 그거 섞어서 드시고 그리고 네. 레몬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레몬에 레몬즙 쫙 짜가지고
9: 비타민까지요.
10: 네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8: 아니 저희 그룹이 가면 그렇게 맨날 레몬을 짜 먹어요.
10: 네.
8: 얄밉지 않나요? 요즘 레몬값도 조금 셀 텐데.
10: 그렇죠.
8: 마켓 가니까 두 개 일불이에요.
9: 네. 몇 개나 달라고 하셨어요?
10: 한 열댓 개씩 짜서 드세요.
8: 아니 소주를 많이 시키니까.
10: 네, 그 소주 많이 시키니까 괜찮습니다.
9: 아, 정말.
8: 그래도 정말. 네. 얼굴 표정 안 변하고 싫은 소리 안 하고 달란 대로 다 주고 서비스를 너무 잘해. 네. 직원분들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9: 네. 아 근데요 네. 진짜 소맥콤보 너무 좋은데 새로 한 병에 크러쉬 두 병 19불 99면 너무
10: 네.
9: 좋은데요.
10: 싸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소주를 네. 얼음에 이제 타서
9: 그렇죠.
10: 그 다음에 그 탄산수 페리얼 해가지고 레몬 짜가지고 좀 네. 하이볼 스타일로 또 많이 드시는 분들 많이

0: 아, 아니
1: 대표님하고
2: 질문하고 싶어요.
0: 7시 8시면 다 집에 가요.
2: 아니 그래서 시행착오도 있고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하면서 혹시 후회는 안 하셨어요?
0: 아 후회 지금 막 급합니다. 어, 지금. 네.
1: 아 그러니까 대표님은 야 네. 내가 친구들에게 어울릴 데가 없는데 내가 참 종을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를 네. 만드셨는데
2: 근데 내가 죽겠어.
1: 다른 사람들 다 일찍 집에 가.
0: 네. 일찍 집에 가지 않는데 네. 네. 이제 저희가 가격을 되게 저렴하게 한 거는 이제 술을 많이 팔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문화가 술을 안 마시는 문화예요. 그 네. 사람들 준법 정신이 좋아가지고 음주운전도 안 해요. 네.
1: 저희 아, 안 되죠. 네.
0: 아, 그냥 네. 술들이 안 마셔요. 그래서 밥만 먹고 가요. 네. 그래서 지금 매상이 많이 안 올라가고 있고 아. 네. 저희 뭐 한참 놀러 다닐 때는 저녁 늦게까지 뭐 네. 밤 늦게까지 놀고 그랬는데
1: 그렇죠.
0: 요즘에 사람들이 다 집에 가서 넷플릭스, 유튜브 보면서 누워 있는 게 다 가장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안 나와요.
1: 여러분 지금 아, 화연 대표님 네. 말씀하겠습니다.
0: 젊은 사람들 뭐 마차 뭐 보바 이런 거 먹지 네. 술 마시러도 안 나오고 옛날 남자 여자 만나고 서로 이제 꼬시려고 하는데 네. 근데 옛날 나이트클럽도 가고 생맥주집도 많이 갔는데 네. 요즘은 다 저기 핸드폰 오늘, 어플리케이션으로 맞아요. 다 하니까
1: 네. 아, 서로 좋아요만 누르고 있고
0: 네. 아 정말 힘듭니다 지금 그래도 네. 하여튼 아. 사람들이 점점 입소문도 나고 네. 점점 단골 손님들도 늘고 그래서 네. 조만간 더 좋아지겠죠.
1: 아 그럼요. 이제 앞으로 LA에 하나의 그 네. 랜드마크가 돼서 네.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도 우리 화해 소문 듣고 와서 드시고 하시 그렇게 될 날이 아, 얼마 안
0: 남은 것 같은데 저희 구글 리뷰가 좋아가지고 네. 정말로 그 뉴욕이나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유럽에서 오신 분들, 남코리안들도 네. 오셔서 리뷰 보고 네. 저희가 저기 리뷰도 좋고 그 사진도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셔서 드시고 가시는데 네. 그런 분들은 별로 안 되고 로컬에서 사람들이 좀 오셔서 드셔야 되는데 LA 요즘에 그 사람들이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지고 네. 이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2: 밤문화
0: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 썰렁해요.
2: 아니, 한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슬프죠?
1: 과연 잘하긴 하셔야지. 사회를 비판하지 마시고.
0: 아, 사회를 비판한 게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타파할까 지금 굉장히 네. 고민하고 계시는
1: 아니, 그래서 네. 지금 여러분 회원에서 네. 지금 생맥주 세일에 소맥 콤보 세일까지 하시고 네. 그 맛있는 물냉면 비빔냉면 갈비 콤보까지 지금 이렇게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거를 즐기셔야 됩니다.
2: 네, 아니 요즘 맞습니다. 또 고기 먹는 사람이 줄었어. 네.
1: 왜요? 아니 아, 제가 지금 못 먹는 건데 저 우리 고피만 풀리면
2: 우리 훈이 씨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고기를 약을 지금 먹고 3주째 끊고 있어.
1: 처방 중이라. 아, 예, 예.
2: 이거 이제 이게 풀리는 순간 화영감은 다 먹을 거야. 네, 이제.
1: 풀리는 네. 순간 제가 또 늘 에브리데이 생일
0: 고기를 많이 드시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적당히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 좋은 단백질하고 지방을 적당히 이렇게 섭취를 해줘야지 네. 빈혈도 없고 건강해지거든요.
1: 맞습니다. 네.
0: 그러니까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지 마시고 네. 오셔서 김치 콩나물과 더불어 샐러드도 저희가 항상 프레시하게 드리니까 아, 곁들여서 드시면 건강할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2: 아, 가고 싶다. 네. 진짜로.
1: 저 미영 씨가 추천하시는 거는 소고기 콤보입니까 돼지 콤보입니까? 아, 저는
2: 돼지 고기가 그 김치랑
0: 네,
2: 콩나물
0: 조합이
2: 먹을
0: 좋아요.
2: 때 맞아.
1: 김치 콩나물.
0: 네, 조합이 좋습니다.
2: 소돼지 콤보 좋아요.
1: 소돼지 네. 콤보.
2: 전 그걸 강력 추천. 네.
1: 아 저는 아마 소고기 콤보를 먹고 찬 콤보를 먹을 것 같아요.
0: 네. 찬 콤보는 건강에 별로 안 좋으신 안 좋은데
1: 마무리 약간 안주로 먹어야 돼.
0: 예, 안주로 드시면 네, 안주로 좋고요.
2: 좋죠. 아니 자기가 곱창 판다고 나보고 곱창 좋아하시면 오세요 이런 거는 지금 방송에서는 몸에 안 좋다고.
1: 솔직한 다른 거에 비해 솔직한 말씀이신데.
2: 너무 네. 그 솔직함이 네. 바로 브랜든 대표를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0: 저는 이제 네. 강력 추천하는 건 저희가 소고기 콤보가 가격에 네. 비해 질이 좋아요. 컷도 그래서 얼마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고기 콤보는 별로 많이 팔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소고기 콤보 오셔가지고 그 오셔서 소고기 콤보 네. 드시고 저희가 네. 그 와인 팔아요. 네. 19불 90 근데 뭐 그렇게 좋은 와인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와인에 소고기 콤보 드시는 게 가장 큰 가장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2: 네. 아니 거기 창가가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이쁜 여자 창가에 이렇게 앉아주면 와인도 그때 한 잔
0: 무료로 주시더라고. 드려요.
1: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0: 아, 저희가
1: 저는 절대 안 되는 거래요. 멋진 남자는 안 돼요.
0: 네, 저희 처음에 거기 네. 그 비즈니스를 감성구이 포차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이 와서 좀 즐겨 먹고 즐겨 마시고 그 편안하면서 지금 멋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쁜 여자분들도 예? 오시기를 좀 바래서 저희가 좀 네. 여자분들 끼리 온 테이블은 저희가 와인을 무료로 드려요.
2: 야, 네, 그 이쁘게 하고 가셔야 돼.
0: 과일 소주도 무료로 드리는데, 네. 근데 요즘 여자분들이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아, 이게 공짜로 주도 안 드세요.

0: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1: 사양하세요?
0: 네. 아 저희도 술 안 먹어요. 그리고 안 마셔요.
2: 진짜요?
0: 네, 저 운전해야 돼요. 안 마셔요.
1: 아, 그럼 고기만 드신다고요?
0: 맥주 한두 잔 괜찮고 와인 한 잔 정도는 음주운전에도 걸리지도 않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법 정신, 아, 시민 정신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네, 하여튼 아. 그렇습니다. 그 여자분들끼리 오시면 꼭 네. 그 와인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조금 드리니까 그 네. 고기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입맛도 좋아지고 네. 그리고 예쁜 잔에 또 먹으면 좋은데. 마시면 또 네. 우아해 보이잖아요.
2: 네. 네,
0: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0: 아, 생일날에는 꼭 오시면 저희가 샴페인에 그 불꽃 해가지고 신나게 음악도 틀어드리니까 네. 좋아하는 사람들과 생일 파티는 꼭 화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네. 어떤 그 백인 그 꼬맹이가 네. 해피버스에 나오니까 막 너무 신나가지고 그 가운데 앉아있었는데 아. 손뼉을 치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거기 분위기가 그런 거야. 네. 화연 분위기가.
1: 맞아요. 되게 신나고 재밌고요. 네. 일단 뭐 맛있는데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 많은 사람 다 같이 막 축하해주니까 네, 네. 막 신나게 저도 제 생일날 가고 싶은데 아직 멀어가지고
2: 네. 네. 아니 지금 생일날 되고 갈게요.
1: 아직 멀었어요. 네. 네.
2: 제가 그래서 어떤 언니를 한번 모시고 갔는데 네. 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거기 남는데? 아니 이래 가지고 어떻게 남아? 이러더니 그때 장사가 안 된다고 좀 그러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어느 날 갔더니 줄이 섰다고 저한테 네. 막 기쁜 소식 알려준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0: 아직도 손님들이 많이 모자릅니다.
2: 네. 그래요?
0: 네, 바쁠 때만 그렇구나. 바쁘고 네, 네. 잠깐 한두 시간만 바쁘고 아직도 네. 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오셔서 좋게 네. 길게 얘기하실 분들은 저희가
2: 오세요.
0: 예 저희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찍 가라고 뭐 눈치도 안 주니까
2: 네.
0: 네 바쁘고 맛있는 집은 또 주에 줄 서 있고 그러면 일찍 가야 되잖아요.
2: 네. 네,
0: 저희는 좀 편안하니까 네. 오시기 바랍니다.
1: 아, 아 혹시나 네. 방송 들으신 분 중에 네. 아, 근데 화연이 어디에요라고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2: 네, 그렇죠.
1: 좀 장소를 또 안내를 좀 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0: 네, 웨스턴하고 구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 안에 있는 끝 부분에 있어요. 옛날 팔색 삼겹살 자리인데요.
1: 네. 네.
0: 뭐 신선정육점, 행복떡집 뭐 많이 유명한 데 있는데 그 라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2: 네.
0: 뭐 쉽게는 북창동 순두부
2: 네.
0: 웨스턴하고 구가 북창동 순두부 뒤에 있습니다.
1: 네. 네. 그 마당국수 북창동 순두부 뒤 네. 그 몰 뒤쪽에 가장 코너에 딱 넓게 차려 있기 때문에
2: 구가랑 딱 된대.
1: 그렇죠. 구가랑
2: 어,
1: 웨스턴에
2: 저는 거기 너무 좋은 게 파킹이 좋아.
1: 파킹도 편해서. 네.
2: 파킹장이 너무 넓어. 네.
0: 그렇죠. 타운 내 요즘에 발레 파킹하면 5불에서 막 10불 차지하는데 네. 그거 네 명이서 모이면 막 20불, 30불 돼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근데 저 30불이면 그 삼겹살 한 접시 먹을 수 있으니까
2: 네. 네.
0: 오셔가지고 발레 파킹비 아껴서 고기 네. 좀 드시고 그러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2: 아 네. 진짜 너무 좋아.
1: 영업 시간이 몇 시까지 하시죠, 대표님?
0: 네. 주중에는 10시까지 하고 네. 주말에는 11시인데. 아 요즘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8시 9시에 되면 너무 썰렁해요. 그러니까 좀 오셔가지고
2: 네.
0: 무료 주차장이니까 오셔가지고 더울 네. 때 오셔서 그 뭐 요즘에 날도 더운데 집에 있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럼
2: 네.
0: 오셔가지고 그냥 생맥주만 한잔 하셔도 되니까
2: 네.
0: 좀 나오셔서 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아, 야 생맥주 먹으러 가야 되겠다.
0: 네.
2: 오늘 런치 스페셜 여기서 먹고 싶다 하시는 분 뭐
0: 네.
2: 드시면 되죠? 아까 말씀하신 거?
0: 일단 갈비 냉면 이제 콤보가 24불 99니까
1: 네.
0: 저렴하고 아. 좋고요.
2: 네.
0: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정식 드시면 좋아요. 불고기 정식, 뭐 돼지 불고기 정식, 뭐 오셔갖고 따로따로 시키세요.
2: 네.
0: 한국 분들은 이상하게 통이라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2: 네.
0: 갈비 정식 다 그러지 마시고 아니요 따로따로 시키시면 여러 가지 네. 고기도 맛볼 수 있고 양념게장 맛볼
2: 네.
0: 수 있고 된장찌개 맛볼 수 있고
2: 아.
0: 하여튼 좋습니다.
1: 네.
0: 다양하게 시키시 바랍니다.
1: 지금 댓글에서도 네. 벌써 화연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해가
0: 네.
1: 어두워지면 조명도 싹 조절해 주시고
0: 아, 예. 네.
1: 예전 제가. 감성 노래 틀어주시고 너무 분위기
0: 아,
1: 좋다고
0: 그 감성 제가 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1: 그럼 다 대표님이 고르시는 네. 거예요?
0: 아니 그렇지 않고 유튜브가 다 요즘에 잘 좋은데 그
1: 네.
0: 이제 저희가 한 8시 정도 되면 저희가 불을 조명을 좀 줄이고 약간
2: 네.
0: 반짝반짝한 조명을 틀어놔요. 그리고
2: 네.
0: 약간 감성이 있는 팝송도 틀어주고 그다음에 신나는 옛날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들도 틀어주니까
2: 네.
0: 가끔 이제 식사하시다가 막 댄스곡 나오시면
2: 네.
0: 막 어깨가 들썩들썩 하시고
1: 네네.
0: 소찬이 티얼스 나오고 쟈니나 하면 갑자기 밥 먹다가 갑자기 막 어, 고개 한번 쫙 들으시고 머리 긴 분들은
1: 네.
0: 머리 한번 쫙 한번 하시고 하여튼 좀 그런 모습 보면 재밌어요.
2: 네.
0: 행복하고 하여튼
2: 네.
0: 그렇게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 네.
1: 야, 조만간에 우리 거기서 화요일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닌지 몰라.
2: 네. 모이자 네. 모이자
0: 네. 나중에 정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아, 9시 한 10시 정도 되면
1: 네.
0: 음악
2: 네.
0: 빵빵히 틀고 조명도 틀어가지고 갑자기 고기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춤추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어요.
2: 아, 우리 브랜든 씨의 어떤 그 따뜻한 어떤 꿈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네. 음식만 파는 게 아니야. 사람들을 위로하는 식당이 되고 싶어.
1: 정말 약간 사람과 사람의 관계나 이런 걸 되게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0: 그 월드컵 때 우리가 이겼을 때 첫 번째 체코랑 했을 때 끝나고 나서 사람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딱 일어나서 춤추고 막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1: 그쵸.
0: 멕시코전 했을 때도 비록 졌지만 그 멕시코 그 손님들도 와가지고 멕시코 사람들이 다시 어깨 동무하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되게 재밌었어요. 하여튼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항상 편안하게 오셔서 즐겨주시고 네,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2: 아, 자 화요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진짜
1: 혹시 화요 전화번호 궁금하신 분들 213-302-2614번 213-302-261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네, 5년 후의 화요는 어떤 모습일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브랜든 김 대표는 사실 방송으로 제가 옛날에 낮방송할 때 낄낄빠빠라고 같이 방송을 했었어요.
1: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래서 말씀하기 잘하시는구나.
2: 네. 이제 방송인으로 한번 데뷔를 하셔야죠.
0: 아이, 뭐 하고 싶네요.
2: 하고 싶네요.
1: 어쩐지 말씀을 사회적 비판을 쫙 하시는 게 야, 말씀 좀 잘하실 건데
0: 제가 근데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1: 아니요.
0: 저 톤 연습하는 걸 톤을 좀 조정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 네, 왜냐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많아서요.
0: 네.
2: 그리고 노래도 너무 잘해서 가수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1: 되게 궁금합니다.
0: 아닙니다.
2: 혼이 씨랑
1: 대표님 나중에 우리 막 밥 먹다가 막 분위기 좋아 노래도 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0: 아, 뭐 그렇게도 해줄 수 있죠.
2: 야, 거기 나이 중에 이제 라이브 무대를 만드는 거야.
0: 네. 라이브 할 수 있어요.
1: 아니 근데 일단 고기를 맛있게 좀 먹어야 자꾸 무대 쪽으로
2: 노는 생각
1: 거예요. 노시려고 그래. 네.
0: 아, 저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9시 넘어서 단체들이 오면은 저희가 그 마이크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노래도 할 수 있고.
1: 그러니까, 진짜 좋은 말. 단체 예약도 됩니까?
0: 네. 그래서 그분들은 근데 대신에 한 8시 정도에 늦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손님들 다른 손님들 가면 저희가 마이크 연결해 드릴 테니까 뭐 행사 진행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그리고 막 음악도 좀 빵빵하게 나오면은 막 그 춤도 추고 가끔 저희 그렇게 놀아요. 은밀하게.
1: 네.
0: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오늘 바베큐 식당 구가와 웨스턴 갤러리아 몰 로데오 몰 안에 있는 화요일 식당 바비큐 브랜든 김 대표와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1: 그러게요.
2: 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초대해주시면 언제나.
2: 네.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화요일 화이팅!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0: 오늘 핸드폰 뒤적뒤적해서요. 이번 주에 뜸했던 사람과 화연해서 화끈한 화기애애한 시간 예약을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벌써 헤어질 시간입니다.
1: 아, 나 너무 배고픈데요 지금.
0: 그러니까 갈까? 오, 고기 먹으면 안 돼?
1: 저 아직까지는 안 돼요.
0: 안 돼요?
1: 약이 아직 남아서.
0: 진짜 아유, 고기 먹을 수 있는 것도 행복이다.
1: 그러니까요 여러분. 드실 수 있으면 빨리 좀 맛있게 드세요.
0: 그러니까 평상시 좀 조금씩 아껴 먹지. 고기 많이 먹어야지.
1: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제 소망이 삼겹살 소주 먹고 싶은 게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0: 이제 한 달
1: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0: 그래요?
1: 약 얼마 안 남았어요.
0: 기대할게요. 네. 여러분 좋은 한 주 잘 여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차차차 하시기 바랍니다.
1: 네, 힘차
0: 감사합니다.
1: 힘차 오늘 되시고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
0: 안녕.

0: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즉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5: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6: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플러스 1까지.
5: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2: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3: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2: 그럼 둘 다 워킹머니.
13: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2: 돈이 필요한 사람도
13: 투자하는 사람도
12: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13: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12: 213-804-9555.
13: 다시 한번
12: 213-804-9555. 워킹머니.com.
14: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5: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4: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5: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4: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6: 선택하세요 품질을,
1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6: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연방 재무장관은 지난 금요일 애리조나주 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금융시스템 무결성 회복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재무부는 이달 17일까지 고객실사 규정 변경안을 제안하고 11월 16일까지 보다 광범위한 신원확인 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망은 지난 6월 은행들이 불법 고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패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발표했고 연방통화감독청도 취업 허가가 없는 대출 신청자 관련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대출자의 추방 위험과 임금 손실 가능성을 대출 상환 능력 판단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불법 체류자의 은행 계좌를 일괄 폐쇄하거나 모든 고객에게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마련될 규정과 지침에 따라 실제 금융권의 업무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납세자 식별번호, 곧 ITIN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고객 확인 절차가 강화될 경우 서류 요구가 늘거나 처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범위가 국경과 거리에서 이제 금융 시스템 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7: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이민세관 단속국가 이달 말까지 현장 요원 전원에게 바디캠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대행 데이빗 벤처렐라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밝힌 내용으로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진 일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과정에서 총격 사망 사건이 잇따르며 과잉 단속 논란이 커진 것이 배경입니다. 단속 현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이민세관 단속국과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바디캠이 전면 도입되더라도 촬영 영상이 자동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벤처렐라 국장대행은 구금 중인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민세관 단속국의 재량으로 영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여부가 기관 재량에 달려있는 만큼 투명성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디캠 도입이 단속 현장의 논란을 줄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남가주에서 주말 사이 산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택가를 위협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LA 카운티 북부 고먼 지역에서 시작된 리지 산불은 1100에이커 이상을 태웠고 어제 오후 기준 진화율은 54%에 머물고 있습니다. 불이 번지는 동안 5번 프리웨이 통행이 한때 제한됐고 고먼 일대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다가 어제 해제됐지만 일부 지역에는 대피 경보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타클라리타에서는 어제 저녁 타샤 산불이 발생해 뉴홀패스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령과 대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시에라 하이웨이 인근에서 시작된 이 불은 20에이커가량을 태웠으며 진화율은 30%로 소방당국이 계속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버뱅크에서도 같은 날 월넛 산불이 발생해 40에이커까지 번졌으나 현재 70%가 진화됐고 불길의 전진도 멈춘 상태입니다. 세 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한 배경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건조한 대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한 잔불 재확산 가능성이 남아있어 소방당국은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5: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정유단지와 모카항을 대규모로 공습해 수혈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와 함께 수에즈 운하 북쪽 관문인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 앞바다에서도 가스 운반선이 정체불명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막힌 사우디는 홍해를 통한 수에즈 루트로 원유를 수출해왔지만 남북 양쪽이 모두 봉쇄되면서 하루 원유 수출량이 이란과의 전쟁 이전 대비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우디는 터키와 파키스탄 등과 긴급 집단 방위 조약을 체결하며 안보 동맹 구축에 나섰지만 막힌 해상 통로를 당장 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8: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선 사이 친이란 무장 세력들은 호르무즈와 홍해에 이어서 북쪽 수에즈 운하 길목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9: 특히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정유단지와 모카항 등 홍해 연안 거점들을 연일 맹폭하면서 사우디는 도간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0: 수에즈 운하의 북쪽 관문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 앞바다에서 가스 운반선이 정체불명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전지대로 꼽히던 사우디 원유의 마지막 해상 통로마저 위협받은 겁니다. 사우디 해상 봉쇄를 선언한 예멘 후티 반군은 남쪽 모카항과 사우디 자잔 정유 공장을 대규모로 공습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홍해 연안 물류망이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동쪽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막힌 사우디는 서쪽 홍해를 통해 북쪽 수에즈로 원유를 보내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남쪽 후티의 맹폭에 이어 북쪽 수에즈마저 공격받으면서 홍해 안에 갇힌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됐습니다.
11: And if it can't go south through the Bab al-Mandab Strait and it can't go north through the Suez Canal, it is trapped.
10: 홍해 내부에 갇혀 나갈 수 없는 사우디 유조선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폭이 좁은 수에즈 운하 특성상 식별장치를 끄고 몰래 이동하는 통항도 불가능합니다. 실제 이란 전쟁 이전 하루 700만 배럴을 웃돌던 사우디 원유 수출량은 3면 봉쇄가 가시화된 최근 400만 배럴대까지 40%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불안정한 국제 유가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12: Now prices are still higher than we would like, but we've taken a lot of steps so that when the Gulf situation is resolved, that we can expect prices to go way, way down.
10: 사우디가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다급히 집단 방위 조약까지 맺고 안보 동맹 구축에 나섰지만 꽉 막힌 바닷길을 당장 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우디 원유를 물리적으로 가둬버린 친이란 세력의 전방위 포위망에 세계 경제가 유가 폭등이라는 시한 폭탄을 안게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3: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4: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3: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4: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5: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6: 부동산 투자 피해 논란의 중심에선 김원석 부동산 대표 김원석 씨가 지난 7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약 7분 분량의 영상에서 사업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챕터 11 회생 절차를 통해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투자자들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사업 규모를 줄이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며 가족은 보호해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를 투자 실패가 아닌 사기라고 규정하며 해명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김원석 부동산 관련 법인인 벨라 에셋과 EWA 캐피탈이 지난 7월 말 챕터 7 파산을 신청했음에도 김 대표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금이 실제 부동산 매입이 아닌 기존 대출 상환 등에 사용됐으며 부동산을 매각하고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챕터 11 회생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각 법인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해명과 투자자들의 반박이 엇갈리는 가운데 파문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16: 미국 전역에서 살모넬라 식중독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까지 27개 주에서 345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6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사례는 지난 6월 19일부터 보고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환자 수와 발생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은 전망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의 원인은 멕시코산 할라피뇨 고추로 확인됐습니다. 멕시코 음식 체인인 치폴레와 쿠도바 매장에서만 27건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치폴레는 문제의 할라피뇨가 멕시코 시날로아주에서 재배돼 코스트 시트러스 디스트리뷰터스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식재료를 전량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도바도 예방 차원에서 전국 모든 매장에서 할라피뇨를 즉시 제거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오염된 식재료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만큼 당국은 감염 경로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 영화 굿 윌 헌팅으로 잘 알려진 영국 출신 배우 미니 드라이버가 프랑스에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탑승 차량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며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목보호대를 착용한 채 등장한 영상을 올리고 친구와 함께 프랑스 시골길을 달리던 중 큰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진입하면서 이른바 티본 충돌이 발생했고 두 사람 모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드라이버는 솔직히 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타고 있던 자동차 때문이라며 당시 탑승했던 기아의 소형 전기차 EV2의 안전장치를 언급했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360도 에어 10이 사방에서 작동하며 두 사람을 보호했고 강력한 충격에도 차체가 탑승자를 압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라이버는 차 전체가 아코디언처럼 접히면서 우리를 짓누르지 않은 것은 그 자동차의 설계 덕분이라며 대단한 자동차 회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미니 드라이버를 활용해 이름을 기아 드라이버로 바꿀 생각이라고 유머러스하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어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살아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명 배우의 진심 어린 증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해당 차량의 안전 설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5: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의 영상이 지난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10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모즈타바가 사람들에게 종교 수업을 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전쟁 전에 촬영된 과거 영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란 당국은 앞으로 모즈타바가 대중 앞에 나서거나 군 지휘관들을 만나는 새 사진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또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출신으로 모즈타바의 군사고문을 맡아온 모센 네자를 새 안보수장에 임명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7: 이란 당국은 앞으로 모즈타바가 대중 앞에 나서거나 군 지휘관들을 만나는 새로운 사진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모즈타바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만나 군사와 경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와의 소통이 매우 어렵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또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모즈타바의 군사고문을 맡아온 모흐센 레자이를 새 안보수장에 임명했습니다. 레자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통제와 미국과의 전면전까지 주장해온 이란 내 초강경파로 꼽힙니다.
18: ناوهای آمریکا برای پایگاه آمریکا خطرات جدی به وجود خواهد اومد. یعنی ما دست بزنیم رو دست هم دیگه آمریکا به محاصره دریایی ادامه بده.
17: 무스타바의 영상 공개에서 새 안보수장 임명까지 최근 또다시 불거진 무스타바 위독설을 진화하고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이란 당국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특히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레자이 체제로 구축되면서 군부 강경파 중심의 외교안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란의 강경한 입장과 요구가 단기간 내에 완화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면서 가뜩이나 꼬인 휴전 협상도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라디오서울1650.com. 와, 빠르네.
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3: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4: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5: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4: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6: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7: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5: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4: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눈은 밝게,
7: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0: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7: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0: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8: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 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 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 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남가주 곳곳에서 버라이즌의 무선통신과 인터넷 서비스가 한꺼번에 끊기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버라이즌은 여러 곳의 광섬유 케이블이 고의로 훼손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은 LA와 샌퍼넨도 밸리를 비롯한 남가주 일대였으며 장애 신고는 이른 아침부터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버라이즌은 케이블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훼손됐는지 또 피해를 입은 고객이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진은 외부 협력업체들과 함께 현장에서 케이블 복구와 네트워크 정상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버라이즌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재산범죄가 아니라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통신 기반 시설이 끊기면 특정 지역 전체에서 구조 요청 전화와 의료 네트워크 같은 필수 서비스가 한꺼번에 차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을 고의로 자르는 행위가 단순 기물 파손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통신망을 겨냥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9: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어의 자산 기준이 내년 7월 1일부터 크게 강화됩니다. 현재 1인 기준 13만 달러인 자산 한도가 2만 1000달러로 줄어들면서 기존 가입자의 상당수가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이른바 BMAGI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2인 가구는 3만 1000달러까지만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가족이 늘어날수록 한도가 소폭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심사 대상 자산에는 은행 예금과 현금은 물론 두 번째 차량 별장 투자용 부동산이 포함되고 해외 자산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22년 자산 한도를 2,000달러에서 13만 달러로 대폭 올렸다가 재정 부담이 커지자 방향을 바꿨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기준 강화로 내년 회계연도에만 5억 4천만 달러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가입자는 갱신 시 자산 내역을 직접 제출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내년 7월 시행 전까지 본인의 자산 규모와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메디케어에 내년부터 근로요건이 도입되면서 암 환자를 비롯한 중증 질환자들의 의료보험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방정부의 새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2027년부터 일부 성인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매달 80시간의 근로나 직업훈련 또는 봉사활동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의료보험 자격을 잃을 수 있고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이 예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미국 암협회 산하 암행동 네트워크가 최근 발표한 전국 설문조사에서 암 환자와 암 생존자의 90%는 치료 과정에서 질병 때문에 일을 쉬거나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최근 발표한 세부 지침은 예외 인정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조였습니다. UC 샌디에고의 보건경제학자 토드 길머 교수는 과거에는 활동성 암 환자 대부분이 자동으로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새 지침은 암 환자라도 질병이 실제 근로 능력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는 설명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의 신체 검사와 공식 의료 소견서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서류 절차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중증 환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0: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경선이 오늘 슈퍼위크에 돌입했습니다. 권리당원의 약 70%가 집중된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내일부터 하루 간격으로 시작되며 사실상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현재까지 이 주차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충청권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에서 앞서고 정청래 후보는 부울경에서 우세를 점하며 두 후보의 격차는 초박빙 판세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수도권으로 정청래 후보는 호남으로 각각 달려가 당원들과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막바지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권리당원 70% 이상을 차지하는 두 지역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2: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까지 먼저 우승 건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충청권과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에서 김 후보가 우세를 점했고 정청래 후보는 부울경 경선에서 앞서면서 1.48% 차이의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권리당원의 70%가량이 모여있는 핵심 승부처 호남과 서울 경기가 남았는데 내일부터 하루를 간격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후보들은 각각 수도권과 호남으로 달려가 당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민석 후보는 서울 출근길 시민 인사를 시작으로 경기 당원들과 토크 콘서트로 진행하며 당원과의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과 함께 조직 기반을 갖춘 전직 대표가 왜 약자 행세를 하냐며 정청래 후보에 대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13: 약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이 조금 지나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12: 호남으로 향한 정청래 후보는 노동자 농민들을 만나며 하루를 연 뒤 김 후보와 같은 시각에 전북 당원들과 토크 콘서트를 벌였습니다. 김 후보의 신천지 의혹 제기는 해당 행위라며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각을 세웠습니다.
14: 저는 근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처럼 신천지를 얘기했는데 근거를 대라 그러면 말을 안 하고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12: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격돌을 앞두고 기싸움도 팽팽했습니다.
13: 제가 미세하지만 앞서고 있고 호남에서의 투표도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승리로 예상되고
14: 대구에서 1등 했으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전북에서도 1등을 만들어 줄 건지 안 줄 건지 알아서 좀 해주세요.
12: 3위를 기록 중인 송영길 후보 역시 고향인 호남에서 선전을 기대했습니다.
15: 그래서 송영길에 대한 최소한 정치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지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호소하려고 합니다.
12: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70%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더해 최종 당대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승부의 향배를 가를 슈퍼위크에 진입한 후보자들의 막바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0: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9: LA에서 진짜 우리가 사는 이야기 궁금하시죠? 재현이와 지수가 들려드립니다. 토요일마다 함께 나누는 우리가 사는 LA 이야기. 한타 음식과 요즘 유행 구경거리와 스포츠 연애와 K컬처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경향까지 거기에 우리만의 솔직한 개인 수다까지 더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에서 함께하세요.
10: 재현이와 지수의 토요일 토크쇼 LA 사는 이야기 본방사수 하시거나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다시 듣기 해주세요.
9: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 QS가 발표한 2027년도 세계 대학 순위에서 미국 대학들이 최상위권을 대거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1,500개 이상의 대학을 평가한 이번 순위에서 미국 대학 14곳이 세계 상위 5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MIT는 만점을 받아 세계 1위를 지켰고 스탠포드 대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하버드대는 5위 켈텍은 7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상위권에 고루 포진했습니다. 펜실베니아대가 15위 코넬대와 예일대가 공동 16위 프린스턴대가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가운데는 UC 버클리가 공동 20위 UCLA가 49위로 세계 상위 5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QS는 이번 순위가 연구 실적뿐 아니라 졸업생 취업 경쟁력과 국제연구 네트워크 학생 경험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학문과 연구를 넘어 취업과 졸업생 성과 측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8: 태국 수도 방콕 인근에서 중학생이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7일 오전 방콕 위성도시 논타브리주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이른 아침 집에서 조부모를 총으로 살해한 뒤 할아버지 소유의 권총을 챙겨 평소처럼 통학 차량에 올랐습니다. 오전 수업이 진행되던 중 교실 안 교사에게 먼저 총을 쏘고 상황을 확인하러 달려온 교감과 교장 비서에게도 총격을 가했습니다. 학생들은 책상으로 문을 막고 불을 끈 채 창문 근처에 숨어 있었고 가해 학생은 경찰과 대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교사 5명과 12살 여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할아버지 명의로 합법 등록된 반자동 권총이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 중이며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렸거나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누틴 찬이라꾼 총리는 가정환경과 학업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을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합법이어서 관련 강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 절차를 대폭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 망명을 신청하면 특별 교육을 받은 연방 이민 서비스국 심사관과 직접 인터뷰하는 것이 핵심 절차였습니다. 신청자는 법정이 아닌 비대립적 환경에서 본국에서 겪은 박해와 피신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발표된 임시 최종 규정에 따라 이 인터뷰가 더 이상 반드시 보장되지 않게 됐습니다. 심사관이 서류 검토만으로 망명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와 면담 없이 곧바로 이민법원으로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민법원에서는 정부 측 변호사가 참여하는 대립적 재판 절차에서 신청자 스스로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영리 이민정책연구기관 미국이민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연간 13만 건 이상의 망명 신청이 인터뷰 없이 법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심사대기 중인 신청 가운데 최대 44만여 건도 새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규정은 앞으로 접수되는 신청뿐 아니라 이미 계류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어 추방 절차가 크게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0: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끊긴 가운데 러시아가 연일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아파트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져 3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방공망이 사실상 무력화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방공망 지원을 요청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5만 명을 추가 파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레오 14세 교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6: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군의 무기가 바닥나자 그 불똥이 우크라이나로 튀고 있습니다.
11: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한 우크라이나는 연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방공망이 뚫리면서 우리나라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17: 아파트 한쪽 벽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아파트에 러시아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으로 3명이 숨지고 40명 가까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오데사에도 수십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가 요격 미사일이 바닥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연일 미사일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서 방공망이 사실상 구멍난 겁니다. 다급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5만 명을 다시 파병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방공망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8: Ситуація в Україні непроста. Вночі був знов ракетний удар, балістичні ракети проти нашої інфраструктури, були також ударні дрони.
17: 방공망 열세 속에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 상업 시설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유통망에 대한 공격으로 17조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민간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에만 민간인이 400명 가까이 숨졌고 러시아도 남부 흑해 휴양지에서 드론이 폭발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7명이 숨졌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9: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0: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검치약, 칫솔, 주검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9: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1: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2: 어젯밤 자정이 넘은 오전 12시 33분쯤 로스앤젤레스 크로커 스트리트 7821번지에서 어린이 5명이 어른 없이 혼자 방치된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뒤채 건물을 확인했을 때

0: 팀원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퍼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고 이후 10시간 동안 사기꾼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결국 2만 5천 달러를 잃었습니다. 이 수법은 정부 사칭 사기로 불립니다. 실제 법원이나 경찰 이름을 대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뒤 현금이나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유형의 사기 피해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법원이나 경찰은 전화로 벌금 납부를 요구하거나 체포를 예고하지 않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공공기관 사칭 전화는 일단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쉐리프국이 오늘 오후 히든힐스의 한 주택에서 27세 남성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피해 주택은 리얼리티 스타 킴 카다시안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저택으로 시가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히든힐스는 산타모니카 산맥 자락에 자리한 게이트 커뮤니티로 칼라바사스 인근의 고급 주거 지역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이 지역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쉐리프 국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킴 카다시안은 지난 2016년 파리에서 강도단에게 수 10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빼앗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사건 이후 보안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또다시 침입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이트 커뮤니티라 하더라도 유명인 자택을 겨냥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고급 주거 지역의 보안 실태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 오늘 새벽 컴턴에서 대규모 불법 차량 집회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로 불리는 이 행위는 다수의 차량과 인파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위험한 묘기 운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 1시 가까운 시각 롱비치 블러바드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는 최근 남가주 전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집회 형태로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수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점거한 차량들은 타이어 연기를 내뿜으며 도넛 묘기를 선보이고 주변 인파는 이를 촬영하거나 환호하는 방식으로 가담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충돌이나 보행자 부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당국은 현장을 해산시키고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컴턴을 포함한 남가주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불법 집회가 반복될 때마다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2: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0: 그럼 둘 다 워킹모니.
1: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0: 돈이 필요한 사람도
1: 투자하는 사람도
0: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1: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0: 213-804-9555.
1: 다시 한번
0: 213-804-9555. 워킹모니.com.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4: 213-388-5600. 213-388-5600.
5: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5: 융자나라 좋은 나라.
4: 융자라면 콜미.
5: 213-388-5600. 213-388-5600.
6: 융자 나왔어요.
7: 우와 빠르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5: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

0: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5: 미국 국무부가 제1 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의 운영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제1 비자는 학생과 연구자 인턴 등이 미국에서 교육과 문화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스폰서가 참가자의 활동을 종료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무부가 직접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종료 기준이 모호해 스폰서 기관마다 처리 방식이 달랐고 국무부의 직접 개입 권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제안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제1 참가자는 스폰서 기관의 판단뿐 아니라 국무부의 직접 결정으로도 체류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현재 두 개정안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최종 확정까지는 추가 검토가 남아 있습니다. 제1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방문자들은 이번 규정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오 뉴스 잘 들으셨죠? 오늘 바깥 공기가 맑긴 한데 뭔가 조심스럽게 걷게 되는 날씨네요.
1: 맞아요. 요즘 LA 거리에서 그런 느낌 자주 받지 않으세요? 뉴스에서도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으니까요.
0: 예전에도 치안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닌데 요즘은 한인타운 안에서도 낮에 가게 문 열어두기가 불안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1: 재현 씨, 그게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영업자분들 사이에서 매장 보안 얘기가 부쩍 늘었거든요. 오늘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 같이 얘기해 볼게요.
0: 지수 씨, 말대로 겉만 들이려는 게 아니에요. 알고 대비하면 달라지니까요. 오늘 한입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 바로 들어갈게요. LA 치안 얘기입니다. 한인타운 안에서 낮에도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요즘 부쩍 많아졌죠.
1: 실제로 자영업자분들 만나보면 예전엔 문 열고 장사했는데 이젠 아예 잠가두고 손님이 오면 열어준다는 분들도 계세요.
0: 재현의 배경체크, 잠깐 배경을 짚고 갈게요. LA가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흐름이 겹쳤어요. 코로나 이후 노숙 인구가 눈에 띄게 늘었고 형사처벌 기준이 바뀌면서 절도 같은 경범죄가 예전처럼 다뤄지지 않게 됐어요. 경찰 인력도 한참 줄었고요. 어느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변화가 한꺼번에 쌓인 결과예요.
1: 그러니까 피해보는 쪽은 결국 매일 가게 지키는 자영업자분들이잖아요. 물건 들고 나가도 신고해봤자 별 소용없다는 말이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거죠.
0: 맞아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으니까 실제로 지금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1: 지수 씨가 직접 발로 뛰어봤습니다.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0: 지수의 생활 번역 코너로 넘어갈게요. 지수 씨, 오늘 한마디로 번역해 주신다면요?
1: 네. 오늘의 생활 번역은 이거예요. LA 치안 불안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가게 매출과 직결된 문제다. 손님이 주차장이 무서워서 안 온다고 하면 그게 바로 내 매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0: 맞는 말이에요. 저도 한인타운에서 오래 살면서 느끼는데 예전엔 무서운 동네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경계가 많이 흐려졌죠.
1: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분들 사이에서 실제로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일단 가게 입구 카메라를 잘 보이는 곳에 달아두는 거요. 보안 카메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억제력이 된대요.
0: 심리적 효과가 있는 거죠. 예전엔 카메라가 있어도 구석에 숨겨뒀는데 이젠 오히려 눈에 띄게 달아두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이웃 가게끼리 연락망을 만들어두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옆 가게에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바로 문자 돌리는 식으로요.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0: 그게 결국 오래된 방식이기도 해요. 동네 다소로 지켜주는 거잖아요.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인 거죠.
1: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한인 커뮤니티 단체들이 지역경찰서랑 정기 간담회를 열고 있어요. 참여하면 우리 동네 특성을 직접 전달할 수 있고 경찰 순찰 경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대요.
0: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불안하다고 문만 잠가두는 것보다 연결되어 있는 게 훨씬 힘이 됩니다. 오늘의 팁 코너입니다.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자기보호 체크포인트 세 가지 드릴게요.
1: 하나, 가게 안팎 카메라 각도를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사각지대가 생기면 그게 바로 빈틈이 돼요.
0: 둘, 현금 보관 습관을 바꾸세요. 마감 때 금고에 현금을 쌓아두지 말고 자주 나눠서 입금하는 게 안전해요.
1: 셋, 주변 가게들과 연락망을 만들어두세요. 요즘은 카카오톡 단체방 하나가 경보 시스템보다 빠를 때도 있거든요.
0: 혼자 다 막으려고 하면 지쳐요. 옆 가게 사장님이랑 눈 마주치고 인사 나누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1: 맞아요. 결국 동네를 지키는 건 CCTV보다 사람 사이의 연결이더라고요.
0: 오늘 팁 세 가지. 카메라 점검, 현금 분산, 이웃 연락망. 오늘 점심 드시고 하나씩만 챙겨보세요. 오늘 광고 파트너는 따로 없지만 내일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1: 내일은 이 치안 불안이 한인 자영업자 매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0: 손님 발길이 줄었다고 느끼시는 분들 내일 꼭 들어보세요. 혼자만의 느낌이 아닐 수 있거든요.
1: 지수,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내 가게 주변 돌아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한입 토크 몫은 다 한 거예요.
0: 청취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도 단단하게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요. 치안 불안은 뉴스 속 얘기가 아니라 내 가게 문앞 얘기입니다.
1: 카메라 각도 하나, 옆 가게 사장님 연락처 하나. 오늘 퇴근 전에 꼭 챙겨보세요.
0: 내일은 화요일. 이 불안이 실제 매출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1: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7: 카페보넨?
1: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7: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9: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0: 주목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12시 올림픽과 웨스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에서 대박 세일이 펼쳐집니다. 100불만 구매해도 100불어치를 더 드리고 산삼 70% 진액부터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 치약과 칫솔, 주겸은 물론 홍화스틱과 함양 전 제품까지 1+1 무려 140불 상당 홍화스틱도 증정.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2: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셨지요? 점심도 맛있게 드셨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대담하게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의 비전이다. 어떻습니까? 궁금하시나요? 남들이 정해준 일에 이끌려가는 월요일이 아니라 내가 그린 비전으로 주도하는 한 주를 시작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명확한 목적지가 있다면 월요일의 피로도 설렘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멋진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아카펠라로 구성된 라야톤의 노래 같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로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라야톤의 버터플라이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미래는요, 자신의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멋진 표현이죠. 자, 월요일 오늘 여러분들의 결심 하나가 1년 뒤, 10년 뒤에 내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자고요. 내가 가진 꿈의 가치를 믿고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꿈을 해피투게더는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로라 제인이 반갑습니다. 주말 잘 지내셨죠? 선미 씨 잠깐 일하다 요 곡만 듣고 다시 일하러 갑니다. 예, 주일 잘 보내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일하는 중에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또 댓글까지 적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소피아니 반갑습니다. 새로운 월요일에 응원합니다. 여전히 사랑의 응원 댓글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꿈을 향하여 하트 올려주셨고요. 선미 씨가 주신 첫 곡 너무 아름답네요 라고 적으셨어요. 와, 그러게요. 아카펠라인데 사람의 목소리로만 구성된 노래였어요. 버터플라이라는 노래인데 정말 가사도 아름답고 곡도 아름답고 멜로디도 정말 아름다운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 좋네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8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1: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15: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6: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7: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16: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8: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9: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8: 그럼 둘 다 워킹모니.
19: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8: 돈이 필요한 사람도
19: 투자하는 사람도
18: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19: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18: 213-804-9555.
19: 다시 한번
18: 213-804-9555. 워킹모니.com.
20: 태양입니다.
21: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22: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3: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22: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 초대석에서는요, 이 타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 장병들의 따뜻한 밥 한 끼가 되어주고 미주 한인사회와 모국을 잇는 든든한 안보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들 모셨습니다. 자, 대한민국 육군협회 미국지회의 최만규 회장님 그리고 심인성 이사님과 함께 한미동맹의 현장 이야기와 가슴 따뜻한 이 봉사의 여정을 이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 육군협회가 굉장히 전통이 오래됐다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1: 네, 맞습니다. 네. 1977년도에 네. 이곳 LA에서 아하. 그 당시에 그 네. 6.25 참전 유공자님들 중심이 돼서 시작된 단체고요. 네. 그 당시에는 뭐 육군사관학교 1기, 네. 2기, 3기 그리고 그 갑종 출신의 그 6.25 참전자들 위주로 해서 약 300분이 모셔서 창설이 됐고요. 네. 이후에 2017년도에 대한민국 육군협회 네. 그러니까 백선엽 대장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대한민국 육군협회 미국 그 지부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남가 육군 동지회 제 20대 회장 그리고 이제 취임이 됐고요.
0: 네, 네, 네.
1: 그 이후로 저희가 두 단체를 이제 합쳐서 지금의 대한민국 육군 미국 협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0: 와, 그렇군요. 대한민국 육군 미국 협회는 어떤 단체인지 예, 좀 다시 한 번만 짚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뭐 어떻게 몇 년 됐고 이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짤막하게 해 주셨는데요.
1: 네.
0: 예, 조금 더 깊이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1: 네. 내년이 벌써 창설 50주년이
0: 거죠.
1: 되는데요.
0: 와. 네. 그렇군요.
1: 한때 2000년도에는 저희가 회원이 네. 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LA에는 그 27개의 네. 군 관련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육군사관학교 동창회, 그리고 ROTC,
0: ROTC요.
1: 예, 동창회, 네. 그리고 뭐 헌병전우회, 지금도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시죠. 그리고 특전사 전우회, 그런 단체들에서 27개 단체 3,000명이 네. 회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약 350명의 정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350명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네. 미국에서는 가장 큰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0: 그렇군요. 네. 옛날에 80년도에 학교 다닐 때요.
1: 네.
0: ROTC ROTC 다니는 네, 복학생이라든가 네. 되게 인기 많았습니다.
1: 그렇죠.
0: 네. 네, 군인 출신들 인기 많았었는데요. 자, 회장님과 심인성 이사님이라고.
2: 예, 아까, 맞습니다.
0: 예, 심인성 이사님.
2: 예.
0: 어떤 그 군 경력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어떤 예. 배경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2: 저는 예. 사실 미국에 오기 전에 강원도에 있는 그 21사단 보병 부대에서 네. 8년간 복무를 했습니다. GOP 부대였고요. 거기에서 그 전방을 최전방을 지키는 임무를 가지고 부소대장 네.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8년 동안 임무 수행을 하고 8년 차에 제가 전역 지원서를 써서 미국에 2016년에 혼자 왔습니다.
0: 혼자서 오셨군요.
2: 그렇습니다.
0: 예. 아니 그리고 USC도 석사 과정도 학교 들어가신다면서요?
2: 예,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석사 하기 전에는 네. 그 UC 산타바바라에서 통계랑 데이터 과학을 전공했습니다.
0: 그러셨군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 제가 군인 멋지시네요. 정신으로 그 네. 잘 버텨서 이제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 예. 멋진 분이 또 이 스튜디오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최만규 회장님은 대한민국 그 육군협회 미국 지회는 이제 미주 한인사회와 한미 동맹을 잇는 대표적인 그런 네트워크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1: 네.
0: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 단체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그 육군협회의 핵심 역할, 예, 이 미주 지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1: 네, 육군협회는 네. 뭐 옛날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뭐 국민을 위한 뭐 그런 정부다 했는데
0: 네.
1: 사실 육군협회는 육군에 의한 네. 육군을 위한 네. 또 육군의 단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또 대한민국 출신으로서 미국의 또 시민권 자 아닙니까? 그래서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뿐만 아니라 미국 네. 육군도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0: 네.
1: 한미 동맹의 그 근간 사실은 군인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
1: 6.25 전쟁 때 같이 피를 나누고 두 나라의 자유화를 위해서 이제 싸웠던 그분들을 또 저희가 예우하고
0: 네.
1: 또 기리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수년간 LA 지역에서 했었던 그 활동들을 보면은요,
0: 네.
1: 아, 이 단체가 그런 일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처음에 첫 번 행사를 말씀드리면 6.25 기념식.
0: 6.25 기념식.
1: 네. 우리나라는 그 6.25를 기념하기 위해서 6.25 전쟁이 시작한 날을 이제 기념을 하고 있고요.
0: 그렇죠.
1: 미군은 6.25 전쟁이 그 아직 종전은 아니죠. 그 정전 휴전된 날을 이제 기념하고 있는데
0: 네.
1: 저희가 중심이 되어서 6.25 참전 유공자님들을 모시고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군
0: 네.
1: 그리고 또 월남전 참전자님들도 모시고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정전기념 행사는
0: 네.
1: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요 로스 알라미투스에 있는 미 44단
0: 네.
1: 그 6.25 전쟁에 참전해서
0: 네.
1: 약 350여 명의 전사자와 1,500명의 부상자를 배출한
0: 네.
1: 뭐 배출하다는 얘기도 그렇지만 희생한 그런
0: 참전 용사
1: 예 부대에 가서 저희가 매년 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0: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1: 네, 저 육군 협회의 가장 그 중요한 그 행사 중에 하나고요.
0: 네.
1: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0: 네.
1: 학생들은
0: 네, 네, 네, 네.
1: 물론이고 미국 현지 우리 학생들에게도 자유와 안보, 평화, 군인들의 그런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0: 네.
1: 저희가 교육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런 일까지 하시는군요.
1: 네.
0: 참 많은 일들 하시네요. 좋은 일들도 참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네, 네, 네. 자, 두 분께서는 이제 참전용사 뭐 예우 행사라던가 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뭐 양국 그 뭐 참전용사를 예우하는 그런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앞장서서 또 행사를 진행해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양한 그 풀뿌리 공공외교 활동도 펼쳐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동포사회와 미래 세대에게 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보다 자연스럽게 뜻깊게 전달하기 위한 그 노력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활동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저희 미주 우리 동포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시다면요. 지금까지 활동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1: 네. 네. 저희가 사실은 다 둘 다 직업군인 출신이잖아요. 회장도
0: 그러시군요.
1: 직업군인, 그리고
0: 네네.
1: 신의사님도 직업군인 출신이시고.
0: 네.
1: 제가 이 행사를 2017년부터 계속 준비해 오면서 한인 사회가 적극적으로 같이 네. 동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0: 어떤 식으로 동참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1: 우선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0: 네.
1: 단지 참전 용사만 초청한 게 아니죠. 그리고
0: 네.
1: 한국계는 당연하고 미국 현지에 있는
0: 네.
1: 참전 용사들도 초청을 했고 했는데 많은 단체들이 사실은 별로 호응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0: 그렇군요.
1: 올해까지도
0: 네.
1: 별로 저희가 그 원하는 것만큼 바라는 것만큼 이렇게 같이 참여를 안 해주셔서 사실은 아주 매우 섭섭합니다.
0: 사실 몰라서 참여를
1: 네.
0: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오셨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세요, 이사님. 예.
2: 예, 저희는 그 많은 이제 저희가 육군으로서 마땅히 저희가 특히 유공자 6.25 유공자분들에 대한
0: 네,
2: 그
0: 네.
2: 예우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아하.
2: 특히나 저희 6.25 유공자분들께서 되게 소외되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0: 네.
2: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원례를 통해서 6.25 유공자분들이 이제 잘 건강하게 지내신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안부도 묻고 그리고 저희가 같이 그런 메모리얼 데이라든지 베테랑 데이라든지
0: 네,
2: 이런
0: 네,
2: 행사를
0: 네.
2: 같이 저희가 진행을 미군 쪽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네. 44단이랑은 저희가 아주 많은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그 레돈도 비치에 위치한 미 제왕군인의 184 그 리지언에서도 항상 같이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0: 네.
2: 미군 참전 용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항상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0: 네.
2: 저희가 코리안 아메리카노로서 미군이 그 당시에 미국이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 누구도 저희는 여기에 현재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맞습니다. 저희가 6.25 전쟁에서 패배했더라면 저희는 사실 북한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아직도 네. 살고 있어야 했을 거고 뭐 해외로 나가는 길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과 피와 땀과 눈물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네. 현재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 네. 이제 미국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레이트 제네레이션에 참가했던 그 2차 세계전의 전쟁에 참가하셨던 분들과 6.25 참전용사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레이트 제네레이션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하. 유공자분들도 마찬가지로 평균 연령이 92세에서 93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향후 5년이나 10년 안에는 이분들이 다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분들이 100살 이상으로 오래 사셨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그쵸. 정해져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2: 저희가 지금 이분들을 잘 대우해주고 예우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저희 후손들이 이제 뭘 배울까라는 걸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특히나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그런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6.25 맞습니다. 유공자분들이 네. 가시기 전까지 항상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섬기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그 레거시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정말 6.25 전쟁은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죠. 우리의 진짜 아픈 역사잖아요. 그런 만큼 또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6.25 전쟁에서 한국군, 미군 또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흘린 피와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맞습니다.
0: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뵙지만 정말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오셔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고 계시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그런 교육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1: 네.
0: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아픈 역사지만 아픈 역사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냐면
0: 네.
1: 저희가 행사 큰 행사를 1년에 한 서너 차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0: 네.
1: 참전용사 그리고 현역 장병들에게 편지를 쓰게 합니다.
0: 오 좋네요. 옛날 네. 추억이 새록새록 솟아날 것
1: 네,
0: 같네요.
1: 미국 편지 쓰는 것 같아요.
0: 옛날에 저도 저희 세대들도 전부 다 네. 북군 아저씨께 위문 편지 많이 써봤잖아요.
1: 네네. 그리고
0: 네.
1: 그 편지 중에 좋은 편지는 또 저희가 선택을 해서
0: 네.
1: 행사 때 발표하는
0: 오,
1: 또
0: 좋습니다.
1: 기회를 주고요.
0: 네.
1: 또 이런 행사 준비를 도와주시는 또 어머니 그룹,
0: 네.
1: 학생 또 그룹들이 있습니다.
0: 아하.
1: 이 부모님들한테 사실은 이 학생들도 고맙지만 이 어린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고생하시는 이 부모님, 이 단체장님들
0: 네.
1: 정말 감사합니다.
0: 아, 그렇죠. 혹시 기억나는 학생 있으십니까? 청소년 교육을 시키면서
1: 네.
0: 뭐 유난히 눈에 띄었다거나 뭐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1: 네, 우리. 이름을 얘기할까요?
0: 우리 이름도 괜찮고
1: 홍혜리 학생.
0: 네.
1: 네.
0: 여학생이에요?
1: 네, 여학생인데
0: 네.
1: 작년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1년에 약 130명씩 매년
0: 네.
1: 미국 바스토 인근 NTC 훈련장에서
0: 네.
1: 미군과 연합훈련을 하러 옵니다. 그 작년에 그 뙤뼛에서
0: 네.
1: 영하
0: 그 100,
1: 영상 그 110도가 넘는 기온에서
0: 네,
1: 예, 저희가 이제 빅토리
0: 네.
1: 모임을 파티를 하는데 거기까지 와서 이 학생이 자기가 쓴 편지 일일이
0: 네.
1: 또 한국군과 미군 장병들 네. 앞에서 읽고 또 격려하는 그 모습
0: 네.
1: 그 여기서 우리 방송국에서 거기까지 차가 안 막히면 3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0: 운전하고
1: 아니요 고등학생이에요.
0: 엄마가 이제
1: 네
0: 함께 오셨겠죠.
1: 네네. 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0: 네, 그렇군요. 참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사실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 뭐 까마득하죠. 그냥
1: 네.
0: 역사 속에만 있는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행사를 통해서 편지를 또 써보고 감사의 메시지를 또 전하면서 그 학생 가슴에도 뭔가 꿈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예,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고.
1: 네.
0: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예, 현역 장병 지원 활동 중에 또 기억에 남는 뭐 그런 일이 있다면 또 소개해 주세요. 어느 분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저희가 작년 8월
0: 네.
1: 가까이 있는 미사입사단, 사실 미사입사단은 그 내셔널 가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입니다.
0: 네.
1: 우리 조지 플로이드 사태 때도 그리고 정확한 또 그 여기 사태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92년도인가요? 우리 LA 폭동.
0: 네, LA 폭동
1: 때도 우리 주변을 군인들이 지켰잖아요.
0: 예, 예, 예.
1: 전부 다 그 부대 출신.
0: 아,
1: 그러니까 6.25 때는 우리나라에 파병이 되어서
0: 네.
1: 다 우리 이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네. 로스 알라미토에서 네. 징집이 돼서 파병이 됐고
0: 그렇군요.
1: 그 부대를
0: 네.
1: 저희가 찾아가서 장병들에게 네. 요즘 한참 유행하는 K-POP 공연도 했었고요.
0: 오, 그리고 공연도 했었고요.
1: 한국 음식들을 또
0: 한미 장병들에게
1: 미국 장병들에게
0: 미국 장병들에게만
1: 예, 또 저희가
0: 미국 장병들에게
1: 네, 한번 그
0: 네네.
1: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0: 한국 음식을
1: 한국 음식 네.
0: 잘 드시나요? 한국 음식.
1: 아, 그럼요. 예, 없어서 못 먹죠. 네.
0: 아, 그렇군요.
1: 여기서 조금 더 아쉽고 그런 건 우리나라 기업들 좀 많이 그 네. 군인들을 위해서 같이 좀 참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미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뭐 음식, 케이푸드 뭐 갈비도 있었을 것 같고 김밥도 있었나요?
1: 네.
0: 김치도 있었습니까?
1: 네. 네,
0: 오,
1: 물론입니다.
0: 김치도
1: 네.
0: 있고 아무튼 정성어린 뭐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나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사막의 뜨거운 환경 속에서 그 훈련을 마친 장병들 진짜 맛있게 드셨겠네요. 예, 요즘에는 미국 사람들도 우리 코리안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1: 네.
0: 건강에 좋은 헬스푸드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런지 뭐 김밥도 좋아하고 특히 그 갈비.
2: 김밥과 갈비를 아주
0: 갈비
2: 잘 먹습니다. 갈비
0: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왜 팍에서 갈비 굽는 냄새만 맡으면 우리 아우 막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좀 맛을 좀 볼 수 없느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1: 조금 갈비 말씀드리면
0: 네.
1: 작년에는 110도였습니다.
0: 110도.
1: 9월 달에. 예. 그래서 거기서 네. 야외 취사를 못 하게 돼 있었어요.
0: 네.
1: LA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독지가께서 LA 자기 집 뒷뜰에서 갈비를 300인분을 구우셔서
0: 네.
1: 그 바스토까지 약 3시간 반 운전하셔서 이제 까지 직접 전달해 주신
0: 그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1: 네.
0: 많으시군요.
1: 근데 다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0: 네.
1: 그 조용하신 분들이 저희를 많이 돕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뒤에서 네. 소리 없이 또 봉사하시는 손길들도 많으시군요. 오, 가슴 따뜻하네요. 그런 얘기는 많이 해주세요. 자랑도 해주시고.
1: 네, 오늘 우리 라디오 서울에서 불러주셔서 네. 이렇게 네. 기회가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차세대에게 우리 한미동맹을 교육하는 이유라고나 할까요?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2: 예. 예.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예.
2: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저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네.
2: 항상 보면 저희가 어디로부터 출발을 했고 왜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에서 저희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나라인데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아래 그걸 살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0: 그렇죠.
2: 하지만 이걸 잃어버리면 저희는 정말 저희 북한에 있는 그
0: 네.
2: 정권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그 동포들처럼 저희도 그렇게 서프링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2: 어릴 때부터.
0: 그렇죠.
2: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계속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청소년들도 와서 하지만 그런 그 공연하는 오는 팀도 많습니다. 그런
0: 네.
2: 팀들도 같이 보면서 왜 이걸 우리가 이제 6.25 참전용사들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0: 네.
2: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이렇게
0: 그렇죠.
2: 살고 있다라는
0: 맞습니다.
2: 거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한테도 마땅히 감사의 이제 표시를 하고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게 저는
0: 네.
2: 맞다고 봅니다. 예.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2: 예. 왜냐하면 네. 이런 말 있잖아요. 항상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저는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항상 네. 소일고 애완감 고친다 이런 말을 저는 맞습니다. 항상 보면 지금은 이제 저희 유공자분들이 살아계시지만 정말로 저희가 이제 5년 짧게는 사실 내일도 저희가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가서 저희가 태극기 연정식부터 해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 진행하고 하는데 전혀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가실 때만 저희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역사에 살아계신 증인들이죠. 예, 이분들이 그렇죠. 점점 사라지는데 항상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거 안 좋은 거기도 하지만 네. 소일고 약간 고치기 시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아 그때 잘할 걸. 네. 근데 현재를 잘 하지 못하면서 미래 잘하겠다는 말은 저는 그게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을 때 잘해야지 네. 미래도 있고 맞습니다. 그 미래 이후에 그 넘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0: 아 그분들이 사실 이제 예. 연세가 많이 드셔서 참 외로운 시기잖아요. 어떻게
2: 맞습니다.
0: 보면 근데 예.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예우하시고 예우해 주시는 우리 육군협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2: 예. 왜냐하면 저희도 언젠간 늙고 병들고 결국은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예, 모두가 이제 저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근데 저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저희 네. 후손도 똑같이 저희한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다는 그 말처럼 저희가 네. 행동을 제대로 해야 저희 뒷세대한테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고 저희가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네.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지 말만 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신민성 이사님이 네. 계시니까 미래가 밝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젊은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든든한데요.
1: 네, 맞습니다. 예. 네.
0: 자, 미국 사회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라도 예. 정말 정치력 신장이라든가 경제적으로 그렇죠. 위상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인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우리의 역사와 그 정체성을 정말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 그렇습니다.
0: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자, 그렇다면 육군협회가 앞으로 추구하는 비전이라고는 할까요? 앞으로 또 이제 계획하시는 그런 비전, 또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세요.
1: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쭉 그래 왔듯이요.
0: 네.
1: 미군과 함께 네. 저희는 한국 대한민국 네. 육군협회지만 미군 동료 전우들과 함께 또 6.25 전쟁의 의미를 기억하고 참전 용사들
0: 네.
1: 6.25뿐만 아니라 월남전 그리고 또 이라크전 또 최근에 이란전까지도 용사들의 희생을 예우하고 그 현역 장병과 그리고 차세대에게 또 한미동맹의 가치
0: 네.
1: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이 자리에 계신 한국 동포들이야말로 한미 동맹의 핵심 자산이고
0: 네.
1: 한미 동맹의 그 중심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의 가치를 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두 나라의 깃발은 다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은
0: 네.
1: 자유와 자유를 기억하고 동맹을 지키고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 전하는 것이
0: 네.
1: 가장 큰 저희의 앞으로의 목표이며 사명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왜 LA에 6.25 전쟁 기념동상이라든가 기념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0: 네, 요즘에 뭐 굉장히 이슈잖아요.
1: 네.
0: 네.
1: 오늘은 안 하고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0: 네,
1: 해주셨으니까.
0: 네.
1: 타지에는 벌써 그 미군들을 기념하는 네. 기념동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벌써 200만이 넘는 한국 동포들이 사는데 오히려 한국 분들이 약간 그 소외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미 서부지회가
0: 네, 네.
1: 중심이 돼서 요 LA 인근에 한미 참전 용사상을 건립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뜻을 모았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6.25 참전 유공자님들 7분이요.
0: 네네네.
1: 벌써 각각 1,500불씩 돈을 모으셨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9월 달에 저희가 출범을 할 겁니다.
0: 아.
1: 그래서 범사회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모은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LA 인근에 대한민국 참전 유공자들이 미군 참전 유공자들을 기리고 동맹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참전 용사상을 건립할 겁니다.
0: 그렇군요.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계획이 구체화되면 제가 또 우리 라디오에서 찾아와서 말씀드리도록
0: 네네,
1: 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8.15 광복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주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뭐 당부의 메시지라던가 그런 게 있으시면 이제 끝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서 보내드릴게요.
1: 네.

0: 15월에 다시 수립이 돼서 여태까지 지금 온 거는 네. 그 수많은 선조들이 목숨 걸고 자기의 위치에서 지키고 싸웠기 때문에 지금 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아. 그분들의 자유가 저희가 그냥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리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네. 그 자유를 절대 그 소중한 피와 눈물과 희생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존재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자유는 공짜가 절대 아니다.
1: 자유는 공짜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대한민국 육군 미국 협회의 우리 심인성 이사님 방금 말씀해 주신 분 그리고 최만규 회장님께서 예,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듣고 저도 좀 감동받았고요. 깨달은 점이 참 많습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가세요.

0: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과 헌신이 모여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안정이 만들어진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8: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9: 카페보넨?
8: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9: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8: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0: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8: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커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건망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에 많이 더웠는데 잘들 보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선미님, 소피아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셨어요. 쿠키모찌님 반갑습니다. 예, 쿠키모찌님도 편안하셨죠?

혹시 또 캠핑 다녀오신 거 아닙니까? 캠핑을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이시라 가족이 함께 또 캠핑 가셨나 궁금하기도 하네요. 쿠키머치님, 예, 인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뭐 날씨가 좀 한풀 꺾인다고 하죠? 자, 수주째 이어진 남가주의 무더위가 이번 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당국은 현재 남가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고기압이 약해지고 해안에서 내륙으로 부는 바람이 강화되면서 내일부터 기온이 점차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부터는 이 저기압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예년 이맘때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늘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이 87도까지 오르겠지만 내일부터는 80도 중반대로 떨어진 뒤에 이번 주 내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도 오늘 최고 96도를 기록한 뒤 내일부터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해안 지역은 오늘 아침 구름이 낀뒤 오후부터 맑아질 예정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77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다만 이 산악과 사막 지역에는 몬순 수분의 영향으로 며칠간 뇌우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산악 지역은 내일 비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40%까지 올라갔고요. 사막 지역도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02도, 팜 스프링스는 10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은 저녁 7시 45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1분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을 보니까요. 달러당 1418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면서 소폭의 이 변동세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온수당 4340달러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요.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 고용지표 발표 이후 이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S&P 500 지수가 77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요 지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남가주 개스값 살짝 살펴볼게요. LA 카우니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달러 66센트, 오렌지 카우니는 5달러 60센트 기록하면서 최근 며칠간 소폭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들어봤습니다. 공개 방송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토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어요. 토요일이면 8월 15일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이 올림픽 갤러리아 K힐링에서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 하면은 막 폭탄 세일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많이 많이들 가셔서 예, 알뜰 상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생활에 꼭 필요한 아이템들, 제품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건강 제품들. 예, 가서서 아주 좋은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100불을 구입하시게 되면 100불 선물을 쏜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짠가요? 아무튼 이렇게 공개 방송에서 지금 한참 이거 케이링 제품들 100불어치 구매를 하시면 100불어치 선물을 쏩니다라고 이렇게 공개 방송에 대서 특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토요일 8월 15일입니다. 예, 8월 15일 토요일이에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예, 갤러리아 마켓으로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노래 한곡더 들어볼게요. 제품들 정말 좋아요. 주겸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밖에도 건강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 갤러리아 마켓으로 가셔서 아주 착한 가격에 폭탄 세일하는 예, 그 아이템들 구매하시면 여러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밤빼 둘 다섯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할게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5: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8: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7: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8: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7: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8: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9: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입니다. 맞는 말이죠.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러더라고요. 하기 싫은 일에는 정말 항상 핑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핑계를 대게 되는 거죠. 글쎄요. 좀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왠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친구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못해 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사람 나름대로는 뭔가 희망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넌 못해. 아, 못할 거야. 너 못할 줄 알았어 얘. 아유, 그렇게 왜 시간 낭비했어. 그런 말 혹시 여러분들 하십니까? 저도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런 말이요,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래요. 못을 박는 말이래요. 못은 우리 사람의 가슴에 박는 게 아니라 벽에 못을 박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 가슴에는 그런 말들, 아우 넌 못해, 아 네가 못할 줄 알았어 야, 아유 그 왜 했니, 왜 시간 낭비했어, 그런 말은 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그게 상대방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요. 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깊은 말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말장난 같지만 그래도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말인 것 같아서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저도 반성하면서 말이에요. 예, 못은 가슴이 아니라 벽에 박는 거라는 거 저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겨봅니다.

0: Only know you've been high when you're feeling low. Only hate the road when you're missing home.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And you let her go.
1: 네, 패신저 노래였습니다. Let her go라는 노래였었는데요. 왜 끝나는 부분에서 이거 끝났구나 하고 제가 멘트를 했었는데 뒤에 퍼즈가 좀 살짝 있으면서 Let her go라는 그 한마디가 남아있었잖아요. 처음에 이 곡을 몰랐을 때는 제가 끝난 줄 알고 내려버렸었는데 지금은 끝까지 이렇게 듣습니다. 노래 좋죠? 네, 패센저의 노래였습니다. 진정한 실패는 뭔가를 했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거라고 하잖아요. 사람 마음에 못 박는 건 하지 말자고요. 공감합니다. 이게 적어주셨네요. 맞아요. 못은 사람 마음에 박는 게 아니라 벽에다 박는 것이다. 오늘은 요 한마디 저도 개인적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피드백 주셔서. 노래 좋아요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요 AI 정우 씨와 선미의 생활 속의 꿀팁 정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여러분들 유익하실 거예요.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AI 정우 씨와 이런 그 뭐 게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 방송 준비하면서 요즘엔 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될까? 아 뭐야 내가 기계도 아니고 기계랑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 처음에는 뭐지? 막 이랬었는데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 AI 정우 씨가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줄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되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데이비님께서 오는 토요일 15일 K힐링 공개방송 정오부터 2시까지예요.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셨네요. 올림픽 갤러리아 100불 사면 100불 선물한다는 내용이네요. 예, 적어주셨는데 여러분들 언제라고요?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정오부터 2시까지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공개방송은 완전 폭탄 세일한다는 거 아시죠? 폭탄 세일입니다. 이게 50% 오프된 가격 그 이상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100불어치를 사시게 되면 100불 선물을 그냥 폭탄으로 쏴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가셔서 즐겨주시고 또 건강제품 사셔서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나와주세요.
2: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5: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7: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8: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7: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9: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2: 어? 기기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1: 해피 투게더?
1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정우와 선미의 생활 속 꿀팁 정보 들으면 유익해요. AI 정우 씨, 우리 해피님들 더워서 정말 오늘 힘드실 텐데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뭐 없을까? 아, 뽀빠이. 아, 아니지. 우리 정우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오늘 하얀 넥 포인트에 올리브 컬러 조합이 딱 여름 같으면서도 차분해서 좋네요.
0: 어, 고마워요.
1: 밖에 나가 보셨어요? 요즘 이 더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지치는 날씨인데 오늘 선미 씨가 힘든 분들 응원해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마음 100% 공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릴 얘기가 사실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0: 네,
1: 살모넬라랑 기생충 얘기거든요. 여름철에 슬그머니 찾아오는 불청객들인데 알고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이라 오히려 든든하게 들으셨으면 해요. 선미 씨는 여름에 유독 조심하는 음식이 있으신 편인가요?
0: 어, 그럼요. 어, 이 살모넬라 균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니까 오늘 뉴스 기사가 생각나네. 그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이 있는 멕시코산 팔라피뇨가 들어간 육류와 이 가금류 제품에 대해 공중보건 경보를 발령했거든요. 근데 현재 미국에서는 이 멕시코산 팔라피뇨와 관련된 살모넬라 균 감염자가 27개 주에서 345명이 나왔다는 거야. 아, 진짜 엄청나잖아요. 정말 오늘 주제 잘 정해준 것 같아요. 어, 살모넬라 기생충 여름철이면 정말 슬그머니 고개를 디미는 요 녀석. 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요?
1: 사실 살모넬라라는 이름 들으면 왠지 먼 나라 얘기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더위에 우리 밥상 위에 슬그머니 올라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내고 싶었던 건 딱 이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더울수록 세균은 빠르게 번식하고 기생충은 활발해지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정작 우리는 그냥 배탈이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어떤 음식이 위험한지, 어떻게 조리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증상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해요. 알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닌데 모르면 한여름이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맞아요. 어, 그럼 살모넬라가 실제로 어떤 경로로 우리 몸에 침입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1: 살모넬라 하면 많은 분들이 닭고기나 달걀을 떠올리시는데요. 맞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경로예요. 근데 여름엔 그 위험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커져요. 실온에 잠깐 꺼내뒀던 달걀이라든가 덜 익힌 닭요리.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행동들이에요. 문제는 살모넬라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이 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멀쩡해 보이는데 균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여기서 기생충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덜 익힌 고기나 씻지 않은 채소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여름에 눈에 띄게 늘거든요. LA 같은 경우엔 파머스 마켓에서 산 신선한 채소를 그냥 바로 먹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신선하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결국
0: 그쵸.
1: 살모넬라 든 기생충이든 열에 약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충분히 익히고 제대로 씻는 것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한참 많아요. 선미 씨는 요리할 때 고기 익힘 정도를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0: 뭐 이제는 눈으로 봐도 알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익혀야겠죠. 예, 이렇게 여름철에는 특히나 예, 두꺼운 고기 같은 경우는 나는 그 뭐 스테이크나 이렇게 구워 먹을 때 젓가락으로 찔러봐요. 그래서 핏물이 나오면 이거는 좀 덜 익은 거죠. 예, 투명하고 맑은 육즙이 나오면 뭐 다 익은 거고 예, 붉거나 핏빛이 나면 내부가 덜 익었다는 거 그렇게도 뭐 확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요번에는 뭐 뉴스 기사를 보니까 멕시코산 팔라피뇨에서 이 살모넬라 균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 좋아하는 팔라피뇨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된장찌개에다가 팔라피뇨를 썰어서 이렇게 매콤하게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즐기는 편인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살모넬라 얘기에 이어서 기생충 쪽도 좀 짚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어떤 부분이 특히 주의가 필요할까요? 정우 씨?
1: 기생충이라고 하면 왠지 옛날 얘기처럼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름철에 꽤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특히 민물고기 회나 덜 익힌 육류 쪽에서요.
0: 맞아요.
1: 여름에 계곡이나 강가 근처에서 즉석으로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 사실 기생충 입장에선 딱 좋은 조건이에요. 기생충 감염은 살모넬라랑 증상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복통이나 설사처럼 배탈이랑 헷갈리기 쉬운 증상들이요. 근데 다른 점도 있어요. 감염된 뭘까요? 뒤에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뭘 먹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원인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죠. 중요한 건 이게 의심될 때 혼자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화제 먹고 버티다 보면 나아지겠지 싶은 마음이 드는데 기생충은 그 방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전문가 진단이 먼저예요. 치료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방치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방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익혀먹는 것,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는 것. 이 두 가지가 여름 내내 우리를 지켜주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맞네요.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야겠어요. 뭐 날것은 좀 피하는 게 좋겠고 충분히 익혀먹고 야채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주는 거. 요거 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마음이 또 좀 무거워지기도 해요.
1: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런 얘기 준비하면서 잠깐 멈칫했어요. 이거 너무 겁주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0: 그러게.
1: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건강 얘기를 꺼리는 이유가 딱 그거잖아요. 무서우니까. 알면 더 불안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더라고요. 알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게 생기니까요.
0: 그렇죠.
1: LA에서 이 더위 속에 장 봐서 밥 차리고 아이들 챙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저는 진짜 잘 알아요. 그냥 한 끼 때우는 게 아니라 매번 마음을 담는 일이니까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가 그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았으면 해요. 오히려 이 여름을 좀 더 단단하게 버텨낼 수 있는 작은 무기 하나를 챙겨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마음이 그냥 왠지 그냥 막 찡해지는데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럼 이제 뭐 실제로 오늘부터 이 위생관리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면 좋은 방법들 좀 꿀팁 정보들 좀 줄래요?
1: 네. 이게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 밥 차리면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달걀이나 육류를 다룬 손을 그냥 행주에 쓱 닦고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 정도. 숫자는 말하면 안 되는데.
0: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죠?
1: 그냥 생각보다 좀 길다 싶게 씻는 거예요. 대충 헹구는 것과 진짜 씻는 것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냉장고 얘기예요. 여름엔 실온의 음식을 잠깐 꺼내두는 것도 사실 위험해요. 조리 전 재료도 마찬가지고요.
0: 그렇죠.
1: 장 봐오면 바로 냉장 보관하는 습관. 이게 살모넬라 예방에서 맞아.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포인트예요.
0: 맞아, 중요해요.
1: 세 번째는 도마 구분이에요. 고기 손질한 도마로 채소 바로 썰지 않는 것. 이게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교차오염이라고 해서 균이 그 경로로 오마가거든요. 그리고 계곡이나 강가에서 회 드실 기회 생기면 민물 생선은 꼭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기생충 예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이 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름 내내 쌓이면 진짜 차이가 나요. 선미 씨는 평소에 도마를 용도별로 나눠 쓰시는 편인가요?
0: 그런 편이에요. 육류용 도마, 야채, 과일용 도마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주부님들이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진짜 정우 씨한테 많이 배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번 해줄래요?
1: 오늘 이야기 쭉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됐어요. 사실 살모넬라든 기생충이든 이름만 들으면 뭔가 엄청난 것 같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알고 보면 막는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익히고, 씻고, 보관에 신경 쓰고 이 세 가지가 여름 내내 우리 밥상을 지켜주는 거예요.
0: 아하.
1: 오늘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저는 이걸 드리고 싶어요. 뭔가 찜찜한 게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말자는 거예요. 배가 좀 이상한데 더위 탓이겠지 하고 며칠 버티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몸이 신호를 보낼 때 빨리 알아채는 것. 그리고 증상이 길어지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가는 것. 그게 이 여름을 덜 고생하면서 보내는 방법이에요.
0: 아하.
1: 겁주려고 드린 얘기가 아니라 이 더위 속에서 선미 씨랑 청취자분들이 좀 더 단단하게 버티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0: 고마워요.
1: 선미 씨는 오늘 얘기 듣고 나서 제일 먼저 바꿔보고 싶은 습관이 생기셨나요?
0: 그럼요. 잘 익히고 씻고 냉장 보관에 신경 쓰는 거. 이거는 필수. 이 세 가지가 진짜 여름 내내 우리 밥상을 지켜준다는 거. 그 말이 아주 그냥 확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뭐지? 달걀 만지고 손 깨끗하게 씻는 거. 저는 이거 놓치고 살았거든요. 달걀 만지고 그냥 무심코 뭐 다른 음식도 만지고 이랬는데 이거 고쳐야겠네요. 달걀 만지고 나서 항상 손을 씻고 요리하는 거. 요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우 씨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해줄 말 있어요?
1: 오늘 이 더위 속에서 이런 얘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무서운 얘기 같아도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게 이미 그 자체로 자기 몸을 챙기라는 마음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오늘 하루 저녁 밥상 한 번만 더 들여다봐주세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손 한 번 더 씻는 것부터요. 이 여름이 무사히 지나고 나면 그 작은 습관들이 다 쌓여 있을 거예요. 선미 씨랑 오늘 이 시간이 저도 참 좋았어요.
0: 아, 정우 씨 고마워요. 나도 좋았어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0: AI 전공화 선미의 생활 속 꿀팁 정보 들으면 유익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유익하셨습니까? 여름철 건강, 요즘 살모넬라, 또 기생충 공포와 증상, 예방법, 또 이 피해야 할 음식, 요리법, 예, 주의할 점 살짝살짝만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8: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7: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8: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7: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8: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9: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6: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0: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6: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0: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캐니언님 인사해 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선미님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인사하러 잠깐 들어왔어요. 무더위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디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피아님. 좋은 정보 고맙다고. 교차 오염. 네. 우리 AI 정우 씨가 아주 좋은 정보 준 거죠. 예, 도마 땡볕에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 그러네요. 예, 도마도 예, 햇빛에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 좋은 방법이네요. 그 참 그 제일로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 사용하고 계시네요. 네, 도마를 땡볕에 말리고 있는 중. 저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달걀 만지고 꼭 손 씻고 있어요. 깔끔하셔라. 저는 안 그런 적이 많거든요. 예, 예,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걀 만지고 나서 그 달걀 껍데기에 이렇게 굉장히 오염 물질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달걀을 만지고 나서 손 깨끗하게 씻는 거 여러분들 예,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남궁옥분 노래 들어볼까요? 꿈을 먹는 젊은이.

꿈을 막는 젊은이. 예, 남궁옥분 노래 들어봤습니다. 참 오래된 노래인데 이렇게 좋네요.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과 금융거래 검증 절차 강화를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관련 지침이 잇따라 마련된 가운데 스콧 베선트 연방 재무장관이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면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고용과 금융범죄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공식 천명했습니다. 결혼 영주권을 수속 중이던 20대 한인 남성이 플로리다로 가족여행을 떠나기 위해 뉴욕 JFK 공항을 찾았다가 이민 당국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들어 미 전국의 공항에서 이민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이민자 체포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 한인이 체포되는 사례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일의 자산 기준이 내년 7월 1일부터 크게 강화됩니다. 현재 1인 기준 13만 달러인 자산 한도가 2만 1천 달러로 줄어들면서 기존 한도의 약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2인 가구는 3만 1천 달러까지만 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가족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1,550달러씩 한도가 추가됩니다. 자산 심사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 그리고 일반 메디케일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입니다. 은행 예금과 현금은 물론 두 번째 차량이나 투자용 부동산, 해외 자산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LA시 정부가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전역에서 저소득층 전용 주거지 공급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 1호를 적용해 추진된 이 프로젝트가 6일 LA 한인타운의 첫 완공을 알리면서 이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주거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미국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입국 목적을 속이고 출산을 위해 미국에 들어온 여성의 자녀뿐만 아니라 외교 공관 직원의 미국 출생 자녀 그리고 연방 당국이 테러 단체로 규정한 집단이나 적성국 소속 인물의 미국 이 출생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매년 수천 명에서 수만 명 규모로 추산됩니다. 오늘 새벽 2시 49분쯤 가든그로브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에이미 에비뉴 5552번지 주택입니다. 이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화재 원인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 네, Like a Virgin 마돈나 노래였습니다. 그 송이라고 다들 적어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의 인물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백범 김구 선생이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함께 할게요.
1: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0: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3: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3: 진짜 감쪽 같네.
4: 역시 벤트웨이야.
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자, 오늘의 인물은 김구 선생이십니다. 백범 김구. 1896년 8월 10일 오늘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1949년 6월 26일 세상을 떠나셨지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장이자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독립운동가 중 한 분이십니다.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주도하면서 침체되어 있던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전반에 결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일제의 탄압과 중일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임시정부를 이끌었고 1940년 주석으로 취임해서 독립운동의 총본산 역할을 지켜냈습니다.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 국내의 진공작전, 그러니까 독수리 작전이라고 하죠. 독수리 작전을 계획하는 등 주체적인 국권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광복 이후 남북분단을 막기 위해 김규식 선생과 함께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등 통일된 자주독립국가 수립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셨습니다. 내 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치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네, 백범일지 중에서의 내용입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는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직접 써내려간 자서전이자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미래에 대한 염원을 담은 유산입니다. 백범일지가 상권, 하권 작성 시기와 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두 권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백범일지의 끝자락에 수록된 나의 소원은 선생이 꿈꾼 해방 이후 대한민국 국가 건설의 이상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핵심은 이 단순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높은 문화의 힘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기록돼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 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네, 백범일지 나의 소원 중에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군사력으로 타국을 지배하는 강대국이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나라에도 평화와 행복을 전하는 나라를 지향했습니다. 오늘날 K컬처가 전 세계적인 공감과 사랑을 받는 모습을 떠올려보면요. 80여 년 전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강국의 비전이 지닌 성견지명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녀가 불러주는 아 대한민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주목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12시 올림픽과 웨스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에서 대박 세일이 펼쳐집니다. 100불만 구매해도 100불어치를 더 드리고 산삼 70% 진액부터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 치약과 칫솔, 주겸은 물론 홍화스틱과 함양 전 제품까지 1+1 무려 140불 상당 홍화스틱도 증정.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4: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두 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5: 한국일보 광고국에서 근무할 참신한 직원을 모십니다. 모집 분야는 광고 기획 및 영업과 독자 관리이며 취업의 결격 사유가 없고 워드 PC 업무 가능하신 분으로서 사회 초년생 및 무경력자도 환영합니다. 유급 휴가와 건강보험을 제공해드립니다. 문의는 213-446-0320 혹은 jhso@koreatimes.com입니다.
2: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라디오 서울. 아, 1650 오후 3시.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자,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이 조금 덥지만 아주 좋은 LA의 오후 3시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어떻게들 잘 보내셨습니까? 아, 예, 잘들 보내셨다고요? 저도 덕분에 이렇게 잘 보내고 에너지 빵빵하게 충전해서 오늘 이 앞에 다시 섰습니다. 자, 주말 지나고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미 반이 지나서 오후 3시니까 아이고 아이고 숨이 턱턱 차게 지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랑하는 자식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겁도 없이 이민 가방에다 가족들하고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힘 아닙니까?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빵빵거리고 돌아다니고 배짱 있게 다니는 게 우리가 뭐 잘나거나 뭐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저 가족 하나 지킨다는 그 사랑의 힘, Power of Love. 아, 이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Power of Love의 다들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첫 곡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셀린 디옹의 Power of Love.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뭐 한국말로 사랑의 힘이라고 굳이 표현해야 되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방송 앞서서 오프닝 멘트에 말했다시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여기 오신 모든 함께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아마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의 가족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아마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점심 대강 먹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지 않고 내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건 뭐 힘이 좋은 게 아니고 자 오늘 선곡해 보았고 순철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 되면 정신이 번쩍 오늘은 어떤 음악으로 흐를까 하고 기대합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참 이렇게 감사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한마디로 이번 일주일이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순철님 덕분에 기운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H님 휴가 중이시라고 그랬는데 아 티셔츠 꽃 폈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TK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컨디션 좋으시죠? 네 오늘도 변함없이 5시까지 여러분의 지친 월요일을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기운 나시는 건 잠시 후에 전하는 말씀 듣고 매주 월요일 자 파워 오브 러브에서 파워 스포츠 아 우리 최세영 의원님 오늘 또 아마 보따리를 한 움큼 들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이 귀팅만 하시면 됩니다.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박수 쳐주시고 자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푹푹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8: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7: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7: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9: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 아빠!
9: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1: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대구도 많이 덥죠. 지금쯤 통근 버스에 몸을 싣고 계실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 화면 보시죠. 우리 파워 스포츠 최세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합니다.
0: 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려야 될 게 여러분 사실이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첫 곡으로 팝송을 많이 안 틀어요.
1: 그렇죠.
0: 주로 한국 노래 트로트 많이 신나는 거 트는데. 우리 위원님 추천 덕분에 파워 오브 러브 멋있게 시작했어요.
1: 아 그렇죠?
0: 아 너무 멋있었어요.
1: 파워 오브 러브 파워 스포츠.
0: 네 그러니까요.
1: 파워 있는 월요일.
0: 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지금 물론 위원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셨지만 사랑의 힘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오늘도 네. 그렇게 살고 있고요.
1: 그럼요.
0: 예, 그게 네. 우리네 인생이니까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 아니 그리고 네. 제가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뭐 선곡을 미리 해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0: 네.
1: 그건 아니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늘 파워스 오브 러브 한번 듣고 싶다.
0: 아.
1: 근데 왜 이거가 듣고 싶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0: 네네.
1: 우리는 사랑한다는 얘기하면 꼭 남녀간의 사랑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0: 그렇지
1: 그건 아니거든요.
0: 아이, 안 그래요.
1: 아닌데 오늘 네. 제가 여기 오는데 핸드폰 벨이 올려서 보니까 네. 카톡에 사진이 왔어요.
0: 네.
1: 근데 우리 손주 녀석이 그 기저귀를 떼었다고
0: 아~
1: 그러면서 전화를 해갖고 I love you 그러는데 아 이거 뒤집어지겠다.
0: 그러니까 그 맛에 그 한마디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1: 갑자기 사는 그런 삶의 이유를 더 알게 됐고
0: 그러니까요. 지금 뭐 힘들고 지금 지치죠. 사실 더워 죽겠는데
1: 맞아요.
0: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근데
1: 그래서 오늘은 말이에요. 네.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0: 네네.
1: 사실 그 스포츠 소식이 특별하게 여러분께 눈에 띄는 게 안 보여요.
0: 예예예. 예, 예.
1: 다저스가 지금 뭐 죽쓰고 있고.
0: 아 근데 조금 쉬어가는 거예요.
1: 그래도
0: 마지막 이제 힘 비추고 하느라고.
1: 지금 다저스가 더위를 갖다가 삼복도일 다 먹었어요.
0: 다 먹은 거.
1: 한 번 빼놓고 예. 실패를 했어요.
0: 예예예. 예, 예.
1: 그래서 이게 똥꼬집 다저스 감독이
0: 네.
1: 이튼 특급 마무리 데려왔는데 디아스가 아 부상해서 돌아왔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게 한 방 맞으면서
0: 예.
1: 역전포기도 맞고 블론 세이브를 했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아무튼 그 스포츠 얘기가 특별히 볼 게 없는데
0: 어저께인가 겨우 2-1로 이긴 거 같은데
1: 어저께
0: 그, 오래간만에
1: 어제 그렇지 어저께 그저께죠.
0: 아, 그저께
1: 어제는 4-2로 또 깨졌고 근데 보니까 이 투수 믿었던 노블레스키도 무너지고 그래서
0: 예.
1: 지금 뭐 다저스 팬들은 조금 실망한데 조금 전에 그 우리 고니 씨가 얘기했듯이 다저스가 좀 쉬어가는 거 아닌가
0: 그럼요.
1: 좋게 생각을 해요.
0: 그럼요.
1: 예. 일단은 서부지구 1위는 굳게 지키고 있는데
0: 네.
1: 70승 48패.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경쟁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아틀란타가 71승 47패. 그다음에 밀워키가 74승 44패. 이게 다저스가 오히려 쫓아가는 형국이 돼버렸는데 이 두 팀 중에 하나가 아마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에서 맞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저스도 자꾸 잘못하면 무너지면
0: 아니 큰일 근데 납니다. 뭐 보셨겠지만 저 느낌에는 포스트 시즌에 아무리 100승 해봐야 올라가자마자
1: 그렇죠.
0: 죽으면 꽝이에요.
1: 그래. 맞습니다.
0: 네. 역시 그래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플레이오프 시작서부터 게임이 달라요.
1: 가을 야구죠.
0: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1: 그렇죠.
0: 벌써 치는 게 달라요.
1: 작년에
0: 네.
1: 작년에 그 토론토전 생각을 해보세요.
0: 아, 그러니까
1: 소름 돋잖아요. 네.
0: 사실은 원래 패턴대로라면 다저스가 훨씬 더 일찍 무너졌어야 되는데
1: 그렇죠.
0: 무너질 만해 올라오고 그러니까 우승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1: 죽었나 보면 살아나고
0: 그런 것 같아요.
1: 죽었나 보면 예, 살아나고
0: 예,
1: 그러는데
0: 예, 예.
1: 다저스가 잠시 오늘부터 이제 샌트루이스인가 거기하고
0: 네.
1: 3연전을 벌리게 되는데
0: 네, 네.
1: 아무튼 다저스 힘내기를 바라고
0: 네, 네.
1: 사실은 좀 너무 많이 졌어요. 그게
0: 예,
1: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0: 좀 이겨봐야죠.
1: 들고
0: 예.
1: 이게 사설이 너무 길었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LAFC는 뭐 손흥민이
0: 뭐 그냥
1: 예, 굳건히 그냥 7번
0: 꾸준하게 가고
1: 넣었어요.
0: 있고
1: 근데 일단 팀은 1-0으로 또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물론 이건 리그 경기가 아니지만
0: 아니죠.
1: 리그스라는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하고 있고 후반에 23분에 교체를 해줬어요.
0: 네네.
1: 그리고 아무튼 체력 저하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 LAFC 게임 뛰어야죠. 그다음에 리그컵 뛰어야죠. 그러니까
0: 감독이 나름대로 조절을 잘 시켜주는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요번 월드컵 앞두고도 그렇게 혹살 당했거든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근데 또 뭐 돈값을 해야 되니까 사실 어쩔 수는 없어요.
1: 그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0: 네.
1: 이제 뭐 꽤 오래됐잖아요. 파워스포츠 언지가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애청자 여러분들이 최세영이는 도대체 무슨 스포츠를 했길래 파워 이런 스포츠 해설을 하나 궁금해하시잖아요.
0: 여러분 얘기했는데 럭비라고.
1: 여러분 얘기했죠. 럭비. 원래는 예. 이제 사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0: 아, 그래요. 좋습니다.
1: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P 중학교에서 네. 럭비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건 뭐 내 살아온 스토리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P 고등학교 감독 선생 얘기를 할게요. 배제.
0: 아, 배제. 옛날에 배제하고 양정이잖아요.
1: 최고였죠.
0: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1: 그런데 예. 배제 중학교에서 주장까지 오고 준우승을 두 번 했어요. 팀도 제대로 재건이 안 된 상태에서.
0: 네네네.
1: 야, 참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배제 본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예. 그때 고등학교 감독 선생이 싹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사실은 금수저였다가 은수저였다가 네네. 흑수저가 되어 있었어요.
0: 예예예. 예, 예.
1: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근데 그 선생이 된 작자라고 해도 됩니다. 아직 네네.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아들은 아마 뉴욕 어디 산다고 들었는데.
0: 네네네.
1: 우리 아버지를 그 이 화병으로 다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신 분을
0: 네네.
1: 오라 그래가지고서는 돈을 달라 그랬어요.
0: 예.
1: 본교회 진학을 하려면.
0: 예예.
1: 돈을 좀 내놓으셔.
0: 예.
1: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래.
0: 그렇지.
1: 난 돈 내고 우리 운동선수를 에이. 키우고 싶지 않아 하고서 배제 진학을 안 했습니다. 이건
0: 그랬구나.
1: 동기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0: 네네네.
1: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양정에서 저를 잽싸게 데려갔죠. 그것도 장학생으로.
0: 네.
1: 그러니까 양정으로 옮기게 된 동기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선 뭐 제 이력 같은 얘기인데 학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걸 했어요.
0: 아, 근데 당시만 해도 뭐 저는 좀 아랫세대지만 굉장히 심했습니다.
1: 굉장히
0: 저는 운동을 안 하는데도
1: 그렇죠.
0: 심한 걸 많이 봤어요.
1: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희가 전승을 했어요. 28전 27승 1무.
0: 네, 네.
1: 대단한 전무후무한 기록인데.
0: 네, 네, 네.
1: 그렇게 우승을 하고 잘했고 베스트 멤버로 뛰다가 고3이 딱 됐는데 고3 졸업생이 12명이 졸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럭비는 주전이 15명이 오는
0: 그렇죠.
1: 거 아니에요? 지금은
0: 예.
1: 물론 멤버 천지가 있었어요.
0: 그런데
1: 그렇죠. 참 멋있겠어
0: 예.
1: 운동도.
0: 예, 예, 예.
1: 근데 멤버 체리는 긴지라는 게 럭비에는 없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 아까 대구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0: 예.
1: 대구는 제가 시합 보러 가끔 갔어요. 대구 중앙상고 지금은 상원고등학교로 바뀌었고
0: 네.
1: 근데 대구 상고고도 시합으로 대구가 럭비가 원래 강해요.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양정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는 전 사실 왼발킥은 잘 못하거든요. 오른발잽이라.
0: 예, 예. 예, 예.
1: 근데 중요한 포지션을 맡은 사람은 축구로 말하면 뭐 골캐터라고 그래야 되나?
0: 그렇죠.
1: 그런 사람은 좌우발을 다 써야 돼요. 특히 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내가 고3 코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그 왼발킥이 좀 자신이 없으니까
0: 네네.
1: 오른발로 좀 해주십시오. 그런 저 뛸 수 있는 10번을 좀 남발 달라 그랬어요.
0: 네네.
1: 근데 코치라는 사람이 10번 출신이에요.
0: 네네.
1: 그때부터 이제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0: 예, 예.
1: 야, 너 그냥 뛰어.
0: 예, 예.
1: 이름은 김모 코치인데
0: 네.
1: 지금 그분 아마 잡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엄청나게 맞았어요. 자, 왜 맞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골키퍼 출신 감독이야, 코치야, 그러면은 골키퍼에 대해서는 박살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당연하죠.
1: 그러니까 골키퍼의 네. 그 실수하는 장면이
0: 네.
1: 딴 거보다는 뭐 예를 들어 공격수나 수비수가 하는 것보다 훨씬
0: 네네.
1: 빨리 할 거 아니에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밥이 됐어. 그래갖고 딱 그러고서는 이제 졸업한 12명을 채우니까 팀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네. 쉽게 얘기해서 다저스가 많은 선수 다 내보내고 잔류간 선수 가지고 꾸려나가고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나갔다 오면 지는 거예요. 근데 전반전 끝나고 후반 들어가기 전에 운동장에서 맞고 끝나고 나서 학교에 가서 맞고 연습할 때 맞고 이게 맞는 게 보통 맞는 게 아니었는데 기억나는 거는 사람이 그날도 연습을 하다 좀 실수를 했어요. 연습하다 실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0: 근데 예, 예.
1: 이렇게 숙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자로 머리가 일로고 그러면 배가 보이잖아요. 그 배를 그냥 퀵을 하더라고.
0: 아이고 그건 좀 안 좋은 건데.
1: 전 그냥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요즘 그 우리 후배들하고 친구들은 뭐 별로 안 만나니까 후배들 여기서 미국에서 만나면 그때 장파일 되는 줄 알았대.
0: 그러니까요.
1: 그러고서는 그냥 쓰러졌는데 엄살 부린다고 밥더라고요. 참 그 나에 대한 그 억하심정이 있는지
0: 그렇지,
1: 모르겠습니다.
0: 그렇지 뭐 있었겠죠 아무래도.
1: 엄청 그랬어요. 엄청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덕분에 좋은 거 하나는 있었어. 나중에 군에 가서 빠따 치잖아요. 빠따 치고 이 패는데 네. 그거는 껐다 없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직 그러면 동기들이 아니 왜 이렇게 매를 잘 만져? 그래서 나는 맞는 데는 이력이 나 있다. 그 정도로 맞았는데 진짜 이게 자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학폭 그 이재영 자매 배구 선수
0: 예, 예, 예.
1: 그 두가 이제 이 두 선수가 배구 선수인데 당구에서 국대도 잠깐 하고
0: 예, 예.
1: 잘했거든요.
0: 예, 잘했죠.
1: 근데 학폭에 걸려가지고 쫓겨났잖아요.
0: 그럼요. 예, 예.
1: 근데 지금 유럽 또 아니고 동유럽에서 유럽에서는 안 받아주고
0: 둘이 같이 이번에 들어갔다고
1: 예, 갔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
0: 예.
1: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그런 럭비 팀을 관두고 뭐 학교 그러니까 좋은 포지션에서 못 뛰다 보니까 내 자리가 아닌 자리로 바꿔주더라고요.
0: 그랬구나.
1: 그러니까 어차피 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0: 네.
1: 팀이 뭐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묵사발이 나고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때 좋은 대학 간 친구가 거의 없어요.
0: 아 그랬구나.
1: 그랬는데 아 이거 목이 메일라 그래. 그랬는데 아무튼 어떻게 저떻게 해서 이제 운동 이제 스포츠를 이렇게 해설을 하게 됐는데 말씀을 드린다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제가 하와이 살 때
0: 예.
1: 하와이 살 때 골프 관련 일을 했거든요.
0: 아 그러셨어요. 예.
1: 근데 그전 얘기는 필요 없고 그랬는데 그 하와이 살 때 그 SBS에서 그 높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나하고 골프를 치게 됐어요 우연히. 근데 골프를 좀 그때는 좀 잘 쳤거든요. 지금은 만 제가 가슴 수술하고 나서부터 형편 없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그분들하고 골프를 쳤는데. 잘 치고 이 조크를 잘했어요. 농락 어디 가든 막히잖아요. 골프장에 되는 거. 근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입담이 좋은데 우리 SBS에서 골프 해설자로 한번 나와보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풀타임은 아니고 파타임으로
0: 네네네네.
1: 그래가지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서 SBS 금요골프라고 있었어 그때.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0: 네.
1: 그때 유협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아나운서였고
0: 네네.
1: 문기수 프로라는 사람이 해설자였는데 그 옆에다 날 넣고서는 오늘은 주로 최세영 씨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PD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화진 PD라고 KBS에 있던 사람인데
0: 네네.
1: 그분이 그랬어요. 나한테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이 스튜디오를 꼭 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길어지면은 뉴스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엔진 내지 말라는 소리예요.
0: 네,
1: 그런데
0: 그렇죠.
1: 희한하게 내가 엔진낸 게 아니고 문기수 프로하고 아나운서가 엔진을 내더라고.
0: 그런 일이 있었구나.
1: 그게 이제 카팔루아 인비테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마우이 카팔루아 섬에서 일어나는 경기니까 너무너무 그 잘하는 코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왔는데 대본에 우리가 지금 골프 채널을 생길 것 같다. SBS가. 그래서 골프 채널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골프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스포츠도 관심이 갖게 되고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고
0: 네.
1: 골프 해설도 재밌게 했어요 제가 사실은. 너무 그 골프 아까도 뭐 너무 판박힌 얘기보다
0: 네네.
1: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0: 예, 예, 예, 예.
1: 저는 골프 해설을 하면서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슨 대회가 있다.
0: 네네.
1: 그럼 그거 중계 방송할 거 아니에요?
0: 네네.
1: 그럼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얘기를 해요.
0: 아, 그렇군요.
1: 미국에서 살았고 하니까
0: 예, 예,
1: 샌프란시스코는 그럼요. 이렇고 지금 열리는 곳이 포도밭이 많은 곳인데 이 코스가 좋은 이유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새로운 거 얘기하네. 밤낮 골프 하면은 조용하잖아요. 골프 해설이라는 게. 그래서 골프라는 게 원래 잠 오는 중계방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보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90몇 년도야. 98년도인가?
0: 네네.
1: 아니야 2000년도구나. 2000년도에 캔서에 걸렸어요. 목 캔서 그것도.
0: 아이고.
1: 그 왼쪽에.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스포츠 해설을 골프 해설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오게 된 거 아니에요? 미국에 와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해서 완치가 됐어요. 물론 그런 스토리가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문을 들이는 곳이 라디오 서울이었어요.
0: 아
1: 그랬구나. 2002년도 월드컵이 있을 때.
0: 네네네.
1: 그래서 제가 라디오 서울과 이제 스포츠 해설을 이제 처음에 골프 해설만 했죠.
0: 네네.
1: 그때 아마 파워 스포츠였을 거예요. 아니 파워 골프.
0: 아 예.
1: 이영돈 씨가 그때.
0: 아 이영돈 씨가 예예.
1: 그래서 아무튼 재밌게 지내다가 전체적인 그런 스포츠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라디오 서울에서 이제 뭐 스포츠를 매주 하기도 어렵고
0: 예,
1: 하니까
0: 예, 예.
1: 골프에 나가서 아 그때 KBFT인가 그 TV도 했어요. 그 라디오 서울에서. 그래서 두 군데 다 뛰었거든요. 하나는 매일 스포츠 해설을 했고
0: 네네네.
1: 한 번은 골프 해설을 했단 말이에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 해설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게 참 방송하는 사람들은 끼가 남아있어서 그런지 뭐 노래하면 노래하는 사람
0: 아, 그럼요.
1: 끼가 있듯이
0: 예.
1: 좀 시간이 되면은 꼭 이 방송을 하고 싶어요.
0: 아 그럼요. 그게 그 DNA가 그게 있어서 그래요.
1: 그렇죠. 그래가지고
0: 예, 예.
1: 제가 라디오 서울에서 이제 파워 스포츠 진행을 하잖아요. 월요일마다. 사실 뭐 매일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연히 그 KBS에서
0: 어.
1: KBS에서 TV 해설위원을 해설자를
0: 아, 그렇게
1: 뽑는다고 공모를
0: 예.
1: 했어요.
0: 예, 예.
1: 이건 그냥 뭐 인맥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0: 네네네.
1: 그래서 그러면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 편성국장이 아우 뭐 그 백그라운드 그리고 또 라디오 서울에서 진행자로 계시던 뭐 여자분이
0: 아
1: 얘기를 할게요. 차차차 하시는 분.
0: 아 예.
1: 그분이
0: 예.
1: 추천을 했어요.
0: 아 우리 탱자 씨.
1: 물어보니까 아, 탱자 씨가 아, 스포츠하면 저밖에 없습니다.
0: 아
1: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 아,
1: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더니 사장님 면담까지 하고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콘텐츠 계약이 끝나면은 그 파워 스포츠 해설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이 나이에 나이도
0: 네.
1: 제가 꽤 많고 나이는 밝힐 수 없습니다.
0: 아, 예, 예.
1: 그러니까 아무튼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제3의 인생이네.
0: 네네네.
1: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라고 아 그게 아니고 공모로 바뀌었다는 거야 다시.
0: 아, 예.
1: 전 다 된 줄 알고 의상도 사고 그랬다고.
0: 네네.
1: 근데 오늘 의상이 블랙 앤 화이트.
0: 아 글쎄 어떻게 다
1: 공교롭게
0: 보니까 또 제가 또 꽃무늬 있고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갖고 이제 TV에 맞는 옷까지 다 사놨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시간 아직 있네. 5분만
0: 예.
1: 더 할게요.
0: 예예. 예.
1: 아 이게 야 내가 그냥 서둘러나 보다 식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너무 이게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공개 채용을 안 오게 되면은
0: 아.
1: 나중에 문제가 된대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예.
1: 어디 어디에 광고도 내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서 포기를 했죠. 포기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 웬일이시냐고 이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 결과 알려드리려고요. 그래.
0: 어.
1: 그래서 그래 결과 어떻게 됐냐 니까 아, 보나마나 선생님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KBS에서 매주 금요일 KBS 아메리카에서 방송되는
0: 네.
1: 뉴스 시간 8시 뉴스 시간에 금요일 말미에 이제 스포츠 해설을 하게 된 동기예요.
0: 아 그랬군요.
1: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0: 네.
1: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 뭐 항의 받은 것도 없고
0: 네, 네.
1: 잘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왜 스포츠 해설을 하게 됐나에 대해서
0: 아.
1: 오늘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0: 아까
1: 했어요.
0: 아까 그 잠깐 뒤로 돌아가서 그때 학폭 시절에
1: 네.
0: 저는 뭐 조금 아래지만 저도 중학교 때서부터 굉장히 좀 그 치열했던 그 세대를 살았거든요.
1: 네.
0: 거의 매일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1: 매일 살았어요.
0: 선생님한테 안 맞으면 선배들한테
1: 그렇죠.
0: 맞고.
1: 똑같은 얘기예요.
0: 괜히 저 이거 완장 차고 와서 이유 없이 때려요. 각구멍이라고 그러지 그때 각구멍.
1: 각구멍.
0: 그 궁뎅이가 피멍이 안 들 날이 없어요.
1: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네. 만리동에서 다녔거든요.
0: 예, 예.
1: 지금은 그 학교가 목동으로 옮겼는데
0: 예, 예.
1: 그 학교 얘기하니까 요번에 그 가을에 9월 17일인가 5대 사립이 있어요.
0: 네네.
1: 양정 배제 휘문 중앙 보성.
0: 어.
1: 요거를 예전에는 5대 사립이라고
0: 5대 사립이라고 그랬죠.
1: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친선 골프 대회가 있어요. 그 관련된 건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0: 예,
1: 이야기하는데
0: 예, 예, 예.
1: 아무튼 그래가지고 양정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3학년들에 대해서 억수로 맞았어. 근데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야.
0: 어. 아, 그래도 뭐 소용 없어요.
1: 뭐 소용
0: 아니 뭐. 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오죽하면 그 당시 그 세계사 선생인가 세계사 그 6.25 때 유엔 참전국 16개국을 못 외운다고 맞았어요. 그 얼마나 두들겨 맞았냐면 아직도 보세요. 미영 오케 뉴타 벨콜 룩핏 이남 그네 터프 이 16개국을 앞자를 다 외웠어요.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1: 그거 근데 공 못했으니까 맞을만했네. 뭐.
0: 그래서 원래 저는 국민학교 부모님 덕분에 리라 국민학교 갔어요.
1: 노란
0: 예. 노란, 그 당시에 남산에 가면 어린이회관이 있어서 네. 우리는 수영 클래스가 있었어.
1: 런치박스 갖고 댕겼지.
0: 예. 그래서 수영을 배워서 원래 수영을 좋아하다가 네. 중학교 넘어갔는데 안 두들겨 맞으려고 동북을 갔어요. 추첨해서.
1: 그 축구 있는데.
0: 예, 동북 아닌 배제인데 배제 갔으면 제가 뭐 야구를 하든지 그쪽으로 갔을 텐데 아니면 럭비 쪽으로. 동북 가니까 축구를 했는데 동북은 또 기본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학교예요.
1: 배제도 마찬가지예요.
0: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초단을 다 따야 돼요. 그래서 안 맞으려고 유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그 선생님이 YMCA 사범이었어요. YMCA를 따로 또 다녔어. 안 두들겨 맞으려고. 근데 생각보다 때리는 것보다 유도가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빠른 운동이고. 그렇게 해서 그랬던 추억도 나고. 그래서 이제 뭐 두들겨 맞지는 않고 살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시절을 다 지난 게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 남자분들이라면
1: 이해가 가지요.
0: 누구나 다 두들겨 맞고 두들겨 패고
1: 근데 많이 맞았어요.
0: 쌈깨나 좀 그 하고 그랬을 거예요.
1: 네. 저는 고3들한테도 네. 이게 돌아가면서 엄청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11번 윙을 봤는데 네네. 12번 센터의 패스를 이상한 볼을 자꾸 줘요. 나는 14번 윙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오른발 제비니까. 근데 왼발 제비가 갈 수 있는 자리를 갖다가 내가 왼발이 없다는 그런 죄로 왼쪽 윙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 놓치면 또 그렇죠. 그냥 들키질 날라오죠. 시합 나가서 자기가 죽은 볼 주면서
0: 그럼요.
1: 상대방 태클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을 줘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놓쳤다고 두드러 맞죠. 하여튼 아유 얘기도 아직 싫어.
0: 그러니까 그 당시 얘기로 뭐 운동 하다 재미로 보니까
1: 재미로 얘기했어요.
0: 운동하는 선배들 따라다니면 우르르 다니면서 쌈질도 해야 돼. 그 대신 포문 좀 잡고 나였죠. 유도부 형들하고 다니.
1: 그러니까 일단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1년, 2년 선배들도 우리를 못 건드리니까.
0: 못 건드리죠.
1: 왜냐면은 럭비 네. 선수가 한 30명 되거든요.
0: 그 운동
1: 그래서 누구 하나 맞았다 그러면 30명이 저 출동해. 네. 그거 하나 좋았어.
0: 그래서 그 당시에 중학교 때 그 고등학교 때 그 YMCA 가방 있어요. 그게 멋있어서 그거 메고 다니면 폼 잡느라고 의식되고 그러고 다니던
1: 맞아요.
0: 그런 시절이었죠. 아이고 오늘은 참 또 추억의 또
1: 학폭 얘기하다 보니 이런 얘기를 예.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억에 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말씀은 다저스가 정신 차려야 되고
0: 네네.
1: 일단 또 제가 기회 되면 꼭 스포츠 아니더라도
0: 아 그럼요
1: 제가 겪었던 이야기
0: 아니 얼마든지 그게 더 사실은 굉장히 살아있는 현장 얘기입니다.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0: 네.
1: 또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네. 여러분께 또 매주 월요일날 나오니까
0: 네네.
1: 또 다음 콘텐츠를 생각해가지고
0: 그럼요.
1: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산은 변함없이 잘 되죠?
1: 잘 돼요. 산 그거 지금도 뭐 너무너무 잘 되고 그 앞에 이제 정육점 공사 거의 끝나가고 있고
0: 예, 예.
1: 아이스크림 샵도 예, 예. 끝나가고 있어요.
0: 또 뭐 우동집도 한다면서요?
1: 우동집은 이제 이쪽 옛날 산자리에서 그래서 아무튼
0: 그랬구나.
1: 상당히 바쁜 나날입니다.
0: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1: 아니, 시간
0: 오늘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예.
1: 알았어요.
0: 아, 옛날 얘기했잖아요.
1: 맞습니다. 맞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네.
0: 네.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세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전에 겨울 산악회 가서 전철에 내려서 묵사발 먹고 눈이 쌓인 산을 올라가는데 어떤 여성 회원이 아 미끄럽다고 한 후에 제 손을 잡더니 넘어지면서 제가 제일 먼저 넘어지고 또 다른 여성 회원이 넘어지면서 밑에 깔리고 아주 난리가 났었군요. 묵사발 됐거든요. 아 그래서 묵사발 먹고 묵사발 됐구나. 한국에서는 그렇게 눈이 오면 또 이렇게 넘어지는 거 조심해야 되죠. 예, 덕분에 또 재미있는 얘기 나눴습니다. 네, 홀리오 이글레시아스가 여러분을 찾아가네요. Crazy.

네, 정말 촉촉하고 달콤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블리 보이스 피아노같이 굴러간다고 H님. 아, 꽃무늬 겁나게 예쁘시다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자,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노래 함께 했습니다. 자, 월요일 오후가 되면은 글쎄요, 저는 매주 드는 생각인데, 아이고 벌써 월요일이네, 언제 또 주말까지 가나, 이런 그 좀 한탄 아닌 한탄을 하게 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아,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은 아주 빨리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가닥 후가닥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아, 이번엔 또 재미있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멱살 한번 잡히십시다. 아, 제목이 재밌죠? 장기하와 얼굴들입니다.

0: 네, 재밌는 노래 장기하와 얼굴들의 멱살 한번 잡히십시다. 참 재밌죠? 이 노래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묵사발 얘기하니까 그 묵사발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억만징창이 되면 묵사발 됐다 이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그 냉국에다가 도토리묵을 넣어가지고 오이 좀 썰어놓고 묵사발 파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군데 있어요. 웨스턴하고 일가 쪽 가면은 그 불고기 파는 집인데 그 집 가면은 그 밥 먹기 전에 그 묵사발을 이렇게 주고 따로 오다할 수 있어서 김도 좀 썰어놓고 그런 거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국방부 시간도 분명히 지나가고 미국에서도 시간도 반드시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2: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3: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검치약, 칫솔, 주검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2: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 사우스 벌먼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이제 끝곡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갔죠. 자, 1부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 김수희씨 너무 잘하는 가수고 히트곡이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히트곡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이렇게 묻혀진 흙 속에 진주 같은 노래가 있고, 아마 이 노래를 우리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에서 누가 또 발굴해서 이 노래를 가지고 경연대회에 나아간다면 굉장히 또 그 어떤 역주행을 할 찬스가 많은 그런 노래입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라는 노래인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김수희라는 가수의 색깔을 제대로 짙게 내준 그런 노래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왜 이 노래가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참 안타깝고 아쉽다. 흙 속에 묻힌 진주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3: 카페보넨?
1: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재미를 찾아주세요.
1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신청을 많이 트는 편인데 오늘은 좀 월요일이라서 조금 그 차분하게 이렇게 시작해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테일러님 오셨네요. 테일러방님. 아이고 H님 반가워요. 저번에 제 옷 이쁘게 고쳐서 감사합니다. 아주 최고 수선. 친구가 이렇게 줬는데 친구에게 항상 고마워요. 좋은 분 소개해줘요. 베벌리하고 옥스포드에 있는데 옷 수선하실 분들 가보세요. 최고세요. 예, 인정합니다. 저도 사실은 방송 오기 전에 테일러 그 박 씨 그 매장에 좀 들렸었어요. 왜냐하면 바지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좀 길이가 너무 길고 허리가 커가지고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허리를 좀 줄이고 길이를 좀 줄이러 가서 얼굴 보고 왔습니다. 참 재주가 많은 우리 테일러 박 씨. 거기다가 또 색소폰도 굉장히 잘 불어요.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 과일이라는 건 여름에 유사히 굉장히 그게 흔하고 먹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소아내과 전문의가 말씀하시기를 과일만 잘 먹어도 소아에 무조건 장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 장 건강이 어떻게 보면 소화 기능하고 또 배변 기능을 넘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장내 환경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식이섬유가 필요한데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손쉽고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가?

바로 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은 과일이에요. 알려드릴 테니까 이왕이면 많이 좀 드세요. 사과.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가장 손쉽게 잡히는 게 사과잖아요. 그런가 하면 배. 물 많고 달콤하고 너무 좋죠. 뭐 혈당 관리 필요한 사람들도 드시면 되고. 키위. 또 얼마나 또 마켓 가면 제일 편하게 계절에 관계없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그 샐러드에는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고, 사실 아보카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잘라서 소금만 조금 찍어서 먹으면 굉장히 고소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그 뭐 딸기 같은 그 베리류 있잖아요. 라즈베리 또 블루베리. 개인적으로 저는 데니스 가면 라즈베리 아이스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얼마든지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많이 섭취해서 날도 더운데 배탈 나지 않게 장 건강에 여러분들 우리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리메이크 한 두세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다른 노래 같죠?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김효진입니다.

네, 아,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그 우리 신승훈이 불렀던 보이지 않는 사랑하고는 정말 다른 버전이죠. R&B 버전으로 아주 멋지게 이렇게 리메이크 해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옛날 그 추억의 가요 '과거는 흘러갔다' 이 노래를 우리 김희진 씨가 또 멋지게 또 불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0: 네, 우리 김희진 씨의 아주 아리따운 음성으로 과거는 흘러갔다. 옛날의 추억의 노래 함께했습니다. 우리 서준 씨 감사합니다. 항상 잘 듣고 계시다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좀 편안한 리메이크 몇 곡들 좀 들으셨는데 오후 4시쯤 되면 조금 그 기운이 빠지고 조금 힘이 드실 그럴 시간인데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또 지금 이 노래처럼 과거는 흘러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어쨌든 지나간 거고 내일은 오지 않았고 또 오늘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이 순간이 소중한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 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8: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8: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1: 아빠!
1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인트님 아저씨 하루 일과를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한국은 더위가 좀 가셨다고 아이고 다행이네 행복한 저녁 되세요. 아저씨도 좋은 화요일 되기 바래요. 아, TK님 송골매 빗물 KBS 서울 대교의 콘서트 40년 만에 비행이 음원으로는 준비가 안 돼서 글쎄 다른 곡 듣고 싶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제가 잘 그렇게 여러분께 들려드리지 않는데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듣고 있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로 하는 설명보다는 노래를 몇 곡 들려드리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노래를 좋아합니다 라고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첫 곡으로 준비한 것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있어요. 남매인데 남자가 주로 작곡을 하고 슈퍼스타 K에서 1등 왔던 그 팀인데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요즘 최근에 나온 노래입니다. 인기 좋대요 아주.

네, 악동뮤지션의 노래였습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자, TK님 안타깝게도 또 주신 그 얼그란트 노래가 여러 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TK님이 주신 노래가 음원에는 준비가 안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 음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좀 그 음원이 준비가 안 되는 곡들이 안타깝게 있어서 간혹 제가 전화로 해서 할 수 없이 유튜브로 들려드리곤 하는데 이 노래 역시도 음원으로는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여러분, 그 아이유라는 그 가수는 굉장히 젊은이들한테는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제가 놀란 것이 2년 전인가요? 이곳 LA 와서 기아 포럼에서 콘서트를 가졌는데 나이가 좀 지긋이 있으신 분들이 표를 구한다고 티켓 한 장에 막 500불, 600불 하는데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야, 비결이 뭔지, 한국에서도 한 뭐 7, 8만 명 잠실 운동장을 다 채울 정도로 대단하신 그런 인기가 있는 그런 가수인데 아이유의 노래 한 곡 선곡해 보았습니다. Love 4M.

네, 아이유의 음성으로 함께한 요즘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듣는 노래 한두 곡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월요일인데 제가 분위기를 좀 일부 시간에 들었고 조금 차분하게 가지고 가고 있어요. 항상 좀 밝은 노래도 많이 틀어드리고 하는데 월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차분한 기분으로 마음을 좀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스린다. 뭐 다스린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좀 평정심을 찾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라디오 서울1250.com이 새롭게 장마 단장된 지가 꽤 시간이 됐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구글에서 라디오 서울1250.com으로 들어오시면 아주 모든 정보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메디케어 또 메디칼 정보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요즘 인기 있는 그 8대 주식 관심 있는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8개 주식이 실시간으로 등락폭이 자세히 나와 있고 그 밑에 칸에는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는 복권들 모든 당첨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요즘 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가스값 캘리포니아의 매일매일 가스값이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고 그 이외에도 어느 주유소를 가야 좀 저렴하게 가스를 넣을 수 있는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LAX 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실출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어서 요즘 한국 많이 다니시는 분들 픽업하시는 데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희 프로그램 소개에 들어오셔서 중간쯤 가시면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노란 칸에 오픈 채팅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클릭만 하시면 사랑방 같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랑방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존 덴버와 함께합니다. 투데이.

0: 네, 전덴버의 투데이 함께 하셨습니다.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0: 네, 김민기와 함께합니다. 친구.

네,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 김민기라는 가수를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국의 밥 딜런이라고 일컫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 대중 70년대 당시에 음악을 주관했었고 지금 들어보셨지만 저도 오늘 들으면서 새삼 느낀 것인데 노래라는 것이 꼭뭐 소리를 크게 내지 않더라도 나지막한 가사 전달과 울림으로써도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감동을 줄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해준 그런 음유 시인 가수 우리 김민기의 친구 알청님 덕분에 함께 했습니다. 순철님, 조용히 부르면서도 기대하는 소리는 전부 울림입니다. 예, 정말 보고 싶다고 아주 제가 얘기한 것을 우리 순철님도 함께 느끼셨고 그 이외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느끼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또꼭 들어야 될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노래냐고요? 바로 이 노래 아니겠습니까?

0: 네, 양희은 씨의 아침 이슬, 또 김민기 씨 친구, 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궁합 같은 노래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알청 씨 말씀대로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이 아이돌이죠. 옛날 감성이 살아나서 좋다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오늘은 좀 월요일인데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차분함으로 가는 그런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 213-388-5600, 213-388-5600.
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2: 213-388-5600, 21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4: 우와, 빠르네.
5: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4: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5: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4: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5: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네, 오늘 월요일 나름대로 좀 차분하게 꾸며보았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고 좀 에너지가 오히려 생기셨는지요. 자, 월요일 마무리 잘 하셔야 또 한 주가 편안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낮에는 조금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오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지금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비틀즈의 Hey Jude, 색소폰 연주와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저 고니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내일 봬요.

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 카페보넨?
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어제 일요일이니까 더워도 좀 나가자 하셨던 분들은 네, 뭐 재미있는 경험 많이 하셨겠지만 역시 날씨로 인해서는 좀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LA 일원도 그렇고 좀 후텁지근함 때문에 체감 기온은 좀 더 높았는데요. 수분 섭취들 잘 하고 계십니까? 평소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더 많이 먹게 되지만 뭐 물을 별로 안 먹었는데 하셨던 분들도 최근에 왜 이렇게 계속 물을 찾고 있지? 나 어디 병난 거 아니야? 당뇨병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탈수로 인한 갈증인지 아니면 어떤 병의 전조 증상인지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오늘 간단한 방법으로 탈수인지 아닌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 소개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한쪽 엄지손톱으로 다른 쪽 엄지손톱을 살짝 눌러서 손톱이 하얗게 변하겠죠? 그리고 손을 뗐을 때 원래의 분홍빛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색이 회복되는데 3초 이상 걸린다면 탈수일 가능성 높습니다. 또 손등 피부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이 손등 피부를 잡아 끌어올렸다가 놓았을 때 피부가 곧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부 밑에 진피의 수분이 부족해서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소변색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노란색이 짙어질수록 탈수라고 보시면 되고, 초기만 해도 1시간 안에 머그컵 한 잔 분량 정도 물을 마셔주면 이 다음번 화장실에서는 색깔이 좀 연해짐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한다 이러면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완연한 갈색이라면 바로 1000ml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끔 소변색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붉은색을 띈다 이러면 단순한 탈수가 아닙니다. 혈뇨가 나타난 것일 수 있을 만큼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 꼭 필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내 몸이 주는 신호에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일대에서 자동차 부품 체인저 모토존을 겨냥한 연쇄 약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최소 4곳의 매장이 잇따라 피해를 입었으며 매번 불법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직후 집단 약탈로 이어지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스트 로스앤젤레스의 한 매장은 24시간 만에 두 차례 연속으로 약탈당했고 두 번째 침입때는 진열대와 금전 등록기는 물론 내부 전기 배선까지 파손됐습니다. 결국 해당 매장은 수리를 위해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무급 휴직 상태로 내몰렸습니다. 와츠 지역에서는 차량 50여 대가 도로를 무단 점거한 직후 청소년 100여 명이 인근 매장을 집단 약탈했고 롱비치에서도 주말 사이 또 다른 매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우니 파이어스톤 블러바드 매장에서는 오늘 새벽 4시쯤 유리창을 깨고 도주하던 용의자 4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당국은